0: 일손이 부족해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또 시간이 모자라다란 말도 쓰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시간이 모자라다 이런 말을 쓸까요?
1: 이모가 놀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놀았어요.
0: 그럴 때도 쓸 수 있지요. 혹시 우리 친구들 무언가 모자랐던 그런 경험들, 그래서 아쉬웠던 경험들 있나요?
2: 제가 그림을 그리려는데 물감이 모자라서 그림을 아쉽게도 다 못 그린 적이 있어요.
0: 오, 그때 정말 아쉬웠겠네요. 민준이.
1: 블록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 블록이 너무 모자라서 그걸 못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0: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쯤에서 모자라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만나볼까요?

0: 파스타라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알맞다. 알맞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정답을 쓸 때 그거에 정확히 맞는 정답을 말하는 것 같아요.
0: 알맞다는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날씨에 알맞은 옷차림을 해요. 떡볶이가 알맞게 매워서 맛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모자라지 않고 딱 맞는다라는 뜻이어서 모자라다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짝꿍 단어입니다. 친구들은 알맞다란 말을 어디서 자주 보거나 들어봤나요?
1: 제가 수학 합숙지를 풀 때 여기에 알맞은 숙자를 써놓으시오라고 써져 있어요.
0: 그래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는 네모다. 1. 사과. 2. 포도. 3. 토마토. 4. 바나나. 민준이.
1: 토마토요.
0: 딩동댕동. 한 문제 더 해볼까요? 날씨가 추워지면 네모가 많이 팔린다. 1번 선풍기. 2번 부채. 3번 반바지. 4번 난로. 자, 그럼 우리 함께 대답해볼까요? 하나, 둘, 셋.
2: 난로.
0: 딩동댕동. 그럼 오늘 배운 모자라다와 알맞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2: 꺼내고
0: 펼쳐서
2: 펼쳐서
0: 오늘 배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2: 네.

0: 모자라다.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 알맞다.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3: 내가 블럭으로 멋진 로봇을 만들려고 했는데 블럭이 모자랐다. 내가 학습지를 풀 때 알맞은 정답을 쓰시오 라고 써져 있었다.
1: 띄어쓰기를 이렇게 스스로 표시한 것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블럭으로는 블럭 뒤에 띄지 않고 붙여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붙여 쓸게요. 또 멋진을 쓸 때 받침이 지읒이 아니고 시옷받침에 멋진이라고 합니다. 알겠지요?
3: 네.
1: 나머지는 잘했어요. 자, 다음 우리 제인이 발표해 볼까요?
4: 네. 내 친구는 키가 모자라다. 문제에서

0: 알맞은 답을 쓰라고 했다.
1: 내 친구는 키가 모자라다라고 했을 때 이 모자라다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기준보다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친구가 어떤 기준에 키가 모자랐는지를 써주면 더 좋은 문장이 되겠어요. 놀이기구를 타려고 했는데 키가 모자랐는지 아니면 친구들의 평균 키보다 더 모자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지요?
0: 네.
1: 오늘은 모자라다, 알맞다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들 잘 활용할 수 있겠나요?
0: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늘도 그림남매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라라에게 물어보자.
2: 라라, 알려줘!
3: 안녕,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0: 안녕!
3: 오늘도 재밌게 속담 퀴즈 풀어보자.
0: 좋아.
3: 라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소? 솥뚜껑. 옛날에 밥 지을 때 그...
3: 너희들 혹시 가마솥이 뭔지 알아?
1: 아니.
3: 윤슬이는 잘 모르는구나.
1: 응.
3: 라라가 설명해줄게. 옛날에는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일 때 무쇠로 만든 까맣고 큰 가마솥을 이용했어. 이 속담에서 솥뚜껑이란 건 이 가마솥의 뚜껑을 뜻해. 속담의 라라는 마치 이 솥뚜껑처럼 생겨서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어.
0: 그렇구나. 아! 거북이!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은 솥뚜껑처럼 생기지 않았어?
1: 맞아. 솥뚜껑처럼 동그랗고 두껍고
0: 맞아.
1: 딱딱하잖아.
0: 아, 맞는 것 같아, 나. 좋아, 난 거북으로 할게.
1: 아, 난 뭐로 하면 좋을까? 냄비라고, 냄비로 할까?
3: 냄비? 냄비도 괜찮은 것 같은데?
1: 왜냐면 옛날 시절에는 냄비를 솥뚜껑으로 썼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냄비니까 냄비가 아니지 않을까?
3: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그려볼까요?
1: 그래.
0: 거북이.
3: 그럼 우준아.
0: 응?
3: 우준이는 왜 정답이 거북이라고 생각했어?
0: 거북이 등껍질이 솥뚜껑처럼 생겼으니까 솥뚜껑이 살아 움직인 줄 알고 많이 놀랐던 거 아닐까? 괜한 걱정을 해서 깜짝 놀란다는 뜻?
3: 아, 움직일 리 없는 솥뚜껑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괜히 놀란다는 뜻이라는 거지?
0: 응, 내가 말하려던 게 그거지.
3: 좋아. 그럼 윤슬이는?
1: 나는 솥뚜껑을 보고 놀라니까 냄비를 보고 놀랄 수도 있고 옛날 시절에는

0: 냄비 대신 소뚜껑을 썼잖아. 예를 들어서 가는 길에 개미랑 사슴벌레를 만났을 때 둘 다 너무 무서우면 너 냄비 무서운 게 소뚜껑처럼 똑같이 무섭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아, 뭔가 똑같거나 비슷한 두 대상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0: 응, 맞아. 오. 소뚜껑이야?
2: 소뚜껑.
0: 소뚜껑?
2: 솥, 받침, 티그.
0: 솥.
2: 그렇지.
0: 뚜껑.
2: 껑. 오, 맞아, 맞아.
0: 옛날 시절.
1: 그럼 우준아.
2: 응?
1: 거북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을 넣어서 예시를 들어줄래?
2: 친구가, 야, 나 귀신을 본 것 같아. 이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야, 너 거북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구나?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1: 좋아요. 오늘의 그림 남매. 우리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설명을 해볼까?
2: 좋아.
0: 짜잔, 난 이렇게 그렸어. 옛날 시절에 소뚜껑이 있고 지금 시절에 냄비가 있지? 친구가 만약에 새랑 비둘기를 만났을 때 엄청 무서워서 내 뒤에 숨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야, 너 냄비 뚜껑 무서운 것처럼 소뚜껑도 무서워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2: 짠, 내가 볼 때 거북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일 것 같아. 거북 등껍질이 뭔가 소뚜껑 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북이를 보고 소뚜껑이 움직이는 걸로 착각한 거야. 그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많이 놀란다는 뜻?
1: 좋아. 오늘도 그림남매의 재미있는 생각 잘 들어봤어.
0: 고마워.
1: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 라라가 오늘도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1: 오늘의 속담은 바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야. 자라는 거북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달라. 자라는 거북이와 달리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육식동물이야. 이가 아주 튼튼하고 무는 힘이 세서 개, 물고기, 개구리 등을 잡아먹는데 먹이를 한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지. 사납고 공격적이어서 자라를 만나면 물리지 않도록 피해야 해. 솥은 밥을 짓거나 국이나 물을 끓일 때 쓰는 도구야. 옛날에는 무쇠로 가마솥을 만들었는데 꼭지가 달린 뚜껑을 덮었지. 솥뚜껑은 색깔이 시커멓고 주름져 있어서 얼핏 보면 검은 빛을 띠는 자라의 등딱지처럼 보여. 그래서 자라에게 물려서 너무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라의 등딱지와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만 봐도 깜짝 놀랄 수 있지. 이처럼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이 비슷한 사물만 봐도 겁을 낼 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을 써. 만약 벌에게 물린 적 있던 내가 날아다니는 파리를 봐도 깜짝 놀란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3: 깜짝이야. 파리를 보고 겁을 먹다니. 이런 걸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는 거구나.
1: 라고 말이야.
2: 아, 어쩔 수 없지. 아쉽다.
0: 내가 꼭 맞출 거야.
2: 다음에 내가 꼭 맞출 거야.
0: 다음에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라.
2: 제발.
0: 내가 모르나? 내가 몇 가지밖에 모르나? 오늘의 속담은
4: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2: 어떤 것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것만 모아도 겁을 낸다는 뜻.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0: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카라반 부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1: 장화 신은 고양이.
2: 고양이가 장화를 신는다냥? 그럼 두 발로 걷는 것이다냥?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다냥? 함께 떠나볼까냥?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냥냥!
0: 나이 많은 주인님이 세상을 떠나자 광화권은 큰아들이 가졌고 당나귀는 작은아들이 가져갔어.
3: 막내 아들에게는 나만 남게 되었지. 막내 아들은 그렇게 나의 새 주인님이 된 거야.
0: 주인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어.
4: 으휴, 내가 쥐를 잘 잡는 것은 알지만 그런 재주로는 돈을 벌 수 없잖아.
0: 주인님은 한숨을 푹푹 쉬었어.
4: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0: 나는 더 이상 주인님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 주인님, 아무 걱정 말고 저만 믿으세요. 눈앞에서 고양이인 내가 말을 하자 주인님은 너무 놀라서 꽈당 하고 넘어지고 말았지. 튼튼한 장화와 자루 하나만 구해주세요. 다음날 주인님은 나에게 멋진 장화 한 켤레와 자루 하나를 주며 말했어.
4: 내가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산 거야.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아니까 너를 한번 믿어볼게.
0: 장화를 신고 숲으로 달려간 나는 순식간에 토끼 몇 마리를 잡은 다음 통통한 녀석들만 골라 자루에 넣었어. 토끼를 주인님에게 갖다 주었냐고? 아니, 아니. 임금님에게 갖다 주었어. 임금님에게 토끼를 바치며 내가 말했어. 카라바 후장님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카라바 후장님이 누구냐고? 바로 나의 주인님. 이제 주인님과 임금님을 만나게 해야지. 임금님이 공주님과 함께 강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는 꾀를 내었어. 주인님에게 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님이 목욕을 하는 동안 난 주인님이 벗어놓은 낡은 옷을 숨기고 임금님의 마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 잠시 뒤 임금님의 마차가 나타났어. 나는 호들갑스럽게 마차 앞으로 뛰어나가 소리쳤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카라바 부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나를 알아본 임금님은 급하게 마차를 세웠어.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주인님을 강에서 꺼내게 했지. 임금님은 벌거벗은 주인님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어. 그것을 눈치챈 나는 울먹이며 말했어. 세상에 도둑들이 나타나 옷과 물건을 몽땅 빼앗고는 카라바 후장님을 강에 던져버렸답니다. 그제야 임금님은 가져온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주인님에게 입게 했어. 멋진 옷을 입은 주인님의 모습은 눈이 부셨지. 공주님 눈에도 그렇게 보인 게 틀림없었어. 임금님과 주인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서둘러 거인이 사는 성을 향해 갔어. 성으로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지. 모든 밀밭과 보리밭 앞에 푯말을 세우는 일이었어. 임금님이 푯말을 보면 주인님이 부자라고 믿을 거야. 거인의 성은 임금님이 사는 궁궐보다 화려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거든. 밀밭과 보리밭도 모두 거인의 것이었지. 사실 거인은 사람을 잡아먹는 못된 괴물이었어. 거인을 만난 나는 미리 생각해둔 대로 물었어. 거인님, 거인님은 어떤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다면서요? 악어, 코끼리, 사자, 무엇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펑펑펑 소리가 나더니 거인은 순식간에 악어, 코끼리, 사자로 변했어. 짝짝짝! 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생쥐나 들쥐 같은 작은 동물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문일 뿐이죠? 내 말에 거인은 코웃음을 쳤어.
5: 내가 못할 것 같아? 잘 보라고.
0: 다시 한번 펑 하고 소리가 났어. 거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조그마한 생쥐로 변했어.
6: 설마.
0: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
6: 오, 잘했다.
0: 내가 모든 일을 마친 바로 그때 임금님의 마차가 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지. 난 얼른 성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했어. 가라바 후장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인님을 보고 내가 눈을 찡긋하자 주인님은 임금님과 공주님을 성 안으로 안내했어. 성을 둘러본 임금님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말했어.
5: 공주와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되어주기에.
0: 주인님과 공주님은 거인의 성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 그리고 거인이 남긴 밀밭과 보리밭을 돌보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지. 나는 어떻게 되었냐고?
3: 고양이 경이라는 높은 벼슬을 갖게 되었어.
0: 이제 장난칠 때 말고는 더 이상 쥐를 쫓아다니지 않아.
1: 다들 재미있게 봤어?
7: 고양이가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아니, 너무 똑똑한 것 같았어.
1: 고양이의 행동 중에서 가장 재치 있다고 생각한 건 뭐야?
8: 나는 장하시는 고양이가 토끼를 임금님에게 준 게 가장 재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 거인한테 쥐로 변신해달라고 말한 게 가장 재치 있는 것 같아.
1: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장화시는 고양이 행동은 어떻게 생각해?
8: 주인님이 조금 형편이 어렵잖아. 그래서 그 형편을 이제 조금 되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거는 나쁜 게 아닌데 거인을 잡아먹는 것은 조금 나쁜 것 같아.
1: 고양이의 도움도 좋지만 우리 행복은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더 뜻깊고 좋을 것 같아.
9: 맞아.
1: 오늘도 좋은 생각 나눠준 친구들 정말 고마워.
9: 나도 고마워.
1: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장화시는 고양이 책을 찾아보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2: 오빠가 귀찮다고 해.
0: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4: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3: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이따가요.
4: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5: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0: 그러던가.
4: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2: 귀찮다고 해.
3: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괜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4: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5: 아우, 목말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6: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5: 누나, 누나야?
0: 어?
5: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5: 응? 나 물 마시려고. 응.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0: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5: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거든!
5: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0: 아,

0: 칠칠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1: 누나, 줄넘기 하자.
2: 괜찮아, 안 할래.
1: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0: 싫어, 안 한다고.
3: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4: 아우, 귀찮게.
5: 아우, 이따 하지.
3: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1: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0: 자.
6: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1: 눈부셔! 누나! 이 딱지! 뭐야?
0: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1: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7: 어? 이리 내놔!
8: 너의 황금 시간은 내가 훔쳐간다.
0: 안 돼요!
1: 누나가 사라졌다!
3: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0: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3: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8: 시간 도둑님이시다.
3: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0: 어? 사춘기?
3: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0: 사춘기가 뭐예요?
3: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0: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3: 빙고!
0: 빙고!
3: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0: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3: 노노노노노노. 아, 뭐 내가 저 사춘기 문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0: 뭐?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9: 호빵아, 어서 뛰어.
0: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10: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11: 성장판을 찾아와.
0: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다리 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 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10: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11: 역시 호빵이야.
0: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10: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성장 호르몬 감독님!
12: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1: 아, 예. 네.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12: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0: 꿈이요.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형님, 조명 다 꺼주세요.
4: 네. 그 연골 셰프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2: 네.
6: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7: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그렇다면!
7: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7: 달리기는 어떠세요?
1: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7: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4: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구.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졌어.
7: 성장호르몬 감독님.
3: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나를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3: 어떡해요?
1: 이렇게?
3: 오! 귀찮지만 작전 개시!

0: 황금 시간!
1: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2: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3: 어? 근데 하는데? 응? 줄넘기?
4: 뭐야?
1: 또?
2: 어디?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0: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도 너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2: 어? 어? 알았어.
0: 자, 같이 뛰는 거야. 어? 시작!
1: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3: 아유, 고민하지 마세요.
2: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5: 뭐야? 컷! 컷! NG! NG!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2: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5: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2: 아,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밥? 귀찮잖아. 먹지 마.
3: 이따 먹어.
0: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2: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6: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0: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이야!
5: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2: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0: 어? 어?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7: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3: 에이, 설마... 아니지?
0: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2: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0: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0: 줄넘기만 했는데요.
1: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2: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0: 헛띠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1: 설마 또
3: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건가?
4: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5: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6: 남성 호르몬과
5: 여성 호르몬을 깨워버릴 거니까.
7: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0: 나는 여성 호르몬.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7: 몸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0: 그래? 그럼 더 자자.
8: 응? 띠똥띠똥! 시간 도둑! 내 지방 먹고 힘내! 똥!
9: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8: 띠똥!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9: 오, 고마워 지방세포.
5: 아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8: 힘내라 뚱. 힘내라 뚱.
2: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1: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2: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10: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11: 이제 기성장 끝?
0: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10: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11: 골고루.
0: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12: 오빠가 너만 믿는다.
3: 제발. 제발.
0: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1: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0: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1: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딱지가 사라졌다. 옥방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띠뚱 띠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3: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2: 응?
3: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4: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5: 꿀꺽, 꿀꺽! 우라, 차차차!
3: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4: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6: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2: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7: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2: 네? 또 왜요?
8: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2: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8: 아, 이쪽이야. 이쪽.
2: 빨리 좀 말해주시지.
9: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자.
10: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11: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2: 눈부셔! 이게 다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11: 기쁜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10: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2: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11: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3: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12: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0: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3: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12: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11: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3: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12: 야단났어.
7: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12: 호빵아, 시간이 없어.
10: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2: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려! 가버리라고!
11: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6: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7: 오! 오! 오!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2: 황금씨가 딱지가 돌아왔다.
3: 키 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13: 어서 가서 자. 어서.
2: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황금시간 최고 딱지다. 얼른 불 끄고 자야지.
14: 사춘기 문을 열 수 있었는데.
0: 호빵아,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0: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1: 넷, 다섯.
2: 여기 숨자.
1: 좋았어.
3: 여기가 좋겠다. 난 여기.
4: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0: 여긴 못 찾겠지.
1: 저기가 좋겠다. 좁을 것 같은데.
3: 같이 숨자.
1: 밀면 어떡해.
5: 미안. 그럼.
1: 저기로 가야겠다. 안녕. 다 숨었지. 이제 찾는다.
5: 어디?
1: 뭔가 본 것 같은데?
5: 에디, 로디!
1: 찾았다!
3: 들켰어.
6: 잘 숨었는데.
3: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5: 우린 못 찾겠지?
7: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1: 여기 있는데! 찾았다!
6: 어떻게 찾았지?
1: 저 보면 보이거든.
5: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1: 또 누굴 찾지?
4: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1: 통통아! 아래를 봐야지. 찾았다.
4: 아, 어떻게 찾았지?
5: 통통이도 찾아냈어.
1: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다.

0: 찾았다.
1: 어떻게 찾았지?
0: 다 보인다니까. 루피하고 크롱도 걸렸어. 이제 뽀로로.

0: 갑자기 수상한데? 뭐야?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어? 거기 뽀로로 찾았다! 어떻게 찾아낸 거야?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1: 내가?
0: 그런 적 없는데? 그럼 뭐였지?
1: 뽀로로! 너도 착했네.
2: 대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0: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3: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0: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저거야!
3: 뭐?
0: 없어졌어!
3: 뭐가 있다는 거야?
0: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4: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5: 빨리 와, 고비.
4: 사진 나왔어. 자.
1: 고마워.
0: 나도 보자.
4: 자, 뽀로로도.
0: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지?
1: 뭐가?
0: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1: 정말? 뭘까?
0: 크랑크랑. 이게 뭐지?
3: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3: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3: 그렇네.
4: 뭐가 있다는 거야?
0: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뭐지?
4: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0: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혹시 요정 같은 건가?
1: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5: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3: 요정은 무슨? 요정이 어딨어?
0: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3: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6: 못 봤어.
3: 너희는?
0: 크랑크랑.
1: 나도 못 봤는데.
7: 나도.
0: 난 봤다니까.
3: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0: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3: 아이, 그럴 리가.
0: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1: 아, 나도 같이 갈래.
0: 우리도 가보자.
3: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6: 나도 같이 갈게.
3: 어?
6: 같이 가.
3: 다 가버렸네.
8: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0: 요정아!
9: 크랑!
0: 요정아!
9: 크랑크랑!
6: 요정아! 요정아!
0: 숲을 다 둘러볼 거야?
1: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0: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4: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1: 이따가.
0: 패티, 가보자. 요정아!
1: 아니네.
4: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0: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4: 응.
0: 어디 보자.

0: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요정 나오라고.
1: 그럼 그럼
0: 뭐가? 어? 찾았다.
1: 그럼
0: 조심 조심.
1: 그럼
0: 물속에 있나 봐.
2: 뭔가 반짝였어요.

0: 물고기들이었네요.
1: 버리러 그럼 요정 찾았어?
2: 너흰?
3: 우리도 못 찾았어.
2: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뭐지? 모두 돌아왔나? 보라라! 러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살았다. 어, 좀 쉬자. 뭐야?

0: 맛있겠다! 맛있겠다!
1: 얘는 우리 숲에 놀러 온 손님이야. 안녕?
2: 안녕. 넌 누구야?
1: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 사는 유정이야.
2: 리브야 봉피리 봉봉.
1: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2: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1: 이제 안심해도 돼.
2: 정말 고마워.
3: 뭐가 고마워?
2: 어?
3: 에디가 꿈꿨나 봐.
1: 이제 깨어나는데?
4: 에디, 우리 왔어.
2: 잠깐 잠들었나 봐.
1: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3: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2: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5: 정말?
3: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4: 그런가?
2: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3: 리브야 뭐라고?
2: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6: 애들이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봉

0: 뽀로로와 친구들이 여름 섬에 놀러 왔어요.
1: 야,
2: 오, 아, 보비스.
3: 뭔데?
2: 크라운.
4: 알이잖아.
3: 정말.
5: 알이 왜 여기 있지?
3: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가 찾아주자.
2: 크라운.
4: 근데 어떻게?
2: 저기.
3: 가보자.
4: 아저씨.
6: 나 말이냐?
4: 혹시 뭐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6: 잃어버린 거 없는데.
3: 이거 저쪽에서 찾은 건데.
6: 이쪽이고 저쪽이고. 아니네.
3: 다른 데 가보자.
6: 잠깐. 그거 내 거 맞아, 내 거. 그럼 저기서 찾았다고 했지?
3: 그쪽이 아니라 저쪽인데.
6: 아 맞다, 저쪽이었지.
3: 그냥.
6: 고마워. 맛있겠다.
7: 여보.
6: 어서 와.
8: 안녕하세요.
7: 안녕. 무슨 일이야?
6: 그게
9: 잃어버리신 알을 저희가 찾았어요.
7: 응? 무슨 알?
3: 저희가 저쪽에서 알을 찾아서 드렸어요.
6: 이거 우리가 잃어버린 알이잖아.
7: 당신 알을 잃어버렸다고?
6: 아니 그게
7: 돌려줘! 우리 게 아니잖아.
6: 사실은 우리 알

0: 말이 아니야.
1: 그럼
2: 뭐야, 거짓말이었어?
1: 너무해.
0: 미안.
1: 나빴어.
3: 그럼 누구 알이지?
4: 얘들아,
1: 어?
4: 저쪽으로 가봐. 동물들이 많이 살거든. 알을 잃어버린 동물이 있을지도 몰라.
0: 맞아.
1: 그렇군요.
5: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4: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
0: 잘 가. 잘못했다니까.
6: 뽀로로와 친구들은 알을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 나섰어요.
1: 어? 저기! 기린이다! 기린아!
7: 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1: 여기야!
7: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2: 아래쪽이야!
7: 아래?
2: 그래, 여기야!
1: 안녕!
7: 안녕.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인다. 너인 누구야?
1: 크랑크랑. 응? 혹시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어? 크랑크랑.
7: 그게 뭔데? 어디? 잘 모르겠는데?
5: 그건 알이야.
7: 아, 알! 그런데 난 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어쩌면 얼룩말이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2: 어? 얼룩말은 알을 낳지 않아.
7: 알을 낳는 얼룩말도 있지 않을까?
2: 알을 낳는 얼룩말은 없어.
7: 그래? 그럼 하마는?
2: 하마도 알을 낳지 않아.
7: 그래? 하마도 알을 낳지 않는다니. 난 밥이나 먹어야겠다. 어? 그럼 새는?
1: 맞아, 새는 알을 낳잖아.
5: 정말 그렇네.
6: 그럼 저쪽으로 가봐. 저기 새들이 많이 있어.
1: 알려줘서 고마워.
2: 크랑크랑.
1: 그럼 우린 가볼게.
5: 안녕.
6: 안녕. 꼭 알의 주인을 찾아주면 좋겠다. 왠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1: 이쪽에 새들이 많다고 했는데.
3: 그러게.
5: 저기다. 저 미안한데 뭐 좀 물어볼게. 저 미안한데.
2: 아차! 앵무새야, 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8: 너희들 노래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1: 바라밤.
8: 노래도 별로 못하면서 난리네.
2: 뭐야?
5: 예.
8: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를 알기나 해?
5: 베리, 사과하는 게 좋겠어.
8: 저기. 뭐야?
1: 노래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
8: 내 노래를 무시하다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노래를 불러봐.
1: 노래 불러보라고? 잠깐만.
8: 안돼. 나보다 잘 부르면 궁금해하는 걸 알려주지.
1: 정말?
8: 대신 못 부르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1: 좋아. 바나나 차차.

0: 으라 차차차
1: 보기 클릉도
0: 예
1: 루피 패티도
0: 예
1: 모두 모두 모여라 와
2: 너 노래 좀 한다
0: 뭐이 너도 꽤 차이 부르던데
3: 정말
0: 좋아 그런데 아까 뭘 물어보려고 한 거야?
1: 아 루디 알 좀 가져다 줄래?

0: 잃어버리지 않았어? 응? 이게 뭐야? 알이잖아. 바닷가에서 주웠는데 주인을 찾는 중이야.
1: 내 알은 아닌데. 어쩌면 독수리 알일지도 모르겠다.
0: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에 살아?
1: 높은 바위 절벽에 살지.
0: 고마워. 나 가볼게.
1: 잘 가.
2: 안녕.
1: 안녕.
0: 얘들아.
3: 베리, 알 주인을 찾았어?
0: 독수리 알인 것 같아.
4: 독수리 알? 독수리가 어딨어?
2: 독수리는 바위 절벽에 산대.
5: 바위 절벽?
0: 우와. 저기인가 봐.
4: 우와, 높다.
0: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1: 내가 보고 올게.
3: 조심해, 해리.
0: 짜자자, 정말 높긴 높네. 우와, 저기 있다. 으차, 어디 보자. 아니다. 그런데 좀 큰 것 같은데. 안녕.

0: 너 독수리 아니지?
1: 저게 뭐지?
0: 어? 뭘 보란 거야? 어?
1: 얘들아! 도망쳐! 독수리가 쫓아오지도 몰라!
2: 간신히 살았네, 얘들아. 안녕,
3: 제이.
2: 모두 잘 지냈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여기에서 알을 주웠는데 그걸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 있었어.
5: 이거야.
2: 어디 볼까? 어? 이건 거북이 알이야.
3: 거북이 알?
2: 그리고 이건 잃어버린 게 아니야. 거북이는 모래에 알을 낳아. 낳은 알을 모래 속에 감춰놓지. 너희가 그걸 찾은 거야. 그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자.
4: 수고했어, 크롱.
2: 우와!
4: 엄청 많다.
2: 얘들아, 저쪽을 봐.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 거북이들이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이야.
6: 아기 거북이들은 먼 바다로 갔어요. 모두 건강하길 빌어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변화의 시대.
1: 저기 기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2: 엔진이 말을 안 들어요.

0: 여러분, 막 잡으세요!
1: 4천년 전 광활한 우주 저편에서 지구로 온 강철의 몸을 지닌 기계 생명체, 그게 바로 메탈카드봇입니다.
2: 그들에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고향별인 마키나 행성은 이미 소멸해버렸거든요.
1: 모우타운의 자크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3: 이들이 지구의 관습을 익히고 우리의 법률을 수호한다면 인간과 메탈카드봇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1: 이러한 기대에 메탈카드봇들은 부응해 주었어요. 메탈카드봇과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활약하기 시작했거든요. 메탈카드봇과 우리 인간은 힘을 합쳐 오늘도 지구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감동이야, 준. 설마 네가 메탈 카드봇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절친으로서 네가 자랑스럽다.
5: 나도 자랑스러워, 준.
6: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7: 언제부터 숨긴 거야?
6: 숨기다니?
8: 심심이 떼지 마. 지금까지 쭉 거짓말만 해온 거 다 알거든.
6: 그러니까 그건
8: 나도 뭐 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꽤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건 절대 용서 못해.
9: 근데 있잖아, 메탈 카드봇 안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8: 다음에 나도 태워주라.
4: 나도
8: 이게 말이야? 어떤 사람이 유명해질 수가 있냐고.
1: 난 딱히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닌데.
2: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구한 거나 다

0: 다름없으니까 내 테카드복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
1: 나도 동감이야. 어?
2: 블루캅 어,
0: 근무 중이야?
1: 일은 마쳤어. 오늘은 모두와 약속 있으니까.
2: 어? 뭐? 와일드가디!
3: 안녕 얘들아.
2: 크레스트!
0: 일찍 왔네?
3: 오늘 같은 날은 지각하면 안 되니까.
4: 뭐? 네가 농장에서 일을 한다고?
5: 네, 밭을 일구고 말과 소를 돌보기도 하고 그 넓은 땅이 계획대로 관리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4: 네가 좀 철두철미한 편이긴 하지.
6: 잠깐 안 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7: 너도 참 많이 변했어.
4: 멀쎄다.
0: 변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거잖아.
8: 주대머리도 시원하게 발전했지.
2: 아직도 어색하다니까. 엄마가 하도 자를 해서.
9: 너 TV에 자주 나올 테니까 머리 깎아!
3: 이런 발전은 좋네.
4: 발전 좋아하네!
0: 아까부터 애도 아저씨 왜 저러셔?
2: 실은 뭐? 문화 선생님한테 차렸다고?
4: 어디서
10: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2: 자, 여기요.
4: 고맙다.
2: 자, 드릴게요.
3: 그러고 보니 로크러시랑 글로버랑 블레스트레인이 안 보이네.
2: 아, 포르카카에 놀러 갔어.
3: 페르로아는 연락하고 지내?
4: 그 녀석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2: 다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 봐.
11: 내가 이겼다고 울지나 마라. 레드블리츠! 감히 속도로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스파크비트?
4: 저 녀석들 모타운에서 손님이 왔다는데 또 시작이네.
12: 참, 쟤들은 질리지도 않나. 벌써 저게 몇 번째인지 몰라.
6: 사이좋게 좀 지내지.
4: 저 정도면 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8: 아니야. 뭐 어때, 너희도 놀러온 김에 누가에게 제 내기였대.
6: 내기?
4: 어, 그거 재밌겠는데.
12: 당연히 레드블리츠지.
4: 나도 오늘 컨디션은 저 녀석이 더 좋아 보여.
8: 어리석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 동생이다.
12: 난 못 고르겠어.
4: 테루루, 너는 어떤 거?
0: 아니, 꽃은 그만 사와도 된다니까, 스카이갤러. 알았어, 이것만이다. 계속 잘하고.
4: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만. 어?
0: 아, 준!
2: 테루루, 물러간 애들이랑은 잘 있어?
0: 응, 다들 반가워해. 준, 너는 왜 안 왔냐고 하더라.
2: 아, 조만간 놀러 간다니까.
0: 너희 집에서 지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립다.
13: 이겼다! 아구야, 내가 먼저 왔거든.
4: 아, 증거 있어?
12: 얘들아, 그만! 사람들한테 별받아 거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카라 체면이 말이 아니잖니.
4: 그 어머니 말이 꼭 100번 맞다. 적당히들 하지 못해. 계속 그딴 식으로 굴면 스펠란자오는 마음 놓고 지구를 출항하지 못해. 아님, 내버려두고 간다.
6: 어쩔 게 없어, 아구네.
0: 엄마.
12: 뭐야, 무슨 구야?
8: 어쩔 수 없고.
4: 이렇다면 로크러시, 어? 네가 이겼는데?
2: 얘네 뭐하냐.
0: 다들 잘 지내 보이네.
14: 시끌벅적한 게 여전하지?
0: 거긴 어때?
2: 다들 바빠졌어.
0: 플레임 노바는?
15: 블루캅, 나는 봤다. 마키나 행성 최하층에 우리의 메탈카드봇 최초의
2: 메탈카드봇 체인지 업! 플레임 노바 공이!
4: 괜찮아, 준?
3: 무슨 일이야?
2: 뭔가 찌릿거렸어. 마치 날 거부하는 것처럼.
0: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어? 자.
2: 이상하네. 그 뒤로 이 녀석을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답이 없어.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않을지도.
0: 그렇지 않아. 인간과 메탈카드봇이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 깨어날 거야.
12: 헤비아이언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면 좋을 텐데.
4: 마음을 열기는 일 좀 더 한다고 별똥별 만지도 얼굴을 안 내미치는데 하여간 부침성 없는 녀석 같으니.
16: 자자, 오늘은 이걸로 해산. 너희도 밖에 새로운 동료들 생겼을 거 아니야.
17: 뭐? 벌써?
16: 얼른 돌아가들.
6: 너처럼 모였는데 매정하시긴.
7: 이제 한 지붕 아래 식구 아니다 이거지 뭐.
8: 차였다고 돈풀이 하긴.
4: 시커!
2: 뭐, 또 보면 되지.
6: 나중에 봐.
4: 이거 아쉽구만.
3: 와일드가디, 우리도 이만 가자.
0: 다음 주에 봐.
2: 우리도 집에 가자. 요즘 일은 어때?
1: 주차 및 속도 위반 단속. 메탈 카드봇을 상대하던 일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지.

0: 도와 소방차가 주택가에서 도심으로 조공 비행 중. 발견 즉시 보고받아.
1: 설마 멘탈카드 무시야?
2: 이제 막 복귀 중인 또 출동이군.
3: 자, 여기요. 늘 수고가 많으세요.
4: 고마워요.
3: 또 오세요.
1: 뭐지?
5: 말썽 피우지 말랬지, 펜탄호란!
1: 아, 싸울 거면 딴 데 가서 싸우지.
6: 못 보던 애들인데.
1: 쟤들도 준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4: 아니에요. 둘 다 처음 보는 녀석들이군.
6: 네?
4: 우리 경찰은 이 마을의 메탈카드봇을 모두 기억하거든요. 여기는 홀드. 여기 메탈카드봇들이 외계의 앞으로에서 대치죠.
6: 왜 또 하필 우리 가게야?
7: 소풀이 나섰다간 가게가 위험하겠어.
8: 여긴 내가 해볼라. 빅스파이어와 곧 현장에 도착한다.
6: 시끄러워. 왜?
8: 우리가 말려보지. 셋업을 부탁해.
6: 알겠어. 내가 인물로 셋업.
7: 셋. 크러쉬.
9: 자자. 난 눈뜨면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일단 진정하고.
6: 진정이고 뭐고. 난 조용히 있어.
10: 이 엇빠진 것들. 누가 봐도 잡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저 녀석 아닌가.
1: 메가 엠블럼 괜찮아?
11: 너도 봤지? 그는 웨폰 카드들.
1: 설마 그 녀석들?
6: 엠블라, 헨이가 괜찮니?
4: 여기 메탈 카드봇이 동쪽으로 도주 중. 연안선 도로를 공세로 쳐간다.
6: 블록함 대놓. 꼼짝마.
7: 이상 메탈 카드봇과 인간이 평화를 해친다면 널 체포하겠다.
6: 시끄러. 나만큼 떨어져. 블록함
7: 스타라이징 샷.
6: 에너지야!
7: 준!
6: 블루팝! 왜 그래, 블루팝?
7: 모르겠어. 뜨거워.
6: 뭐?

0: 얼른 가! 너 그 파란 대체! 시끄러운 녀석들이 또 왔네!
1: 어디서? 괜찮아, 블루카? 블루카!
2: 너 그건 설마!
3: 다들 나한테서 떨어져!
0: 블루카! 테이크백!
1: 블루카, 우리 못 알아보겠어?
3: 알아, 알고 있지만!
0: 그 헬기 녀석한테 공격당하더니 상태가 이상해졌어!
2: 이건 비스트 바이러스다.
0: 비스트 바이러스?
2: 감염되면 메탈카드 옷을 행복한 짐승처럼 만드는 무서운 병이야. 이대로 두면 블루카비 위험해.
1: 정신 차려, 블루카!
0: 피닉스 파이어! 메가 앰블러! 이제 그만 멈춰, 블루카! 우린 친구잖아!
3: 지려워. 내 친구다.

이제 됐어. 진정해. 걱정 마. 아무도 널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0: 봉인 완료.
1: 잠깐! 그건 내 소중한...
0: 소중한 친구지?
2: 꼬마, 정신 차려!
3: 솔레이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1: 솔레이요?
4: 그게 이 포마의 이름인가?
5: 넌 대체 누구야?
3: 난 블레이요.

0: 레드 아저씨, 어? 블루컵 상태는 좀 어때요?
1: 겉모습은 조금 변했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여.
2: 준, 어째서 내가 카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뭐야, 기억 안 나?
3: 어젯밤 일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군.
4: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긴 하지.
0: 너, 책 살 돈이 없다길래 내가 빌려준 건 기억하고 있지?
2: 정말? 얼마였지?
0: 뻥이야.
2: 뭐?
3: 뻔한 수에 썼더니 여전히 모르군.
5: 한가하게 웃고 있을 땐가?
1: 시장님!
5: 난 인간과 메탈 카드봇이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네들을 받아들였네. 어제처럼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면 내 입장이 어떻겠나?
0: 죄송합니다.
4: 술 안에 피웠던 녀석들은 둘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3: 아마 주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곳의 규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5: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내년엔 시장 선거가 있어. 이 이상 자네들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면 매우 곤란해.
6: 아빠!
5: 미안하구나. 하여튼 한시라도 빨리 그 헬기와 소방차를 찾아내주게.
6: 미안해, 우리 아빠가.
4: 신경 쓰지마 안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목표니까.
3: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일로 얘기해두고 싶은 게 있어.
0: 이건 외품카드?
3: 맞아, 블루컵의 외품카드야. 모습이 바뀐 건 블루컵뿐만 아니었지. 분석해보니 녀석을 조먹었던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 안에 봉인되었어.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가 뭐야?
4: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병원체를 말해.
0: 와일드 카드봇?
1: 그것도 처음 듣는데.
3: 고대로부터 우리들의 고향 마키나 행성엔 메탈 카드봇과 적대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들이 바로 야생의 힘을 지닌 와일드 카드봇이야. 녀석들은 우리 도시를 습격해 온갖 파괴를 일삼는 무서운 종족이었어. 밀고 들어오는 와일드 카드봇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데우스 마키나는 메탈 카드봇의 정의 부대를 결성했어.
0: 설마 그게...
3: 응, 그게 바로 스타 가디언이야. 마키나 행성의 멸망으로 싸움은 무의미했지만 말이야, 역시 와일드 카드봇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지구에 와 있었군.
4: 그게 그 헬리콥터와 블레이온이란 녀석들이란 말이지?
3: 웨폰 카드의 소환 방식, 그 눈, 확실히 녀석들이다. 비스트 바이러스는 메탈 카드봇의 전자두뇌를 잠식하는 병원체야. 감염을 막으려면 한시라도 빨리 와일드 카드봇들을 제거해야 돼.
0: 제거? 봉인이 아니고?
1: 야야야, 이야기가 꽤나 살벌하게 흘러가잖아.
3: 난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의사로서의 경고다.
7: 무면하지만
3: 녀석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0: 정말 그럴까?
4: 무슨 생각해?
0: 어제 너의 폭주를 막아준 솔레이유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 애 메탈 브레스를 갖고 있었어.
6: 뭐?
4: 그럴 리가. 정말이야, 준?
0: 내 거랑도 페르로 거랑도 다르게 생긴 거.
6: 메탈 브레스는 선택받은 자만 지닐 수 있는 거 맞지?
3: 그렇게 차례차례 쉽게 나타나선 안 되는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이야. 마음이 복잡하구나.
0: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6: 그렇긴 한데 그 아이를 어떻게 찾지?
1: 모타운의 인구는 700만 명쯤 된다고. 사막에서 바늘 찾긴데.
6: 잠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 헬리콥터는 어쩔 건데?
0: 그건 걱정 마. 나한테는 다 작전이 있다고. 잠시 시장님께 전화 좀.
8: 이제 일어났던 솔레이오. 나 참, 어째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야?
9: 넌 강한 아이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
8: 그래도 그렇지. 스스로 위

0: 빠질 필요는 없었어.
1: 사고 방식의 차이지.
2: 어? 지금 이거 나가는 거예요? 네네. 호출을 요청합니다. 블레이온과 함께 계신 솔레이유 씨, 전할 물건이 있사오니 즉시 모타운항 003 창고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0: 뭐야, 어떤 녀석이 우릴?
1: 아마 준 아닐까?
0: 바보 아니야? 이건 모타운 전역에 알리는 방제무선인데.
1: 바보는 너지. 그 애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불렀잖아. 기왕 이렇게 호출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0: 진심이야?
1: 아니면 또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으려나?
0: 알았다, 알았어.
3: 작전은 대충 알겠는데 무작정 불러낸다고 이런 곳까지 올까?
2: 분명 올 거야. 얘들아, 블레이언이 나타나면 계획대로 부탁해.
4: 알겠어.
5: 맡겨봐도.
1: 준의 막무가내 작전을 매번 지켜보는 나도 참.
3: 진짜로 왔어.
5: 네가 블레이언?
2: 잘 왔어. 난 너희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1: 물건을 전달하는 자리치곤 관객이 많네. 진짜 용건이 뭐야?
2: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이야?
0: 대문에?
2: 빙고!
6: 이제 좀 보금자리를 찾았나 했더니.
4: 미안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5: 지독한 성질머리는 내가 고쳐주지.
0: 저 녀석이 어째서 여기에?
2: 궁금하지?
3: 모타운 도로엔 교통량 조사용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대략적인 추적은 가능했거든.
1: 그걸 눈치채고 저하인은 도로를 피해 수로 위를 날았겠지만
2: 아쉽게도 목격자가 있었지.
6: 움직이겠지!
4: 이번엔 안 놓친다!
5: 어딜 가시나?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무섭나?
1: 우린 왜 부른 거지?
2: 왜긴?
5: 너희를 믿고 있기 때문이야.
0: 믿는다고?
5: 그래.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위기 순간에 도움을 줬다면 너희 우리의 적이 아닐 테니까.
6: 양손이 있어줄 했더니.
5: 조심해.
4: 우리 말이 맞지?
0: 어서 저 녀석을 잡기나 해.
6: 응? 날 쫓아온 걸 울게 만들겠어.
2: 우리도 가자.
5: 메탈 브레스가.
1: 걱정 마. 야생의 힘을 가지게 된 네 친구한테 맞는 형태가 된 것뿐이니까.
2: 알았어. 블루캅 준비됐지?
5: 물론이지.
2: 블루탑 월드 대동!

0: 맞춤을 맞았을 텐데.
1: 비스트 바이러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
0: 얌전히 변화를 받아들면 될 것. 팬텀 이자
2: 고도의 홀로그램 귀신들이
1: 문제 없어. 블루캅 버스트 전. 찾았다. 달려.
0: 페노시아.
1: 옆에 조심해. 알파볼트 캐논!
0: 캐논의 스팅거!
2: 알파볼트 캐논!
1: 지금이야! 썬더 하우인! 스매시!
2: 썬더 하우인! 스매시!
1: 좋았다! 와일드 카지본! 제일
3: 비켜봐.
4: 응?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위험천만 고드름.
1: 현재까지 파악된 아이스걸의 능력은 얼음을 만들거나 냉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 같다.
2: 아마도 부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일렉트로가 장갑에서 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야.
3: 부추와 장갑이라... 같은 편인 걸까요?
1: 그럴 가능성도 있지. 저 장비들이 둘 중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 저 둘을 이용하는 더 위험한 악당이.
4: 겨우 일렉트로를 물리친 줄 알았더니 곧바로 다른 녀석이 나타날 줄이야.
5: 자자, 너무 긴장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내일은 야유회라도 가자고.
6: 좋아요. 간다.
5: 나이스 리시브. 배가 태.
6: 최고! 역시 최고처럼 대병님에게는 안 되지.
5: 저게? 야, 제이! 넌 왜 우리 형만 응원하냐?
6: 테디 형님은 외모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최고로 멋진 국제소방관이잖아.
5: 그럼 우린?
6: 야? 미안.
4: 저 꼬맹이가.
3: 흥분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7: 그거 기대되는데?
5: 자,
6: 뭐야? 이런 게 어딨어? 하늘도 안 도와주네.
3: 어? 아니.
7: 맙소사, 토네이도야, 모두 조심해.
6: 뭔데, 팝콘?

0: 저쪽은 메가시티 중심가인데?
1: 그럼 당장 막아야지. 말해, 팀장님.
2: 우리도 확인했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3: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0: 어? 저기.
1: 어?

모두 안심하세요. 저 피닉스가 왔으니까요.

0: 대장님!
1: 이건 날아가지 않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을게.
0: 네, 부탁해요.
2: 메가시티는 토네이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인데 설마 아이스골에 토네이도까지 만들어낸단 말인가?
3: 박사님, 어? 저기 좀 보세요.
2: 아이스골?
4: 토네이도는 어찌어찌 막은 것 같지만 경기는 아직 안 끝났어.
2: 전 대원은 즉시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출동하라. 그곳에서 아이스글의 또 다른 음모를 막아야 한다.
0: 네!
5: 아유, 오세요.
3: 이거 보세요. 이거
5: 보세요. 뭐야?
6: 소화액을 써서 막아야겠어.
0: 그러자! 좋았어!
7: 아니야!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 이제는 막을 수 없게 될 거야!
0: 자! 자! 놓치는 건 일단 내가 좀 막아볼게!
6: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 하하, 그래? 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1: 방법이 뭔지 말해봐. 이 형님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6: 간단해. 나는 아이스걸을 막을 테니 형은 고드름을 한 방에 싹 없애버리는 거야. 할 수 있지?
9: 그게 뭐야?
0: 하지만 그런 거야 쉽지.

0: 그렇게 나와야지.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선물!
1: 사라졌어.
2: 형, 고드름을 부탁해.
3: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님. 에어로 파차!

0: 뿜! 성공이야! 역시 태병님 최고 최고 최고.
1: 이번엔 내 완벽한 지휘가 성공한 거라고.
2: 예예 예. 아무렴요.
3: 이제 팀워크는 충분히 다져진 것 같은데.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돌풍과 고드름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럼 강한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창문과 유리문 근처는 피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3: 또 공사장처럼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곳도 피해야 해요. 바람에 날아올 수도 있어요.
0: 나무나 전신주 등도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4: 맞아요. 강풍 때문에 전기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절대로 안 돼요.
1: 그래, 뭐니뭐니 해도 집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겠지.
0: 그럼요. 바람이 강한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집안에 머무르도록 해요.
1: 모두 잘 알고 있네. 아주 좋은걸.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존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1: 어머! 여기 너무 괜찮네. 위치 좋고 내부도 널찍하고.
2: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부동산의 전문가시라는 얘기 들었어요.
1: 뭐, 배트긴 하지.
2: 제가 땅을 거래하게 되면 같이 가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실수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계약서랑 다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전 그대로 따를게요.
1: 정말? 아유, 너무 잘 생각했어. 걱정 마, 미란 씨. 내가 1부터 100까지 싹 다 살펴보고.
0: 못 도와드립니다.
1: 못 도와줘.
3: 부장님?
2: 아, 그쵸.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1: 아니, 미란 씨, 그게 아니고.
0: 맞아요. 계약은 무서운 겁니다. 미란 씨도 알잖아요. 글자는 영원히 남아 책임을 묻는다는 거.
4: 이따가 은행에서 확인 전화 한 통 올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내내 대답만 해.
2: 알았어요.
0: 그런 무서운 일을
1: 어째서 간단히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2: 선생님,
0: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1: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5: 아유, 저녁 시간 딱 맞춰 왔구나. 우리 며느리 시장하지? 어서 와 앉아. 수선애비가 너 몸이 허하대서 해신탕 좀 끓였다. 문어, 전복 다 좋은 걸로만 사다 끓였으니까 양껏 먹어. 자, 이거 받아.
2: 이게 뭐예요, 어머니?
5: 실은 말이다, 그동안 너 출장 미용이란 거 내가 좀 떼서 모아뒀어. 아, 애비 눈치 볼 거 없다. 일 좀 하면 어때? 너 착해 빠져서 또 누구 돈 빌려주고 그럴까 봐 내가 챙겨뒀지. 은행 이자까지 알뜰하게 쳐서 넣었으니까 세봐.
2: 어머니.
5: 이런 얼빠진 놈! 정신 나간 놈! 나사 빠진 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네 아버지랑 나랑 인부가 바뀐다고 무릎 꼬아가며 지하부터 벽돌 하나하나 올렸어.
6: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엄마 엘리베이터 있는 큰 건물로 모시려고.
5: 시끄러워! 어쩔 거냐? 이걸 어쩔 거냐고.
6: 엄마가 그랬죠. 사람이, 넌 사주에 귀인이 있어서 위기마다 꼭 동아줄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5: 뭐라는 거야 이놈이.
6: 그게요, 어머니. 수선애미가.
5: 세상에, 세상에, 나 행덕스님 말이 맞았어. 우리 수선애미가 귀인이라더니 그 말이 꼭 맞았다. 안 그러니 애미야? 그 자갈밭이 그렇게나 오르다니. 부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지?
2: 우리?
5: 어떻게 결심이 섰어? 질질 끌거 없다 애미야.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2: 네, 결정했어요, 어머니.
5: 그래, 그래.
2: 그러니까 땅은...
5: 땅은?
2: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땅이니까요.
6: 내 땅? 이런 배은망덕한...
5: 그래, 그래. 맞다, 수선애미야. 우리 며느리 땅 맞지. 누가 아니래. 싸우지 마라. 여긴 우리가 정리할게. 들어가서 푹 쉬어.
3: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주르르 나오네요. 나가람 씨, 부채가 상당합니다. 이건 모미라님 자택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요.
0: 역시 다 써가고는 건물에 은행 몇 개가 들러붙어 있는 거야.
3: 그런데요, 부장님, 나가람 씨 상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0: 그야 사고치는 아빠를 둔 장녀의 촉이랄까. 나가람 쪽은 계약 마무리하고 계속 팔로우하죠. 아무래도 뭔가 한 방이 남아있을 것 같군요.
6: 엄마는 그냥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붙잡고 설득을 해야지. 아휴, 쟤는 진짜 어이없어. 혼자 착한 척 다 하더니 내 땅이라고 딱 선긋는 것 좀 봐. 여태껏 잘해준 은혜도 모르겠지.
5: 싱글 이놈아, 너 같은 놈 안 죽이고 살려둔 게 선녀님이다. 응? 내가 낳은 것만 아니면 너는.
6: 아유, 엄마.
5: 당분간 납작 엎드리고 있어. 도장 찐 건 수선애미니까 여차하면 튕겨나가는 수가 있어.
6: 수선엄마는 안 그래요. 아니, 못 그래. 겁이 얼마나 많은데.
5: 멍청한 소리. 여자한테 돈이 뭔지 알아? 쑥이랑 마늘이다. 먹고 사람이 돼버리면 동굴에 더는 못 가둔다는 것만 알아. 또 이 미련한 놈아.
6: 에이, 그럼 어떡해요.
5: 수선애미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분명히 뭔가.
7: 새로운 아이돌 오리진 단독 콘서트. 7월 7일 토니 체조 경기장에서 만나요.
5: 방법이 있을 거야.
1: 웬일로 미란이 네가 우리를 다 불러 모았대?
5: 그게 양순언니 오면 얘기할게요.
1: 양순이?
8: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양순이는 아침부터 와 있었지.
5: 언니! 취직했다는 데가 도토리 카페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8: 아니 그게 일 느리다고 금방 잘릴까봐 말 안 했지.
5: 아,
0: 약해지면 안 돼, 모미란 씨.
8: 근데 미란이 너 언니들한테 말하고 싶다는 게 뭐야?
5: 아, 그게 그러니까 아, 그 땅이 있는데요.
0: 여기서 또 마음 약해지면.
1: 뭐라고? 안 들려. 얘가 땀을 왜 이리 흘려? 너 석류즙 좀 더 마셔야겠다.
5: 아, 손수건 그치.
0: 이게 당신 운명인 거야.
8: 수선엠이 바로 안 들어오는 거 확실하지?
4: 네, 팬클럽 아줌마들 만나러 갔대요.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나가. 점심 먹고 온댔으니까 실컷 뒤져봐요, 엄마.
8: 서류는 찾아놨는데 도장이 아무리 채세도 안 보여. 가람이, 넌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있어?
4: 아, 그야 당연히 하고.
8: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7: 7월 7일 토니 체조 경기장에서 만나요.
8: 저놈이지? 수선애미가 쫓아다녔다는 게.
4: 눈썰미도 좋으셔. 바로 알아보세요.
8: 잘생겼으니까 수선애미도 저기 놀러 가냐?
4: 그때 나한테 들키고 싹싹 빌면서 이제 안 간다고 했어.
8: 하람아, 당장 콘서트 티켓 구해둬라.
4: 티켓이요?
8: 수선애미 저기 보내버리고 그날 다 끝내버리자고. 서류랑 도장 찾아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야.
4: 민감을 훔치자고요?
8: 건물을 구하는 게 먼저야. 용서는 나중에 빌어도 돼. 그러니까 넌 참말 말고 표부터 구해놔. 알았지?
4: 아, 당연히 엄마 말대로 구해놨죠. 도장이나 얼른 찾아봐요, 엄마. 그거 없으면 말장 꽝이니까. 아, 손님 왔다. 끊어요.
8: 아휴, 여기도 없네.
9: 아우, 죄 쏟아졌네. 오늘 너답지 않게 왜 그리 덤벙대?
5: 아, 그 괜찮아요, 두리 씨. 내가 정리할게요.
0: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서.
1: 두리 씨, 오늘 저녁 오리진 생일 곧 올 거지?
0: 아니요, 회사 업무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9: 미란이도 못 오는데 두리 씨까지? 어, 너무 아쉽다.
0: 네, 그럼 다음에 뵙죠. 더 이상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모미란 씨.
8: 가람아, 찾았다. 아유, 찾았어.
4: 아유, 엄마, 손님 계세요.
1: 어머, 그래.
4: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1: 네, 감사해요.
4: 신기하다니까 정말. 아, 뭐든 엄마가 찾으면 나오잖아. 난 못 찾았는데.
8: 위임장 줘봐. 얼른 지금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아유, 오늘 다 끝내버려. 애비야, 이게 뭐냐?
4: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아, 이거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8: 굿즈? 그게 뭔데?
4: 아, 진짜.
1: 어? 넌 무슨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니? 인감도장 잘못 보관하면 큰일 나.
5: 저도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해서.
0: 모쪼록 행운을 빌어드리죠, 미란 씨.
1: 아우, 야, 여기 핸드크림도 떨어졌다.
8: 아, 가람아, 너 혹시 수선애미 가방 속은 안 봤냐?
4: 에, 가방? 에이, 설마 인감을 들고 다닐라고?
8: 거기 말고는 다 찾아봤어. 수선애미가

0: 가방에 넣고 다니는 빨간 주머니 느낌이 와.
1: 아, 그거 뭔지 알아요? 화장품이랑 이거저거 들어있는 거? 아, 근데 그건 수선 엄마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건데 어떻게 빼내지?
0: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1: 응, 10만원짜리 표를 50에 팔더라고, 이 사기꾼들이. 건강한 공연 문화를 위해 암표 거래는 근절되어야 해요.
0: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허락하신 놈이. 수사님이 지금 빨리 들어오라 그래. 티켓 주면 좋아, 날 들겠다.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예. 그 다음에 예.
2: 그러니까 이번 미션은 가람포토 잠입이라 이거죠?
3: 동네 주민으로 자연스레 접근하셔서 스케치만 살짝, 뭐 워낙 잘하시니까.
2: 좋아요. 나 사장은 꼴보기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탐정의 일이니까.
1: 아, 저기 손님, 벌써 이게 3000장째인데
2: 이 포즈 어때요? 기품 있죠? 배경엔 페루 사유 궁전을 합성해줘요.
0: 바람아, 찾았다, 찾았어.
1: 아이씨, 엄마, 손님 계세요. 버킹엄궁이요? 알겠습니다.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2: 네, 감사해요. 아니, 버킹엄궁이 아니라 페루 사유 궁전.
0: 빨리 찍고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네. 오늘 안에 다 끝내버려.
1: 아유,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이거 그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게이.
2: 커튼이 두꺼워서 잘 안 들리네.
0: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그 다음에 틈을 봐서 사고를 내는 거다.
2: 사고를 내는 거다. 사고? 이놈들이 설마... 당신들 대체! 미라 씨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뭐야? 다 어디 간 거야? 나 사장! 야, 나가라! 사람 여기 있다고!
4: 사장님께서 모미란 씨를 더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모미란 씨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못해요. 이대로 어영부영할 것 같습니다. 나가람 씨 쪽 플랜도 준비해둬서 다행입니다.
2: 오소원 탐정! 오소원! 야, 오소리! 안 들려!
5: 네, 남세... 아니, 에이전트 블랙홀... 옆에 계세요. 전화로 하겠습니다.
2: 도리 씨, 미란 씨가 위험해.
4: 네? 위험하다뇨?
2: 오늘 밤에 미란 씨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있지? 거기 데려다주면서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다.
4: 미란 씨는 오늘 콘서트 안 갑니다. 티켓도 처분했어요.
2: 아니, 그 인간들이 뭔가를 지잡듯이 찾고 있었다니까. 아무래도 그걸 미란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아.
6: 넌 무슨 인간 도장을 들고 다니니?
4: 제가 확인해보죠.

0: 두리 씨, 잘못 가져간 물건이 뭐예요? 없어진 게 없는데.
1: 미라 씨, 지금 남편분과 콘서트장 가고 계시죠?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0: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나만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4: 자, 오가.
3: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지.
3: 자,
0: 뭐지?
3: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0: 저기 어디로 간 거지?
1: 이러한 암흑 보석의 주인.
2: 수아, 수아, 차, 수아, 수아, 차, 헤, 헤, 수아, 수아, 수아, 헤.

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 신기록이네,
2: 번개맨.
3: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2: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3: 찾았어?
2: 드디어!
3: 어디? 찾았어, 어디?
1: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3: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야,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0: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1: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어?
1: 뭐야, 언니? 뭐가?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이번에 안 티켓 줄 알았지. 아, 저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3: 내놔!
4: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3: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채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4: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1: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3: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4: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1: 엄마, 엄마, 엄마, 엄마!
5: 아, 여보세요?
1: 아빠는 언니 병 만들고.
5: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1: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5: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1: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6: 빨리 와. 아,
7: 같이 가요.
1: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7: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7: 유행 다 지난 두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1: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7: 어, 알았어, 너 먹어.
1: 얼마예요?
8: 어, 5,000원.
1: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8: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7: 어, 예.
1: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8: 흥! 아니, 저.
7: 아, 계산해주세요.
1: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7: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1: 생각해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7: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9: 하얀 드라마는 자기소개하게.
10: 백원정.
1: 한지구.
11: 모범.
12: 연아를.
13: 김대표.
1: 난 고랑이도 사과해서 호랑이랑 우산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10: 본교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봉교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봉교쌤!
7: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어? 어제 그 두쫑구?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1: 네, 선생님.

0: 왜 반반 달라?
1: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찾겠다가 엿봤다가 변신 마녀.
2: 아,
0: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1: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3: 응, 뭔데?
1: 아바타잖아. 몰라?
3: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0: 아, 나 괴물 싫은데.
1: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4: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0: 귀엽다. 나 이게 뭐야?
1: 좀 아쉬워. 붙여봐.
0: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1: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0: 네가?
2: 야! 이게 뭐야!
1: 뭐긴, 넌 무서워. 북극곰.
4: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1: 넌 10년 후에 네 모습.
0: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1: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5: 제가!
1: 너? 이리 와봐!
5: 사람이 있으라고!
0: 고마워!
5: 사랑아! 북극곰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1: 진짜 잘 그려줄게!
6: 어? 오! 자, 자, 자, 자, 그만, 그만, 그만! 자, 뚝!
7: 세수하러 가자. 자, 자, 자, 자. 아, 괜찮아.
0: 대박.
8: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9: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8: 나쁘게 온 거 아니야.
9: 노사랑.
8: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9: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0: 어? 어, 조그마왕님.
11: 어묵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2: 지구? 왜지?
10: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1: 어, 그럼 어.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2: 시끄러.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8: 미워. 다 미워.
6: 쩐크 이제 한번 먹어보네. 어? 어?
10: 어? 아!
12: 아! 아! 마녀.
6: 누구야?
12: 암흑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13: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3: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0: 안 돼! 긴급 상황! 여기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1: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2: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다리다 출동 준비! 기다려! 준비 완료!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3: 나만 믿어!
4: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끝!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4: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5: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4: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2: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은 고칠 줄 몰라.
5: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6: 누구?
5: 한리 할머니!
7: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5: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8: 안녕하세요.
2: 반가워요.
7: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5: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

0: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자, 이번엔 우주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2: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3: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0: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아,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어?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7: 포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종이 안 되잖아. 어? 포보 살려!
4: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2: 어? 저기 온다!
1: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6: 제발 나 좀 세워줘!
7: 모두 조심해! 포보를 구해야 해! 자, 기가빌더 출동!
5: 그래, 알았어, 아빈!
7: 포키보, 변신 완료!
3: 마이티보, 변신 완료!
7: 레이보, 변신 완료!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호구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초보와 두더지를 무술대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빌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더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이 덕분에 우주급 우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이 사랑스러운 곤충은 신열대구에 서식하는 칼립토 케팔라 남생이 벌레라 부르죠. 이들은 비행할 때 가장 귀엽습니다. 위로 날아갑니다. 칼립토 케팔라는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에 서식하죠. 이 중미 국가는 수십만 종의 곤충이 사는 세계 최고의 곤충 왕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그 결과 독특하고 놀라운 전략이 탄생했습니다. 이 곤충은 영화에 나오는 작은 로봇처럼 보이죠. 모든 부품이 딱 들어맞아 완벽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건 움직이는 새똥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자기 방어 전략일까요? 이건 외계 생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지구의 생물이 아닌 것 같죠. 정글에 숨어있는 독특한 곤충과 그들의 놀라운 생존 기술을 찾으러 떠나봅시다. 이곳은 중미의 아름다운 나라 코스타리카입니다. 경이로운 자연 팀은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이 열대 낙원을 찾았습니다.

0: 곤충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린 곤충 탐사학자인 켄지 니시다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는 곤충의 매력을 느껴 이곳 코스타리카로 이주해 20년째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숲으로 모험을 떠났을 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 오, すごいな. 何ですか, これは.
2: これも新種ですよ, これ.
1: うわ, また야.
0: 니시다가 연이어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1: 뭐 신시 3匹.
0: 날카로운 직관과 단연간의 경험으로 무장한 니시다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2천여 종의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곤충의 신비한 생태를 밝혀낼 수 있었죠. 니시다는 곤충들의 우월한 생존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この辺にもね隠れてる虫がいるんですけどね。
0: 정말요? 어디죠? 여러분은 찾았나요? 여기네요. 안 보이세요? 지금은 어때요?
1: 나나시노이시ですね.
0: 그렇군요. 움직입니다. 이끼를 닮은 곤충이 이곳에 숨어 있었군요. 자세히 봅시다. 여기가 머리고 여기엔 다리가 여섯 개 있는 걸 보니 곤충 같군요.
1: 코케가 하에테루 와케じゃないです.
0: 아니라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표면이 이끼의 모습을 띄기 시작한 거죠. 정말 놀라운 전략입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무언가를 흉내내는 것을 모방이라고 하죠. 이 곤충의 모방 수준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니시다가 발견한 몇 가지 곤충의 예를 살펴보죠. 좋아요. 지금부터 찾아볼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죠. 곤충을 찾으세요. 여기입니다. 나뭇잎 여치의 일종이죠. 날개맥부터 광태까지 모든 것이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곤충을 찾으세요. 나뭇가지에 집중해요. 여기에요. 이건 나뭇가지로 위장한 해벌레의 일종입니다. 색감과 질감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자, 이제 수준을 높여봅시다. 이걸 알아낸다면 여러분은 곤충 전문가죠. 자, 곤충을 찾으세요. 여기에요. 가까이서 살펴봐도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끼, 저의류, 색과 질감, 모든 게 완벽히 어우러졌죠. 코스타리카의 곤충은 모방 기술이 완벽합니다.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때문이죠. 무성한 숲은 곤충을 먹이로 삼는 많은 종류의 동물에게는 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는 무서운 포식자죠. 도마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거의 없죠. 호리병 벌은 먹이를 공 모양으로 굴립니다. 곤충들에게는 꽤 무서운 존재죠.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는 숲에서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는 생명체들은 모방 등의 생존 기술을 연마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니시다는 독특한 특징을 지닌 벌레를 찾고 있죠. 뭔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공처럼 생겼고 지름이 약 6mm 정도죠. 다리가 나옵니다. 이 로봇처럼 생긴 트랜스포머 곤충은 세라토켄타스 바가지 촉각 풍뎅입니다. 뒤로 돌려서 다시 볼까요? 신체의 각 부위가 하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건 최고의 자기 방어법이죠. 하지만 이런 속임수는 작은 적을 속일 뿐이며 이 세계는 통하지 않죠. 그런데 저건 뭐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굴러내려갑니다. 일단 낙엽 아래로 착지하면 새가 찾아낼 방법이 없죠. 거의 순간이동 수준입니다. 각 곤충은 자신만의 속임수를 갖고 있죠. 니시다는 자신의 연구시설에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라이켄과 나오미는 수도인 산호세에서 온 5학년 학생들입니다. 니시다는 이전에 이 학생들의 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그 이후로 이 두 학생은 코스타리카의 곤충에 매료됐습니다. 니시다의 안내로 라이켄과 나오미는 모험을 시작하죠. 이들은 흥미로운 생존 전략을 가진 곤충을 찾으려 합니다.
3: 아, 무시가
0: 빨리 찾았군요.
1: 오, 조무시야네. 히메조무시. 이거는 운치에 기대하시는. 이거가 토리의 운치인데, 이거가 조무시.
0: 왼쪽은 벌레고 오른쪽이 배설물이죠. 서로 너무 닮아서 놀랍습니다. 색도 배설물과 비슷하지만 라이켄은 또 다른 것도 알아챘죠.
3: 최초 고로 미츠케타 토키니 운치다토 모테 요크 미타라 아나노 마나카라 헨

0: 배설물을 모방하는 건 안전하죠. 여러분이 새라면 자신의 배설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배설물 흉내의 가장 큰 장점은 배설물은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배설물을 흉내내는 곤충은 꽤 많습니다. 이건 꽤 큰 배설물 같아 보이죠. 하지만 찔러보면 나방이었네요. 그리고 이 작은 배설물은 사라졌군요. 느린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이 곤충은 볼보노타 뿔맴이죠. 이건 작은 곤충의 배설물을 흉내냅니다. 여기 놀라운 속임수를 가진 또 다른 벌레가 있죠. 이건 니시다가 4년 전에 발견한 새로운 종입니다. 특이한 점은 실제로 자신의 배설물을 운반한다는 거죠.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배설물을 등에 쌓아두는데 그 효과는 놀랍죠. 게다가 경이로운 자연팀은 이 곤충이 변장하는 모습을 최초로 포착했습니다. 뒤쪽 끝에서 관을 뻗어 자신의 등에 배설물을 축적합니다. 우린 이 곤충이 배설물을 좌우에 번갈아 쌓는다는 것도 발견했는데 니시다는 이것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 추측하죠. 해가 진 후 니시다와 아이들은 야행성 곤충을 찾기 위해 숲을 이동하고 있죠.
1: 그래도
2: 네고?
0: 죽은 나뭇잎 뒤에 숨겨져 있어서 낮에는 찾기 힘든 여치를 재빨리 찾았습니다. 저건 뭐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빛납니다. 이건 자동차의 상향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발광하는 방아벌레의 한 종이죠. 이 불빛은 구애와 위협의 용도로 쓰입니다. 아, 코스타리칸 제브라 타란툴라군요. 이 독거미는 숲을 배회하며 곤충뿐만 아니라 쥐도 공격합니다. 니시다는 오늘 저녁 특별한 걸 준비했죠. 그건 곤충을 유인하기 위한 빛의 터치입니다.
1: 오, すごいね.
0: 곤충이 아주 많군요. 모두 불빛이 비치는 천에 매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곤충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종의 수가 많을수록 숲은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라이켄은 모방의 예를 발견했죠.
2: 하빠미 데카리 하미테.
0: 이 나방은 뛰어난 방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나무 조각일까요? 아니죠. 이것 또한 나방입니다. 기이한 모습이죠. 라이켄과 나오미는 작은 생물들이 사는 매혹적인 세계에서 곤충 탐사 전문가가 됐습니다.
3: 키라키라시테루. 아쭈!
0: 코스타리카는 곤충의 왕국이죠. 좀 더 놀라운 곤충들을 찾아봅시다. 니시다는 지금 놀라운 비밀을 지닌 특별한 곤충을 연구하는 중이죠.
1: 왔다. 아리마사. 고래です.
0: 아름다운 꽃이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존 전략과 무슨 관계가 있죠?
1: 植物の 花じゃないので、中に部屋があって、幼虫が住んでます。

0: 니시다는 이 꽃이 가짜라고 했죠. 곤충이 만들어낸 거랍니다. 반면을 보면 갈색의 빈 껍질이 들어있는 구멍이 보이죠. 나방의 유충이 가짜 꽃을 만든 겁니다. 진짜 꽃은 여기에 있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곤충이 어떻게 가짜 꽃을 만들까요? 먼저 다 자란 나방이 식물 위에 알을 낳습니다. 유충은 줄기 안으로 들어가 주변 벽을 먹으며 자라죠. 그렇게 하는 동안 식물을 자극하는 화학물질이 방출됩니다. 그 결과 보통의 꽃과는 다른 모양의 꽃이 만들어지는 거죠.
1: 뭔가 注入してるんだと思いますけどね。そのホルモンなりアミノ酸なりその植物の成長をコントロールする。
0: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장을 충형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비바람과 포식자들로부터 곤충을 보호하죠. 정말 놀라운 생존 전략입니다. 놀랍게도 충형은 자연에서 흔하게 존재하죠. 그 모양은 곤충의 종에 따라 다릅니다. 곤충은 방어를 위해 자신의 몸만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까지 변하게 하죠.

코스타리카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생물들의 고향입니다. 최신 곤충 패션 유행을 선보이는 코스타리카 패션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검은 바탕에 흰색 물방울 무늬입니다. 60년대 복고풍 스타일이죠. 큰 분홍색 칼라가 꽤 멋있습니다. 황금색의 내부가 비치는 이 의상은 신미래주의 우주복에서 영감을 받았죠. 전광판을 닮은 반짝이는 등이 테크노 감성을 더합니다. 이 의상은 문장 문양을 닮은 우아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갈색이 특징이죠. 가죽 질감이 시크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의상은 화려함의 극치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밝은 색을 내세우는 건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선명한 색과 무늬가 있는 곤충들은 종종 독을 지니고 있죠. 포식자가 독이 있는 곤충을 공격하고 후회하면 그 포식자는 밝은 색과 위험을 연관짓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밝은 색 곤충을 만나게 되면 공격을 망설이는 겁니다. 밝은 색이 포식자에게 경고의 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독이 없는 몇몇 곤충들도 포식자들을 속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밝은 색을 띠죠. 코스타리카의 곤충들은 눈에 잘 띌수록 생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눈에 띄는 곤충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랑스러운 특별한 곤충이 하나 있죠. 코스타리카의 진정한 숲의 천사인 칼리토 케팔라입니다. 귀엽고 동그란 눈과 미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 발 좀 보세요. 장화를 신는 걸까요? 칼리토 케팔라는 발을 구르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발을 들어 올린 다음 날아오릅니다. 칼리토 케팔라 유충은 귀여움의 순위로 따지자면

1위에 올라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충을 만나러 가볼까요? 어, 이런. 이건 말도 안 돼요. 마치 외계인이나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가장 기이한 점은 성충에게 넘는 사슬 같은 구조죠. 촬영팀은 이걸 악마의 사슬이라 부릅니다. 이 유충은 악마의 사슬을 무엇에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 카메라가 중요한 장면을 찍었죠. 쌍살벌이 유충에게 다가가자 악마의 사슬로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건 적을 놀라게 하는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악마의 사슬의 용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충마다 사슬의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건 자연적인 구성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난 유충이죠.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탈피 중이죠. 몸을 꿈틀거리며 점차 허물을 벗습니다. 몸을 계속해서 아치형으로 구부리며 머리로 껍질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할 수 있죠. 결국 꼬리의 끝까지 다다릅니다. 악마의 사슬은 자연의 걸작 중 하나죠. 끊임없이 증가하는 헌 껍질로 이루어진 무시무시한 부착물입니다. 이 단계의 유충은 아직 연약하고 날개도 발달하지 않았죠. 방어를 위해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사용하는 게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얼마가 지난 후 드디어 칼립토 케팔라 남생이 입벌레가 성충으로 변신하는 순간이 왔죠. 위협적인 모습은 뒤로 하고 이 아름다운 생명체는 이제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코스타리카는 수십만 마리의 작은 생물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생물의 고향이죠. 이들은 무서운 모습부터 화려한 모습까지 가혹한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0: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곳. 무대를 살펴보니 어른들 사이에서 드럼치는 꼬마가 눈에 띕니다. 익숙하게 밴드부와 호흡을 맞추는 아이의 정체는? 만 4살의 연주를 시작, 드럼 신동이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
1: 네, 저는 이제 드럼을 친지 8년 된 꼬마 뮤지션 김신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11살 꼬마 드러머 김신혁 군입니다. 집안을 시원하게 울리는 드럼 소리. 학교를 마친 신혁 군은 해가 지기

0: 반찬까지 집에서 전자드럼을 연주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해가 지면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짧은 시간 동안 연주에 열중인 가운데 친구들이 온 줄도 모르고 드럼에 초집중. 친구들은 신혁이 방으로 우르르 몰려드는데요.
1: 누구세요?
2: 안녕 신혁아.
3: 나 어김몰래 놀러 왔어. 야!
0: 꼬마 뮤지션 신혁군. 친구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자연스럽게 전자드럼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
4: 나도 할래.
5: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
0: 친구들의 마구잡이 연주를 본 신혁군이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려나 본데요. 멋진 폭발! 현란한 연주에 친구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신혁군이 인기 만점인 이유 바로 여기 있었네요.
6: 뭐 이 정도?
7: 미래 드럼실?
0: 그런데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 친구. 드럼 연주를 하는 신혁이는 11살 또래 친구들에게 조금 특별한 존재로 통합니다.
7: 한 5번, 6번을 여기 와봤거든요. 드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식품이냐 말을 했는데 내가 친다. 내가 대회 나가 봤었다. 해가지고 신혁이는 음악을
0: 친구들 사이에서 음악왕으로 불린다는 신혁군. 그런데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던 열기도 잠시. 친구들이 신혁군을 혼자 놔두고 방을 나가버리네요. 드럼에 대한 호기심도 금세 사라지고 각자의 관심사를 찾아 놀기 바쁩니다.
8: 생각보다 애들이 너 드럼 치는 거에 관심이 없어.
9: 네, 원래 운동에 좀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되게 아쉽더라고요.
0: 교회에서 반주를 맡았던 부모님 덕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했던 신혁군. 특히 드럼 연주의 소질을 보였는데요. 걸음마를 익히기 시작할 때부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드럼 스틱을 쥐었고 신동이라 불릴 정도로 드럼에 두각을 보였죠.

0: 또래 친구들과는 풀지 못한 음악에 대한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부모님 덕분이었는데요. 교회 밴드부에서 각각 보컬과 베이스를 담당하는 엄마 아빠는 신혁이에게 음악적 스승이자 소울메이트였죠.
1: 그럼 드럼 치는 게 재밌어?
2: 네, 되게 재밌어요. 곡을 커버해서 연주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아빠랑 같이 세워놓는 것도 재밌고 뭐 밴드부끼리 같이 연주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0: 예배가 끝난 오후 텅 빈 강당에서 신혁군이 아빠와 연습 중입니다.
3: 손 좀 풀고 할래? 바로 할래?
2: 바로.
3: 바로 할까?
2: 그리고.
0: 자, 그럼 멋진 드럼 연주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최근 연습 중인 퓨전 재즈 밴드 T스퀘어의 연주곡. 빠른 엇박의 재즈곡으로 제법 연주 좀 한다는 어른들도 어려워하는 곡이죠. 그런데 점점 굳어지는 아빠의 표정.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3: 그 비트가 좀 빡 이렇게 막 후루 지나갈 때 이거를 하나만 하면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좀 약간 좀 어떤

0: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1: 사실 이게 지금 너한테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곡이긴 한데 그래도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어. 그럼 너 한번 더 해봐.
2: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 오늘 확,
1: 맞아, 이게
2: 막,
1: 쉬운 곡은 아니야. 어려워.
2: 진짜
1: 그래서
2: 어려웠어.
1: 아빠가 아까 물어본 게 좀 손을 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아빠 생각은 조금 네가 좀 손을 푼 다음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곡이니까 자유연주를 일단 네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자유연주를 하고 하면서 손을 좀 풀어.
3: 신혁이의 눈높이에 맞는 뽀로로 주제곡이 등장.

두 번째 연주곡은 꼬마 버스 타요의 주제곡. 신나게 연주를 즐깁니다.

0: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몸풀기 완료.
1: 너
2: 방금 친구 똑같이 다시 쳐봐 이러면 못하지.
1: 네?
2: 방금 친구 똑같이 한번 다시 해줘봐 하면 못하지.
1: 똑같지는 못해요.
3: 네 DNA가 여기에 반영하는 거야 지금. 야, 네 DNA가 여기에 반영하는 거야 지금.
2: 되게 잘했다 이거.
3: 그러게. 레갈리스 할 때는 탑이 그냥 훑고 지나가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치고 있잖아. 야,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
0: 아빠의 칭찬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1: 월요일이 되면은 아 어떻게 일요일이었지 막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드럼을 마음껏 칠 수 있으니까 아 진짜 뭐 일주일이나 기다릴 때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방음벽 설치하고 리얼 드럼 해달라 했는데 그럴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미안하다 신녀가 이러더라고요. 그러지 못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자.
4: 저도 이제 악기가 없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녀가 누구나 잘 알죠. 그래서 좀 미안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면 이제 학원 이제 데려가서 좀 연습시키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네.
0: 신혁군의 바람을 뒤로 하고 아빠와 즉흥 연주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영상 촬영을 맡았는데요. 신혁이의 SNS에 올릴 예정이죠. 신나게 합주를 하는 부자를 보니 엄마의 마음도 흐뭇합니다. 호흡 척척! 오늘따라 부자의 손발이 잘 맞는데요.
2: 아빠랑 잼 할 때 어때? 잘 호흡이 잘 맞아?
1: 잘 맞고 싶은데 어느 때는 싸울 때도 없진 않더라고요. 서로 격하게 부딪히다가 뭐 항상 뭐 제가 양보했죠.
4: 아 이거 시행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2: 아버지 입장에.
4: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신혁이가 생각하는 음악과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 이제 아직은 신혁이가 경험도 많지 않고 또 이제 본능적인 건 있어도 그 본능을 뒷받쳐주는 지식이 아직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조금씩 근데 좀 나아지고 있어요. 예, 네, 나아지고는 있어요.
0: 그날 밤
5: 오늘 아까 너 혼자 찍은 거랑 아니 혼자 친 거랑 아빠랑 친구 두 개 엄마가 찍었거든?
1: 그 크기에 나중에 전 찍은 거 어땠어? 이거
5: 아빠랑 찍은 거? 이거 올릴 거야?
1: 어
5: 그러면 계속 엄마가 올렸잖아. 너가 한번 올려 볼래? 엄마가 알려줄 테니까 카메라 눌러봐.
1: 카메라
0: 그동안은 엄마의 도움

0: 조금이라도 신혁이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저게 재능이다 이런 거보다는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네 이런 생각은 안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계속 하게 될 줄도 몰랐죠. 그냥 한때 좋아하다가 말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정식으로 레슨을 받아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배우거나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죠.
0: 신혁이가 뭔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요즘 푹 빠져있는 드럼 연주 영상인데요.
2: 야, 이거 진짜.
0: 아빠까지 빠져들게 하는 마성의 연주.
1: 먹으면 뭐야?
3: 안녕하세요, 포기드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질문을 받는다는 영상을 올렸었죠.
4: 진짜 만나고 싶어.
1: 엄마, 만나게 해줘?
4: 응.
1: 엄마 어떻게 만나게 해줘?
4: 만나게 해줘, 만나고 싶어.
1: 잠깐, 좀 보자. 만나면 뭐 하고 싶은데? 뭐 배우고 싶은데?
4: 파라지를 배우고 싶고.
1: 파라지를!
4: 락도 되게 배우고 싶고. 싶어. 하프도 해보고 싶고. 레슨도 받아보고 싶고.
1: 너 레슨 별로 생각 없다며. 레슨 받아보고 싶어?
4: 어, 한번.
1: 좀 무서울 것 같지 않아?
0: 바라는 자에게 길이 있나니 신혁군 언젠가 우상을 만날 날이 오겠죠? 며칠 후 서울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5: 서울까지 어쩐 일이세요?
6: 아, 그러게요. 신혁이랑 오늘 서울 나들이 겸 뭐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오늘 저기 리듬 스토어 좀 방문하려고요.
5: 아, 뭐 드럼 네. 악기 매장 가세요?
6: 네네.
0: 엄마 손을 꼭 잡은 신혁군이 무척이나 설레 보이는데요. 부푼 가슴을 안고 도착한 드럼 매장.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뭘 보고 저렇게 놀라는 걸까요? 신혁이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인기 드러머 박영진 씨입니다. SNS에서 보기 드럼으로 활동하는 드러머 박영진 씨는 깜찍발랄한 국민동요부터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까지 드럼을 부술 듯한 폭발적인 연주로 SNS를 뒤흔들고 있는 인물인데요. 장르를 가리지 않는 국내 최정상 드럼 아티스트죠. 제작진의 도움으로 성사된 두 사람의 깜짝 만남.
7: 반갑다. 네가 신영이구나. 야, 누군지 아니?
4: 네, 북이 드럼.
7: 내 이름은 아니? 네,
4: 박영진.
7: 와. 우와.
0: 신혁이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만남에 흔쾌히 응해줬죠.
1: 신혁, 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4: 안녕하세요.
1: 하나, 둘, 셋. 아, 신혁이 엄청 보고 싶어 했는데.
4: 진짜 만나고 싶어. 진짜 만나고 싶어.
0: 그렇게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하더니 너무 부끄러워한다.
4: 갑자기 만나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더블 베이스 치는 거 한번 실제로 한번 봐도 될까요?
7: 아니, 안 돼. 상처 받지 말고, 장난이야.
1: 그거 되게 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7: 내일 작업실 와가지고 네. 큰 사이즈 드럼도 보고 더블 베이스도 해보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4: 네, 감사합니다.
0: 신혁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작업실

0: 특권을 얻는데 성공. 내일의 만남을 기약하고 본격적인 드럼스틱 쇼핑에 나섰습니다.
1: 꼬마도 괜찮아.
2: 이게 지금 얇은 건가? 얇은 거야, 이게? 이 정도 말하는 거야, 너가 말. 아니면 완전 빨간색.
1: 아니야, 이게 제일 좋아.
2: 아, 검은색이 좋아?
1: 어.
0: 그런데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하는 시선.
2: 시영아, 우리 스틱 네가 골라야지.
0: 어쿠스틱 드럼을 마음껏 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 이때다 싶어 드럼 연주 3매경에 빠졌는데요. 신혁군 정말 못 말려.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매장의 모든 종류의 드럼을 쳐봅니다.
1: 다 좋아 지금.
3: 그게 다 좋냐? 신혁이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게?
2: 어떤 소리가 제일 좋았어? 나는?
1: 라이드로 기준했을 때는 얘가 제일 좋고, 뭐 크래쉬 2도 얘가 제일 좋고요.
3: 크래쉬 얘가 좋고?
1: 네, 크래쉬 1은 얘가 제일 좋아요.
3: 아, 1은 얘가 좋고?
1: 네. 뭐 탐은 이게.
3: 탐은 얘가 좋고?
1: 네. 하이에 또 저희 가운데 게.
3: 역시 비싼 걸 알아봅니다. 전화에 저렇게 사실 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나이는 좀 약간 숫자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신혁이를 통해서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너무 잘하고 대견한 것 같아요.
0: 신혁아, 이제 가야 할 시간인데.
2: 신혁, 가자, 가자. 시간 오래됐어.
1: 가고 싶어. 좀 더 있고 싶어.
2: 한참 됐어, 신혁아.
1: 어?
2: 한참 쳤다고. 근데 여기 이렇게 오래됐어.
0: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11살 꼬마. 엄마에게 소심한 반항을 해보지만 드럼 매장을 올 때마다 늘상 겪어온 엄마에겐 안 통하죠.
2: 아우, 아들! 그만해! 가자, 이제.
1: 혹시 좀 웃고 싶어.
2: 감사합니다.
1: 좀 쉬세요.
0: 저 많은 드럼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 네. 안녕히
3: 계세요.
1: 아, 무거워. 아, 좀 더 입고 싶었는데.
2: 입고 싶었죠?
0: 다음 날 약속한 대로 드러머 박영진 씨의 연습실을 찾은 신혁군.
1: 지하 3층이다. 여기예요? 여긴가 보다. 얼른.
0: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실에 입성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오셨군요.
2: 네.
0: 공손히 인사를 하자마자 드러머의 직행.
1: 못 찍겠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3: 그래, 신영아, 한번 쳐봐. 오실 거야, 한번 쳐봐. 난 네가 그거 치고 고뇌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 그럼
2: 아,
3: 내가
2: 진짜?
3: 네가 조금 쉬면 내가 오늘 내한테 뭘 가르쳐줘야 되는지 내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신영아, 여기 앉아서 한번 쳐볼까?
0: 꿈에 그리던 롤모델 앞에서 드럼을 연주하게 됐는데요. 아, 정말 떨리겠다. 긴장도 잠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연주하는 곡은 박영진 씨가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는 밴드 신하이의 곡. 과연 그가 들은 신혁군의 연주는 어땠을까요?
3: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내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네. 나랑 똑같이 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치는 걸 한번 보고 어떻게 치는지 유심히 봐. 네. 리듬을 어떻게 치는지 중간에 피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거를 토대로 네가 다시 한번 쳐볼 거야. 일단 네. 일단 내가 어떻게 치는지 자세히 잘 봐.
1: 네.
0: 차원이 다른 타격감과 완벽한 박자. 같은 곡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드럼 연주를 선보이는데요.
1: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0: 손 돌림이 되게 빨랐고, 힘도 되게, 네, 실어서, 네. 그러니까 드럼 칠때 기본 자세가 손목으로만 치는 것도 있지만, 팬이랑 같이 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손목으로만 쳤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네, 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드러머 박영진 씨의 현란한 연주 실력. 우상의 연주를 눈앞에서 듣다니 신혁군 오늘 많이 배워가겠는데요?
2: 곡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게좀 많이 느껴지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방금 잘 보라고 한 거고. 순간순간 인상적인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을 거야.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지금 네가 다시 한번 해보자.
1: 다시 연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연 연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확실히 전보다 안정적이게 곡을 풀어나가는 모양새. 영진 씨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르는데요.

0: 오늘 보시고 어떠세요? 아까랑 지금이랑 신영이 지금이 좀 달라진 것 같죠?
1: 네.
2: 내가 이제 진심으로 지기 시작하네.
3: 신혁이가 처음에는 흘러가도록 그냥 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가 한번 보여주고 난 뒤에는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쳐야 될지 뭔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4: 저 혹시 그 합주 같이 한번 해봐도 될까요?
0: 응, 그래, 하자.
3: 같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곡을 짜야 되잖아.
4: 네.
3: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곡을 좀 같이 한번 들어볼까?
4: 네.
5: 함께 합주를 하게 된 신혁군. 정말 좋겠다. 축하해요.
2: 뭘 해볼까?
3: 이 곡은 가사를 잘 들어봐.
5: 잔잔한 멜로디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사가 매력적인 첫 번째 후보곡. 리드미컬한 기타와 베이스가 어우러지는 두 번째 후보곡. 세 번째 곡은 단순한 코드가 반복되지만 들썩이게 하는 비트가 특징입니다.
3: 어때?
4: 이거 되게 신나요.
3: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4: 저는 지금까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 네가 따라하고 싶은 곡은 없고?
4: 네.
3: 그래?
5: 합주곡 결정!
2: 셔플 리듬이 3연음을 쪼개서 나온 게 셔플 리듬이잖아.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합 둘 셋, 이거잖아.
3: 네. 이거는 6연음을 쪼개서 나온 셔플 리듬이야.
4: 네.
3: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다 티티티티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곡은 셔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연습을 해야 돼.
4: 네.
3: 그럼 너는 이거를 연습해와서 나랑 같이 이 곡을 합주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4: 네.
3: 괜찮지?
4: 네. 저희 화이팅 한번 합시다.
3: 그래.
4: 네.
3: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5: 신여가 화이팅! 일주일 후 다시 만나기로 한 두 사람.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합주 날이 밝았는데요. 오늘 합주 영상은 신여군 SNS에 올릴 예정이죠.
2: 세호야, 준비해왔니?
4: 네, 저 이제 준비됐어요.
5: 자,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 드러머 박영진 씨를 만나 꿈에 그리던 시간을 보내는 신혁군. 영진 씨도 신혁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0: 두 사람의 환상적인 드럼 컬래버레이션. 11살 꼬마 뮤지션에게 과연 드럼이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드럼이요? 가족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미래이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0: 신혁군의 소중한 꿈 응원할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늘도 저희가 엉뚱하고 신기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야!
1: 오! 오! 오! 대박!
0: 오자마자 내려오자마자 바로

0: 때리면 되네.
1: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만 빼서. 조심. 치아. 어우, 공원.
0: 우리는 사연사 큐! 네! 오늘도 저희가 엉뚱하고 신기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0: 코만에 나왔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큰 거울을
0: 그렇죠.
1: 받았습니다.
0: 오늘 특별히 준비했죠. 네, 우리가 오늘 왜 왔냐면 네. 이제 거울을 이용해서 동물을 비췄을 때 동물들이 어떤 반응을 하나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거울 실험은 동물들이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동물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1단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동물로 오해하고 무서워하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한대요. 2단계는 거울 이곳저곳을 관찰하거나 거울의 뒤쪽을 살피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거울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거죠. 3단계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인 줄 알고 일부러 비춰보는 행동을 하는데 3단계를 통과하면 동물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3단계를 통과한 동물은 침팬지, 오랑우탄, 큰 돌고래와 같이 지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동물들밖에 없대요. 동물들은 과연 몇 단계까지 통과할 수 있을까요?
1: 동물 중에서도 좀 지능이 낮다고 알려진 새들을 먼저
0: 그쵸.
1: 딱 보여줘서 네.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지 그런 거를 좀 반응을 봐야겠죠.
0: 자기를 알아볼까요?
3: 제 생각에는 네. 알아볼 것 같아요.
1: 그럼 새대가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3: 가봅시다.
0: 가봅시다.
1: 네, 가봅시다.
0: 가봅시다! 우리 비둘기가 모여 있어야 될 텐데.
1: 그러게요.

0: 대박,
1: 대박. 대박. 쫓고 싶다.
0: 아, 근데 형은 사실 비둘기가 좀 무서워.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2: 됐다. 어, 됐다.
0: 됐다.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발로 뛸 시간입니다.
1: 네. 이름을 불러, 갑자.
3: 저렇게 오른쪽으로
0: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셋이서 여, 땅땅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죠.
1: 그러면 이쪽으로 가요?
0: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3: 절로 가지 말고.
0: 뛰어! 다들 닥쳐야 돼요. 이야!
3: 오케이.
0: 야!
3: 좋아, 방향 좋아.
0: 방향. 어, 그래, 그래. 저를 막아. 여기 못오게 막아.
1: 됐어.
0: 오지 마!
3: 어, 간다.
0: 아, 다시 당겼다.
3: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0: 힘들어.
3: 진짜. 힘들다.
0: 내가 보기엔 저 자리를 안 가. 이건 지금 비둘기가 우리를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고, 아, 이렇게 하자. 이 조그만한 거울을 갖고 들어가서 조심조심 들어가면 한 명이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조심조심.
3: 뭐 한 명을
1: 뽑읍시다. 그치.
0: 아, 비둘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 좋았어.
1: 갔다 오세요.
3: 형 화이팅! 우리가 한번 화이팅을 좀
1: 해보자. 형 머리도 비둘기 색깔이라서
0: 뭐 비둘기 같다고?
1: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조드라는 거야?
1: 아니, 머리 색깔이요.
3: 안 도망가게 하는 거는 형의 몫입니다.
1: 어떡하죠?
3: 우리 태호 형.
1: 또 도망간다, 조금씩. 형, 자세를 낮춰야 돼요.
0: 정말.
1: 조금만 더.
3: 아유, 힘들겠다. 우리 태호 형이 오. 저렇게 힘들게 쭈그려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1: 안 좋아. 오, 한 마리 더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더 온다. 오, 오, 더 온다, 더 온다.
3: 아, 근데 태호 형이 겁이 너무 많아. 비둘기 너무 무서워.
1: 형, 소리 지르면 안 돼요.
0: 안 돼. 아.
3: 비둘기 너무 무서워.
1: 형, 소리 지르면 안 돼요.
0: 안 돼.
3: 아, 태호 형. 와, 풀풀이 터져버렸어.
1: 아, 집에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어. 비둘기 이제 여기 운동장에.
3: 어, 진짜?
0: 다 집에 갔는데?
3: 큰일 났는데? 우리 이거 퀘스트 이거.

0: 망할 수도 있겠는데?
1: 어, 저기 있다.
2: 금붕어도
1: 저 맞아, 있지? 저 나무에 있네. 나무에 숨어있네.
0: 아, 답 여기 있구나.
1: 저희가 집인가?
0: 저 나무가 전에 집인가 봐.
2: 진짜 많다.
0: 다, 진짜 다 저기 있는데?
1: 제가 보고 있어. 제가 보고 있어, 이렇게. 꼭 반응하는 것 같지 않아요?
2: 제가 의사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설마? 막 구구구구 막 소리 낼 것 같아.
1: 됐어?
2: 됐어요.
0: 근데 비둘기가 다 쫄아갔어.
1: 우리가 여기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2: 그건
1: 그래, 좀만 빠지.
2: 다시 빠져봅시다.
1: 제발, 온다, 온다, 온다. 오.
0: 간다, 간다. 드디어.
1: 과연. 어, 간다.
0: 얘네는 별다른 반응을 안 하네요.
2: 오, 오. 오. 형 봤어요, 방금?
0: 오.
2: 보고, 한 번 더 갔다 보고. 오, 봐봐요.
1: 뭐야?
2: 봐봐. 계속 왔다리 갔다리.
1: 제가 엘리트네. 이 비둘기 중에서 가장 똑똑한.

0: 오케이. 끝!
1: 됐다.
0: 끝. 판정됐습니다. 비둘기는 3대가리가 왔습니다.
2: 맞습니다.
0: 새가 비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좀 더 똑똑한 게 있지 않을까?
3: 근데 제가 알기로 비둘기도 그렇고 보통 새들이 IQ가 한 7 정도로 알려져 있대요.
0: 그렇게 낮아?
3: 진짜 낮죠. 근데 이제 앵무새가 한 30 정도 되고.
0: 아, 말을 따라하니까.
2: 아, 말도 하잖아요.
3: 똑똑하니까.
0: 좋아. 가보자.
2: 갑시다.
0: 가보자.
2: 가봅시다.
0: 앵무새 괜찮은 것 같아.
3: 아, 앵무새 너무 기대돼.
0: 우와, 뭐야, 이게 새 왜 이렇게 많아?
2: 여기가 와우다, 와우.
3: 여기가 더 많네.
0: 아, 이거 봐.
2: 와우야. 진짜 귀엽다, 맨.
4: 안녕.
0: 오, 오.
4: 안녕하세요.
0: 와, 와.
2: 대박.
4: 안녕.
0: 충격이야. 가까이 해봐.
3: 딱 가만히.
0: 일자로.
3: 고정.
0: 오. 왜요?
3: 놀랐어.
0: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오. 오. 오. 무서워?
3: 안녕하세요. 안녕.
0: 오. 오.
2: 오요. 오이고. 오, 막 깨물어봐요, 거울을. 오, 막 거울을 깨물어.

0: 엄청 진짜 신기하다 근데.
1: 와
0: 비둘기랑 반응이 달랐어.
1: 물어봐 물기도 해요.
2: 차원이 달라.
0: 그러니까 보는 느낌이 있어.
3: 넌 말할 줄 아니? 안녕? 너야.
4: 안녕하세요?

0: 오, 이 친구 반응 좋다.
1: 좀 신기해.
2: 여길 봐, 여기.
3: 넌데. 좀 놀란 분위기야. 어, 동공이 커졌어, 동공이.
0: 맞아.
3: 방금. 대부분 새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래서 그런 건지 좀 겁을 내는 거야.
4: 어리둥절하고.
3: 어, 뭐지?
4: 원래 했던 행동을 잘 안 해. 원래는 막 날려다니는데. 그치.

0: 개하니까 또 그 이소부와 옛날에 그 동화 기억나? 거나 이소부와 얘기 알아?
1: 저 몰라요.
2: 개가 고기였나?
0: 응, 고기.
2: 고기를 물고 다리를 건너는데 물에 자기 모습이 비친 거야. 그런데 개는 그게 자기인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다른 개가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줄 알고 그걸 빼앗으려다가 자기 고기까지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지.
0: 이야, 드디어 애견 카페. 와, 우와, 진짜 큰 강아지. 어이구. 이거 봐. 우와. 안녕. 우와.
3: 외식고기.
0: 외식고기.
3: 외식고기다.
0: 강대이. 거울을 한번 돌려볼까, 얘들아? 과연? 얘들아, 앉아.
1: 앉아.
4: 벌써 아까 이 친구들한테 거울을 보기 시작.
0: 앉아. 오케이. 오케이. 앉아.
1: 일로. 일로.
2: 앉아야지.
1: 알겠어.
0: 앉아.
1: 왜 반응을 안 하지?
0: 어떤 강아지가 혹시 제일 똑똑한가요?
3: 저희 카페에서는 이 친구가 제일 머리가 좋아요.
0: 이 친구 진짜요?
3: 잭이거든요.
1: 잭이.
0: 외식고기는 원래 똑똑한 강아지예요?
3: 네, 외식고기가 아무래도 양모리도 하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0: 거기서 한번 보여줘봐.
2: 또 이거 봐봐.
1: 잭 여기. 아, 간식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잭 여기.
0: 평소에 저기 거울도 있고 거울 있는데 강아지들이 거울을 보고 어떤 반응을 혹시 하나요?
3: 가끔 가다가 이제 자기 얼굴 보는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0: 아, 진짜요? 그럼 좀 외모에 좀 관심이 많은 강아지가 어떤?
3: 의외로 네. 요 친구가 외모에 관심이
0: 많아요. 눈이 착 쳐진 게 너가. 땅콩 봐봐, 네 너의 얼굴을 봐. 너의 축 처진 눈을 봐. 자,
1: 정렬하면
0: 어때? 짠! 슬픈 거 아니지? 너야, 너의 얼굴. 봐봐.

0: 오. 이 친구 떨고 있는데? 오. 겁에 질린 건가? 너무 떨고 있는데?
1: 오, 왜 이렇게 떨어? 무서운 거 아니야?
0: 충격받은 거 아니야, 지금?

0: 야, 나는 강아지 카페는 가봤는데 야옹이 카페는 안 가봤거든?
1: 고양이가 더 귀여워.
2: 저는 아, 오히려 여기 한 번.
3: 와우다, 와우.
0: 안녕! 근데 고양이들은
2: 너무 이쁘다.
1: 근데 이쁘긴 하다, 진짜 이쁘긴 하다.
2: 들어와.
0: 자, 그럼 우리 이걸 한번 설치해보자. 어디 설치할까?

0: 고양이가 지금 반응을 시작했다. 어, 형, 여러분, 지금 고양이가 반응을 시작했어요. 헐, 얘네 바로 성공했는데요, 저희? 지금 호기심을 보고 있는데?
1: 어, 저기 봐, 저기 봐. 어? 어, 잘하고 있다.

0: 뒤도 보고 막 뒤에도 보고 좀 신기한가 봐. 지금 궁금한 게 많아 저 고양이가. 자 이게 반응하는 게 단계별로 있는데 1단계가 일단은 거울을 보면서 관찰을 한대요. 근데 맞아요. 1단계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고양이들 보면은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갖는 게 1단계. 이게 성공인데 2단계는 거울을 주변을 막 보면서 뒤로 이렇게 가면서 뒤에를 이렇게 본대요. 거울을 관찰하는데
1: 뭐가 있는지.
0: 이렇게. 이게 2단계. 2단계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3단계가 거울을 보고
1: 자기인 거 아는 거.
0: 자기인 거라는 거지.
1: 어쨌든 고양이들은 2단계까지는 무난하게 가는
0: 거예요. 무난하게.

0: 하나 둘 셋 뿌리는 사연사 큐. 네, 드디어 저희 삼돌이가 흰고래를 만나러 이렇게 아쿠아리움에 왔습니다.
1: 네, 고양이 새 이런 종류들을 많이 해봤지만
0: 맞아요.
1: 드디어 끝판왕 흰고래를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2: 맞네.
0: 진짜 과연 우리 벨루가들이 과연 거울을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가볼까요?
2: 가봅시다.
0: 갑시다.
2: 갑시다.

0: 진짜 대박.
1: 왜 이렇게 크다?
2: 한 마리 더 있어.
0: 우와. 어우, 그러네. 저기 더 크다. 우와.
3: 자, 오늘의 실험이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특별히 오늘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거울을 밸런가들한테 보여준다는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4: 사실 이곳 아쿠아리움하고 네. 저희 고래연구센터에서 좀 비밀리에 거울 인식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3: 근데 저희가 또 때마침 이렇게 찾아뵌 거구나. 이렇게 우리 밸런가들한테 거울을 보여주는 실험은 처음인 거죠?
4: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걸 맞는데, 아직, 그리고, 벨루가를 가지고 거울 실험을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건 없습니다.
3: 그럼 우리가 최초네.
1: 최초네.
3: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실험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거울을 또 여기다 설치를 하고, 한번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0: 자. 조심히! 구겨지지 않게.
1: 1, 2, 3. 여기 가운데다 붙이자.
3: 좋아. 이 정도면 되지 않나?

0: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벨로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로가가 그러면은 겁이 좀 많은가요?
1: 벨로가는 그렇게 돌고래들 고래들 중에서 겁이 많은 편에 들지는 않아요.

0: 벨루가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죠?
1: 보통 많이 크면은 한 5.5m 수컷 같은 경우는
0: 5.5m 생각보다 진짜 크네요.
2: 만질 수 있어요? 미역 만지는 느낌이에요?
3: 아니요, 미역은 아니고요. 굉장히 폭신폭신한 베개 같은 느낌이에요.
2: 아, 진짜요? 그럼 육지에서도 숨을 쉬어요? 안 쉬나?
4: 저기요.
1: 저기요. 고래 같은 경우는
4: 그쵸, 웬만
1: 나서 죽을 때까지 네. 끝까지 받아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4: 물개랑 좀 착각하실 거 아니죠?
2: 보고 싶어요.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1: 나왔다.
2: 나왔다. 관심 보인다. 보인다, 관심.
1: 관심 보인 것 같아.
2: 귀여워.
1: 잠깐만. 지금 콩했어요.
0: 진짜 귀엽다.
1: 아니, 오자마자 내려오자마자 바로
2: 헐 보인다.
1: 대박. 아니 근데
3: 보이네요. 관심을 잡았네.
2: 많이 보인다.
1: 네, 아니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말 나오자마자 저렇게 큰 관심을 보였더라고요. 그렇죠.
3: 혹시 경계할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네. 다행히 바로 접근해서 지금 네 탐색하는 행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계선이 있으니까 이 네. 아크릴 쪽으로 보여줘. 네, 지금
1: 그래서
3: 비교해.
4: 그런 것 같아요.
0: 진짜 똑똑해.
4: 지금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확실히 뭔가 이렇게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수컷 벨리가.
3: 지금 평소에는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는 친구예요.
4: 아, 진짜요?
3: 뒤집어 보거나 측면으로 보거나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4: 네네.
3: 그래서 분명히 지금 뭔가 탐색을 하고 있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2: 입을 벌렸어요.
3: 이건 아직은 진짜 자기가 아니라 다른 개체로 판단하는
4: 거예요. 아, 지금 살짝 경계하는. 네,
5: 그렇죠. 네. 맞아. 방금은 진짜 딱 경계 태세가 딱 보였어요.
4: 그러니까.
3: 지금 밀어보고, 지금 계속 밀어보는 거잖아요.
4: 네네.
2: 그러네요.
3: 완벽하게 자기인지는 모르는데 상대편에 뭔가가 자기랑 같은 게 뭔가 있다고는 지금 인식하고 하는 행동이.
4: 네, 지금 보면은 우와. 계속 몸으로 계속 이렇게 옆으로 밀치고 있어요.
2: 신기하다.
1: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거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거울에 비친 게 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기를.
4: 그렇죠.
1: 흰고래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알아볼 것이다.
4: 아.
1: 그거를 가설로 세우고 이제.
4: 네네.
1: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험이 앞으로 좀. 순조롭게 될 것 네.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4: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6: 자, 이렇게 해서 벨루가 거울 실험 대성공! 우리 벨루가들이 오늘 너무
2: 고생해줬어요.
6: 네, 고생해줬습니다.
7: 너희 덕분이다.
6: 벨루가 고마워!
4: 그리고 우리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박사님과 우리 사역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7: 고생하셨습니다.
6: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연사 큐. 네, 이번 실험은 진짜 너무 재밌고도 신기하고.
2: 네, 뭐 비둘기부터 강아지, 고양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벨루가까지 이렇게 다 실험을 했습니다.
6: 네. 확실히 어떤 실험이 가장 재밌었나요?
0: 저는 역시 오늘 했던 이 벨루가가 진짜 너무나 신기했어요. 확실히 진짜 똑똑하고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네, 저희의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 네,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6: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6: 네, 그럼 지금까지 사이언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몰랐어.
2: 이게 뭐야? 이런 느낌.
4: 동공이 커졌어, 동공이.
0: 맞아.
4: 선병.
0: 이 친구 떨고 있는데?
2: 이 친구 호기심을 보고 있는데?
0: 생긴 게 어떻게 저렇게 와?
5: 사람 같지?
6: 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2: 응, 나 알지.
6: 대박. 아니, 근데.
3: 관심 잘 안.

0: 네, 곰통령님.
1: 철수님, 오늘 곰돌이협회 안전회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 네, 그러잖아도 지금 나가려는 중입니다.
1: 조심해서 오십시오. 전철을 타고 오시면 빠를 겁니다. 예,
0: 네.
1: 예.
0: 이따 뵙죠. 조수, 나 곰돌이 옆에 다녀오겠다. 저녁 때나 되어 오니까 그동안 위험한 장난 하지 말고.
2: 네, 다녀오십시오.
3: 안녕.
4: 그럼 너 저녁 때까지 혼자 있어야 돼? 무섭지 않아?
2: 무섭긴, 난 용감한 곰초이잖아.
4: 그래도 귀신 나오면 무서울걸?
2: 선생님, 귀신이 어딨냐?
4: 있어. 우리 학원 뒤쪽 건물에 귀신 나오는 엘리베이터 있어.
5: 아, 나도 들었어.

0: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아이들 아기 귀신이 엥엥 하고 온대.
1: 야!
2: 완전 귀엽겠다.
0: 그럼 우리 그 엘리베이터 가볼래? 진짜 귀신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2: 좋아, 가자.
3: 거기 진짜 간다고?
0: 응, 다 같이 가면 무섭지 않을 거야. 가자.
2: 아! 귀신이 있나 확인할 땐 이 랜턴이 필요할 거야.
0: 여기야.
3: 근데 이 건물에 사람이 없나 봐. 아무도 안 보여.
0: 아, 뭐해. 빨리 와.

되는데? 짱난 건 아닌가 본데? 글씨는?

0: 무슨 소리지?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1: 그럼 혹시 아기 귀신 울음소리라는 게 이거?
2: 아, 그러네. 그게 귀신 소리가 아니었네.
1: 그러니까.
2: 뭘 봐.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괜찮아? 여기 좀 가까 걸려가지고.
1: 귀신의 장난인가?
0: 도망가자! 아이, 얘들아!

여기군. 어? 이런 에스컬레이터.

0: 이런 에스컬레이터.
1: 역시 귀신은 없었어. 귀신 보려고 랜턴도 있지? 아 그거 졸순이 건데. 아 없으면 안 되는데.
0: 가보자.
2: 안전한 러브 유. 안전한 러브 유. 안전한 러브 유.
1: 그 철수님. 그 철수님 랜턴 있잖아요.
0: 안 돼. 그 랜턴 빌려줄 수 없다. 그건 내가 엄청 아끼는 거야.
1: 엄청?
0: 가만. 근데 곰초이 랜턴 얘기는 왜 한 거지?
3: 아 늦었어. 아 정말. 아 나 정말.
0: 어 이봐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렇게 뛰면 안 됩니다. 다친다고요.
3: 아 참, 뭐 다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괜히 그래. 여보세요? 어 지하철에 곰이 있어.
0: 다치는 거 봤냐고?

0: 진짜! 우와! 아, 열려!
1: 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0: 일단 저기가 복도는 맞는데 일단 저기로 나가자.

됐어.

0: 안녕, 나는 엘리베이터 요정 엘리야. 오늘 곰초이한테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고 쿵쿵 뛰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섰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린 곰초이는 바로 여기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는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1: 어떻게 된 거야?
0: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추거나,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될 수도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0: 잠깐! 그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 승강로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1: 그럼 어떡해?
0: 여기!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1: 아.
2: 네, 관리소입니다.
1: 엘리베이터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2: 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탈출 시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1: 네. 고마워, 엘리.
0: 잘했어, 수아야. 자, 우리 친구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상구출 버튼이 어딨나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약속!

0: 몰라몰라별의 더하기 그림 사건.
1: 안녕. 누구나 요원 학교 온 요원 친구들.
2: 마드버드
3: 환영해.
2: 유후. 친구들 내가 사인해줄까?
1: 뭐야 왜 이래?
2: 나 말이야 알아버렸지 뭐야.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토끼인지. 요 앞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더 주는 거야. 이건 무슨 뜻? 다들 널 좋아한다는 뜻?
1: 아닌데? 요구르트 아래 이거 못 봤어?
2: 어? 아! 하나 더기 하나?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1: 맞아. 그래서 우리 다?
2: 요원 친구들도? 다! 자, 그래. 몰라 몰라.
1: 몰라. 몰라?
2: 몰라 몰라.
1: 아, 그래. 몰라 몰래 별에 간 곰기 요원도 더하기를 앞에 두고 이런 추측을 부리긴 했었지.
2: 아, 기억났어. 그때 그 사건. 그때 곰기는 휴가를 맞아 몰라 몰라 별을 여행하고 있었어.
4: 사건 발생. 몰라 몰라 미술관. 사건 발생.
5: 차. 휴가 중인 요원의 코털을 건드리다니. 곰기 요원 출동! 빛의 속도로 달려달려!
6: 난 몰라 몰라.
5: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입니까?
6: 곰기 요원.
5: 아니 이 그림은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토끼님의 작품 장근의 만찬이잖아. 그런데
7: 누가 해놨어요 이렇게?
5: 누가요?
7: 몰라 몰라.
5: 맞다 맞다. 여기는 몰라 몰라 별. 하지만 침착하자 침착해 곰께. 범인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가는 법.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5, 숫자 3, 1, 4. 이 사이에 뭔가를 가져갔구만. 하, 그게 뭐지? 이 사이에 없어진 게 뭔지 아시나요?
7: 나 몰라. 너 몰라?
2: 나도 몰라. 너 몰라?
7: 나 몰라. 너 몰라?
2: 나도 몰라. 너 몰라?
5: 그만 그만 그만. 없어진 게 뭔지도 모르는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3, 1, 4.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나도 몰라 몰라.
1: 여기서 문제. 과연 범인이 숫자 사이에서 떼어간 건 뭘까?
8: 더하기하고 는.
2: 그러면 더하기? 더하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 1과 4 사이? 아님 3과 1 사이?
9: 3과 1 사이!
1: 오! 더하기 표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
8: 이렇게.
2: 와, 역시 우리 여원 친구들이야.
1: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 더하기를 식으로 나타내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2: 당근 사탕이 세 개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 모두 몇 개?
8: 하나, 둘, 셋, 넷, 네 개.
1: 이걸 숫자와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2: 이 기호가 바로 더하기.
1: 이건 같다. 그래서 3 더하기 1은 4와 같습니다.
2: 또는 3과 1의 합은 4입니다. 이렇게 읽지. 이렇게 긴 글을
1: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지? 이번엔 그림에 맞는 식을 연결해볼까?
2: 여기 하얀 우주선이 3대, 노란 우주선이 4대 있어. 모두 몇 대?
8: 3 더하기 4, 모두 7대. 3 더하기 4는 7과 같습니다.
10: 3과 4의 합은 7입니다.
1: 와우! 모두 맞았어!
2: 이제 뭐가 사라졌는지 감이 오지?
1: 다행히 우리 곰기원도 감 잡았어!
5: 이 그림 주황 당근이 3개, 노랑 당근이 1개, 모두 4개, 그리고 이 숫자 3, 1, 4, 뭔 말인지 알겠죠?
6: 몰라 몰라.
5: 더하기를 나타낸 식이잖아요. 3 더하기 1은 4와 같다. 사라진 건 바로 더하기와 같다 기호였어. 자, 이제 이 더하기 기호와 같다 기호만 찾으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없으신가요?
6: 몰라 몰라.
5: 아이 참. 아까 그 그림. 이 그림 아까부터 수상했단 말이야.
6: 이거
5: 찾았군요. 아깐 모른다더니.
6: 이제 하자 하자. 오하.
5: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후, 정말 완벽해! 자, 이건 바로
1: 3 더하기 1은
6: 4와 같습니다. 이젠 하자 하자.
5: 레오나르도 다토끼님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의 작품 덕분에 몰라몰라별이 아라아라별이 된 것 같습니다. 보았나 친구들? 덧셈식을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0: 4화 같습니다.
1: 1과 3의 합은 4입니다.
0: 2 더하기 2는
2: 4와 같습니다.
1: 2와 2의 합은 4입니다.
0: 더하기 놀이 3 더하기 2는
2: 5와 같습니다.
1: 3과 2의 합은 5입니다.
2: 4 더하기 1은
0: 5와 같습니다.
1: 4와 1의 합은 5입니다.
3: 더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0: 봐라.
2: 신발로 더하기.
1: 그래, 자 요원들 여기 바닥에 0, 1, 2, 3, 4, 5 숫자들이 보이지?
2: 응.
1: 이번 훈련은 상대팀이 신발을 날려서 나온 수 두 개를 더하는 훈련이 되겠다.
2: 오.
1: 자, 그리고 하! 여기에 식으로 나타내면 성공.
2: 오!
1: 모두 모두 자신 있나?
4: 자신 있다!
5: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응. 먼저 끼끼 팀이 날리고 토토 팀이 맞히기.
0: 자, 끼끼 팀의 윤호 요원부터 신발 날리기 준비하시고
5: 신발을 슝 발사.
6: 얍. 오케이 3.
0: 다음은 윤슬 요원 신발 발사. 토토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1: 좋았어. 정답은
7: 4 더하기 1은 4.
5: 그렇지. 3과 1의 합은 4지. 맞았어.
3: 와!
5: 이번엔 팀을 바꿔서 해볼까? 토토팀 신발 날리기 준비해주세요.
0: 자, 승하 요원부터 준비하시고
5: 신발을 슝 발사. 서윤 요원도 준비됐죠? 날려주세요.
0: 와우, 1과 0이 나왔어.
5: 자, 이제 끼기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6: 좋아.
1: 좋았어. 정답은
7: 2 더하기 0은 1.
0: 1 더하기 0은 1과 같습니다. 끼끼팀도 맞았어.
5: 우리 요원 친구들,
0: 오늘의 훈련 모두

0: 조식. 오케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0: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곱기.
0: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마법사 주니 토니.
1: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2: 네!

0: 관. 어? 어? 여러분! 다들 어디 갔죠? 여러분! 에이?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법보다 중요한
1: 행복하네요. 그렇죠, 멜리나님? 좋아, 완벽해.

0: 처음이었군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1: 루블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해지셨어요.
0: 미술 선생님이요? 겉으론 이상이 없어요. 케네디 문제 같네요.
2: 와우! 판타스틱!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0: 미술 선생님, 잠깐 정신을 잃으셨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2: 제가 정신을 잃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0: 어떻게 된 거지? 주니토니, 저는 멜리나님을 찾아볼 테니 미술 선생님을 따라 교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지요?
3: 네.
0: 멜리나님, 멜리나님. 네?
4: 아니, 여기가 어디야?
0: 아니, 선생님은 또 무슨 일이세요? 그나저나 멜리나님 못 보셨어요?
4: 며칠 전에 뵀었는데.
0: 지금 멜리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세요.
4: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0: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사서 선생님처럼 쓰러져 계셨어요. 사서 선생님과 미술 선생님은 정신을 차리셨지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4: 다른 선생님들도 다 쓰러지셨다고요? 그럼 이게 다 멜리나님이 안 계셔서 생긴...
0: 멜리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라지실 분이 아니신데... 아, 그래! 꿈에서 본 상자!
5: 멜리나님의 비밀 창고, 아이들이 알아서 안 되는 비밀 공간. 멜리나님은 항상 방법이 있을 거라 하셨어.
0: 그래, 이 상자였어. 이건 마법템 설계도잖아. 그리고 편지까지. 그랬던 거였군요, 멜리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계도를 남겨주셨어.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마법템이라니.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나? 아차,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니토니를 불러와야 해.
1: 로블리가 우릴 왜 2층으로 부르셨지? 어?
0: 자, 이제 가볼까요?
1: 아, 잠깐만요, 로블리. 여기 2층은 우리가 와선 절대로 안 되잖아요.
0: 이번만 특별히 엄청 엄청 중요한 일 때문이지요.
6: 중요한 일이야?
7: 와, 멋지다.
1: 무슨 장인의 방 같아.
0: 마법템 장인 로블리입니다. 잠깐! 잘 들어요, 주니토니. 마법 유치원의 원장님이신 멜리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답니다.
1: 네? 뭐라고요?
0: 그리고 멜리나님의 마법으로 움직이던 이 유치원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1: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죠?
0: 너무 걱정 말아요. 멜리나님께서 주니와 토니에게 유치원과 친구들을 지켜달라는 특별한 임무를 주셨답니다.
1: 그게 뭐예요?
6: 어떤 임무예요? 어떤 임무?
0: 그리고 이렇게 편지도 남겨주셨지요. 용감한 주니에겐 아클라봉을, 현명한 토니에겐 아클라즈를 남기는...
6: 아클라봉이라고? 좋았어! 쭈쭈쭈쭈! 뾰로롱! 마법아, 나와라!
0: 안 돼요! 별대지가 없으면! 자, 어서 이 배지를... 응?

0: 주미, 아클라봉, 아클라봉은 어디로 갔지? 주미, 토니는 아직 너무 어려서 마법병을 쓰려면 꼭 이 별대지가 함께 있어야 하죠.
1: 별대지?
2: 로블리, 아클라치잖아요. 아클라치도 이상해지면 어떡해요?
0: 괜찮아요, 토니.

0: 자, 이제 마법 스캐닝을 써보지요. 마법 스캐닝은 보이지 않는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클라치의 마법이에요. 그 버튼을 눌러보세요.
1: 알았어요, 로블리. 마법 스캐닝! 저기는 급식실 안쪽이에요.
0: 잘했어요. 자, 모두들 따라오세요.

0: 절대 절대 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알겠나요?
1: 네,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1: 뭐요?
0: 바로 마법사로 변신하기.
2: 진짜요?
0: 자, 마법사로 변신하는 법 여길 보세요.
2: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0: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3: 한번 해볼게요. 시작할까, 토니?
2: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3: 우와, 너무 멋져! 내가 꿈꾸던 마법사 복장이야!
0: 한 번의 변신에 성공하다니 주니 토니 역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어.
3: 어둠의 대마법사

0: 흥이 난다 흥이 난다 재미가 나는 아 큰일 났네 마법 유치원
1: 야!
0: 이래서 다리를 달면 불편하다니까 응? 교실에 있어야 할 마법 장난감이 여기 왜? 응? 캐네듐이 빠져 안 움직이면 고장났다고 또 툴툴거릴 거면서 응? 누구의 짓인지 알아내볼까? 여러분 안녕!
2: 날 떨어뜨린 게 누구야?
0: 응? 사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3: 쉿 지금은 독서 시간 조용히 해요
0: 독서 시간? 그럼 모두 도서관에 있겠군요
4: 쭈피쭈피쭈피쭈 우주 대스타가 되어라 나는 대마법사다
5: 자기가 벨리나 님인 줄 아나 보지
4: 쿤타, 지금 멜리나님 따라했다고 비웃은 거야?
5: 아닌데, 만화책보다 웃은 건데
4: 거짓말! 아클라봉은 신비한 마법의 힘이 깃든 마법템 누굴 때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토니, 쿤타가 먼저 놀렸다고 자

0: 잠깐만. 자, 준이, 콘타, 제자리로.
1: 준이, 우린 아직 마법 수련이 더 필요하다고. 특히 아클라보. 야, 마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애들 뽑아줘. 그래서 마법서를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야.
2: 어? 준이?
1: 아무 곳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3: 엄청난 걸 발견했어.
4: 어? 아클라타 마법사를 위한 고급 마법서?
1: 잠깐 준이, 우리는 기본 마법서도 아직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0: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고
1: 해, 주디!
0: 피추, 피추, 피추! 고맙다, 봐!
2: 뭐야, 그냥 비눗방울 아니야?
0: 당장 내 실력을 군타에게 보여주겠어! 와, 마법이 잘못됐나봐!
1: 멈추는 마법을 찾아야겠어!
0: 피추, 피추, 피추! 그만! 그만 나와!
1: 멈췄다, 준이! 멈추는 마법은 어떻게 알았어?
0: 그냥 해본 게 됐네.
3: 무슨 소리지?

0: 주니, 토니, 제가 마법템을 공부하라고 했지 언제 마법을 쓰라고. 아이고!
1: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2: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1: 토니, 잠깐.
3: 에? 또 마법을 쓰려고?
1: 멜리나님을 불러보는 거야.
3: 뭐?
1: 찾았어! 여기에 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소환 마법으로 불러올 수가 있대!

0: 그냥 따로 잡으면 돼. 아휴. 쭈피 쭈피 쭈피 쭈. 소환 마법 멜리나니. 토니 됐어. 멜리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1: 그래. 근데 멜리나님은 어디 계시지?
0: 멜리나님?
2: 뭐냐 이 지저분한 마법은? 누구냐 날 불러낸 게?
1: 멜리나님이 아닌가 봐.
0: 당연하지. 멜리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3: 토니 토니 물러나세요.
0: 로블리
3: 처자는 엄청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생을 끝낸 대마법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그게 아마 저희가 불러낸 것 같아요.
0: 멜리나님을 부르려고 소환 마법을 썼는데 다른 분이 오셨네요.
3: 뭐라고요? 소환 마법은 대마법사 멜리나님 정도는 돼야 쓸 수 있는 초고급 마법. 그런 마법을 쓰면 어떡합니까?
2: 꼬맹이 멜리나가 대마법사가 되었다고? 대충 알겠어. 날 깨운 게 저 아가들이겠고. 여긴 멜리나의 성이겠군. 그런데 그 멜리나가 여기 없다. 그럼 내가 이곳의 주인?
3: 이건 마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겠군요. 주니, 토니.
0: 그래,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바로 잡는 거야.
4: 주니, 토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0: 자, 변신 성공.
1: 그런데 뭘 해야지?
2: 다다다, 해종인 마법사들.
0: 주피 주피 주피 주. 도망 마법.
2: 해치웠군. 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0: 얘들아,

0: 공격도 안 통한다는 말이잖아. 어떻게 이기라고?
1: 받아라!
0: 빨리 빨리!
1: 잡았다! 그냥 통과해버려? 야! 몸이 필요해!
2: 이건 꿈일 거야.
1: 이 녀석들아, 나 좀 그만 떨어뜨려. 귀찮은 녀석들, 빨리 없애고 몸을 찾아야 해. 마지막 공격이다.
3: 자, 잠깐만요. 아이고, 저희가 대마법사님도 몰라 뵙고 몸이 필요하시다면서요?
4: 아니, 뭐 하는 거야?
3: 가만히 있어봐.
1: 이 꼬맹이 보소, 너의 몸이라도 주겠다는 겐가?
3: 아이고, 이 하찮은 제 몸보다는 이 멋진 공룡이 대마법사님께 더 어울리고 말겁쇼. 이 공룡 몸을 받으시고 저를 제발 부하로 받아주세요.
1: 일단 몸은 필요하니까 운이야 좋다. 그 공룡의 몸 내가 받아주마. 그런데 너처럼 하찮은 몸은 필요 없다, 나아가야.

0: 나도 네 부하 될 생각 없었거든. 얘들아, 저 아저씨가 공룡의 캐내균 속으로 들어갔어. 캐내균을 꺼내야 해.
1: 뭐야 이 꼬맹이 녀석들.
0: 내 말에 따라줘. 우리는 할 수 있어. 공이야, 공룡을 넘어뜨려줘. 얘들아, 멈춰라. 잡아
2: 블리.
3: 존재 없다고요.
0: 뚜껑을 열어버리고. 없지.
1: 여기는 어디야? 날 내보내줘.
0: 우리가 해냈다.
3: 그런데 잠깐, 어서 이걸 부숴야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어지럽힌 것들은 다 어쩔 건가요?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야겠지요.
4: 네.
5: 저걸 언제 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0: 가진 황금 왕관. 다이자 할아버지.
1: 아, 호기.
2: 오랜만이에요.
1: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1: 이걸 한번 보렴.
0: 우와!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1: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2: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0: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2: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1: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0: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3: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가까이.
0: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3: 채, 눈치 빠르긴.
0: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참! 왕관!
4: 호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0: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2: 호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우와.
5: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0: 어떻게 된 거지?
6: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4: 이건 말도 안 돼.
2: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0: 전 절대 아니에요.
7: 다들 비켜주세요.
8: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0: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날 거니까.
2: 호기!
9: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3: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9: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 보세요.
4: 어떻게 된 거지?
3: 아리, 저기 좀 봐.

0: 후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1: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2: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1: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2: 아니요. 못 봤어요.
1: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0: 후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2: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1: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0: 후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후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2: 고마워, 아리.
0: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3: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0: 좋아요.
3: 관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후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0: 네.
3: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주겠니?
4: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0: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고.
5: 여기랑 저기
4: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0: 맥스, 뭘 찾았는데?
6: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0: 골든보이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 골든보이 뿐이야.
7: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0: 달지 할아버지.
7: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0: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3: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7: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0: 고마워요, 할아버지!
6: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오, 황금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8: 멋진 전시였어.
9: 맞아.
0: 네, 엄마.
6: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어,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0: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해. 알았지?
6: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뭐야? 함정이었어?
0: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10: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6: 뭐?
0: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6: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0: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3: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호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0: 가볼게요. 멈춰, 골든보이. 미안해, 추격 중이라서. 이쪽으로.
6: 정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
0: 꼼짝마, 골든보이. 구조용 루프 급사컵 액션.
6: 우와.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0: 어?
1: 오! 호길!
2: 여기 진짜 황금왕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완료!
3: 호기, 정말 고마워.
4: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2: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3: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
2: 그럼 밀라는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5: 당연하지.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엑스 볼이야.
1: 고마워, 호기. 우와, 루브르 모양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2: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0: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응?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공룡 세계로 떨어진

0: 공룡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0: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2: 아, 네가 그런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어?
3: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0: 무슨 일이지? 괜찮아, 아가들아.
4: 방금 뭐였지?
2: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3: 대체 어떻게 된 거지?
5: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4: 무언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5: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0: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6: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2: 자, 가자!
1: 저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2: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뭐가 떨어진 걸까?
1: 트리코! 뭔가 보여! 이게 뭐지?
2: 빨리 꺼내서 확인해보자! 대체 누구지?
1: 처음 보는 친구인데?
2: 이봐, 일어나!
1: 물이라도 끼얹어볼까?
0: 여기가 어디지?
1: 어우, 정신이 들어? 괜찮아?
0: 너희 누구야?
1: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2: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0: 베스타 고아! 어디 있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1: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0: 뭐?
1: 스타코어가 뭔데?
0: 돌려줘! 빨리!
1: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0: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1: 거짓말. 어서 돌려줘.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놔줘. 너나 떨어져.

0: 급하게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돼! 쟤들 안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2: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너 어디로 갔지?
0: 숲이 엉망이 되고 다른 공룡들도 전부 위험해질 거야.
1: 어떻게든 이 녀석들을 막아야 해. 트리코!

0: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2: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3: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0: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3: 월드우즈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응.
3: 물이 필요해.
0: 물? 물이라면 잠깐만. 어? 아하!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3: 잘됐다. 변신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4: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0: 이제 괜찮아.

0: 계속 가면 되겠지. 잠깐! 앞에 절벽이 있잖아!
1: 망설일 시간이 없어! 지금 멈춰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 거야!
0: 내가 해결해볼게!

0: 잘 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1: 작전 성공.
0: 그렇게 된 거야.
2: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3: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찾는 걸 돕는다.
0: 고마워, 티너.
4: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5: 맞아.
6: 누구 얘기야? 설마...
1: 꼬지?
0: 여기 있다! 내 스타코어!
7: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3: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4: 지우개 있었어요.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3: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4: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3: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3: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4: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3: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4: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3: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4: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3: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4: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3: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4: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이제 곧 잘 시간. 팔팔한 조지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여보.
2: 미안, 좀 피곤해서. 오늘은 할 일이 많았거든.
3: 조지랑 난 하나도 안 졸린데. 나가서 놀아도 돼요?
1: 잘 시간 다 됐는데, 페파.
3: 잠깐만 놀고 금방

0: 되잖아요. 네, 엄마. 네, 아빠.
1: 마음대로 하렴. 그 대신 부르면 바로 와서 씻기다. 쟤들은 어디서 저런 기운이 날까?
2: 카카랑 조지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놀기로 했어요.
0: 이것 봐, 조지. 진흙탕 엄청 많지?
2: 팔팔한 조지는 장화를 신고 진흙탕을 튀기면서 놀 거예요. 팔팔한 진흙탕 튀기는 걸 엄청 좋아하죠. 조지도 진흙탕 튀기는 걸 엄청 좋아하고요.
0: 와, 이렇게 큰 진흙탕은 처음 본다.
2: 정말 엄청 큰 진흙탕이네요.
1: 팔팔! 조지, 목욕하자.
0: 아빠, 엄마,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진흙탕 찾았어요.
3: 그런 것 같구나. 자, 이제 씻자.
0: 조금만 더 놀고 씻으면 안 돼요?
1: 안 돼. 아까 약속했잖아. 조지랑 넌 졸리지도 않니?
0: 안 졸려요. 조지랑 전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1: 너희는 하나도 안 졸릴지 몰라도 아빠는 아니야.
3: 네, 나도요.
2: 팔팔한 조지는 자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팔팔은 물장구 치는 걸 좋아하죠. 조지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물장구 치느라 정신이 없죠.
1: 물장구는 이제 그만.
3: 물기 닦고 잠옷 갈아입자.
0: 물장구 조금만 더 치고 옷 입으면 안 돼요?
1: 물장구는 많이 쳤잖니. 이제 그만 양치질 하자.
2: 잠자기 전에 팔팔한 조지는 양치질을 합니다.
3: 좋아, 이제 그만 닦고 빨리 가서 자자.
0: 전 아직 덜 닦은 것 같아요, 엄마.
3: 침대에 누워야 아빠가 재밌는 책 읽어주시지.
2: 팔팔한 조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팔팔은 잘 때 늘 곰돌이를 안고 잡니다. 조지도 잘 때 늘 공룡 선생을 안고 자죠.
1: 이제 슬슬 졸리지 않니?
0: 아니요, 아빠. 이 책 다 읽어야 잠이 올 거예요.
3: 다는 안 되니까 하나만 고르렴. 어떤 게 제일 좋니?
0: 빨간 원숭이 얘기요.
1: 알았어. 아빠가 빨간 원숭이 책 읽어줄게.
2: 팔팔한 조지는 빨간 원숭이 책을 좋아합니다.
1: 옛날 옛적에.
3: 미안해요, 여보.
1: 옛날 옛적에 빨간 원숭이가 있었죠. 이 빨간 원숭이는 목욕을 했어요. 양치질도 하고요. 그런 다음 침대에 눕자 곧 잠이 들었어요. 잘 자라, 원숭아.
2: 팔팔한 조지도 잠들었네요.
1: 잘 자라, 얘들아. 좋은 꿈 꾸고.
2: 팔팔한 조지가 잠이 들면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4: 곧이어 팔팔한 감자 아저씨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군.
4: 팔팔한 감자 아저씨는 기운이 펄펄 넘치죠. 어디나 쌩! 팡팡 뛰고 잠도 안 잔답니다.
2: 팔팔한 조지가 자는 시간은 엄마 아빠도 쿨쿨 자는 시간인 것 같죠?

0: 어린이집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팔팔한 친구들도 다 모였죠.
1: 첫 번째 경주는 달리기입니다.
0: 1등을 하려면 열심히 뛰어야겠죠.
2: 1등은 나겠지. 난 엄청 빨리 뛰잖아.
3: 내가 너보다 잘 뛴다 뭐.
1: 제자리에 준비 출발.
2: 네가 더 잘 뛴다고? 난 차보다 빨라.
3: 당연하지. 난 비행기보다 빨리 뛰는데.
4: 페파, 수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른 뛰어.
2: 오!
0: 토끼 레베카가 제일 빠르군요. 어처럼 팔팔한 수지는 한참 뒤쳐졌네요.
5: 잘한다.

0: 레베카가 1등을 했습니다. 팔팔한 수지는 꼴등을 했고요.
1: 이번 달리기의 1등은 우리 레베카입니다.
2: 감사합니다. 내가 이기는 건데 네가 자꾸 말 시켜서 졌어.
3: 아이고 아이고 베파, 그거 알지? 중요한 건 열심히 했다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니잖아.
2: 네 알았어요.
4: 자 이번에는 멀리 뛰기 경주를 해볼까요?
0: 조지랑 리처드 둘 중에 누가 더 멀리 뛸까요?
2: 조지, 이리 와서 최대한 빨리 뛰어. 그런 다음 폴짝 최대한 멀리 뛰어.
4: 조지, 제자리에 준비, 출발!
0: 조지가 최대한 멀리 뛰었어요.
4: 다음은 리차드 차례예요. 준비됐나요?
2: 왜 가까운 데 서 있지? 그럼 멀리 못 뛰는데.
4: 리차드, 제자리에 준비, 출발!
0: 리처드가 조지보다 멀리 뛰었네요.
4: 멀리 뛰기는 리처드가 1등 했습니다.
2: 조지, 너도 알지? 중요한 건 열심히 했다는 거야. 이기는 게 아니라.
4: 이번 종목은 이어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달릴 부모님을 한 분씩 모셔오세요.
3: 페파, 아빠가 할게. 아빠랑 하자.
2: 근데 아빠, 아빠는 달리기 못할 것 같아요.
3: 아빠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다고.
2: 지금은 배불뚝이잖아요.
3: 아직 발가락이 손 닿는데 뭘. 어? 닿는데.
2: 알았어요, 아빠. 그 대신 우리가 지면 아빠가 책임지세요.
0: 처음엔 엄마 아빠들이 달리고 그 바통을 아이들이 이어받기로 했죠.
4: 부모님들 준비해 주세요. 제자리에 준비, 출발!
0: 페파 아빠가 제일 빠르네요.
2: 아빠! 고마워요, 아빠. 아빠도 잘 뛰시네요. 바통을 받았으니까.
3: 페파,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얼른 뛰어. 오!
4: 이어 달리기 1등은 에밀리 어린입니다.
2: 아빠, 저만 상 하나도 못 탔어요.
3: 괜찮아, 페파 기운내. 아직 한 경기 더 남았잖아.
4: 자, 이제 오늘 운동의 마지막 경기를 할까요? 남자 어린이 대 여자 어린이의 줄다리기 경주. 선생님이 당겨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줄을 당겨주세요.
2: 우리 여자애들이 이길걸?
5: 누구 마음대로 우리 남자들이 이긴다.
4: 시작합니다. 모두 준비, 당겨.
6: 남자애들 이겨라.
5: 얘들아, 당겨.
7: 여자애들 이겨라.
0: 양쪽 다 너무 열심히 당겨서 그만 줄이 뚝 끊어졌어요.
4: 남녀 줄다리기는 무승부로 끝났네요. 양쪽 팀 모두 우승!
7: 파이팅!
2: 운동회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내가 상을 받으니까 더 좋은 거 있지.

0: 카드로가 파카집에 놀러 왔습니다. 다 같이 진흙탕을 튀기며 놀기로 했죠. 카드로가 미끄러지면서 안경이 떨어졌어요.
1: 네, 내 안경이 어디 갔지?
0: 카드로는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입니다. 조지가 카드로 안경을 찾았습니다.
2: 너한텐 안 어울려. 여기 네 안경.
1: 고마워.
2: 카드로, 넌 왜 안경을 쓰고 다녀?
1: 난 써야 한대. 안경점에서 검사를 받았거든.
2: 안경점이 뭐 하는 덴데?
1: 우리 아빠가 안경점을 하시거든. 내 눈이 얼마나 잘 보이나 봐주셨어.
2: 어떻게? 아빠가 네 눈으로 들여다봐?
1: 시력 검사란 걸 하면 돼. 너도 내가 시력 검사해줄까?

0: 나도 시력 검사 해볼래.
1: 알았어. 어때 좀 이상하군. 한쪽 눈을 감고 뭐가 보이는지 말해보세요.
0: 뭐가 보이냐면 교지.
1: 이번엔 양쪽 눈을 다 감아봐.
0: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건데. 너도 나처럼 안경 써야겠다.
0: 뭐? 정말?
1: 그래!
2: 페드로, 집에 가자.
0: 잘 가, 페드로.
3: 네.
1: 잘 있어.
0: 엄마, 저도 안경 맞춰주세요.
2: 안경?
0: 페드로가 시력검사 해줬는데요. 저도 안경 써야 한대요.
2: 엄마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양쪽 눈 다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2: 양쪽 눈을 다 감으면 누구나 안 보이거든요.
4: 근데 왜 갑자기 안경이 쓰고 싶어졌니?
0: 페드로는 안경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아빠가 안경점을 하시거든요.
4: 그럼 이렇게 하자. 안경점에 가서 제대로 시력 검사를 받아보는 거야.
0: 지금 바로 가요.
4: 조지, 너도 시력 검사 한번 받아볼래?
5: 안노.
6: 파파가 안경점에 왔습니다.
7: 네.
6: 이번은 파드로 아빠죠.
7: 아이고, 우리 페파 왔구나. 이리 와서 앉으렴. 그래, 아저씨가 어떻게 해줄까?
0: 저도 시력 검사 좀 해주세요.
7: 알겠습니다. 일단 이 특수 안경을 쓸까? 그런 다음 이 차트를 보는 거야.
6: 파드로 아빠가 페파의 시력을 잽니다.
7: 아저씨가 어떤 글자를 가리키는지 말해봐.
0: 네, 아저씨. A, B, C, D, E, F.
7: 잘했어. 이번엔 숫자를 한번 읽어볼까?
0: 1, 2, 3, 4, 5, 6.
7: 아주 잘했어요. 이번엔 어떤 색인지 말하기다.
0: 빨강, 초록, 주황, 파랑, 노랑, 보라.
7: 잘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경 좀 구경하고 있을래?
0: 네, 아저씨.
2: 이 안경 어때? 이거 한번 써볼까?
0: 이거 좀 웃겨요.
2: 어우, 그래. 이 안경도 괜찮다.
0: 와, 이거 엄청 크다.
2: 이건 어때?
0: 와, 나 이거 쓰니까 예쁘죠, 엄마?
2: 그러게, 페파. 완전 널 위한 안경이네.
0: 완전 날 위한 안경 찾았다.
7: 결과 나왔습니다. 페파 눈엔 아무 문제 없어요.
0: 그럼 전 안경 못 쓰는 거예요?
7: 그래.
0: 전 안경이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요.
7: 오, 정 끼고 싶으면 선글라스를 끼면 되지.
0: 네! 선글라스 낄게요.
7: 자, 여기 있습니다.
0: 완전 날 위한 거네. 앞으로 맨날 해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맨날 맨날 이 선글라스 쓰잖아요. 데니 할아버지 주유소.
6: 여기는 데니 할아버지의 주유소입니다. 팔팔 가족이 차를 타고 주유소에 왔죠.
0: 안녕, 데니.
8: 안녕, 페퍼.
9: 오늘은 어떤 일로 왔어요? 주유를 해드릴까? 타이어 고기를 넣어드릴까? 새로운 기계로 자동 세차를 해드릴까?
10: 그냥 아이스크림 두 개만 주실래요?
9: 알겠습니다.
6: 데니네 주유소는 별걸 다 팔죠. 아이스크림까지 있네요.
10: 고맙습니다.
9: 안녕히 계세요.
11: 오세요.
0: 전 우리 차가 좋아요.
10: 우리 차도 우리가 좋다고 할걸. 그치, 차야?
6: 저런, 차가 멈췄네요.
10: 갑자기 왜 이러지? 시동이 안 걸리는데.
2: 안 되겠어요. 데니 할아버지를 부를게요.
9: 네, 데니네 주유소입니다.
2: 데니 할아버지, 저희 차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9: 데니, 고장 신고다. 출동 준비.
8: 야호!
9: 현장으로 출동!
8: 현장으로 출동!

0: 보세요! 댄이랑 댄이 할아버지가 왔어요!
1: 댄이 할아버지는 차에 대해 잘 알죠.
2: 어디 많이 안 좋아요?
3: 아니, 휘발유가 떨어져서 가다 섰네, 뭐.
4: 그럼 어떡해요?
3: 우리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넣으면 되죠. 내 차로 견인해 줄게요.
1: 댄이 할아버지가 팔판의 차를 주유소로 견인해 갑니다. 팔판의 차는 주유소에 와서 휘발유를 채웁니다.
2: 어르신 덕에 살았네요.
1: 수지도 엄마 차를 타고 주유소에 왔죠.
0: 네, 안녕 페파. 안녕 수지. 우리 차 휘발유가 떨어졌대. 근데 댄이 할아버지가 구해줬다.
5: 우와, 정말 깜짝 놀랐겠다. 나중에 봐 페파.
0: 그래 수지.
4: 이런 맙소사, 우리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졌잖아.
5: 댄이 할아버지가 우리도 구해줄까요?
4: 한번 전화해볼까?
3: 네, 댄이네 주유소입니다. 아, 그래요? 바로 갈 테니 걱정 마세요, 수지 어머니.
6: 현장으로 출동!
0: 저도 가면 안 돼요?
3: 안 되긴, 어서 타렴.
0: 현장으로 출동!
3: 현장으로 출동!
0: 안녕 수지, 우리가 구해줄게 걱정 마.
7: 만세!
1: 댄이 할아버지가 타이어에 공기를 채웁니다.
4: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1: 팔파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차를 타고 오셨죠.
8: 다들 여기서 만나는구만.
3: 어서와, 페파 할아버지. 주유가 필요한가? 아님 타이어 공기?
8: 그게 아니라 새로 왔다는 자동 세차기 시험하러 왔는데.
3: 아, 이 기계? 컴퓨터가 전부 다 알아서 해주지.
9: 어서오세요. 첨단 자동 세차를 시작합니다. 1단계 비누 세차, 2단계 행구, 마지막 광택 완료. 죄송합니다. 고장입니다.
1: 어, 저런. 컴퓨터가 고장나서 팔판의 할아버지 차가 세차기에 갇혔네요.
8: 아, 어떻게 좀 해보게, 댄이 할아버지.
3: 어떡하지? 난 컴퓨터 고칠 줄 모르는데.
0: 아빠가 잘해요. 우리 컴퓨터도 고쳤어요.
2: 실은 아빠가 컴퓨터를 고친 게 아니거든. 난 그냥.
3: 다행이다. 페파 아빠가 이것도 고치면 되겠군.
2: 그럼 한번 전원을 꺼볼까요? 그리고 좀 이따 전원을 다시 켤게요.
1: 페파 아빠가 자동 세차기를 고쳤네요.
7: 맞아!
0: 자동차는 댄이 할아버지가 잘 고치지만 자동 세차기는 우리 아빠가 제일 잘 고쳐요.

0: 카타랑 조지가 놀이터에 놀러갑니다.
1: 놀이터에 차 타고 갈까, 우리?
2: 아니요, 걸어서 가요.
3: 네, 여기서 저기까지인데요, 뭐.
0: 놀이터는 바로 집 근처에 있죠.
1: 좋아, 그럼 걸어가지 뭐.
2: 자, 모두 따라오세요.
3: 놀이터 간다, 놀이터 간다. 어? 갑자기 왜 하늘이 안 보이지?
1: 걱정 마, 페파. 그냥 안개가 낀 거야.
3: 안개가 뭔데요?
1: 안개는 구름이 땅에 깔리는 거란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2: 안개가 너무 짙게 끼는데요?
3: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1: 집으로 다시 가는 게 좋겠는데.
2: 그래, 얘들아. 놀이터는 다른 날 놀러 가자.
0: 안개 때문에 놀이터가 안 보여서 페파 가족은 다시 집에 돌아가야 했죠.
1: 그나저나 우리 집이 어느 쪽이더라?
2: 당신 또 길을 잃은 거예요?
1: 그냥 해본 말이야. 내가 우리 집 가는 길도 모를까봐. 이쪽이 맞아. 누가 여기 나무를 심어놨지?
0: 아빠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2: 어머 여보, 어디 안 다쳤어요?
1: 그럼 난 끄떡 없어. 이쪽으로 가자.
2: 근데 여보,

0: 정말 이 길로 가는 거 맞아요?
1: 당신도 참 이 길이 맞다니까.
2: 이러다 우리 다시는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1: 걱정 마, 페파. 다 와가니까. 여기가 우리 집 마당일걸?
2: 어? 오리들이다.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연못으로 가는 길을 잃었어? 우리도 길 잃었는데.
1: 우린 길 잃어버린 거 아니거든. 아빠가 어딘지 안다니까. 잘 있어, 오리들아. 연못으로 가는 길 꼭 찾아라.
3: 아빠가 오리들이 사는 연못을 찾았네요.
2: 정말 다행이다.
1: 그러니까 내가 안 빠졌으면 어쩔 뻔했니.
2: 아빠, 우리가 집 찾아줘서 고맙대요.
1: 아이고, 뭐 이 정도로 고맙기는요. 자, 이번엔 우리 집을 찾아볼까?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은데.
4: 안녕하세요.
1: 방금 무슨 소리 났지?
0: 네, 방금 누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4: 안녕하세요.
3: 엄마 토끼랑 레베카, 리처드였어요.
2: 안녕, 페파. 우리 길 잃었다. 안녕, 레베카. 우리도 길 잃었는데.
5: 놀이터에 가서 놀려고 나왔는데.
2: 우리도 그랬어. 근데 안개가 끼는 바람에 못 갔어.
1: 모두 날 따라오렴. 안개가 걷힐 때까지 잠깐 우리 집에 가있자.
0: 근데 여보, 이 길로 가는 거 확실히 맞죠?
1: 당신도 참 맞다니까 그러네. 이쪽으로 오세요.
6: 네, 가고 있어요.
1: 아하, 드디어 오르막길을 찾았군. 집에 거의 다 왔다.
6: 맞아.
1: 현관문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한 이쯤에 어?
3: 팔파 아빠가 잡은 건 사다리였죠.
1: 이게 웬 사다리? 우리 집 마당엔 이런 사다리 없었는데. 맙소사, 이럴 수가.
0: 왜요, 여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1: 여보, 알아냈어.
2: 아빠, 여기가 어딘데요?
1: 네가 직접 올라가 봐.
2: 알았어요. 와! 우와! 여기서 보니까 다 잘 보이네.
3: 안개가 서서히 걷혔어요.
2: 지금 우리 놀이터에 있어요. 만세! 슈! 놀이터에 있다. 놀이터에 있다. 슈! 씻어있다. 엄마, 아빠. 우리 지금 놀이터에 있어요.
0: 다행히 잘 찾아왔네. 근데 우린 집에 가던 길 아니었나?
1: 어, 진짜 그러네. 그럼 우리가 또 길을 잃어버렸다는 소린가?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0: 날씨 기자.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기자가 돼볼 거야. 내가 알려줄게. 오늘 해가 쨍쨍할지, 비가 올지, 아니면 흐릴지, 바람이 불지, 눈이 올지를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TV 같지 않아? 이걸로 내 날씨 뉴스를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속보입니다. 오늘은 내가 바로 날씨 기자거든. 얘들아, 나랑 같이 날씨 기자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신나는 날씨 기자 놀이 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속보입니다. 지금 날씨를 확인해 볼까요? 그래요? 네, 고마워요.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날씨 기자놀이!

0: 안녕 비씨, 안녕 오지.
1: 빌런!
0: 지금 날씨 기자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우와, 나도 휴가 가야지. 해님이 떠서 선글라스 쓰면 좋겠다.
1: 자, 소개합니다. 날씨 요정. 그게 바로 나야.
0: 오, 그럼 넌 어떤 날씨야?
1: 곧 알게 될 거야. 난 바로 날씨다. 콱콱콱.
0: 좋아. 그럼 날씨 뉴스를 시작해보자.
2: 응, 준비됐어.
0: 속보입니다. 오늘은 해가 쨍쨍하고 맑겠습니다. 맑음, 맑음, 맑음.
2: 응, 수영은 맑은 날 하는 게 좋지. 벽화리다.
0: 어떡해. 구름이야. 네, 속보입니다. 오늘은 흐림, 흐림, 흐림이에요.
1: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고요.
0: 비라고? 아니, 그러니까 방금 들으셨죠?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실 땐 우산을 준비하세요.
1: 오! 비비비비.
0: 고마워, 비씨. 우와, 딱 맞췄네. 진짜 지금 비가 와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비예요.
2: 아, 내 가방이 젖었잖아.
0: 저, 안녕하세요. 휴가 오셨는데 날씨가 마음에 드나요?
2: 햇빛은 없지만 그래도 선글라스 한번 써볼까? 아니야, 날이 너무 흐려. 괜찮아, 이러면 되니까.
0: 네, 속보예요. 물 첨벙 놀이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1: 첨벙!
0: 다음 소식은 바로 바닷가 날씨입니다.

0: 이제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날씨 눈이 와요.
1: 눈이라고? 어디? 날씨 기자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눈이 보이니?
0: 팔팔
1: 저기 있어. 속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눈이 와요. 눈이에요? 눈이 와요.
0: 힝! 눈이라고 막 수영하려고 했는데 삐! 햇빛 없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안 되겠다.
1: 아, 그래? 그럼 우리 눈으로 동물 만들자.
0: 야호! 신난다!
1: 와, 재밌다!
0: 우와, 신난다! 눈비약이랑 또 눈수달이다! 오, 우리 눈 강아지 만들자! 오, 내가 코가 좋을게! 근데 코가 없는데 어떡하지?
1: 아무거나 써도 돼.
0: 강아지 코, 강아지 코. 찾았어!
1: 아주 딱 좋아. 봐봐!
0: 안녕, 난 눈송이야.
1: 안녕하세요, 눈송이 씨.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깜짝 눈이 내렸는데요.
0: 나 기분 최고야! 예! 눈이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날씨가 찾아와요!
1: 속보입니다. 지금 날씨는 바람, 바람, 또 바람이에요.
0: 바람에 구름이 날아가면 해님이 나올지도 몰라.

등대에는 분명 해가 떠 있을 거야. 얘들아, 날씨 탐험차에 타!

0: 진짜 어디 있는 거지? 어떡해. 날씨 알려주느라 바빠서 해님이 자러 간 것도 몰랐지 뭐야. 속봅니다. 지금은 밤이에요. 안 돼! 휴가 동안 선글라스 한 번도 못 썼단 말이야. 잠깐만. 아니야, 너무 어두워. 밤에도 해가 뜨면 좋을 텐데.
1: 날씨 요정아, 무슨 방법 없을까?
2: 나 잠깐 찾아올게.
0: 근데 어딜 가는 거지?

0: 솟봅니다. 해가 떴어요. 또 무지개도 보이고요. 날씨 탐험 진짜 신난다.
1: 진짜 신난다고? 우리가 해냈어?

0: 근데 해님 오늘 왜 안 보였어요?
1: 나 숨바꼭질 하고 있었거든.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이게 무지개 속에서 수영하자 천국.
2: 구조조종사
0: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헬기 조종사가 돼볼 거야. 구조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로 무전기처럼 서로 연락할 거야. 알았다. 오버. 왜냐하면 오늘

그럼 같이 구조인물을 찾아 떠나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구조조종사 친구들 나와라. 오버. 내 무전기 말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해. 알았다, 오버. 알았다, 오버.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구조조종사 놀이. 구조 임무가 생겼다. 핵이 출동.

0: 우적 우적 우적 우적.
1: 아저새구나. 아니 집게벌.
0: 우적 우적 우적 우적.
1: 딱딱 집게벌.
0: 비씨가 맞았어. 난 악어라고. 우적 우적.
2: 모두 비키세요. 자 지금 착륙합니다.
3: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4: 안녕 딜런.
2: 얘들아 안녕. 구조조종사 놀이하는 중인데 같이 할래? 오버.
1: 좋아.
0: 난 안내할래.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게. 바로 내 무전기로.
1: 우후, 난 구조종사 할래. 근데 헬기 조종하는 막대가 없는데 어떡하지?
2: 아무거나 써도 돼.
1: 조종막대, 조종막대.
0: 우와, 찾았어.
1: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0: 우와, 된다.
1: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0: 와우.
2: 비씨, 넌 뭐 할래?
1: 어? 비씨? 길을 잃어? 너 지금 거기 있잖아. 어, 잠깐 사라졌네.
0: 캠핑하러 온 비씨가 사라졌어. 구조조종사 여러분, 제 말 들리세요? 노랗고 솜털 같은 친구를 찾고 있어요.
2: 우리 첫 번째 구조 임무야. 자 그럼 이륙 준비.
1: 내가 헬리 시동 갈게. 헬기 이름이 헬리거든.
2: 헬리 출동! 지금 확인하러 간다.
3: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2: 저기 바위섬이야.
1: 근데 섬 주위가 온통 물이잖아. 아참, 섬은 원래 그렇지.
2: 밧줄 사다리를 내려서 타고 내려가자. 근데 헬기는 누가 조종하지?
1: 당근 인형이 있잖아. 당근아, 너 조종사 면허 있지, 그치? 있대.
2: 우후! 사다리 간다.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겠네. 봐봐. 우와.
1: 엄마야.
2: 자, 꽉 붙잡아. 이게 많이 흔들리거든.
1: 잘 좀 붙잡고 있어줘, 당근아.

0: 데이지, 이건 BC가 아니다. 다시 말할게, 이건 BC가 아니야. 어쨌든 구조는 했잖아.
1: 알았다. 좀 더 살펴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겠다.
0: 고맙긴 뭘, 민들레야.
2: 우와! 내 모자!
1: 구조 조종사들, 내 말 잘 들리나? 방금 낙엽산 쪽에서 뭔가가 보였다. 오바!
0: 알았다. 지금 확인하러 간다. 우와, 이 무전기 진짜 잘 들려. 데이지가 꼭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니까.
3: 여기부턴 내가 맡을게.

거라고? 아이 참.

0: DC는 어디 있는 거지? 구조조종사 친구들, 손상안경을 써서 같이 찾아보자. 혹시 노랗고 보송보송한 게 보이니? 저거야! 산 옆에 착륙한 다음에 올라가자. 넌 여기 있어? 맡은 일이 있잖아. 데이지, 나와라! 지금 낙엽산에 올라간다, 오버! 알았다! 좋아, 이제 구해주자! 내 모자잖아! 집에 잘 왔어!
1: 그럼 비씨는 어디 있는 거지? 방금 들었어?
0: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1: 이 근처에 있나 봐. 잠깐만, 비씨. 금방 구해줄게.
2: 발견! 구조팀이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다. 오바!
1: 비씨가 없잖아.
0: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내 모자가...

우리가 해를

0: 이제 내가 구조될 차례지. 얘들아, 다들 눈 감고 열 가지 세워봐.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2: 하나, 둘,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산자락에 펼쳐진 거대한 규모의 식당.
1: 非常的有名，不仅是在那个重庆本地人心中很有名，而且在外地游客心中也特别的有名。
0: 매운맛으로 승부를 보는 충칭식 호어포 식당입니다.
2: 我们的话有50余亩地，等于是说有3万多平方。
0: 세계 최대 규모답게 성수기 하루 매출만 2억 원.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3: 好吃，好吃啊，非常好吃。我们这是慕名而来的。
0: 식당의 직원 수만 해도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2: 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
0: 심지어 식재료 종류에 따라 독립된 주방만 10개.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4: 2,000台吧，因为下午还要准备一下，要根据客人的流量嘛。
0: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서빙 직원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2: 我们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0: 중국의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 해발 1,000m 산속에 자리 잡은 초대형 당 농장입니다.
5: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就因为我们每天都要从这个地方鸡舍的这里把这个鸡吃的饲料全部用这个托运下去。
0: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닭들에게 맞춰진 일상,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5: 以前没有这个轨道的时候啊，都是用我们的肩膀去挑挑那个食物啊，所以说很不方便，所以说我们就把这个建了这个轨道。为了一趟食，平时喂都要4个小时、5个小时，有了小火车啊，十几分钟、20分钟就搞定了。
0: 하지만 기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루에 나오는 달걀은 약 3,000개. 사람이 일일이 수거해야 합니다.
5: 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它那个蛋，然后就回味的时候有点干。
0: 압도적인 대륙의 스케일, 그 거대한 현장.

0: 고향을 찾아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서남부 양쯔강 상류에 자리한 인구 3,200만의 초대형 산악도시 충칭. 매운맛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식당이 있습니다. 충칭 시내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외곽지역. 이곳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고요하던 산 중턱에 별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 我们的话有我市与某地，等于是说有3万多平方。世界上我们吉尼斯纪录马冠华认证，世界上最大火锅餐厅。
0: 이곳의 간판 메뉴는 충칭 사람들의 소울 푸드 火锅입니다.
1: 因为重庆它能吃辣，火锅的话是万物皆可煮，而重庆的话必不可少就是吃火锅。
0: 이 식당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거 식당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동시에 최대 7천 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초대형 식당입니다. 식당의 높이는 약 100m, 길이는 무려 3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2: 比较最大的一个火锅园是这么情况，然后并且的话呢是以山地的为特点，就是你可以层层叠叠的，而且晚上夜景很漂亮。
0: 그런데 이 호거의 맛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계단입니다.
3: 这一个车怎么还抬上来呢？那不然你给我抬上来啊。
0: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경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4: 올라오기 힘들죠? 上来是不是很累啊?
5: 非常累，非常非常累。加油加油！好吃好吃，很香哎。
1: 我们有10层，从我们的停车场到山顶，我们的亭台楼阁，总共海拔100米左右。
0: 주차장부터 10분 남짓 계단을 올라와서야 비로소 직원의 안내를 받고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화려한 야경도 볼거리지만 중국에선 호거를 주로 저녁에 즐기기 때문에 오후 6시가 지나면 식당이 제일 바쁩니다. 채소가 매운 양념을 과하게 빨아들이지 않도록 고기부터 넣고 채소는 나중에 넣는 것이 충칭식 호거의 특징. 여기에 참기름과 마늘, 쪽파를 넣은 소스를 곁들여 풍미를 더한다네요.
6: 那一桌应该可能有个四五百吧，应该是实惠一点点的，一个人相当于100多一点点。
0: 아름다운 충칭 호거 식당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 大家好。 我是在世界上最大火锅餐厅上班的，我叫贺志成。我们这个地方占地面积的话3万多个平方，总共有800多桌，一次可容纳6-7人用餐。我们的话有500多号员工，这是我们的
7: A
8: 区四号厨房，目前我们的工作人员正在有序的准备当中。好的，
7: 郭丽娘，今天订做很多，一定要准备充足一点哦。
9: 郭经理，今天我们订的多不多？
7: 今天订做的话，真的订了1500多，我帮我准备至少1000多菜。
9: 可以可以，姐妹们今天有1000多。
7: 准备齐。那个，陈姐，今天我们的顾客很多，一定要做好这个工作哦。接待工作一定要做好，别让顾客迷路了。我们一定好好的一个带你方向哦。好的，没问题。我们为了给顾客带来更好的用餐体验，我们全体员工一起随时准备着。
0: 오전 8시 30분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하는 시간입니다.
10: 做清洁，准备工作。我们是前厅的服务员，就负责前厅的卫生啊，然后准备工作呀，这些保证碗筷呀，这些杯子这些的干净。식당에
0: 출근을 하면 직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11: 打卡，留守纹呢？上班。9点钟我们是上班。 全集合在这一层，还有上面一层有员工。
0: 그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요?
1: 大概的话有400多个，因为有少部分有60-70个。

0: 他昨天值了班，今天休息嘛，他要今下午才上班。
1: 서빙직원을포함해전분야의직원을모두합하면직원수만총500명상상을초월하는숫자입니다아침조회시간주차장을가득메운직원들의행렬이끝이보이지않을만큼깁니다
0: 这只是一部分我们还有后厨还有管理人员还有两个部门没有在一起点名一起的话会更长这只是我们前厅的工作人员服务员
2: 别来电影
1: 인원이워낙많다보니출석체크는가장중요한절차입니다꼼꼼한인원점검과함께주요공지사항이전달되었고아래층과위층에서동시에진행됐던아침조회가30여분만에모두끝이났습니다
0: 上班了现在的话在分工合作了有些服务员就负责一个做清洁后厨就负责一个拿菜洗菜切菜之类的
1: 일이시작되자마자어깨에커다란바구니를메고나오는작업자도대체뭘하는걸까요
3: 단내서완단내서서완겨다라면라면지겨상취
1: 영업준비전가장큰일중하나가세척한그릇을주방으로옮기는일입니다
4: 高可能没有电梯用泥泥嘛
1: 한번에옮기는무게가무려 40kg 이상이나됩니다
5: 수수는좀
3: 에이네네네시할러야
5: 아이걸매일하시는거예요
3: 아
5: 매일도내줘뭐
3: 에이네네네네네네二食堂二食堂去二餐食堂哦
1: 저무거운바구니를메고끝없이이어지는계단을수없이오르내려야합니다
5: 这
6: 个方法反正是要有力气，没有力气是跳不动的，这没有什么方法，不需要什么方法，只要有力气就可以了。
3: 啊，那你来试一下吧，试一下。
5: 아저
3: 아아
5: 저들어봐요
3: 对对对对，好。
1: 제작진이한번들어보기로했습니다
3: 하이세요안녕하세요
1: 지게를맨제작진의걸음이어제시작부터위태위태합니다
7: 무거운것도무거운데이나무가받치는데가너무아파요
1: 역시아무나쉽게할수있는일은아닌것같습니다
7: 어떻게드셨어요이거
1: 20년경력의작업자가거뜬히들어시범을보입니다그런데그냥드는것같아도숨은노하우가있습니다작업자들의움직임을자세히살펴보니일정한간격마다무게를분산시키기위해수시로어깨를바꿔가며짐을지고있습니다
6: 因为这边肩膀太疼了吧，他这太重了，这有时候他这边承受不了，这边承受一下嘛。
1: 이렇게아침에옮겨야하는식재료만무려 1000kg 에달합니다쉽지않은작업입니다다음옮겨야하는물건이나올때까지잠시숨을돌리는꿀맛같은대기시간입니다
8: 가요
7: 소비야
9: 是小腿疼吗
4: 是这个上半身很累的这腿也疼肩也疼了
5: 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
6: 点是是
3: 我们都是
6: 该是分了工我们这里是分工合作自己的事情自己做
1: 이곳에서최소7년에서20년이상을함께한동료들입니다서로의어깨를토닥이는손길에서고된하루를버텨낸힘을얻습니다
6: 这是兄弟伙嘛我们这个群的名字取名叫枪弹名儿
10: 啊等等等我说啊
1: 짧은휴식을끝내고다시움직일시간입니다오전11시직원들여럿이모여뭔가열심히하고있습니다
6: 现在在做什么哟
11: 包饺子
12: 韭菜馅的圆子啊有圆子还有那个香菜丸子啊贡菜丸子啊都需要现做的
1: 하루에만드는만두의양은보통2000개정도되는데 전부 직원들이 직접 빚는다고 합니다. 정성껏 만든 만두는 쟁반에 가지런히 담겨 어디론가 바쁘게 옮겨지는데요. 바로 냉동창고입니다. 간 만든 만두는 선도 유지를 위해 영하 50도의 급속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2: 많이 추워요? 이걸 넘어.
12: 엄마, 자.
8: 是啊. 刚刚都包好了，他说的冻库呀，还得裹进里面啊.
2: 아니 이게 추운데 들어가면 감기 걸리시겠어요? 자주 들어가시면.
8: 뭐야? 你进去又出来，他怎么会感冒啊？
1: 한편 다른 곳에선 쪽파 손질 작업이 한창입니다. 워낙 작업량이 많다 보니 매니저들까지 나서 파 손질에 힘을 보탭니다.
13: 客流量也比较多，然后工作量也比较大，所有东西都比较多。我们的话都要相互协作，就相互帮助，才能更快、更高效的完成每天的工作。
1: 이곳은 각종 주방이 모여 있는 구역입니다. 워낙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 주방도 파트별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채소 주방이 제일 바쁩니다. 종류가 가장 많은 재료인 만큼 연근과 동과 등 다양한 재료를 손질하느라 주방은 늘 분주합니다.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재료도 채소로 준비해야 하는 양도 엄청납니다. 채소 주방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내장 주방입니다. 잡내가 남지 않도록 정성껏 손질합니다. 주방 한편에선 쫄깃한 식감을 위해 내장 손질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재료일까요?
14: 현진화, 口感更 细腻, 更入味.
1: 식감을 살리기 위해선 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이야, 꽃이 피었네요.
14: 首先, 切十字花刀, 红切竖切, 十字花刀.
1: 손끝에 힘을 조절해 끝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그 외에도 이색 식재료들이 줄을 잇는데요. 오리 혈관부터 돼지 콩팥 그리고 천엽까지 모두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인기 재료라고 합니다. 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는 총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3시간 넘게 손질하고 나서야 드디어 영업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직원들이 몰려 나옵니다.
15: 사장님, 우리 去哪儿啊? 우리
16: 吃饭了，吃员工餐。
1: 기다리던 점심시간, 이곳이 바로 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직원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전 든든하게 속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 마늘종 볶음.
17: 500人.
1: 쉴 틈 없이 보낸 오전 시간 뒤에 찾아온 달콤한 식사. 큰 대접 가득 아낌없이 담아낸 음식으로 든든하게 속을 채웁니다. 짧지만 달콤했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손님들이 몰려드는 저녁시간입니다. 식당의 조명이 하나 둘 켜집니다. 화려한 조명을 켜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식당.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들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관광버스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단체 여행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꽤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5,000석이 넘다 보니 자리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방은 이제 마지막 준비가 한창인데요. 곧 밀려들 주문에 대비해 손길이 빨라집니다. 쉴 새 없이 출력되는 주문 영수증들. 본격적인 주방 전쟁이 시작됩니다. 채소를 손질하는 작업자들이 담아내면 앞쪽 작업자들이 주문에 맞게 챙겨냅니다. 오차를 줄이고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서빙 직원이 받아들면 주방 입구부터 지정된 구역까지 주문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이동시켜 놓습니다. 다음은 지정 구역에 놓인 음식을 테이블까지 최종 배달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드디어 손님이 오기 전 예약 테이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스가 좀 특별한데요. 참기름에 마늘을 섞습니다. 매운 훠궈 고기를 참기름에 찍어 먹으면 매운맛은 가라앉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어느새 만 평이나 되는 초대형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몰려드는 손님만큼 직원들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냄비들. 여긴 뭘 하는 곳일까요?
0: 火锅
1: 맛을 좌우하는 육수 주방은 절대 공개 불가랍니다.
0: 辣椒，还有我们的牛油，香料，还有我们的 还有我们一些白糖、老姜、大葱之类的。由于有很多我们的一个炒制的一个秘方，所以说我们就不方便继续观看。
1: 오랜시간이어온비법육수그특별한맛에반한손님들로식당은오늘도북적입니다덕분에직원들도온종일매장을오르내려야합니다
13: 어느테이블로가는거예요
17: 这是哪个桌的？
6: 三个九的，999号桌的，很高的，已经到山顶了。
1: 이번엔제일꼭대기에있는테이블입니다주방부터정상까지이동거리가상당합니다
14: 여기요좀만차
17: 서
14: 요
17: 稍等
14: 멀리가는거힘들지않으세요
6: 对很累非常的累
14: 그죠아저도힘들어요
17: 我也累啊
14: 哇都给大姐哟
17: 还得是楼梯吗
6: 对还要往上哇
1: 그야말로계단지옥이따로없습니다드디어도착입니다정상까지가려면150m넘게계단을올라야합니다
17: 이렇게
6: 와很累的很累的
17: 말이안나온다
6: 아我们一最低的话50个来回上下50个来回刚开始的时候可能会然后后面习惯了嘛习惯就好
1: 갑자기식당이분주해지기시작합니다각종버거재료들이빠르게준비되는데요대체무슨일일까요
0: 这是我们的百人火锅宴自助餐这个桌子能坐100多个人
1: 이곳의명물버거뷔페입니다무려지름20m에달하는초대형레일을따라음식들이끊임없이지나갑니다
0: 因为这个的话我们可以花更少的钱来吃更多的菜就比如说我们这个是每人每锅一个人的话138能吃到100款菜品而如果说吃点菜的话就不能就点不了所以说我们这个的话物超所值物美价廉相当的一个实惠
1: 저렴한가격에다양한음식을먹을수있어손님들사이에서인기가많다고합니다
18: 但是你点菜的话不能每个菜都点嘛吃这个的话它是每个菜都可以吃的每个菜都可以尝
1: 어느새북적이던손님들이하나둘돌아가는시간입니다매장이한산해지고빈테이블이늘어나면직원들이다시바빠지기시작합니다바구니를맨작업자도등장
3: 客人走了15、6万，当下即洗碗间。
1: 이번엔빈접시와의전쟁이시작됩니다5000석규모식당인만큼치워야할그릇의양또한상상을초월합니다
3: 반치면每个人他搞一筐调料当成酱
1: 찬방까지더해져바구니하나당50kg이훌쩍넘는어마어마한무게자칫발이라도헛디디면큰사고로이어질수있어한걸음한걸음이긴장의연속입니다
3: 客人吃完了过后把碗收到洗碗间收完了才下班好
1: 고된하루가끝나고기다리던퇴근시간식당의거대한규모만큼이나어마어마한인파가쉴새없이몰려나옵니다
3: 下班回家了哈下班回家加的拉面没好远没走得到几分钟五分钟
1: 밤10시가넘어서야지친몸을이끌고집으로향합니다
2: 아니네아이분은누구세요
3: 네
2: 这是
3: 这是这是我老婆老婆哎对
19: 啊你好你好你好你好先来先来
1: 림페이준씨는아내와둘이살고있습니다
19: 좋아맞아
2: 두분이서옷을똑같은옷을입고계시네요
19: 아我们是在那个皮包园上班的我先下班我老公是他值班他值班
1: 집에도착하기가무섭게주방으로들어갑니다
17: 现在要做什么呀
19: 我煮面条吃因为每天晚上我都要煮来吃我老公值班我都回来我都要煮饭吃
1: 부부의고단한하루를위로해줄따뜻한국수한그릇을준비합니다
3: 내가면条都是我们一般吃的面条是很好吃的
1: 돼지 기름에 고추, 간장, 양념만 넣어 면과 함께 비벼 먹는 간단한 국수. 늦은 저녁, 배를 가볍게 채우기엔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0: 투박하게 말하는 소박한 국수 한 그릇. 정성껏 끓여낸 이 국수 한 젓가락에 하루의 고단함이 녹아내립니다. 서로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토닥이는 손길마다 깊은 고마움이 묻어납니다. 중국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두 번째로 간 곳은 저장성 원저우의 산쿠이 마을. 산림이 우거진 고산지대로 공기가 맑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마을의 한 맛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1: 没有点菜，需要点菜。来个西红柿蛋汤，然后蛋炒饭，海蛎煎鸡蛋。好的。是的啊，有什么需要等一下再说。好的。说是这边地区的这个青稞蛋特别好吃，然后我们就过来吃这个青稞蛋的菜。
0: 이곳 산쿠이 마을의 명물은 청란인데요. 푸른 껍데기 속에 고소하고 진한 노른자가 들어있어 인기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식당에선 청란 요리를 판매하는 곳이 특히 많습니다. 기름 넣은 팬에서 청란을 익힌 후 밥과 각종 채소를 넣고 담백하게 볶아내면 청란 특유의 진한 풍미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이 지역의 명물 청란 볶음밥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뭘까요?
1: 海蛎煎蛋, 葱, 姜, 然后 胡椒粉, 放点 鸡精, 味精, 盐.
0: 청란을 풀고 쪽파와 무를 넉넉히 넣고 팬에서 노릇하게 부쳐내면 청란전 완성이고요. 토마토를 볶다 육수를 넣고 마지막에 청란을 풀어 넣으면 부드러운 청란탕까지 완성입니다.
2: 어, 谢谢. 鸡蛋蛋炒饭，好，这叫餐具哦。嗯，哎，好，谢谢。
0: 청란 볶음밥부터 청란 굴전 탕까지 청란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2: 吃啊，怎么不吃啊？吃。
0: 맛은 어떨까요?
3: 可以的，比普通的鸡蛋鲜一点，味道更好。
2: 他们家特别好吃，特别是炒饭，炸鸡啊，都好吃。他们家。
0: 그럼 이 청란은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4: 山上有一个养鸡农场，我们鸡蛋都是他们特供的。
0: 청란이 생산되는 곳을 찾아 구불구불 험난한 산길을 달린 지 한 시간. 드디어 해발 1000m 산속에서 당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당 농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요.
5: 大家好，这里是我是小徐，这里是平坊农场，养了我们有8000只的五黑鸡，产的是绿壳蛋，然后我带小镇们去捡鸡蛋一起。好，小镇今天鸡蛋多不多？多。嗯，你看今天鸡蛋特别好看。
6: 你看对方，跟小背头，哇，好几种颜色，
5: 对，颜色的。我们每天都在我们的平坦农场，努力奋斗，工作着，加油。
0: 면적만 약 33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46개를 합쳐놓은 규모. 이곳에서 키우는 닭들도 일반 닭이 아닌 오골계로 중국 현지에서 보양식의 식재료로 귀하게 인정받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는데요. 닭 농장에 웬 열차가 있는 걸까요?
7: 这就是单轨小火车嘛，就是专门拉那个货物的。用这个呢，主要是拿来喂鸡啊，然后拖一些货物。 저희는
0: 오늘 워낙 농장 부지가 넓다 보니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5년 전 농장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모노레일이 가장 유일하게 쓰이는 건 사료를 줄 때입니다. 산에 위치한 농장 특성상 무거운 사료를 들고 오르내리기가 만만치 않아 모노레일을 사용한다네요. 모노레일은 두 대가 있는데 길이는 총 2.5km 정도 됩니다. 사료를 다 준 뒤엔 곧바로 달걀 회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당 농장에서 가장 큰 일은 달걀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달걀을 꺼낼 때도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에 여러 번 줍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일이 익숙하지만 유독 공격적인 닭이 출현할 때는 좀 힘들다네요. 아이고, 쪼였네요. 아프겠다.
3: 那肯定疼的呀，这是肉呀。
0: 괘씸한 마음에 살짝 경고를 하고 달걀은 무사히 꺼냈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하루에 몇 번이나 수거를 하는 걸까요?
4: 反正我们一天有捡四五次嘛。
0: 수거를 하다 금방 나은 달걀을 하나 깝니다.
4: 然后这个白点的话就是鸡蛋的受精点，这边的话因为公鸡比较少，受精的那个鸡是不多的，受精蛋是不多一点，那我吃掉了。鸡蛋吃的东西都是养在这个高山上，然后喝着山泉水的鸡，它那个蛋。
0: 그런데 한 작업자가 핸드폰을 들고 연신 말을 하는데요. 대체 뭐라는 걸까요? 접속자 수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4: 其他时间的话是不上链接的。
0: SNS로 달걀을 직접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장이 유명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루에 총 4번, 1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 그날 생산된 달걀이 모두 팔릴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수거한 달걀은 포장을 위해 바로 출하 준비실로 옮깁니다. 그럼 이곳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달걀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약 3,000개. 그러니까 한 달이면 약 9만 개 정도의 달걀을 수확하는 셈입니다.
5: 这个农场是有6年多了，一开始哥哥在这里干了5年，然后就是想机场扩大，就是人多力量大嘛。我刚才讲过了嘛，对这个前景啊，对这个事业啊，都有很信心的。
0: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어딜 가는 걸까요?
6: 上面有竹林，还有一片挺大的一片山，然后上面养的是我们的五号线的贵飞机，产的那种白壳蛋。
0: 아래쪽 농장에선 오골개를 키우고 있고 위쪽 농장에선 다른 품종

0: 땅에 닭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키우는 닭이 좀 생소한 닭이라고 합니다. 이 닭인가요?
1: 想孵的可以它有啊它下的蛋的营养的价值就相当于跟鸽子蛋的营养价格价值是一样的
0: 작은 체구에 독특한 외모를 가진 귀비닭입니다. 최근 프리미엄 달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1: 然后它的产能的话会少一点因为每下一枚蛋的话大概要3到5天
0: 이곳에서 자라는 귀비닭은 총 2,000마리 정도. 하지만 매일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서 하루에 수거하는 달걀량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약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귀비닭은 요즘 개체수를 꾸준히 늘리는 중이어서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맞춰 세심하게 관리하는 중입니다. 귀비닭 달걀까지 모두 수거하고 이제 본격적인 포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요. 하지만 벌써 30도 가까이 치솟은 초여름 날씨 탓에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시원한 물로 달아오른 열기부터 식혀봅니다.
1: 저我们这边呢夏天的话是特别热温度高达40度然后在这个山上跑来跑去特别累
0: 귀비닭은 중국에서 기르는 양이 아직 많지 않아서 희귀 품종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포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갑니다. 내일 오후 5시 무렵이면 달걀을 실어 나를 택배 차량이 농장에 도착하기 때문인데요.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포장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야만 합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달걀 상자들이 무사히 상차를 마치고 이 귀한 맛을 기다리는 손님들을 향해 출발합니다. 쉴 틈 없이 분주했던 농장에도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리고 깊은 산 속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1: 我们现在要去哪里啊？我们现在把看一下机场有没有鸡还没回去的，要是没有回去的，我们就把它抓回去。
0: 그래서 밤이 되면 이렇게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하네요.
1: 大部分的鸡已经天已经黑了，因为鸡也很聪明，比人聪明，就是天黑了，它自然而然的就会回自己的窝睡觉了。嗯，那一只没有抱我。
0: 산짐승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어 사육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안은 이미 닭들로 빽빽합니다.
1: 它习惯了，因为这个鸡都是经过千锤百炼的。
0: 산속에서 키우다 보니 천적의 습격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들의 안전을 위해 밤에도 순찰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들이 숙소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1: 因为这几天天气也热，然后想抓两只老母鸡炖炖，给大家补补嘛。
0: 온 산을 제 집처럼 뛰어다니는 방목닭이다 보니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한바탕 실랑이를 버려보았지만 날랜 녀석들의 속도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1: 네.
2: 왜 잘 안 잡혀요?
1: 他们特别能跑呀 因为他们也天天在那里跑
0: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다시 힘을 내 도전해 보지만 또 못 잡았습니다.

0: 깔끔한 손맛의 소유자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통통 튀는 한식 한상. 꽈리고추와 꼴뚜기의 만남. 함께 볶아 더 맛있는 찰떡궁합 볶음 요리. 떠오르는 밥도둑 신흥 강자.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부터. 평범한 냉국은 가라. 익숙하지만 색다른 재료로 만드는 별미 냉국. 차갑게 먹는 감자의 매력을 맛보게 해줄 감자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한명숙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에너지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꽈리고추에 멸치, 새우 같은 이 건어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오늘은 추억의 꼴뚜기를 준비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재료 한번 살펴볼게요.
2: 네, 그래서 말린 꼴뚜기. 네. 요거 이제 제가 한 컵 정도, 70g 정도 준비를 했고, 네. 그 이제 꽈리고추는 100g 정도.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소금 간, 그리고 이제 맛술, 그리고 네. 참기름 통깨 정도.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리고요, 선생님. 네. 이 멸치볶음이나 새우볶음처럼 마른 반찬들은 이 간간한 양념이 네. 중요하잖아요.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2: 네, 그래서 이제 고추는 맛술이랑 소금으로 가볍게 간을 하는데, 꼴뚜기는 양념을 좀 해서 졸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진간장. 예,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네. 그리고 이제 후추도 약간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맛술, 청주.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쫀득쫀득 씹히는 맛이 일품인 오늘의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꽈리고추는 네. 전 국민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2: 그쵸.
1: 자, 오늘은 어떻게 손질해 볼까요?
2: 이제 여름 반찬 대표 이제 재료기도 한데,
1: 맞아요.
2: 요거 이제 구입하셔서 흐르는 물에 이제 잘 씻으시고 네. 이제 꼭지는 다 떼어내시고요.
1: 네.
2: 저희가 조림할 때 이거를 뭐 큰 거는 썰기도 하고 뭐 저기 호지 같은 걸로 구멍을 뚫기도 예, 예. 하죠. 근데 오늘은 꼴뚜기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썰어주는데
1: 예.
2: 크지 않은 크기로 썰을 거예요. 그래서
1: 먹기 좋은 네, 크기로.
2: 네, 먹기 좋은 크기로 대략. 이렇게 이제 짧은 거는 반 정도 하시고
1: 네.
2: 큰 거는 3등분 정도 해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 한 3cm 미만으로.
1: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정말 네. 한입 크기에 딱 들어가서
2: 네.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간도 잘 배이고 이제 먹기도 편하고.
1: 예. 사실은 이 꽈리고추는 네. 그냥 고추, 청양고추의 약간 네.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2: 네.
1: 중간 단계에.
2: 그렇죠.
1: 꽈리고추만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2: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약간 짜글짜글 주름이 있잖아요.
1: 예, 예.
2: 그래서 반찬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간도 잘, 양념도 잘 배이고
1: 네.
2: 그리고 이제 식감이 우리 오이고추나 풋고추는 약간 좀 억세다 이런 느낌인데
1: 맞아요.
2: 꽈리고추는 약간 부드럽죠. 그래서 여름에 반찬으로 드시기에 좋습니다.
1: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2: 네.
1: 자, 오늘은 또 꼴뚜기와 함께
2: 네.
1: 자,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2: 네, 그래서 더 긴 것도 있어요. 그럼 한 4등분 정도 썰으셔도 되니까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1: 향이 정말 좋네요. 그쵸, 선생님?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잘려져 있으니까
1: 예.
2: 속으로 양념이나 이렇게 간도 잘 들어가서
1: 예.
2: 간 조절하시기도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자, 제가 손질을 해봤고요.
2: 네.
1: 그 다음은 어떤 거 손질하면 될까요?
2: 그 다음에 이제 꼴뚜기
1: 예.
2: 제가 준비를 했는데
1: 예.
2: 이게 이제 건어물이잖아요. 마른 식재료.
1: 네.
2: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시면은 너무 뻣뻣하기도 하고 간이나 양념 맛이 잘 안 배어서
1: 네.
2: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불릴 거예요. 이제 넉넉한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잠길 정도 물 준비하셔서 차가운 물에 담가 놓으시는데
1: 예.
2: 이거를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이제

0: 꼴뚜기 또 특유의 맛있는 감칠맛들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1: 네.
0: 시간은 딱 20분 정도.
1: 오.
0: 네, 그 정도 이제 준비해 보시면 저 옆에 제가 해놨습니다.
1: 이렇게 20분도
0: 네.
1: 담궈뒀는데 자 불리기 전이랑
0: 네네.
1: 불린 후에 꼴뚜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0: 네.
1: 크기도 조금
0: 네,
1: 커지고.
0: 크기도 커지고 색깔은 좀 흐려지고.
1: 예.
0: 그렇죠? 색깔은 좀 흐려지고 보면은 딱딱하고 말랑말랑하고.
1: 예? 맞아요. 지금
0: 네.
1: 굉장히 딱딱한데 이건 굉장히 부들부들해. 우리가 네. 좋아하는 그 쫀득거리는 식감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거를 급하게 하겠다고. 20분을 못 기다려. 그래서 물의 온도를 너무 높이시면 비려질 수 있어서 반드시 차가운 물에 20분간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1: 지금은 비릿한 향보다는 오히려 그 오징어의 향이
0: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징어, 뭐 쭈꾸미 이런 데 들어있는 타우린이라는 이제 단백질이 있어서
1: 예.
0: 뭐 스트레스나 피로회복이 굉장히 좋죠.
1: 자, 맛도 좋고 영양도
0: 네.
1: 좋은 이 꼴뚜기로 그럼 한번 자, 볶음을 만들어 볼까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불 옆으로 가서
1: 예.
0: 한번 볶아볼게요.
1: 자,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
0: 네. 그래서
1: 네.
0: 식용유를 이제 한 큰술 미만
1: 가볍게 예.
0: 이렇게 이제 둘러주시고요.
1: 자.
0: 그리고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올 때까지
1: 예.
0: 이제 살짝 이제 기다리세요.
1: 근데 선생님,
0: 네.
1: 저도 사실 오늘 이 꽈리고추,
0: 네.
1: 이 꼴뚜기 볶음,
0: 네.
1: 요거 이제 요리에 있으니까
0: 네.
1: 또 하는 건데, 저는 꼴뚜기를
0: 네.
1: 이렇게 실제로 본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0: 오랜만이죠.
1: 예.
0: 왜냐면 요즘 이제 많이 잡히지 않으니까
1: 예?
0: 옛날보다 가격대도 비싸고 해서, 근데 마트에 그 마른 멸치나 새우 파는 코너에 딱 꼭 항상 있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여름에 별미 반찬으로 저는 한두 번 꼭 해 먹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 반찬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 네.
0: 자, 제일 먼저
1: 꼬리고추부터
0: 네, 넣어주면 가볍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 온도에서.
1: 아무래도
0: 네.
1: 이 꼴뚜기보다는
0: 네, 네.
1: 조금 더 연하기 때문에
0: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이제 이게 색깔이 열을 닿으면서 색깔 자체가 새파랗게 선명해지고
1: 맞아요.
0: 좀 식감이 열을 받았으니까 좀 부드러워지겠죠.
1: 예.
0: 그래서 윤기가 반짝반짝.
1: 그러게요.
0: 색깔이 이렇게 선명해지면 이제 간을 하시는데
1: 네.
0: 소금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넣으면 간이 안 배이고 겉돌아요. 그래서 살짝 한 1, 2분 정도는 볶아진 상태에서
1: 예.
0: 이제 간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1: 사실 이 꽈리고추를
0: 네.
1: 한번 볶으니까 그 꽈리고추 특유의 그 맛있는 향이
0: 그쵸?
1: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0: 올라오죠.
1: 예.
0: 네. 그래서 식감도 좋고
1: 예.
0: 풍미도 좋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1: 예.
0: 약간 고추씨가 팍팍 튈 정도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1: 네.
0: 소금 간. 예, 소금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는데 문제는
1: 네.
0: 소금을 넣는데 이게 가루 형태의 간이라
1: 네.
0: 간이 잘 안 배어요. 그래서
1: 네?
0: 소금을 넣으시고 여기다 뭘 넣으시냐면 맛술을.
1: 맛술이요?
0: 네. 맛술을 이제 한 큰술 정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넣어주시면 수분이 들어가면서
1: 이 네. 소금기가 잘 이렇게
0: 잘
1: 배이겠어요.
0: 네.

0: 놓으시고
1: 살짝 그다음에, 부드러워질 때.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뜨거운 여열에 의해서 이게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너무 푹 볶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넣으시는 게 술부터 간장부터 들어가면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청주 넣으시고 이제 맛술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1: 이 술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아마 꼴뚜기 때문일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장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늘도 그래서 이제 넣으시고 재료를 다 넣고 이제 불을 켤게요.
1: 아 아직 불이 켜진 상태가 아니에요?
0: 자, 여기 이제 올리고당까지 넣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제 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꼴뚜기를 넣어 주세요. 불을
1: 아니 아까 막 끓길래 불이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 약하게 해서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졸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추 볶으실 때는 강한 불에서 하시고 지금 이제 불을 좀 이제 약하게 하셔서 볶으시는데 맛술 청주 넣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약간 질리지 않을까 그러시면 이제 후추도 자 이렇게 한 꼬집 정도
1: 약불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간이 좀 배어야 되니까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양념만 후루룩 없어지고 이제 간이 안 배이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면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간이 이제 싹 배이는 이제 꼴뚜기가 되는 거죠.
1: 아 지금 이제 이렇게 볶기 시작하니까 그 건어물 특유의
0: 향이 올라오죠.
1: 그 감칠맛 나는 향과
0: 맞습니다.
1: 오징어 비슷한 향이 나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 촉촉하게 부들부들 이제 배어졌.

0: 색도 잘 배고 있는 것 같아요.
1: 색도 좀 나고요.
0: 먹음직스럽게.
1: 지금 이제 보면은 센 불에서 후딱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촉촉하게
0: 은근하게.
1: 중불 미만에서 이제 은근하게 이렇게 이제 졸여지면 네. 이제 고추는 넣으시면서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
0: 양념이 이제 거의 없을 때.
1: 네네. 그래서 이제 넣고 예. 저는 이제 불을 끄고 예. 섞어줍니다. 왜냐 고추 간 별도로 저희가 했으니까.
0: 아, 불을 끈 상태에서.
1: 네. 그렇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고추도 약간의 간장간이 촉촉하게 배이고 예.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0: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불 끄고 나니까.
1: 그렇죠. 그래서
0: 할까 봐서
1: 맞아요.
0: 막
1: 이제 깨도 넣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 보시면 아자가자 고추랑 아. 그리고 또 쫄깃쫄깃 예. 꼴뚜기. 이제
0: 벌써 완성이에요?
1: 완성이에요.
2: 자,
1: 먹어볼게요.
2: 그러면 완성 접시 준비해볼게요.
1: 그래서 이런 거 볶으실 때는 수저 두 개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볶으시면 타지 않게 잘 볶으실 수 있어요.
2: 예.
1: 자, 그래서
0: 맨날 꽈리고추랑은 네. 뭐 건새우나 네. 뭐 멸치를 많이 먹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꼴뚜기랑 함께 하니까 네.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모양새도 너무 이쁘죠. 그래서 예. 고추를 너무 크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꼴뚜기랑 크게 맞춰서 하시면
0: 새끼 오징어 같아요.
1: 네,
0: 새끼 오징어.
1: 새끼 오징어. 맞아요. 이렇게 불려서 했기 때문에 냉장고에 하루 넣어놨다가 밑반찬 하시면 오늘 다 안 드시잖아요. 하루 이틀은 드시니까 그 다음날 드셔도 그렇게 식감이 뻣뻣하거나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말린 꼴뚜기는 차가운 물에 20분 정도 담가 불려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꽈리고추를 넣어 볶다가 소금, 맛술을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꽈리고추를 덜어낸 뒤 팬에 청주, 맛술, 진간장, 다진 마늘, 올리고당을 넣고 불을 켜주세요. 그런 다음 꼴뚜기, 후춧가루를 넣어 약불에 볶아줍니다. 약불에 볶아줘야 간이 잘 배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꽈리고추를 넣은 뒤 불을 끄고 참기름,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꽈리고추 꼴뚜기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요즘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냉국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 감자가 냉국에 들어간 건 좀 새로워요.
1: 네, 그래서 감자는 사실 뜨겁게 먹어도 맛있고 차갑게 먹어도 또 이제 그 맛이 별미잖아요. 네. 감자가 또 사실 6월, 7월이 제철이에요.
0: 네.
1: 그래서 여름에는 냉국으로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0: 자, 그럼 일단 재료를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재료 감자, 이제 햇감자 준비했고요. 그리고
0: 네.
1: 양파,
0: 네.
1: 그리고 이제 좀 칼칼하게 청양고추, 그리고 홍고추 색깔 때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쪽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감자 삶으실 때 소금 간 약간,
0: 네,
1: 예, 그리고 고명으로 깨진
0: 거. 예.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1: 네.
0: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냉국은 국물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어떤 국물 있지? 지금
1: 네.
0: 어떤 볼게요.
1: 지금 이제 저는 다시마랑 같이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게 국물도 되고 이제 맛도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0: 예.
1: 이제 다시마와 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양념 이제 해주셔야죠.
0: 네.
1: 그래서 양념 하시는데 저 오늘 이제 양조간장
0: 예.
1: 넣고 양조간장만 넣고 간하시면 너무 색이 어두워서 국간장
0: 예. 예.
1: 그리고 맛을 좀 깊게 하려고 멸치액젓 약간
0: 네.
1: 그리고 이제 소금 그리고 맛술
0: 네.
1: 후추 약간 하시면 좋습니다.
0: 오.
1: 그래서 이제 차갑게 먹을 수 있도록
0: 예.
1: 얼음도 같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0: 네, 뜨거운 감자국과 거의 재료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먹는 감자는 파근파근 맛있는데 이 감자 냉국에도 잘 어울려 보입니다. 자, 색다른 맛이 기대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1: 일단 이제 국물 식혀야 되니까
0: 예.
1: 다시마 물부터 먼저 이제 올릴게요. 그리고 끓는 사이에 감자 썰면 될 것 같아요.
0: 예, 아까 네. 말씀해 주셨죠.
1: 네, 그래서
0: 자, 국물을 내면서 감자를 함께
1: 네.
0: 익힌다고.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0: 예.
1: 물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마
0: 네.
1: 한 장 이렇게 이제 넣고요.
0: 한 장.
1: 예, 불을 이제 키시고
0: 네.
1: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 중불 정도에 이제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0: 네.
1: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0: 네.
1: 이제 그때 이제 감자 넣고서는 한 2분 정도 있다가
0: 예.
1: 다시

0: 고구마도 건지고 감자도 건지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올려놓고 우리 네. 감자 재료 한번 썰어볼까요?
1: 자, 네. 이제 한번 감자를 썰어볼게요.
0: 네, 감자 썰어서 썰어주시는데,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손 안에 주먹 안에 딱 들어오는 거 하나가 한 150g 정도 되더라고요.
1: 자, 지금은 또 감자가 또 맛있을 때라고 하니까.
0: 너무 맛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바닥 좀 썰어 놓으시고, 채를 썰으세요. 아주 가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두꺼우면 또 숟가락으로 퍼서 드시기 그러니까, 젓가락 굵기보다는 가늘게.
1: 예. 젓가락 굵기보다는 가늘게.
0: 네, 해서
1: 저희가 이제 감자 반찬 할 때 그 네. 정도의
0: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1: 이 감자는 언제 먹어도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감자가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고 네. 여름에 또 이제 제철이라 가격도 좋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썰어서 냉수에다가 한번 헹궈서 삶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물 담아놓은 거.
1: 그래서 준비하셨구나.
0: 네네. 왜냐면 이게 전분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냉국이 약간 텁텁하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렇게 맑은 물에다가 한두 번 정도 이제 헹궈서 물이 이제 좀 뿌얘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이제 건져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뿌연 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지 이제 감자 냉국 자체가 약간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있어요.
1: 텁텁하지 않게.
0: 네, 텁텁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 이제 좀 썰어 볼게요.
1: 자.
0: 그래서 양파.
1: 예.
0: 그래서 양파도 이제 뿌리 부분 이제 도려내시고 채를 썰으시는데 양파가 좀 키가 커요. 그러면 채 썰어서 반 자르시면 되고.
1: 예.
0: 이거 날로 드시는 거니까 얇게 썰어 주시면 좋고요.
1: 네.
0: 여름이라 또 양파가 맵지 않습니다.
1: 맞아요.
0: 이렇게 하시고 집에 또 여름 고추 또 다 있죠. 냉장고에 보시면.
1: 네.
0: 저는 청양고추.
1: 청양고추. 소량이 들어가지만 또 제맛을 내줘요.
0: 맞아요. 그렇죠? 맛의 포인트 역할을 하죠.
1: 맞아요.
0: 여름에
1: 칼하게.
0: 또 입맛도 없으니까.
1: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감자 냉국을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강원도 분이신데 엄마가 이거 했었던 기억이 나요.
0: 그렇죠. 강원도 분들은 여름철에 많이 해서 이제 감자 원체 많이 드시니까 하시고 여기 이제 씨는 살짝 이렇게 빠지게 깨끗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빨간 고추.
1: 네. 빨간 고추도 넣고 이 청원 고추 그다음에 뭐 쪽파, 양파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주 동안 요리를 하면서 이 틈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번 주 이제 김치하면서 아마 냉장고에 다 남아 있는 재료들일 것 같아서 자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파도 머리가 두꺼우면 이렇게 좀 갈르셔서 자, 길이를 한 2, 3cm 정도.
1: 먹기 좋은 크기로.
0: 네, 먹기 좋은 크기. 수저로 딱 뜨면. 아니면 뭐 송송송 쓰르셔도 괜찮습니다.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1: 네.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 옆에 이 다시마.
0: 네. 다시마 이제 끓어오르면은 그때 이제 물기 빼놓은 이제 감자를 이제 넣으시는데, 이거를 감자를 꺼내서 나중에 헹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팔팔 끓을 때 넣고, 시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만. 이거 약간 덜 익은 거 아닌가? 그 정도 될 때 꺼내 놓으셔도 딱 익은 정도가 맞더라고요.
1: 약간 설익은 상태.
0: 네네.
1: 자, 한번 가볼까요?
0: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은근하게 이렇게 이제 끓고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끓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감자를 이제 넣고 같이 이제 끓이시는 거예요.
1: 아, 맞다. 아까 같이 끓인다고 하셨죠?
0: 네네.
1: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또 건진다고 하셨는데.
0: 같이 건져서 이제 국물은 식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마는 좀 채를 썰어서 제가 고명으로도 한번 올려볼게요.
1: 냉국이니까.
0: 네.
1: 자, 감자는 어느 정도 익힌다고 하셨죠?
0: 요 정도 이제 하시면은 지금 이제 익어가면은 겉에 그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는 색깔이 이렇게 보여져요.
1: 예.
0: 육안으로 투명해진 거 확인이 되면 이제 건지시면 되니까 시간으로 제가 해보니까 감자 하나 정도 하면 한 1분 남짓?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1: 예. 보시고, 육안으로 보시고 투명해졌을 때 건져낼게요.
0: 그리고 감자 또 썰은 굵기에 따라도 틀릴 수 있어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이제 어쨌든 1분은 이제 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1: 다시마를
0: 그래서 이제 1분 이제 되면 1분 후에 이제 건져내시면 돼요.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에 맞춰서 감자 식히시고 요거 고명으로 이제 좀 썰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이제 준비한 거 식혀서 저희 준비됐죠.
1: 자, 이렇게 감자를 저희가
0: 건져서
1: 익혀놓은.
0: 이제 식혔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국물도 식혀놨고.
1: 자, 이렇게 두 가지 네.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럼 이제 간에서 다 합쳐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예. 저는 다시마를 조금 썰어볼까요? 네. 네. 옛날
1: 버리면 아까워요.
0: 그쵸. 안 버리고 그리고 또 이거 씹는 맛도 있고 해서
1: 예 몸에도 좋고 한데.
0: 그쵸. 그리고 오늘 이제 국물을 막 그렇게 오래 끓이진 않은 거라 예. 이게 다시마 맛도 또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쭉 이제 냉국 하면서 네. 제가 드는 생각은 네. 냉국에 들어가는 육수는 네.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0: 맞아요.
1: 하는데.
0: 그게 오히려 맛이 개운하고 예. 또 저희가 약간 새콤 달콤 뭐 이런 맛들이 예. 육수가 과하면 그게 잘 안 살더라고요.
1: 그러게요. 또 차게 해서 먹는 거라.
0: 그래서 이제 네. 한번 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간장으로 저는 이제 양조간장 예. 하고 국간장도 같이 섞어서.
1: 양조간장, 국간장 섞어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0: 네, 그러면은 이제 국간장은 색은 너무 흐리고 양조간장은 예. 색이 너무 진하니까 예. 두 가지 섞었으면 색도 좋고 풍미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색깔 조금 예. 갈색 나도록 했고요.
1: 조금 맑은 부분이 네, 나왔네요.
0: 약간의 감칠맛을 멸치 예. 액젓 넣었는데 참치 액젓 요즘 많이 쓰시니까 그거 넣으셔도 되고.
1: 맞아요.
0: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액젓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 이제 그 비린 맛을 예. 여기 이제 맛술로 조금 예. 이제 해주시고 그리고 소금으로 간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소금 잘 녹여주시고 예.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다시마 건지시면서 그때 소금을 넣어서 녹여서 쓰셔도 돼요.
1: 네. 네.
0: 그리고 후추를 아주 한 꼬집만.
1: 한 꼬집.
0: 살짝.
1: 맞아요.
0: 여기는 이제 마늘 이런 거 다진 거 들어가면 지저분해지니까 그거 예. 대신에 깔끔하게. 후추를 약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녹이시면 여기다 이제 재료 다 합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 아까 삶아놓은
0: 네, 삶아놓은 이제 감자 네,
1: 다시마와
0: 거.
1: 함께 삶아놓은
0: 네, 감자 이제 넣고 그다음에 양파 썰은 것도 약간 아삭아삭 씹히고 개운하죠.
1: 예.
0: 그리고 이제 고추 좀 넣으셔야 좀 칼칼하니까 이제 고추도 넣고 예. 홍고추 쪽파 이제 다 넣으세요 준비된 거.
1: 저희가 항상 먹었던 네. 따뜻한 감자국인데 네. 이것도 시원하게 먹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오늘 좀 넉넉하게 해서 냉장고에 넣었다 내일 하루 지나서 드시면 예. 또 더 맛있어요.
1: 아까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다시마도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이제 넣어서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음 띄워서 드시는데
1: 예.
0: 저희는 그릇에 한번 이제 담아볼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담을 텐데 예. 이걸 기호에 따라 여름에 좀 지치고 입맛 없죠.
1: 예.
0: 그러면 식초를 넣으셔도 돼요.
1: 맞아요, 냉국은 항상 새콤한 네. 맛이 있으니까.
0: 그래서 새콤한 거 원하시면 식초 넣으시는데 예. 저는
1: 원하시면
0: 그쵸. 그래서 이건 기호에 맞추시면 되고 오늘 정도 양의 식초를 넣겠다 그러면 한 두 큰술 반에서 세 큰술 정도 하시면
1: 예.
0: 적당히 새콤한 맛이랑 감자의 구수한 맛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이제 담아볼게요.
1: 어떤 그 감자국의 네. 진한 맛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차갑게 여름에 예. 이제 이렇게 감자 좀 끓이셔가지고
1: 깔끔하게
0: 그래서,
1: 국물이
0: 예,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 감자는 좀 무거워서 이제 밑으로 가라앉죠.
1: 예.
0: 이제 깨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제 얼음도 있으시면은
1: 자, 이 색이 네. 이렇게 보기에
0: 네.
1: 그 우동 국물 같은 느낌이에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얼음 넣는 양에 따라서 예. 소금 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집집마다 국간장이 또 염도가 다 틀리니까
1: 네.
0: 소금은 기호에 맞춰서
1: 네. 자,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감자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감자 냉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다시마를 넣고 중불에 끓여줍니다. 감자는 채 썰고 찬물에 담가 전분을 제거한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감자의 전분을 제거해야 국물이 텁텁해지지 않아요. 양파는 채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썬 뒤 쪽파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끓는 다시마 물에 감자를 넣고 1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감자를 체에 받쳐 걸러낸 뒤 식혀줍니다. 식힌 다시마는 채 썰어주세요. 식힌 밑국물에 양조간장, 국간장, 멸치 액젓, 맛술,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양념해줍니다. 양념한 밑국물에 식힌 감자,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냉국을 담고 통깨를 뿌린 뒤 얼음을 띄우면 감자 냉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감각적인 레시피로 사랑받는 인기 셰프 이재훈의 아삭한 오이 볶음밥부터 일품 요리 꽃게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저 보급품으로 온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어?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바란다.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6: 야!
7: 너무 기대돼.
6: 팬케이크.
3: 저게 우주선이야? 저건 유성이잖아. 우주선이 아니야.
1: 모두 괜찮아요?
4: 난 괜찮아.
8: 나도 괜찮아.
0: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1: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3: 안 돼!
1: 내 팬케이크!
9: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0: 그게 가능해?
9: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10: 그럼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9: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3: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1: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1: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판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9: 좋은 생각이야, 푸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그리고 하늘.

0: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오버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4: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5: 왜 착륙을 안 하지?
6: 어? 저게 뭐야?
7: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8: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덕!
3: 그래!
2: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8: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6: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2: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6: 말이 안 통한다니까.
8: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2: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9: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8: 나한테 맡겨!
4: 이건 나!
6: 그만 약 올려!
8: 기가빌다 변신!
2: 어리석기. 과학의 맛이 어떠냐?
8: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 빌다 모두 변신.
10: 허키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11: 레이봇 변신 완료.
2: 실험이 끝날 때까지.

0: 어림도 없지.
1: 아! 뭐야! 방수를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0: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1: 광물이 광선을 킹결해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물을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0: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0: 완전히 위험해. 팬케이크와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1: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의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2: 우리한테 맡겨.
1: 르르, 맞춘다.

0: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1: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예!
2: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0: 예. 오, 맛있다.
1: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4: 우주선을 고쳐라.
5: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6: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1: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7: 2, 1, 발사! 이륙! 우와!
6: 안 돼! 긴급 상황! 여기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8: 안 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0: 여러분, 모두 뛰어요! 기가빌더 출동 준비!
7: 기가몬 준비 완료!
0: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2: 나만 믿어!
7: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9: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10: 뭐? 스키 잠깐!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0: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1: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2: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3: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1: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2: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0: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3: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4: 누구?
3: 한디 할머니!
5: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3: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6: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5: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3: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5: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3: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7: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다리다 출동!
3: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짐에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0: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8: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 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3: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보,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차량을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어.

0: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우와, 조종이 안 되잖아! 포부 살려!
1: 대체 포부는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온다!
2: 포부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0: 제발 나 좀 세워줘!
3: 모두 조심해! 포부를 구해야 해! 자, 기가빌더 출동!
4: 그래, 알았어, 아비!
2: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몬, 변신 완료!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거야.

0: 호구와 두 가지 내 무술 작전 성공!
1: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2: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3: 고맙구나, 기가빌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더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4: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1: 이 덕분에 우주 고속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5: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예매하기니?
0: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야, 오늘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4: 내가 다닌 중학교는?
5: 군남중학교.
4: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5: 강숙현 과학선생님.
4: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5: 음악 70점.
4: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4: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4: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4: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5: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5: 가격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대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5: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4: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5: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4: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5: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4: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5: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고

0: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그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도토리 문화센터. 이용회원 평균 연령 70세. 월요일은 묵향으로 가득 차고 토요일엔 펑키타운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곳. 그리고 곧 내 손에 사라지게 될 곳.
1: 이런 곳을 파괴하러 온 거군요.
2: 슬프다.
0: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이 한심한 시간 낭비의 현장을.
3: 문 열린다.
4: 시작이다.
3: 빨리 가야 해. 금방 마감된다고.
1: 부장님, 드디어 접수 시작입니다.
3: 서둘러. 이번 달 꼭 성공해야 해.
0: 이 정도 불리한 조건에 이미 익숙해. 예상한 대로다. 순탄하면 이 고들이 인생이 아니잖아.

0: 힘들다고 포기할 여유는 없어.
1: 진짜 예뻐요, 과장님. 캔들 만드는 거 쉽다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들 마음껏 가져가. 또 선물할게.
2: 감사합니다.
0: 예의상 고부장님한테도 하나 줘야 하나?
3: 부장님한테요? 에이. 네. 양초 만들기 따위가 업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요? 이거 만들고 나면 일이 혼자서 짠 하고 해결되어 있나요? 일이 주는 스트레스는 그 일을 끝내야 사라지는 겁니다.
1: 부장님이랑 진짜 똑같다, 김대리.
4: 부장은 진짜 무슨 재미로 살까? 맨날 회사 집, 회사 집. 식사도 컴퓨터 앞에서 싸구려 김밥 한 줄로 때우잖아. 같이 일하는 나까지 숨 막힌다니까.
5: 아, 저도요.
6: 고두리 부장님. 사장실에서 급히 호출하셨습니다.
0: 아, 사장실에서?
7: 아이러니해, 정말. 이 문화센터 말이야. 시에서 제일 비싼 땅 위에 모여서 제일 돈 안 되는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 물론 이 땅의 가치는 럭셔리한 배경의 선관이 남다른 유리만 정도는 돼야 알 수 있겠지만.
8: 3년 안으로 고속철도 착공 예정, 강남까지 10분 내로 진입 가능한 터널 공사 협의 중, 국내 최고의 땅 기운 전문가에게까지 검증받은 중수지리의 명당. 굴러다니다 버려질 양초 만드는 데 쓰기엔 정말 아까운 땅이죠. 이 땅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 유니버스 그룹의 야심작 신개념 멀티 쇼핑 센터 더 유레카 같은.
7: 역시 마음에 쏙 든다니까. 소나?
6: 네, 이들은 토지 소유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은 최종 4명. 소유주 넘버원, 이름 정중순, 나이 68세, 사군자 교실 고인물. 다음은 소유주 넘버2 지옥길, 76세, 수혜 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수강생 겸 시스기 교실 수강생 겸 은빛 디지털 배움터 수강생 겸 포크댄스 교실 수강생. 마지막으로 현 도토리 문화센터 자체 회장입니다. 소유주 넘버3 모미란, 50세, 갱년기 극복 교실 수강생. 마지막으로 소유주 넘버4 송수지, 59세, 시쓰기 교실 수강생이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수업에도 불참한 지 1년. 보시다시피 모두 도토리 문화센터의 회원들입니다. 이 중 연락 가능한 3명의 소유주 전원이 다른 계약권의 2배를 제시해도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안 판다고 했다.
10: 안타깝지만 매도 계획은 없습니다.
5: 관심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7: 손이, 너는 왜 저러는 것 같아?
6: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센터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11: 장수! 장수! 장수!
5: 야, 역시 에이스네요.
7: 그래서 말인데, 부부장이 직접 가보는 거 어떨까?
0: 제가 직접 말인가요?
7: 그래, 직접. 가서 양초를 만들건 준발을 땡기건 그 똥꼬집 발매들이 원하는 걸 알아내. 책 잡히거나 숨기는 건 없는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입맛부터 취향까지 낱낱이 알아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혀. 그렇게만 된다면 차기 본부장 자리는 자네 걸세.
0: 사군자, 수혜, 포크댄스, 갱년기 극복, 실수기 모두 가장 빠른 날로.
12: 여긴 사군자 교실 줄이고요. 다른 수업 등록은 그 수업 줄에 다시 서셔야 해요.
0: 아, 줄을 또요?
12: 네, 사군자 교실 등록하시겠어요?
0: 저 영수 좀 처리 됩니까?
13: 부장님, 몇 개 성공하셨어요?
0: 사군자 하나.
13: 저도요.
6: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부장님.
0: 지미 같은 거 다 없어져버려! 그 화선지 같은 거 있습니까?
14: 유니버스 그룹 계열 유통사 유마트가 출시한 신형 생활가전이
0: 유니버스 그룹. 한때는 1등이었지만 이제는 뭘 해도 욕만 먹는 유통업계의 열등생. 그리고 내가
8: 살아남아야 할 곳.
2: VVIP 프로젝트는 무슨? 유레카랑 엮인 이분들 다 짐 싸서 집에 간 거 몰라?
15: 고들이 어쩌냐? 꽃마차 탄 줄 알았더니 똥수레를 탔네?
8: 내가 올라탄 것이 꽃마차건 똥수레건 상관없다. 무조건 굴러가게 만들 거니까.
16: 잘 나왔나?
17: 부장님!
8: 오솜 씨, 3개월 동안 여기서 우린 평범한 수강생인 겁니다.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세요.
18: 내가 스파이가 된 것 같아요.
8: 이 쓸모없는 취미 전용 건물 따위 파괴해주마. 그럼 2시간을 봅시다. 규칙 1. 눈에 띄지 않는다. 먼저 눈에 띄지 않게 목표물을 찾아내야 해. 젊어서 실패.
19: 새로운 회원인가 보네.
20: 양복을 입었구먼. 젊은 양반은 처음인 것 같은데.
8: 이래서야 목표물을 찾을 수가. 정중순, 정중순. 대체 어디에? 찾았다. 좋았어. 저 자리만 비어있는.

0: 있는 걸 보니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게 사실이었군.
1: 나이 68세, 독신, 정직한 이비인후과 원장입니다. 사군자 교실에서는 로라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2: 신입 회원이시죠, 그쵸?
3: 네.
2: 나는 남신이라고 해요. 내 옆에 빈자리에요. 앉아요.
3: 네? 저는 그게...
2: 아니 왜? 찾는 사람 있어요? 친구랑 같이 등록했나?
3: 아닙니다.
2: 자, 이건 여기 넣고 따라와요. 수업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엄청 헤맸다.
3: 아니, 잠시만.
2: 어머, 저기! 에이, 딱따구리가 있었는데 빨리 봤어야지. 오색 딱따구리는 도심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중학교 생물교사였어요. 올해 퇴직하긴 했지. 아이고, 내가 아직도 교사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 두근두근 설레하며 첫 출근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3: 남삼이 회원님, 수업 5분 전입니다. 물 받는 곳은 아직인가요?
2: 아, 차차차차차. 시간도 참 빠르지. 에구, 지나칠 뻔했네. 여기에요, 여자 화장실. 수업 중에 시말이 오면 부끄러워 말고 언제든 일어서서 가면 돼요. 중학생인데도 그걸 못해서 교실 바닥에 지리는 녀석들이 해마다 있다니까.
3: 40살은 그런 거 안 부끄럽습니다.
2: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기면
3: 마이 페이스에 마이 많은 너인. 벌써 피곤하다. 그래도 고인물 같아 보이는데 정중순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있으려나? 오래 다니셨으면 우리 교실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어요. 보니까 우리 뒷자리 분도 꽤 오래되신 것 같던데.
2: 나요? 나 지난주에 처음 왔는데. 우리 뒷자리 그게 누구더라? 그분 이름이
3: 그분이 뭐더라? 시간 낭비만 했잖아. 나도 이름 정도는 안다고.
2: 어머, 마침 오시네. 로라님. 여기 와서 인사 좀 해요. 새로 오신 회원님이 로라님을 아주 궁금해하네요. 친해지고 싶은가 봐.
3: 그만 둬.
4: 궁금하다고요? 왜요?
3: 그게 붓을 쥔 자세가 다른 분들하고 달라 보였달까요? 딱 봐도 실력자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4: 거짓말.
3: 거짓말이라고요?
4: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3: 네, 제가요?
4: 날 속일 생각은 않는 게 좋아요. 나 당신 누군지 알아.
3: 저를요?
4: 그림은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
3: 설마 들킨 건가?
4: 나 당신 누군지 알아.
3: 저를요?
4: 그림은 핑계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
3: 설마 들킨 건가?
5: 결국 고두리도 잘렸대?
6: 내가 그랬잖아. 더 유레카가 아니라 더 유배지라고.
4: 당신 효도관광 사기꾼이지? 여기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친분 쌓고 관광시켜준다고 속이고 가짜 녹용 팔고.
2: 어머나 진짜예요?
3: 그럴리가요. 전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지요? 증명할 수 있나요? 설비회사 실장?
1: 명함도 챙겼고 프랑스에서 직구한 실이랑 바늘 세트, 그리고 어르신들 드실 오소음표 마들렌까지 완벽하게 준비 완료. 그럼 가볼까나?
7: 도시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애실이 네가 수혜교실 등록을 못 했다고! 네 없으면 내가 할매들이랑 무슨 재미로 수업을 하노!
2: 이상하네. 애실이도 내랑 같이 수강 신청 날 줄 수 있었다!
8: 들어보니 나 너무 억울해 정말!
7: 그날 내 차례가 코앞인데 무릎이 시큰시큰한 거야. 하도 죽겠길래 뒷사람한테 부탁 좀 했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차례되면 나 좀 불러줄 수 있어요?
1: 그럼요. 편히 앉아 계셔요.
7: 어찌나 친절한지. 이따 가져온 가래떡이라도 하나 챙겨줘야지 했는데 그놈이 글쎄 내 자리를 채한 거야. 그 망할 놈이.
2: 아저씨! 야! 거기서!
7: 완전 당했어!
9: 똘개 같은 게 감히 우리 막내 애시리를 울리핀 너 내 치기뿐다.
1: 내 이름은 오소운, 유니버스 그룹 사장 직속.

0: 속비서 2년차. 이번 달부터는 새 상사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1: 내가 진짜 쟤는 아무한테나 안 넘기는데 고부장이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으니까 믿고 보내는 거야.
2: 무슨 중고거래하러 나왔냐고.
1: 대라지 좋으나?
0: 네! 변덕스러운 사장님을 모시며 이런 일에는 익숙해졌답니다.
2: 아니 실은
3: 황당할 정도로 개꿀이지.
4: 뭐 젊다 언니 분위기가 좋네 그려.
0: 소문과는 달리 고드리 부장님도 꽤 나이스하신 것 같아요.
5: 소은 씨는 20대라 연세 있는 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스몰통용으로 쓸만한 것 좀 정리해봤습니다.
0: 우와, 감사합니다 부장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는 나이아가라.
2: 조금 독특하시긴 하지만
0: 세대차를 걱정하는 건 날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난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마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활짝 웃는 얼굴과 안녕하세요 인사.
6: 글쎄, 난 오해할 줄 알았다니까요.
7: 나 참, 붓을 준 자세가 남달랐다느니 하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니까. 배운 지 이달로 고작 2년인걸요.
5: 이번 달로 2년이라면 지분 매입과 동시에 사군자 교실에 등록했다는 건데 도토리 센터 땅을 쥐고 있는 이유가 뭐지?
1: 사군자 교실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5: 아, 네, 선생님.
1: 사군자는 처음 배워보시나요?
5: 학생 때 미술 시간에만 접해봤습니다. 메랑국적 정도만 아는 수준이라서.
1: 우리 교실에서는 제일 먼저 난초를 배웁니다. 그 다음 단계는 꽃, 국화와 매화. 아주 숙련되면 대나무를 그리지요. 난초를 그릴 때 쓰는 선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 잘 보세요. 하나는 잉어의 머리처럼, 하나는 사마귀의 배처럼, 또 하나는 쥐의 꼬리처럼. 이렇게 제각각인 선들이 어우러지면 난초가 완성되죠. 참 조화롭죠. 오늘은 붓과 친해지는 게 먼저예요.
8: 그 짝이 오소운인교.
0: 네, 작은 소 구름뿐. 작은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9: 젊어 먹고 당황스럽네.
6: 남의 제리 셰비는 너무 뭔가 다르긴 다르네 언니야. 언니 카리스마에 보는 내가 다 쫄리는데.
0: 짠! 프랑스에서 직구한 대바늘이에요. 엄청 귀엽죠 선생님.
8: 귀엽죠.
6: 아기 도깨비네. 예, 남직하네.
0: 그쵸?
6: 뭐? 아기 토깽이에? 언니 미친나?
9: 젤마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그랬지. 무슨 아가씨래 살랑거리노?
6: 머리는 와 이래 넘기는데. 내 진짜 온 언니한테 실망할라 건다. 막내 애시리만 생각해라 언니야.
9: 기다리봐라. 내 젤마 쫓아낼 방법이 있다. 애시리, 애시리의 눈물을 기억해.
10: 우리 수혜 교실은 입학 레벨 테스트 있는 거 아시지?
11: 그런 게 있었네.
0: 입학 레벨 테스트라고요?
10: 그거를 막 통과해야 정식으로 입수할 수 있어, 얘. 이거 다들 통과한 기라, 얘. 아주 간단하니까 시범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12: 자! 분노의 코만들기! 갑자기! 안뜨기! 꽈배기 뜨기! 찌르고 감고 돌리고 빼고! 대바늘 봉자 돌리기! 뜨개지름! 여기다!
0: 뜨개질하면서 스쿼트. 여기 이상해.
6: 언니야, 코 다 빠진다. 신입이 실망한다.
0: 실수예요.
10: 정수라, 코바늘.
9: 살릴 수 있다. 살린다. 내 살리고 만다.
10: 였다. 36개 코.
6: 지옥이.
10: 참 쉽지. 안 떠가 있어.
0: 사랑의 코 만들기! 찌르고 감고 돌리고 빼고! 뜨점 뜨점 뜨개질 점프! 대바늘 회오리 감기!
10: 짠! 저 잘하죠?
9: 그렇게 잘하는데 뭐 알라고 여기까지 와서 배울라카노?
0: 그야 당연히! 뜨개질은 같이 하는 쪽이 훨씬 재밌으니까요.
6: 어디서 바람이 우리가 완전

0: 없네.
1: 아, 저도 얼마나 당황했던지. 차례가 됐는데 친구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죠. 뒷사람들은 계속 눈치 주죠. 할 수 없이 저라도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0: 마, 잘해봤다. 바쁜 사람들 계속 기다리게 할 순 없지.
1: 어? 그래도 저 때문에 친구분이 등록을 못하게 되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이라도 취소를 할까요?
2: 그래, 시리는 요 아이라도 맨날 보는데 뭐 걔한테 이 빵 이름이 뭐라고?
1: 마들렌이요. 더 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2: 마릴린 이거 만나네.
0: 아이고, 언니야, 마릴린은 어. 뭘로고? 모델렌이다, 모델렌.
2: 아. 어?
3: 두리문호님, 전화. 아.
4: 그냥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집중한 것 같은데.
5: 어,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 취미는 역시 인간을 아둔하게 만든다. 앞으로도 절대 취미 같은 건 만들지 않겠어. 이건 업무일 뿐이야.
6: 네, 소은 씨.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아직 수업 중인데 무슨 일이죠? 일단 알았어요.
7: 부장님, 이쪽입니다.
6: 왜 만나자고 했죠? 연락은 문자로 하기로 했잖아요.
1: 그게... 취미가 있으신가요?
6: 취미요?
1: 네!
6: 아니요, 취미 같은 거 없습니다. 소은 씨 먼저 그러고 남는 수업은 제가 하죠.
1: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6: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됐나요?
1: 그럼 영화는요?
6: 3시간 너무 길어.
1: 여행은?
6: 내 돈 쓰고 뭐한 고생.
1: 맛집은?
6: 식탐 없음.
1: 낚시는?
6: 살살 쉬어.
1: 게임은?
6: 이쯤 되면 알 텐데.
1: 이번 기회에 마음에 맞는 취미를 찾으시면 좋겠네요.
6: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1: 부장님, 이게 대체...
6: 오소은 씨, 긴급 전달 사항이 뭐냐고 두 번째 묻고 있습니다.
1: 소유주 넘버 2 지옥길님이 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 한동안 잠잠하다 캣더이 부동산에서 또 땅 팔렸고 전화가 삐렁삐렁 왔었는다. 썩을 것들.
0: 확, 막 욕을 세리 해피지 언니야. 이러다 2년 전처럼 사달라는 거 아이가?
1: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일도 아주 큰일이 있었지. 이 자리에 놀이랜드 짓는다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때 우리 옷길 언니 아이디어 아이였으모 도토리 문화센터 벌써 문 닫았다 아이가?
1: 무슨 아이디어요?
0: 센터 땅 한평 사기 캠페인. 한 사람당 센터 땅 한 평씩만 사서 안 팔모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릴 수 있다. 이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 아이가? 뭐 아무도 안 샀지만서도.
2: 그때는 참말로 위기였대.
8: 말 좀 들어 처물어 이 영감제이야. 센터 문 닫기 전에 관장문 먼저 닫고 싶은겨.
0: 아유 언니야, 성질 좀 죽이란 말.
2: 제발 손문에 땅값은 폭등 애가 사겠다는 사람은 없지. 고마 다 때려치우삐고 에어컨 바람이나 쐬러 갑니까 싶었다.
4: 안녕하세요.
2: 어?
4: 땅을 좀 매입하고 싶은데요.
2: 그분이 나타났다. 로라님.
1: 로라님이라면 소유주 넘버원 정중순 씨?
0: 근데 그 양반은 그때 여 수강생도 아니었지 않나? 와 갑자기 땅을 사시고.
2: 그거는 나도 모른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묻고 덜컥 사겠다는 사람이 엉뚱한 것만 딱 하나 물어봤다 아이가.
4: 제가 이 땅을 매입하면 선생님은 문화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센터 앞에 서 계시던 분 말이에요. 혼은 청아, 이름은 강주. 청아 이강주 선생님.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회전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Thank you.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2: 오빠가 귀찮다고 해.
0: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4: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이따가요.
4: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5: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0: 그러던가.
4: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귀찮다고 해.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귀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4: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5: 아우 목말라. 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6: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5: 누나, 누나야?
0: 어?
5: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5: 응? 나 물 마시려고.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0: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5: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거든!
5: 아,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0: 어, 잘 자.
5: 잘 자.
0: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5: 누나, 줄넘기 하자.
0: 귀찮아, 안 할래.
5: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0: 싫어, 안 한다고.
1: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이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2: 아우, 귀찮게.
3: 아우, 이따 하지.
1: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5: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7: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0: 눈부셔!
5: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0: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5: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8: 이리 내놔!
1: 너의 황금 시간은 내가 훔쳐간다.
0: 안 돼요!
5: 누나가 사라졌다!
1: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0: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1: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시간 도둑님이시다.
8: 자, 이 황금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0: 어? 사춘기?
8: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0: 사춘기가 뭐예요?
8: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0: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8: 빙고.
0: 빙고.
8: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키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0: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8: 노노노노노노. 어머, 내가 저 사춘기분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0: 어?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9: 오빠가 어서 뛰어.
0: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10: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11: 성장판을 찾아와.
0: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이 찾아가보자. 시간 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10: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11: 역시 호빵이야.
0: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10: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9: 성장 호르몬 감독님!
12: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13: 아, 예. 네.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12: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큐!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0: 여기 조명 다 꺼주세요.
1: 네. 아, 예, 예. 그 연골 셰프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2: 네.
3: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4: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5: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6: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4: 그럼 저는
3: 안 커. 아니 못 커.
4: 안 돼요. 제가 연골 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0: 연골 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1: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4: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0: 아, 그렇다면!
1: 축구는 어떠세요?
4: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0: 자, 그렇다면!
1: 달리기는 어떠세요?
4: 아,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1: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3: 그럼 이건 어때요?
4: 오! 우와! 줄넘기네요!
5: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6: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구. 키도 키울 수 있어.
4: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0: 와! 성장판 무대! 불이 다시 켜졌어!
7: 성장호르몬 감독님!
8: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 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K를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바로 그거야, 누구지?
4: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4: 어떡해요?
1: 이렇게?
4: 오! 귀찮지만
1: 응?
4: 작전 개시!

0: 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 3 구미를 드립니다. 보티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4: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2: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3: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위한 황금 시간.
1: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2: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3: 어? 근데 하는데? 응? 줄넘기?
1: 뭐야? 또?
2: 어디?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0: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2: 어? 어? 알았어.
0: 자, 같이 뛰는 거야. 시작!
1: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3: 아유, 고민하지 마세요.
2: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4: 뭐야? 컷! 컷! NG! NG!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2: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4: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2: 아,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3: 밥? 귀찮잖아, 먹지 마. 이따 먹어.
0: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2: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5: 황금 시간.
0: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4: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2: 성장호르몬 감독님!
0: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6: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3: 에이, 설마... 아니지?

0: 줄넘기 빤 했는데요.
1: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0: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1: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2: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0: 네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1: 설마 또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거야.
3: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4: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5: 남성 호르몬과
4: 여성 호르몬을 깨워버릴 거니까.
6: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7: 나는 여성 호르몬.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6: 눈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7: 그래? 그럼 더 자자.
8: 응? 띠똥띠똥! 시간 도둑 내 지방 먹고 힘내! 똥!
9: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8: 띠똥!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9: 오, 고마워 지방세포.
4: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8: 힘내라 뚱. 힘내라 뚱.
2: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1: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2: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10: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11: 이제 기성장 끝?
0: 안 돼요. 전 아직 더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10: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11: 골고루.
0: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12: 오빠가 너만 믿는다.
1: 제발. 제발.
0: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1: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0: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1: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호빵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뒤뚱 뒤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키 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3: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4: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3: 응?
4: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5: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6: 꿀꺽꿀꺽! 으라차차차차!
4: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5: 정말 다행이다!

0: 제가 가볼게요.
1: 아, 이쪽이야. 이쪽.
0: 아, 빨리 좀 말해주시지.
2: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 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3: 문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4: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5: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0: 눈부셔! 이게 나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5: 그뿐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3: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0: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5: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6: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7: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4: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6: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7: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5: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8: 그래, 신나잖아. 폰 봐.
6: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7: 야단났어.
8: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7: 호빵아, 시간이 없어.
3: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0: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리라고!
5: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7: 어머나!
8: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0: 황금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6: 키 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7: 어서 가서 자, 어서!
0: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황금시간 최고 딱지다! 얼른 불 끄고 자야지.
4: 사춘기 문을 열 수 있었는데.
9: 호빵아,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니면 젤리? 불닭볶음면? 아, 뭐 먹지? 근데 이걸 누구 코에 붙여?

0: 누가 떨어뜨린 거지?
1: 여기 돈 흘리신 분 계세요? 10,000원 잃어버리신 분?
0: 여기 근처엔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뭘 고민해? 돈은 먼저 좋은 사람이 임자지.
1: 그렇지.
0: 거기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 돈은 돌고 도는 거야. 좋은 사람이 돈을 써야 경제도 돌고 돌지.
1: 그래도 누가 찾으면 어떡하지?
0: 너희 아이스크림 겁나면 과자 이거 안 먹을 거야 이거?
1: 아이스크림 과자 컵라면? 그래 수표도 아니고 준도 쓴다고 별일 있겠어?
2: 안돼 오빠나 이 돈을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슬퍼하겠어.
1: 이 돈의 주인?
3: 아유 할머니 아이 수고하셨어. 열심히 일하신 오늘의 일당입니다.
0: 일당이요 일당.
4: 감사합니다.
3: 여기 있습니다.
4: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안 굶어도 되겠네요.
3: 할머니 일 너무 잘해. 우리 팀 에이스야.
4: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좋아하는 라면이나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네. 아, 예. 어?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인데. 아이고, 이게 어디 간 거야. 오늘도 우리 손주들 아주 쫄쫄 굶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0: 그렇지. 얼른 주인 찾아주자.
1: 그래야겠어.
0: 주운 돈이라고 함부로 가져선 안 돼. 여기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1: 그래, 좋아. 할머니, 여기 잃어버리신 돈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2: 아, 내 마음은 어디 갔지? 아, 내 마음은.

0: 나와봐, 쏘봐.
1: 안녕, 자기들! 오늘은 특별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2: 안녕. 막이래, 이렇게 하는 건가? 동주예요.
3: 우리는 셋도 없는 친구. 동주도 오늘 함께 하기로 했어.
1: 맞아. 우리가 자기들의 고민 상담소라면 우리한텐 동주가 고민 상담소 막이래!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상담소 오픈할게. 그 전에
2: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1: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3: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1: 그럼 고민 상담소 렛츠 빅! 동주가 읽어볼래?
2: 오 마이 갓, 그래도 돼? 오케이, 알겠어. 이 사연이 좋겠다. 친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세 명이서 친한 친구인데 친구 한 명이 자기가 소외당한다고 생각해요.
3: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랑 사람 수가 똑같네. 혹시 우리가 고민 상담 자기들의 워너비?
1: 오늘은 제법 serious한 사연이네. 우선 질문, 오해라고 얘기는 해봤어?
3: 채팅. 지금 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좋아, 좋아. 친구 사이에는 그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면 돼. 노, 노. 일단 대화를 해보고 어디서 그런 느낌을.

0: 오해라면 오해를 풀고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해야지.
1: 참아 참아. 너도 그런 일이 있었니? 아,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우리 호미 인텔리전트고. 자 그럼 우리가 홀수인 자기들 보고 있지? 고민 사연처럼 나도 이런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었다 하는 자기들 손가락 다 펴고 들어보고 해당되면 접어. 고민 상담한 자기네도 만약 손가락이 다 접힌다? 그럼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서운하다 말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들 손가락 펴고 첫 번째, 급식을 먹을 때 나만 자주 혼자 앉았다. 친구들이 일부러 한 게 아니어도 접어. 두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나를 빼놓고 화장실에 간 적이 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짝을 짓는 활동 시간에 나를 빼놓은 적이 있다. 이거 서운할 수 있지. 네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우연히 둘이 시간이 맞아서 나를 빼놓고 논 적이 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일부러는 아닌데 나 빼고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

0: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 고민 사연 친구들은 한번 뭘까? 손가락 두 개 잡았네. 아유, 친구가 오해하고 있던 게 맞네. 풀면 되겠네.
1: 그럼 오늘도 가볍게 고민 해결 된 건가?
2: 헐레. 응?
0: 뭐라고?
1: 어, 잠깐만. 동주 손가락 다 접었는데? 누구 말하는? 우리 동주? 우리 동주? 성을! 성하다고! 자기야! 왜?
2: 너네 둘이 조금 더 친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너무해!
1: 오늘도 그럼 고민 해결! 어, 동주야! 아, 그게 아니야!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구?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또 보자!
1: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진짜 웃겨.
1: 어, 진짜 별로다.
2: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3: 어? 이게 뭐야? 헤드폰이잖아? 아직 새 거 같은데? 에? 아무나 가져가세요?
4: 진짜? 어, 예, 감사합니다.
5: 오, 헤드폰 사냐? 멋있는데?
4: 내가 좀 멋있지.
5: 아니, 너 말고 헤드폰.
4: 어?
6: 감정 필터 온. 지금부터 친구의 속마음을 들려드립니다.
3: 아, 이게 뭐야?
5: 야, 왜 그래?
3: 뭐야, 조용하잖아.
5: 괜찮아?
3: 어, 아무것도 아니야.
5: 아, 쟤네 애가 맨날 시끄럽냐. 관심 받고 싶나?
3: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 어? 뭐가?
7: 며칠 뒤, 나는 헤드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나에 대한 친구들의 속마음이 들린다는 것.
0: 쟤는 말을 너무 막해.
4: 삐지긴 또 되게 잘 삐져.
5: 맨날 놀지. 나 말고 친구가 없음.
0: 좀 이기적이야.
1: 야야, 듣겠다. 욕 좀 그만하지.
4: 그만!
3: 호영이가 왜 저러지?
7: 쟤는 영빈이?
3: 괜찮나? 어디 아픈가?
7: 아니, 평소엔 말도 안 하더니 뭐야? 친구라면 좀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8: 가질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내가 싸운 친구랑 그 헤드폰을 쓰고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속마음이 들릴 수 있잖아.
9: 나는 반대야. 왜냐면 괜히 그걸 가졌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괜히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
10: 그렇지.
11: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 그 사람과 나 모두 마음이 상하니까 최대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8: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어.
12: 나는 우리 학교에서 좀 많이 종종 있는 일이거든. 뭐냐면은 장난꾸러기 친구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난 그 장난꾸러기 친구한테도 좀 착하게 했었던 것 같아.
11: 이래서 초등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야.
9: 맞아, 맞아. 나는 속마음 10% 정도야. 왜냐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진실을 꼭 다 드러내기 싫어서.
13: 난 속마음이 80%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불편한 점을 말하면 친구가 그 불편한 점을 고쳐서 나랑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살짝 슬픈 점을 얘기하면 그 친구가 위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친구가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속으로 내보내고 싶진 않아.
8: 나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친구는 그리고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친구는 별로 못 친해질 것 같아. 안 친해지고 싶기도 하겠지만 못 친해질 것 같아.
14: 그런데 겉으로만 착하게 하면 그 친구가 영원히 내 친구가 돼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예를 들면 마음속에 되게 엄청 화났어.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약간 착하게 대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다.
8: 근데 결국에 말을 할 때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말 있잖아. 나는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0: 흘러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해.
1: 이 질문은 마치 빵 위에 생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잼을 바르느냐 아니면 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바르느냐랑 같아. 결국에는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잖아.
2: 일단 내 생각에는 그 친구가 평소에 하는 행동 또는 친구와 대화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말 없이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1: 언젠가는 그 마음에 있던 게 너무 커져서 결국에는 밖으로 팡 드러날 것 같아.
3: 그럴 수도 있지.
1: 그래서 나는 모든 친구랑 골고루 잘 어울려 노는 게 좋다고 생각해. 밥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2: 친구가 반찬이야? 내 생각에는 솔직은 정직 플러스 배려라고 생각해.
3: 그러니까 정직하고 배려가 들어가면 그게 어떨 땐 하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지.
1: 그치. 하지만 하얀 거짓말도 완벽한 솔직은 아니야.
4: 내가 생각하는 솔직한 거는 진실을 잘 털어놓는 것 같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걸 털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3: 복이 온다라는 말이자.
1: 나는 친구 간에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 너무 솔직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 거짓말을 조금만 사용하면, 예를 들면 국밥에 소금 뿌리는 것, 치는 것처럼 아주 조금만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면 이제 조금이나마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아주 나빴던 말이 단어 한 개만으로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수가 있어.
0: 내 생각에는 친구 간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4: 나도 친구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친구가 나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그 점을 고쳐가지고 우리끼리 더욱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구가 슬픈 점을 말하면 우리가 그 점을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우정을 더욱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
1: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많이 만나본 적도 없고 그 개인적으로 길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으니까 5일 이상은 만나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3: 난 친구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토론을 하고 있고 언젠간 찐친이 될 수 있고 베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친하지 않더라고 쳐도 어느 정도 지금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5: 들려.
0: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살짝 사춘기가 온 것 같아서 이제 그 친구의 마음 풀고 친해질 수 있을까?
2: 처음에는 살짝 가까이 다가가서 일단 요즘 뭐 고민 있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국밥 간을 보는 것처럼 살짝씩 고민 상담을 그 친구도 해주면서 다시 조금씩 친해질 것 같아.
1: 나 같았으면 일단 도서관에 가서 사춘기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6: 사춘기에 대한 책으로
1: 찾아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랑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야.
6: 백과사전.
1: 그런 데를 보면 어떻게든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7: 진정한 친구는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걸.

0: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화재 사고.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사고는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화기 사용법과 큰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압이 가능한 작은 불씨를 발견했을 때는 소화기로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여러 번 배웠지만 늘 새로운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1: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소화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소화기를 화재 난 위치까지 가지고 와서 안전핀을 꽂고 모듈을 잡고 불꽃을 향하게 합니다. 바람을 등진 채 빗자루를 쓸듯이 발사하면 끝입니다. 세부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한다면 119에 신고를 하고 가까운 소화기를 가져옵니다. 이어 안전핀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손잡이를 꽉 누른 채로 안전핀을 뽑으면 압력 때문에 안전핀이 잘 뽑히지 않습니다. 이때 손잡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잡아당겨 뽑으면 잘 뽑힙니다. 소화기를 화재 현장으로 들고 이동하며 뽑을 경우 소화기 아래편을 잡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제거하면 좀 더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면 안전핀을 뽑고 모듈을 잡고 발사합니다. 발사할 때는 빗자루로 쓸듯이 모듈을 움직여주며 발사하면 됩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문을 등지고 발사하시면 되고요. 실외의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발사하시면 됩니다.
0: 큰 불이 났으면 소화기를 사용하지 말고 빠르게 대피해야죠. 올바른 대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불이 나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막고, 숙이고, 뛰고. 막고, 숙이고, 뛰고. 어디를 막을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무엇을 숙일까? 연기를 피해 몸을 숙이고. 어디로 뛸까? 건물 밖으로 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동작 연결해서 해볼까요? 비트 주세요. 불이 나면 기억해. 막고 숙이고 뛰고. 막고 숙이고 뛰고. 막고 숙이고 뛰고. 좋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겠죠. 어른이 안 계실 땐 가스불이나 촛불은 절대 켜지 않기로. 곰통령과 약속해. 요요요.
0: 일상 속에서 흔히 만나는 화재 사고. 작은 불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큰 불에는 빠르게 대피하는 것 잊지 마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날카로운 눈빛, 그 시선 끝에 대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어라?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요.
1: 공주는 총 여섯 마리 고양이에게 왕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0: 생긴 것만큼이나 이름도 어여쁜 공주. 그런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요?

0: 무려 2년째 왕따 생활 중이라는 외로운 공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들어가자마자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반겨주는데요. 언뜻 봐도 고양이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1: 저희 집에는 12마리의 고양이랑 2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0: 12마리 고양이에 강아지들까지. 어쩌다가 이런 대가족이 된 걸까요?
1: 산책하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또 반야를 따르고 반야가 좁고 이러면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아픈 아이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 길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애들은 길에서 치료하는데 데리고 와서 구조를 한 애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0: 그 중에서도 아픈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1: 노다지는 밥터에 누가 버리고 갔는데 뒷다리가 절단되었더라고요. 근데 봉합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유기된 상태 사람한테 버려졌을 거란 생각에 저를 그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는 그 눈에서 또 다른 데로 보내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기르게 됐죠.
2: 우야,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0: 다행히 집사님께 구조되어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는 노다지. 캣휠도 꽤나 잘 타죠?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구조하다 보니 어느새 대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많다 보니 식사 준비량도 만만치 않은데요. 고양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인 만큼 시간을 맞춰 꼬박꼬박 챙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1: 여기 맛있어? 배고팠지?
3: 얘는 밥을 떠먹여줘야 되나요?
1: 예. 혼자서 잘 안 먹어요. 얘를 이렇게 혼자서 안 먹여주면 배가 고프면 공부 뭐 할 거 없이 시비 털고 다녀요. 집에 안정을 위해서 대장량이 대우를 해주는데
0: 고양이들의 대장이라는 이 녀석 대장량이답게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루이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 혼자 방 안에 있었던 공주. 뒤늦게 밥을 먹으려고 거실로 나와 보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건너.

0: 대체 왜 이렇게 긴장한 걸까? 10분 그때!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밥 먹으러 온 공주를 냅다 공격한 것도 모자라! 아니, 뭘 또, 이렇게 째려보기까지? 커녕 따가운 눈총만 잔뜩 받고 방으로 돌아온 공주.
1: 공주야, 아직 밥 못 먹었죠? 밥 먹었어, 못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
2: 공주가 생각보다 밥을 제대로 못 먹네요?
1: 네, 못 먹어요. 애들이 아무래도 쫓아다니다 보니까 밥터에 가서 정확하게 먹으려고 하면, 예, 지키고 있거나 소리가 나도 몰리니까 잘 못 먹을 때가 많아요.
0: 결국 공주를 위해서 밥을 따로 챙겨주지만 어쩐지 선뜻 먹지를 못하네요.
1: 공주는 저희 엄마가 그 놀이터에 흙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추르를 주니까 따라 나와서 받아 먹는데 만져보니까 뼈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 갈래래가지고 데리고 오셨대요.
0: 그렇게 2년 전 집사의 곁으로 오게 됐다는 공주.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유독 공주한테만 찬바람 쌩쌩.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기 바쁜 녀석들.
1: 다른 고양이들이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동이도 그렇고 뭐 노다지는 않았으며 금이는 않았으며 백금이 흑금이는 않았냐고요. 근데 유독 공주만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런 게 오고 얼마 안 돼서 시작된 공격들이라.
0: 또다시 시작된 공격. 이번엔 또 무슨 일을 깔더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공주가 깔끔하게 뒷정리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때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루이가 공주를 공격한 것인데요.

0: 금손파, 금손이, 백금이, 해금이, 흑금이, 노다지 이렇게 다섯 마리랑 루이 해서 여섯 마리가 공주를 괴롭히고 있어요.
1: 네, 무려 여섯 마리가 공주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수틀리면 냅다 공격하고 쫓아다니며 째려보는 탓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공주. 특히 화장실만 갔다 하면 이렇게 몰려들기까지 한답니다.
0: 모래 퍼는 소리만 나면 여섯 마리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이들이 없어도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한다는 공주.
2: 신우 괜찮아. 엄마한테 신우 보내는 거야. 나올 거라고. 괜찮아. 나와도 돼. 없어.
1: 집사님도 공주와 고양이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0: 냄새라고 해서 그냥 낚싯대로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공주 냄새, 애들 냄새, 사이 안 좋은 애들끼리 이렇게 삼박자를 돌리면서 좀 냄새를 맡게끔 하고.
1: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늘 혼자인 공주. 외로울 것 같은데요.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나가보려 하지만 방 밖으로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루이. 결국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0: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공주가 먼저 공격에 나섰습니다.
1: 예,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냥 당하지 않아요. 때리더라고요.
0: 2년째 이어진 왕따 생활에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공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1: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한 2년 정도 경과되면 어느 정도 융합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와 함께 우리 가족으로 사는 거에 큰 지장은 없는 게 맞는지 그 처방을 잘 받고 싶습니다.
0: 공주의 사연을 듣고 나은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고양이 때문에 아닌데 강아지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공주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3: 분명히 뽀뽀해줄 텐데. 아니야, 아니야, 뽀뽀하지 마. 자, 일로 안다. 아이고, 좋아.
2: 예. 아, 약간 루이에요?
1: 예.
2: 오, 그냥? 약간 긴장했는데, 지금?
1: 예. 아유.
2: 얘는 그래도 무지도 엄청 좋고, 예. 덩치도 크고, 젊어 보이는데?
1: 왜?
2: 그죠?
1: 예. 어.
3: 근데, 되게 겁쟁이 같은 얼굴은 아니거든요? 봤을 때는. 제 자신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3: 네. 오, 얘는 누구예요, 지금?
1: 해금이에요.
3: 지금 이제 해금이 같은 경우는 약간 괴롭히는 갈고양이인 게 왜 티가 나냐면, 보시면은 숨어 있어요.
1: 네.
3: 숨어 있다 덮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못 오게끔 계속 이렇게 몰아내는 느낌이 커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얘가 몰아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냄새를 맡고 여기다가 이제 비비거든요. 비비는 건 뭐냐면은 내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2: 비비는 건 뭐냐면은 내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0: 그 중에서도 공주를 가장 앞장서서 괴롭히고 있는 루이.
3: 더 확실하게 뭐라 그럴까, 좀 의사표현? 그러니까 야, 너 진짜 나한테 혼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고양이한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겁만 주는 정도? 이 정도면 얘는 아예 그냥 원투펀치를 막 때리면서 쫓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상황도 너무 진짜 힘들겠어요.
2: 본토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고양이들끼리는 서열관계가 있어요. 서열관계가 있는데 유연적 서열관계라고 저희가 하는데, 유연적 서열관계 안에서 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3마리 이상, 5마리, 10마리, 뭐 12마리 이렇게 되다 보면 그룹핑이 생깁니다.
0: 3, 3, 5, 비슷한 성향의 고양이들이 스스로 무리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그룹핑. 실제로 대장 고양이 루이가 있는 반면 서열 2위인 금손이를 중심으로 일명 금손파라는 무리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
3: 그러니까 지금 공주와 그 외에 루이, 무다지도 있고, 또 아까 겁줬던 친구 등등 해서, 얘네들은 여기는 우리 공간, 여기는 우리 공간, 아마 그룹핑이 다 나뉘거든요, 얘들.
0: 게다가 집안 전체가 녀석들의 영역인 만큼 공주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청객이자 왕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왕따 생활을

0: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생활 환경부터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1: 아, 여기 화장실도 쓴다?
2: 네.
1: 여기 동전이 이렇게 가서 여기도 밥도 있고 여기 골목길도 지나가야 되고 왜냐면 이게 나오는 골목이
2: 안 보여서
1: 그쵸? 불안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공주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0: 밥그릇과 화장실이 거실에 있으니 항상 불안에 떨며 다닐 수밖에 없는 공주.
1: 이 방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 네네.
1: 아, 이렇게 있구나.
0: 주로 이 방에서 머물고 있지만 고양이들을 경계하느라 매일매일이 가시방석. 마음 편히 쉬지도 못했는데요.
1: 안 쓰면 이것도 치워.
2: 이거 아까워. 잠시 갔다.
1: 아까운다고 놔두면 안 돼요. 이거 네. 의자 버리고 치우고.
0: 우선 공주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1: 이것도 버리고. 여기도 싹 안 입는 옷들 버리지.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서 보호자님이 아이랑 뭐 간단하게 뭐 해줄 것들 있거나 여기서 뭐 스킨십을 좀 해준다던가 여기를 좀 좋아하게 만들고. 안 그러면 보호자님이 얘가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여기 공간은 이제 완전히 자기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밖에 공간이 더 좋으니까 계속 확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0: 다묘 가정일수록 영역 존중은 필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3: 고양이들과 분리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은 이제 영역적인 것들이 고양이한테 안정감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주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묘문 설치부터 진행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경미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 공간이 편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단 중요해서
0: 모두의 안정을 위해 방묘문 설치는 필수.
3: 공주가 보호자님이 계신 거실로 나올 때는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아니면 긴 시간이 된다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특정한 시간을 루틴으로 정해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방묘문을 설치했으니 이제 공주가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볼 차례. 우선 청소부터 시작해보는데요. 또 불안하게 화장실을 가는 대신 공주만의 전용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4: 자, 그렇지. 공주 화장실.
0: 앞으로 편안하게 볼일 볼 수 있겠죠? 공주를 위해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어머나! 말끔하게 치워졌네요.
4: 공주야, 앞으로 더 재밌게 놀아줄게. 응? 안 싸우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랑 살자. 아이고 이뻐.
0: 그렇다면 공주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기 바빴던 이 녀석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그 다음에는 루이부터 행동 교정이 필요한데요. 대장 고양이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왕따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고양이를 일단 안정시키면 그룹 전체가 안정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 어떻게 할 거냐면 클리커라는 교육인데 간단해요.
0: 원하는 행동을 하면 클릭으로 신호를 주고 보상으로 그 행동을 강화하는 클리커 교육. 좋은 행동을 빠르게 학습시키는데 이 클리커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1: 아니요, 나도 보세요. 지금 덤벼들지 않았잖아요. 제가 부를게요. 루이, 가만히 있으면 하고 그 무슨 얘기냐면 공주가 있어도 루이가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얘한테 관심이 없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 볼게요. 루이? 맞죠? 루이?
4: 루이?
1: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0: 자, 주세요. 루이 불러보세요.
1: 루이?
0: 루이.
2: 처음 하는 훈련이지만 제법 잘 따라오는 듯한데요?
0: 내려놔 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루이? 쳐다보잖아요? 루이? 맞아, 안 보면? 또 쳐다보죠? 다시 불러보세요.
1: 루이? 루이?
3: 루이?
2: 공주만 봤다 하면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고 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던 루이. 지금은 공주가 있어도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4: 당연히 한 번에 모두가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마리씩 단계적으로 호섭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거 이 교육을 하루에 15분씩 두 번 정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런 분리된 생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여기다가는 아까 얘가 좋아하는 화장실을 주로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는 루이를 일단 여기 봐 나를 봐 요 육개미 교육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관심 안 가요. 그걸 하루에 15분씩. 보통 담요 과정에서도 이제 합사라고 하면은 뭐 1대1의 합사인 경우가 되게 많죠.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람과 고양이 합사도 있었고, 고양이의 고양이 합사도 있고, 고양이와 강아지 합사도 있지만, 1대 다수.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1대2, 1대3. 한 마리와 그룹핑의 어떻게 보면은 합사의 솔루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고양이들 동선을 항상 잘 체크를 해서 동선을 잘 짜야지 아이가 다른 고양이와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더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솔루션 이후 대장 고양이 루이를 비롯해 한 마리씩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공주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5: 앞으로도 공주랑 아이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공주랑 사이좋게 놀아주고 애들하고도 사이좋게 놀아주고 하겠습니다.
6: 어린아이들이 고양이에게도 빵을 주고 싶다고 했대요. 그걸 아파트에서 듣고 그 아파트에 집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모양일까 했는데 그게 이글루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글루가 돔 모양이잖아요. 합쳐서 빵, 돔, 하우스.
7: 애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8: 웃고게 하는 모습이 귀여워요.
9: 오레오가 모든 고양이 시비를 걸어요. 정말 목을 풀어 물고 한 30번 뒹굴면서 막 호랑이가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더니 턱뼈가 부러진 거예요.
10: 제가 세번을 놓쳐가지고
0: 3번이나요? 큰일이에요. 한 48시간, 72시간은 다시 좀 안 돌아왔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0: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바다로 둘러싸여 사시사철 풍요로운 고장 무안.
1: 금강망이라 하고 여기서는 보통 덤장이라 그래요.
0: 예로부터 서해 바다의 축복이 끝이 없다죠.
1: 무안이냐 뭐 청정 지역이고 살만한 동네죠.
0: 이 땅은 농부에게도 후한 인심을 베풉니다. 황토에 고구마 손을 심으면 굵고 튼실한 결실로 되돌려주죠.
2: 자, 이렇게 갔다가 쭉. 지금 고구마 심기 정식하는 거 첫날이에요.
3: 안 좋아, 저거. 깡, 꾹, 꾹.
0: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갯벌은 무안의 자랑입니다.
4: 전국의 최초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제1호로 지정된 곳이 여기 무안군 용산마을 갯벌입니다. 축복받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갯벌의 봄을 낙지는 특별한 맛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답니다.
5: 맛있어.
6: 아유, 낙지 짬뽕 잘도 맛 좋은 게 맛이.
7: 노래 들으면 식사하는 중국집 어디 있으면 나보러 가세요.
0: 자, 그럼 풍요의 땅 무안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여정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현경면에서 시작합니다. 무안 앞바다에 물이 빠지는 아침 7시가 되자 배 한 척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있는 이는 김원찬 씨와 그의 아내. 매일같이 바다에 나와서 고기잡이를 함께 한다는데요.
8: 무슨 방식이에요?
1: 건강망, 건강망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보통 덤장이라 그래요.
0: 덤장은 주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법입니다. 대대로 이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왔다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긴 울타리와 함께 다섯 군데의 그물을 설치해 두면 밀물에 들어온 물고기가 길이 막혀 그물로 들어가 잡히게 되는 건데요. 김원찬 씨는 이 덤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후 40년째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8: 이 고기 잡는 방법이 오래된 방법이에요?
1: 네, 그렇죠. 오래된 방법이죠.
8: 얼마나 오래된 방법이에요?
1: 모르죠. 이제 뭐 우리 선조 때부터 했던 방식들이니까.
0: 바닷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 바로 덤장을 확인하러 가는데요. 과연 덤장 안에는 물고기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그래도 적지 않게 잡힌 눈치입니다.
9: 많이 잡혔어요?
1: 네.
0: 기대되는 순간 안에는 씨알 굵은 생선들이 제법 보입니다. 와, 이게 다 몇 마리인가요? 그중 가장 많이 잡은 것이 감성돔. 고급 어종으로 귀한 손님이라죠.
1: 이제 요 때가 여기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올 때요. 여기 이제 산란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연안 지역이어가지고 요때 되면은 요쪽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시기가.
0: 무안 앞바다가 만들어준 황금 어장. 그 기세를 몰아 다른 그물도 확인하러 갑니다. 이번에도 월척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과연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요? 제법 그물이 묵직해 보이죠?

0: 우르르르 쏟아져 나오는 서해 바다의 선물. 이번에도 감성 도우미 다양한 친구들이랑 올라왔네. 그런데 애써 잡은 팔뚝만한 숭어를 다시 바다로 보내는데요. 어찌 된 일이죠?
1: 아, 저런 걸 왜 또 버리세요?
2: 빨리.
3: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지금 강생돔이 제일 많이 나고 버리숭어. 버리숭어는 지금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0: 욕심내지 않은 부부 덕분에 갈매기들만 신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갈매기들도 친구가 됐다죠.
1: 항상 이렇게 갈매기들하고 다니시겠네요.
3: 그렇죠. 이제 우리 배 뜨면 알아요, 저것들이.
0: 무한 바다는 어느새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3: 뭐 하느냐, 뭐, 청정 지역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다고, 저 인근에 뭐, 특별히 오염시킬 만한 그런 근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인심도 좋고, 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살만한 동네죠.
0: 어부들에게는 참 살만한 바다. 이 바다가 곁에 있는 한 어부들의 그물에 늘 바다의 선물이 가득하겠지요. 무안은 바다뿐만 아니라 땅도 좋기로 유명합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70%가 황토로 이루어져 있어 무안, 그래서 예부터 황토골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농사짓기엔 그야말로 최적의 땅. 이 땅에서 자라니 농산물 품질 좋기로 전국에서 알아준다죠. 대표 특산물인 양파는 물론 고구마 역시 이 황토에서 자랍니다.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고구마 농사를 시작한 농가. 무안 대표 작물답게 밭 크기도 엄청나네요. 전체를 치면 약 46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구마 손 심느라 바쁜데요. 고구마를 통째 키워 순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키운 순을 밭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간단해 보여도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작업이라죠.
4: 자, 이렇게 갔다가 쭉! 자, 여기. 이게 여기. 예? 자, 이걸 자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1: 아, 지금 뭘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4: 아, 지금 고구마 심기 정식하는 거 첫날이에요.
1: 아, 근데 이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4: 아, 그럼요. 이거 아무렇게나 심으면 수확이 안 나요. 작아요. 이게 고구마 순인데 이 마디마디에서 고구마가 달리거든요.
1: 네.
4: 근데 끝이 구부러지거나 여기가 많이 나오거나 하면은 고구마가 여기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묻어줘야 돼요.
1: 고구마 박사님 같으신데? 네.
4: 고구마 농사가 30년이 됐는데요.
1: 오.
0: 고구마 농사 30년 차. 이제 정말 고구마 박사가 다 됐는데요. 좋은 고구마를 생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결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황토였답니다.
4: 황토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또 봐보세요. 바로 저 옆에가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안은 전체적으로 모든 농산물이 다 맛있다고 해요. 맛있는데 이제 고구마한테도 아주 적합하죠.
0: 고구마 농사를 지으며 맨발로 황토를 걷는 즐거움도 알게 됐죠.
4: 흙이 발에 닿는 감촉이 참 좋아요. 발바닥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나는 아직 그 뭐 각질 제거니 뭐니 이런 거 그런 거 안 써봤어요. 농약을 하지 않는 건강한 땅에서 이 흙을 만지고 밟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0: 황토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키운다는 자부심으로 매년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은 고구마는 빠르면 8월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작년에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해둔 고구마를 매일 출하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창고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당도가 더 높아졌답니다. 일하다 보니 어느새 출출할 시간.
1: 아,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아, 저 새참하려고. 고구마를 구우려고요.
1: 아, 이게 고구마 굽는 기계예요?
4: 네. 고구마 군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 큰 드럼통에 장작 넣고 하던 그걸 생각을 하셨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0: 196도에서 87분간 구우면 맛있는 군 고구마가 완성된다니. 기분 참 좋아졌네요. 어디 한번 꺼내서 볼까요? 황금빛 속살까지도 완벽한 것 같습니다.
4: 고구마가 나눔하기도 참 좋은 작물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고구마가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꼭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0: 맛도 있고 속도 든든하다 보니 새참으로 이만한 게 없다죠. 어이, 외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 고구마. 현희 씨, 이 고구마를 키우며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됐답니다.
4: 고구마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고구마로 삶의 질이 높아졌고 고구마로 많은 나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자나깨나 고구마 그야말로 고구마가 우리의 삶입니다.
0: 이번엔 무한히 가진 보물 갯벌로 향합니다. 무한 갯벌은 그 크기만 약 147제곱킬로미터로 광활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만 약 250여종,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네요. 개를 비롯해 낙지 등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다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 큰 인기랍니다. 여기 이 어린이들도 오늘 갯벌 탐사를 위해 완전 무장하고 나왔는데요. 근데 시작부터 난관인데요.
2: 어디로 갈까?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 이리로 빠져.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0: 해설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갯벌과 바다 생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2: 엄청 많네.
5: 다 잡아.
2: 오, 콩게 있네. 진짜 여기 콩게 조그만 게 이게 콩게예요. 콩게 잡았고 얘는 사각게라 그래. 이 뭔게라고? 사각게.
5: 여기다. 물리면 아파요?
2: 물리면 아프죠, 당연히.
5: 얘는요?
2: 그, 얘도 염랑게라고 그랬잖아, 아까.
5: 물리면 아파요?
2: 당연히 아프지. 염랑게.
0: 잡는 재미가 쏠쏠한 갯벌 체험. 아무리 즐거워도 갯벌 보호를 위해 잡은 것은 놓아주고 갑니다.
2: 이게 농게야, 농게. 농게 숨껏. 농게 숨껏이에요.
5: 아, 여기 놔둬버려.
2: 응, 갖다 놔줄 거야. 사진 찍고 놔주자. 서해안 갯벌이 뻘도 좋고 다양한 다용종 생물들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소송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국의 최초로 습지 보호 구역으로 제1호로 지정된 곳이 여기 무안군 용산만 갯벌입니다.
0: 2001년 생태계 우수성과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연안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이제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도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2: 해 같은 거, 구동 같은 게 없으면 바다가 썩어요. 바다에 오면 냄새나, 아이고, 시기 더럽다 할 때는 여기는 생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청정지역, 말 그대로 그 오염이 안 된 지역이라고 그래요. 축복받는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사람과 생명이 함께 숨쉬는 땅. 오늘도 그 품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무한의 청정 갯벌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갯벌을 둘러보던 중 눈에 들어온 두 남자. 마치 보물 찾기 하듯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6: 주소 주소. 뻘떡기라고 이게. 여기다. 물리면 아파 엄청.
7: 와, 와, 이 수지 안 좋은데?
6: 아직 새끼인데.
7: 이거 어떻게 먹어?
6: 튀겨 먹으면 맛있지. 삶는 거야 물에다가.
7: 삶아 먹어야지. 이제 굽 먹어.
6: 자연산이다 이거지? 시간 되면은 나와서 이것저것 많이 캐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소라도 죽고 그럽니다.
1: 뭐 하시는 분들인데요?
6: 시골 이 마을에서 짜장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갯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가게. 가정집 같아 보이는 이곳이 두 분의 일터인 중국집이랍니다. 이곳에서 경만 씨는 주방장을 맡고 있습니다. 웍 돌리는 솜씨만 봐도 그 실력이 느껴지죠? 기본 메뉴인 짜장면을 비롯해 탕수육도 인기 메뉴. 고기 대신 표고를 튀겨서 만드는데요. 향과 식감이 기가 막히다는군요. 경만 씨가 요리를 만들면 의련 씨가 손님에게 내는데요. 알고 보면 숨은 맛집이라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든답니다.
7: 맛있는데? 거기 한 봐. 가고 주사 가고 주. 까먹어, 까먹어. 처음 먹는데. 쫀득쫀득하니 버섯 향주 대박이네 대박.
0: 사실 이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낙지 짬뽕. 싱싱한 낙지가 통째로 들어가 보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도 있다죠.
3: 음식이 담백하고요. 느끼하지 않고 안 맛있어요.
0: 낙지 짬뽕 인기가 많다 보니 매일 낙지를 받아서 사용한답니다. 몸에 참말로 낙지가 참 실한데요.
6: 그 화도에서 낙지를 저를 대주는 동생이에요. 무안에다. 오늘 낙지가 없어서 가져오라겠어요.
1: 어디서 잡히는 낙지예요?
8: 네, 무안 뻘낙지입니다. 이쪽 무안 쪽이죠.
1: 아, 여기 낙지가 좋죠.
8: 그렇죠. 부드럽고 훨씬 쫄깃쫄깃 되죠.
6: 빨판이 엄청 세요, 이게. 낙지가. 다리가 더 기네.
1: 이게 정말 긴데요?
0: 식감과 맛을 위해서 꼭 무안에서 나는 낙지만 고집한다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먼저 채소에 화끈하게 불맛 입혀주고 육수도 넣어주면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 낙지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갯벌에서 자란 무안 낙지는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라죠.

0: 그릇에 면과 가전 재료를 넣고 마지막으로 낙지까지 살포시 올려주면 낙지 짬뽕 완성이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기분입니다.
1: 낙지는 죽은 소도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양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드셔요. 이제
0: 이 특별한 맛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랍니다. 드디어 영접한 낙지 짬뽕. 자, 먹기 전에 인증샷은 필수라죠.
2: 잘라야 돼?
3: 잘라서 드셔.
4: 잘라 먹어야지.
3: 안 돼요. 다
4: 먹지. 한 입에 먹어야지.
3: 한 입에 먹어도 먹어볼까? 안 먹어.
0: 결국 낙지를 잘라서 맛보기로 하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3: 맛있어.
5: 어디서 오셨어요?
3: 응?
5: 무안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3: 제주도에서.
5: 아, 제주도에 오셨어요?
3: 제주도 낙지보다는 맛있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네, 아주 부드럽고.
6: 보통 짬뽕은 오징어를 많이 쓰는데, 그 낙지를 쓰니까 이제 국물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쫄깃한 식감이 오징어랑 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왔는데, 제주도 사투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낙지 짬뽕 잘도 맛 좋은 게 맛이. 형님,
5: 감사합니다.
6: 이렇게 합니다.
0: 이 중국집이 무안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답니다. 두 사람의 손길로 가게 안팎을 정겹게 꾸민 것인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이유가 뭡니까?
7: 시골에 있는데 그냥 시골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네. 좀 꾸며놓고 사람들한테 네. 시와 노래가 있고 오시는 분들에게 좀 외갓집 같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잡지사 기자와 주방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 친구가 되는 무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1: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 놀거리 그런 저희가 그런 이미지로 많이 영업 방침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다 가시면 후회 않고 다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저 친구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다들 음식 맛을 보는 사이 갑자기 가게 안에 흐르는 음악, 노래가 취미인 경만 씨. 가끔 이렇게 라이브로 공연을 한답니다.

0: 노래 부르고 박수도 나오고 하는 거 감사합니다. 안 바쁜 시간에는 손님들 또 나도 기분 좋고 손님들도 또 식사하시면서 간장한 노래 한 곡씩 해드리면 손님들이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어디 라이브로 식사하면서 저 노래 들으면 식사하는 중국집 어디 있으면 나와보러 가세요.
1: 의련 씨도 합류하는데요. 자, 두 사람의 공연 잠시 구경해 볼까요?

0: 이 무안엔 고향에서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오신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잘해서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게제 바람이고요. 무안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요.
1: 풍요로운 자연을 품고 사람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고장 이곳은 무안입니다.

0: 있어요.
1: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2: 야, 스윙이.
1: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2: 그레이스 is very sensitive and kind.
1: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0: 고개가 대롭다.
1: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너무 이쁜데 우리 그레이스 마음?

0: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올리비아스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이쁘대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엔젤리나 엄마 김수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그레이스 엔젤리나 아빠.
0: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0: 그레이스도 이거 먹어봐.
1: 난 픽셀.
2: 이제 엄마 뭐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먹고 있어. 알겠지? 저가 다 해주면은 우리 그레이스 엔젤리나가 저한테 의지하고 저만 쳐다보는 아이로 절대 키우고 싶지 않아요.
3: Teach them to be strong and independent and protect them but not too much. Give them the strength and independence to know how to be strong and what to do. 네. I think I'm ready. 네.
1: 왜?
3: Yeah, for the family, I keep working hard and try for the family. It makes it interesting as well.
1: 난

0: Doshima is good. Chromio Doshima Noro. The white one.
1: Nice one. I'll be the
2: light. Wee! 저 이불 정리도 해줘야지.
1: 쭈쭈쭈. 우후! 나 테디도 어디?

0: 달성. 아, 어제 어디? 달성. 오빠.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하자.
1: 나야 아가들?
0: 네네 선생님.
1: 네네 선생님. 갑시다 갑시다. Let's go let's go.

엄청 여유롭게 왔다.

0: 매일매일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엔젤리나 제가 출산한 후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고마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달려오면은 저도 같이 뛸 수도 있고. 아, 왜 잡기들이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일로.
1: What happened?
0: No, it's okay, it's okay. 엄마, 물 줄게, 일로. 다리 언니 모르고 있어.
1: I think your foot might have hit her.
2: I did
1: that. Yeah. Yeah, you might. Yeah, you don't know. Yeah.
0: 자, 자. 괜찮아, 괜찮아.
1: 이 quick. Yeah. Swing. Yeah. Yeah. That the easy way?
2: That is not hard.
0: Oh, you doing good, Joshua?
1: I'm too happy.
0: 스페인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행 후 다시 호주로 여행하다가 데이트앱에서 처음 만났고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앞에서 같이 첫 만남을 했어요.
1: And then I felt really like nervous. Because Sejong is so beautiful and smile like lights up the room.
0: 신랑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쿵당쿵당 너무 귀여웠어요. 일이 끝나면 항상 와 있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먼 거리인데 항상 운전해서 저 보러 잠깐이나 보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그 신랑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0: 잠깐. 뭐가 보여?
1: 나 하늘 보고 있어.
0: 하늘 보고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1: 하늘 보고 언제 왔니?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0: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저희 같이 함께 한 2년 반 정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가지고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선생님이 경험을 말했어요. 안녕히 만지지 마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0: 엔젤 그레이스 션. 이렇게 만나요. 엄마 엔젤 엄마 그레이스 할아버지가 있잖아. 선물 있다.
1: 어떤 거?
0: 쇼핑. 엔젤이나까지 있고 그레이스까지 있고.
1: 할아버지 사랑해요.
2: 형, 뭐 이렇게 해서매졌어?
3: 아, 감사합니다.
2: As soon as possible, we will meet.
3: Me too, excited.
0: 사랑해요, 엄마.
1: 사랑해요.
0: 엄마 조심히 와. 고마워, thank you. 엄마. 바이. 남보살 또 컸지.
2: 그러니까 많이 키가 그냥 쑥쑥 자라네 그냥. 아유.
0: 살짝 가서 또 보고 싶다.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고, 어?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3: 어?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응?
4: 할아버지가 언제 제일 많이 보고 싶어?
1: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요.
4: 할머니, 떠났을 때 보고 싶어?
1: 나도 많이. 우리 같이 울어. 많이 기다리고 맨날 맨날 보고 싶어.
2: 자, 이거 뭐야, 이거는?
0: 우리 그리스 엔젤이나 엄청 좋아하고 내가 많이 사준다고 수정이하고.
2: 좋아하겠다. 이거 된장이에요, 이거는?
0: 네, 된장.
2: 한국 사람은 된장을 먹어야 돼. 야. 그래도 애들 좋아하겠다.
0: 네, 그리스 엔젤이나 엄청 좋아하겠지. 아, 행복하니까 눈물이 나네.
2: 아이고. 네, 가까이 있으면 여보가 요리도 많이 해줄 텐데. 멀리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응? 속상해.
2: 응? 엄마 마음은 다 똑같대요. 응? 이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0: 여보 이거 봐.
2: 어, 뭐야?
0: 이거 이 신발 기억나세요?
2: 어.
0: 이 신발 신고 어. 어리 집 처음에 15개월 때 어. 갔었잖아요. 어.

0: 우리 그레이스하고 엔젤리나 또 얼마큼 컸는지 또 그리고 그냥 다시 또 한번 또 예쁜 추억도 쌓고 싶고.
1: 이제 가져가야지. 튜닝 한번 해보고. 괜찮아요, 소리?
0: 예, 괜찮아요. 좋아요.
2: 뭐 한번 불러봐.
1: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 2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를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진짜 제 2인생을 너무 재밌게 살아요. 노래하고 이제 플루스를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수영.
0: 그냥 재밌어요. 즐기는 사람? 잘 즐기는 사람. 우리 아빠 어디 간 거야? 우리 아빠 진짜.

0: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은 너무 재밌게 살아요. 공항으로 출발. 빨리 가고 싶네. 어우, 꽉 차네, 꽉 차.
1: 그레이스 엔젤리나로 출발.
0: 영화 다 왔어요?
1: 네.
0: 네, 준비.
1: 네. 갈 때마다 설레, 막 설레. 나 소름 끼쳤어. 닭살 돋았어.
0: 그래서 엔젤리나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지금 우리를.
1: 응.
0: Welcome. Please select the scan passport.
1: 네, 여보가 영어할 줄 아니까 너무 좋아.
0: You may remove your passport from scanner. 탑승권 두 장 받아요, 두 장. 하나는 싱가포르 가는 거, 하나는 버스 가는 거. 갑시다.
1: 이제 출발해볼까요, 호주로?
0: 갑시다.
1: 우리 그레이스 엔젤이라는 곳에 가볼까요? 그레이스 엔젤이나,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이제 너희들 보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0: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사랑해요.

0: 따진 거 없지?
1: 네, 없어요.
0: 응?
1: 응.
0: 여기 프라이트 나온가 가자. 3터미널.
1: 3터미널
0: A13 가자. 몇 시에 인가를 했지? 12시라 했지?

0: 동안 힘내요.
1: 네, 파이팅. 알았어요. 갑시다.
0: 할 수 있어.
2: 할머니, 할아버지 도착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그치? 손 잡아가.
3: 나 먼저 뛸 거야.
2: 어? 엄마 제일 먼저 뛸 거야.
3: 난 더 빠르거든.
2: 엄마가 제일 먼저 뛰어가는 거야. 할머니가 도착했나. 랜드.
4: 엄마 언제야?
2: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 나왔잖아. 이제 곧 나올 거야. Then you smiled over your
3: shoulder. For a minute I was stone cold sober. 이제 왔다.
4: 할머니.
2: 들린다.
1: 들린다.
2: 들린다.
1: 어디 컸어? 이렇게 컸어.
2: 와.
1: 너 너무 커가지고 이 새끼야.
0: 예쁨에 안기는 순간 우리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안기는구나 했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뿌듯하고.
3: 나 이거 끌 수 있어.
2: 그랬어, 끌어.
3: 끝내.
2: 그래서 끌어, 그래서.
0: 역시 그레이스야.
2: 그레이스 컸어.
1: 그레이스도 얘 다 컸다. 네가 하나면 트렁크도 갖고 다니고, 야. 엔젤리나가 그냥, 어, 할아버지 선물 이렇게 해줬어. 너무 고마워.
3: 엄마, 우리 방금 끝이었어, 너한테.
1: 그래, 맞아. 근데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너한테 그런 거, 너한테 그런 그거는 친구한테 하는 거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0: 그래서 이제 좀 무거워. 너 무거워서 안 돼. 고마워. 할아버지 집어넣을게. 꾸쩍! 할아버지 선물 많이 갖고 왔어, 할아버지가.
1: 아래가는?
0: 응?
1: 이제 코코 차지 마.
0: 응?
1: 어? 코코 차지 마.
0: 알았어. 와, 하늘 봐라. 되게 많지, 물건이. 어? 이거 갖고 온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알아?
2: 수고했어, 고마워.
0: 자, 가자. 가야, 타, 이제.
2: 안전벨트 매시고.
3: 놀아보자.
2: 우린 뭐 어제 본 것 같아, 그치?
4: 2년 봐도 어제
2: 맨날 전화해.

0: 으쌰 갖고 가고 여보 갖고 오고 나 갖고 가고 가자.
1: 집 진짜 좋다.
2: 집 좋지?
1: 어.
2: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0: 어, 태극기 있네. 이야.
1: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잘 거.
0: 여기 우리 보금자리예요.
2: 네.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2: 아, 뭘 누워보세요.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푹신한, 아, 푹신한 거.
2: 완전 두 배네, 두 배. 두 배.
0: 여보.
2: 네.
3: 엄청했어요.
2: 제가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았죠.
0: 얘도 이제 한 해 가정을 잃었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서 좋아서 아주 그냥 흐뭇했습니다.
2: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사왔는지 한번 볼까, 우리?
0: 그래.
2: 어때?
3: 예.
0: 뭐 사왔는지 보자.
2: 한번 보자.
0: 야. 우와.
2: 네. 우와, 실제보다.
0: 이거 누가 한복이야, 이거? 이거는? 그 네 거.
2: 웬젤리나 한번 이거 입어볼래?
3: 언제 써, 이거?
2: 우와, 이쁘다.
0: 우와, 딱 맞네. 딱 맞아.
3: 많이 많이 봐주세요.
2: 머리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고
0: 일어났다가
2: 다시 또 앉아.
0: 앉아 이제 앉아.
2: 이렇게 앉고. 어. 옳지.
0: 아이고 우리 엔젤리나 이제 몇 살 됐어요?
3: 5살.
0: 5살.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엄마 말씀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3: 감사합니다.
0: 두 개 줘? 어, 두 개. 다음. 그레이스. 그레이스. 어. 자.
3: 많이 받으세요.
0: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앉으세요. 자, 우리 그레이스도 엄마 말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잘 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3: 가졌어?
0: 아, 그랬어? 야, 너 그것도 아닌데, 너도 하나 더 주자.
4: 이거 내려가고,
0: 아, 미안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 뭐, 안 해주면은, 바로바로 지적해, 얘는.
2: 엄마, 이제 우리 시작할까? 어떤 거 하면 돼? 아, 깎아주세요. 엄마, 우리 솜씨를 오랜만에 뽑아줘.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이랑 놀 때 제일 행복해. 어, 우리 아이들, 그치?
0: 응. 떨어지면 뭐가 있어? 오케이!

0: 미끄럽지? 어? 걸레, 기다려봐. 하나 걸레 갖고 올게.
1: 야! 나 좀...
0: 아, 이거 빵 거야, 괜찮아. 그랜파더 왔다, 그랜파더. 후대, 그랜파더 coming now. 잘 탄다, 그레이스. 잘 올라간다. 걔들만 보면 막 몸에 힘이 막 솟아나. 걔들 나한테 에너지 주는 것 같아, 막. 예!

0: 이게 딱 엄마가 요리한 냄새. 엄마의 요리야, 진짜. 아빠 도와주세요!
1: 야.
0: 우리 아빠 오늘 고생했죠?
1: 응.
0: 아싸, 아싸, 옆에 앉을게. 아싸, 아싸, 아싸. 앉아, 앉아, 앉아. 잘 먹겠습니다, 엄마.
2: 맛있게
0: 드세요.
3: 여기다
0: 넣을까? 그렇게 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 너 식당에 있냐?
0: 그거 다 먹을 거야? 먹는 거 막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배가 배부른 것 같아서. 손 어때?
2: 응, 잘가.
0: 손 아니, 어? 엄마, 아빠 최고 해주시. 네. 자, 최고 시작. 최고. 고마워.
2: 땡큐.

0: 준비됐어요? 그레이스 안 무서울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1: 재밌어.
0: 그치? John, do you have to change clothes?
2: 네.
3: 뭐 든든히 펴고 이제 어? 애들 아침을 먹여야 돼, 든든히. 좀 아침 든든하게 먹여야 돼, 애들. 애들 든든히 먹였어? 뭐라도 먹여.
0: 아빠 목소리도 좀 진정하면서 얘기해, 진정해. 이렇게 흥분하고 싶어가지고 흥분됐어?
3: 자, 문 열자. 이거를 물 열고 나가야 돼. 얘가 한국에 운전해가지고 맨날 왼쪽에 앉네. 오른쪽에 앉아야 돼.
4: 정신이 없어.
3: 나 근데 오른쪽에 하는 건나 힘들어. 아우.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내려, 내려. 아빠, 내려, 내려, 그냥. 그냥 뭐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5: 고바, 오반 달지.
3: 가자, 빨리 나와. 빼봐. 어, 엉덩이 들어간다, 엉덩이.
6: 아야, 아야. 아프잖아.
3: 자, 문 닫아.

0: 하시니까 나 내가 스타 대접 해줄게 한번.
1: 네.
2: 전 do the right things. Do it like that.
3: 그래서 흔들어, 흔들어.
2: 전 do the right things. 전 do it like this, okay?
1: 여기서 불어?
0: 네.
1: 여기서 불라고? 됐다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스카보르 비치 거기 가서 딱 가가지고서는 딱 연주를 했지. 그때 내가 플루트 쫙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 거야. 처음을 했거든 그거를.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네.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시작된 거야.
4: 쏙쏙 고르고
0: 쏙쏙쏙쏙쏙.
1: I'm very happy to play the my flute concert. First time I play the music Amazing Grace.

0: 스타일 I play the Nella Fantasia.
1: Nella Fantasia.
2: 제가 지장난일 때 협심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에 심장에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3: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2: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 종일 보고 있는 거. 그러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한 줄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마치유가 된 거예요.

0: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무리해서 안 해도 돼. 그래서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잖아.
0: 굿모닝.
2: Good morning. How are you?
0: Yeah.
2: Good, ready? So you are my surface today.
3: 인생이라는 거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서핑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죠. 로망. 나 저 언젠가를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수정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0: Now we do have changing rooms just there and there.
1: If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2: Yeah. 파도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제가 봐도 무서웠는데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네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1: Right, so we're gonna walk in together, one at a time, okay?
3: Ooh.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사람이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느낄 생각 없어. 뭔가 도전을 해보고 느낀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나 저래주나 마찬가지다.

0: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1: 가만히 있어.
0: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2: 애들이 못 잡게 아빠 뛰어다니는 거야?
0: 애들이 이제 나를 잡으러 오면 이거 뛰는 거구나?
2: 맞아.
0: 나를 잡기 좀 힘들 거 아마.
2: 자, 준비됐어?
1: 꼬리 깨웠나?
0: 우와! 우와!
3: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5: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6: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1: 성교육이요.
0: 분위기 좋아요. 오늘 더더욱 분위기를 화사하게 해줄 우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원한 요정에서 이제는 미용실 원장님으로 거듭나신 분이죠. 네가 참 좋아. 네, 이분 모셨습니다.
2: 언니가 더 잘하시는데요.
0: 오랜만이에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중1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지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저도 미용실 오픈하는 게 기사에서 봤는데
1: 네네네.
0: 오늘은 혹시 머리 직접 다 세팅하고?
1: 아니요, 아니요. 저도 방송 올 땐 받고 와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2: 요즘에 좀 말을 잘 듣나요?
1: 이제 크니까 어렸을 때랑은 또 다른 이제
2: 고민들이
1: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답형을 원해요, 엄마한테.
2: 짧게 말해라.
3: 엄마가 말이 많은 거
1: 많아져요.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이제는
2: 할 말이 원래 많아요.
1: 네.
2: 그리고 한 번에 하냐고.
1: 맞아.
2: 나도 모르게 웃겼네.
1: 저 진짜 할 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2: 네. 네.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연 씨 오늘 시원하게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지만 저희 태일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태일아 뭐 숙제하고 뭐 이것 좀 해서 그러면 내가 알았어요. 됐어.
1: 됐어?
2: 됐어를 시작하는 거야. 나도 됐어요, 그래서.
0: 와, 요즘 우리님도 마찬가지인데. 네. 말대꾸 시작한 거예요. 뭐가?
2: 신기하다.
0: 우리 좀 이것 좀 해줄래? 아빠나 해. 힘들어지는 거 이제 시작이요.
2: 이제 시작이에요.
3: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진리도 첫째가 그거 해야지 않겠어? 왜? 뭐 이렇게 하니까 왜? 왜라는.
2: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서름이 폭발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너무나 두려운 그 이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춘기입니다.
4: 알아서 딱다 되는 거.
0: 예. 밖으로 나가자.
5: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운동.
4: 생식을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요.
6: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1: 아, 정말 걱정이야.
6: 네.
7: 내가 알아서 할게.
8: 알겠다고.
2: 놀러 가.
0: 오늘 학교 갈 때 문 뜯어버릴 거야.
1: 모르겠어요. 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2: 우와. 무리 지어서 춤추러 다닌 게 사춘기입니다.
6: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 없죠.
1: 엄마 모르게 뭘 하셨어요?
6: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 때문에. 네.
2: 아, 사춘기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 무서운 이유가 더 있어요.
3: 왜요?
1: 왜요?
2: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나 정도 사춘기 온 거 아니면 사춘기라고 말도 하지 마. 약간 이럴 정도로 저 뭐 강력하게.
0: 네. 어, 그렇게 힘들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엄격한 학교를 다녔어요. 무릎밑 7cm. 네. 그리고 뭐 머리도 길러야 따야 되고. 그래서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우리 때 또 이 그 바지를 줄여 입었어요, 남자들은.
2: 근데 이걸 왜 그 짝붙게 만드는 거예요, 바지를?
3: 옛날에 그
6: 뭐 코풍 패션이 유행했었을 때라 그랬던 것 같은데.
3: 옛날 이제 뭐 한 5통 반.
2: 근데
3: 있었죠.
2: 저는 신기한 게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의외로.
6: 네, 저 다 줄여서 입었어요.
1: 진짜요?
6: 네, 그럼요.
0: 아, 그럼요.
6: 아, 진짜 맞아요. 네, 바지를 줄여 입으면 바지가 터져요.
3: 터지죠.
6: 터져서 바지도 새로 사고 막 그러게.
3: 와,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허벅지 다 줄인 거야.
6: 네, 다 줄인 거예요.
2: 저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춘기

0: 시절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와,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쌤도 진짜 너무
2: 진짜?
1: 귀엽다.
2: 어머,
0: 뭐야?
2: 뭐야?
0: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3: 이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2: 갑자기 밀었어요.
1: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3: 면도칼라고 밀었어요.
0: 사춘기가 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3: 그냥 재미로 했어요. 그때 조금 컸어요.
0: 무슨 파티 같은데요?
3: 네, 그때 생일 파티였어요.
0: 여자친구.
3: 아, 여자친구. 어머니 친구예요.
0: 어머니 친구예요?
3: 네.
0: 아,
1: 드디어.
0: 네. 어머나! 아니, 너무 예쁘다.
2: 진짜.
0: 아, 진짜 예쁘다.
2: 오, 눈 진짜 커.
1: 그때 저 사춘기 때 바로 데뷔를 해서.
0: 중학교 때 데뷔.
2: 서클. 네.
0: 그래, 서클이란 그룹 있었고. 이건 누구예요?
2: 누구지?
0: 왜 하필 지현 씨 뒤에 정규 씨 사진을 넣는지.
4: 네. 제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때. 사진입니다, 지금.
1: 근데 눈빛들이 보면 뭔가 뿜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 그림을. 누구예요?
5: 네, 저예요. 저거는 고등학교 때 가운데.
0: 여기 보면 다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게 생긴 친구들 모였네요.
6: 다 모범생 같은데?
5: 아, 네네.
0: 정규 씨 친구들 그룹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른 편이에요. 그렇죠? 네, 결이 많이 다른.
1: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첫째는 분명히 확실하게 사춘기인데 둘째가 아들 5학년인데 사춘기가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건지 시작을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0: 자, 그래서 사춘기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손가락을 좀 펴주세요. 이 테스트가 손가락을 펴야 됩니다.
7: 아니, 나 어제 살짝 손톱 깎았거든요.
0: 깔끔하게? 네,
7: 깔끔하게.
0: 네,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울컥하는 일이 많다. 맞으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 접으셨어요?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신 거예요?
7: 아니, 울컥을 하나?
1: 억울하다고 되게 울컥해요.
0: 지현 씨 얘기 말고 지금 정규 씨 아니라. 지금 오로지 지현 씨 얘기만 집중했는데 윌리엄이랑 벤틀리는.
3: 아니, 화난 일이 많아요, 요즘.
0: 아, 화를 많이. 아,
3: 화가 많아졌어요.
7: 맞아, 네. 맞아.
3: 특별히 동생한테 화가 많아요.
0: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부모의 규칙이나 잔소리에 반발한다.
3: 무조건 뭐가 규칙 있으면 막 어긋나고 막 힘들고 요즘은 그런 얘기 왜 학교 가야 돼?
0: 어? 맞아! 나 오늘 아침에 들었어.
3: 너 왜 학교 가야 돼?
0: 자기 왜 학교 가야 되냐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5: 이게 이제 알아서. 사춘기 애들은 거기에 꼭 붙는 말이 왜예요, 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1: 맞아.
5: 나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빠 말 왜 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왜가 붙으면 아 상당히 사춘기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8: 되게 궁금해서 왜는 아니고요. 네. 좀 반발하는 거죠. 맞아, 권위에 맞아. 반발하는 시기라서.
0: 피, 목소리, 가슴, 발달, 소경 등 신체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보다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 오, 지금 다 접히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1: 근데 되게 부럽다. 아직 안 접혀서.
0: 아직. 근데 뭐 우리도 커밍 순이에요, 네. 지현 씨.
5: 이걸로 이게 다 판단할 수는 없는데 한 3개 정도 되면 사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로 보면 되고요. 5개 다 이제 하셨다 그러면 아, 그 중심을 태풍의 눈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래요.
5: 많이 드실 것 같아요.
0: 태풍의 눈에 계시고.
5: 네, 태풍의 눈에 있습니다.
8: 여자애들이 한 1, 2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평균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에 시작하고 남자애는 조금 늦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시작되는 인데요. 요즘 보면 좀 아래로 더 내려간 것 같고 영향도 좋아서 그런지 환경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죠.
5: 이게 사춘기가 호르몬 변화에서 딱 시작이 켜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뇌에 있는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라는 이제 기관에서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막 이제 촉진이 돼요. 신체적으로 여자들은 가슴도 나오고 여드름 생기고 초경도 하고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고 몽정하고 음모랑 수염도 생기고 이제 생식이 가능해지는 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종족 번식이 가능하고. 네.
1: 아, 너무 무서워.
7: 옆에서 깊이니 탄식이 네. 막 느껴져요.
9: 와, 근데 저도 이제 이 사춘기 때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남들보다 2차 성징이 조금 느려가지고, 예. 네, 털도 조금 안 나고, 키도, 왜 그러세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9: 키도 안 크고. 그 와중에

0: 호르몬 활동은 막 활달했는지 여드름은 또 너무 많이 나요.
1: 여드름.
0: 예.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모 때문에 또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1: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0: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거울 네. 맨날 깨고 싶었어요.
1: 그때 생각해 보면 참 고민이 정말 정말 별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요 특별히 사춘기 남학생들의 고민 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뭘까요?
0: 탈을 쓰고 있네요.
1: 본인 얼굴을 이제 조금 가려줘야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유 궁금하다.
2: 화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사춘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3: 고왕 거민고.
1: 아, 귀여워 어떡해.
4: 저는 순수하기 때문에 못 보겠습니다.
5: 오늘 많이 쓰고 싶어졌어요.
0: 오늘 많이 쓰고 싶어져?
6: 다 듣고 각자 정답을 외쳐보는 거 알겠지?
2: 네.
4: 정답.
2: 2차 정지. 거기.
1: 이게 뭐예요?
7: 대절 아니에요?
2: 홍콩님 주세요.
1: 뭘까요?
8: 찐득찐득한 것 같아요.
0: 강력한 힌트네요.
8: 꿈꾼다.
1: 뚜비뚜비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0: 이야.
1: 정자 예.
8: 열심히 만들고
1: 아유,
8: 있죠.
0: 어서 오시고.
1: 안녕.
8: 와, 귀엽네요.
0: 자,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이동하세요. 야, 이동합니다.
1: 진짜. 귀여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0: 비 좀 봐. 가득 찼어. 비상이야, 비상.
1: 난리가 났어.
0: 지진 났어.
1: 난리가 났어.
7: 이거 진짜.
0: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7: 수영아.
9: 먼저 해보자.
1: 아, 이렇게 어린 나이도 몸정을 하는군요.
9: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이상하죠.
10: 이상. 네.
1: 이상해.
0: 아, 요상하지, 요상해.
11: 올해 2월 달쯤에 이제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처음 나왔어요, 몸정이.
10: 침대에다가 팬티를 숨겨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
1: 그치, 숨기고 싶지. 창피하지, 엄마한테도.
0: 아, 그렇지.
8: 당황스럽죠.
11: 몽정이 막 고등학생 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막 일찍 나온 것 같아서
10: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이거 이런 게 왜 나오지?
11: 아, 일단 소변 시술을 할 때 이제 바지가 완전 축축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말라 있어가지고 소변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10: 자고 일어났을 때 제 귀가 좀 붉었고 거기에서 약간 액체 같은 게 나오고
1: 그렇군요.
10: 좀 열이 나는 것 같았어요.
1: 본인도 모르게 일어난 일인 거예요.
0: 그렇죠.
9: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몸정이 뭔가요?
10: 자고 일어났을 때
12: 사정을 하고 사정을 모르고 사정이 뭔지 아는 사람.
0: 사정.
13: 불공 너무 궁금해.
1: 아이들이 아직 다 정확하게 몰라요. 아니면 또 이제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14: 한 번 먼저 할 때 보통 몇 개의 전자가 대충 되나요?
12: 웬만한 수요? 내 추측으로는 한 천억 개?
13: 천억
14: 개? 엄청 꽤 괜찮나요?
12: 알겠네.
0: 그렇지. 다 알진 않죠.
14: 운동은 언제까지 하나요?
12: 내 생각에는 주문?
10: 화공선
14: 하지 않을까?
10: 원하진 않는데 알아서 딱딱해요.
15: 얘가 왜 이렇게 서 있지?
0: 얘가 왜
15: 그냥
0: 이렇게...
15: 가만히 냅두면 조금 있으면
0: 인격을 줬네.
16: 안녕, 내 이름은 은경. 김은경이야. 학교 가는 중.
1: 성이 있어.
0: 알라. 곤란하다. 갑자기.
1: 어떻게 해야 돼? 내 몸 왜 이러지?
17: 난 더 커질 거야.
1: 어떻게?
0: 비상이다 비상.
8: 내 몸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
1: 너무 힘들겠다 그래.
17: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애물과 맥도산이
8: 애국가 부르죠. 예, 전형적인 애국가 부르죠.
1: 요즘 아이들 사실 성교육을 굉장히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 때보다는 훨씬 좀 준비가 잘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몽정을 모르는 친구들이 또 꽤 있네요.
18: 저 영상을 보고 우리 아들이 고시겠구나 아니면 오히려 뭐 이미 했을 수도 있겠구나.
0: 그쵸,
18: 네, 숨겼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좀 마음이 좀 다급해졌어요.
1: 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0: 사실 이제 저는 경험자잖아요. 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기분이 되게 찜찜한 거예요.
1: 찜찜한데?
0: 내가 소변 입었나?
1: 그치. 그럴 것 같아.
0: 그런데 그러면서 네. 너무 이제 당황을 했는데 보니까 이불이 안 젖어 있어.
19: 그러니까.
1: 그럼 좀
0: 이불이 안 젖어 있어. 그래가지고 소변을 볼 때 봤더니 젖어 있는 거예요, 이 팬티가. 근데 이게 제가 위로 또 누나 내시고.
1: 어떡해.
0: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또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고 학교를 갔던 거예요.
1: 그 상태로?
19: 진짜요?
0: 그냥 그치. 너무
8: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0: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19: 근데 좀 저도 기억났을 때 그때 좀 부끄럽고 막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한 일인데 뭔지 잘 모르고 되게 찝찝했거든요.
0: 너무 찝찝하죠.
19: 근데 내가 거의 빨래 바구니 맨 밑으로 이렇게 그냥 숨겨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빨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씻고 갈아입고 그냥 학교로 갔어요.
1: 너무 귀엽긴 하다. 빨래바구니 제일 밑에 있어도 어쨌든 다 이렇게 뒤집으면 보거든요.
19: 그런 생각 못해요. 일단 들키면 안 되니까.
0: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은 집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빨래감을 줄여야 돼. 근데 너 왜 팬티를 한 장 더 입었어? 이렇게 되면은
1: 집중되지. 누나 내신데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1: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몽정 고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쌤 씨랑 정규 씨가 참 유리해요. 저희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우린 또 생리고사 한번 하면 그때 또 유리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또 쌤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몽정 고사 문제는 특별히 우리 정규 씨가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네.
0: 흥미가지 마시고 소신껏 네. 아는 정도로.
19: 아니, 그럼 1등 하면 상품 그런 거 있어요?
0: 상품은 뭐 이따가 물 한 잔 드릴게요.
1: 네. 그래요.
0: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몽정은 야한 꿈을 꿔야 하는 것이다. 자, 일단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름이 몽정.
1: 몽정. 알겠다. 꿈꾼 거야, 꿈꾼 거야.
0: 자, 좋아요.
1: 네.
0: 하나, 둘, 셋.
1: 자, 몽정, 꿈꾸는 거.
0: 자, XXX, OX.
1: 네. 씨랑 저랑.
0: 저도 O 했고.
1: 저는 무조건 몽정이랑 꿈을 꿔야 돼요.
0: 꿈을 꿔야지.
1: 그 뭐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그 다음 액션이, 리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뭔가가 뭐.
0: 이유 없이 나올 수 없다.
1: 꿈을 꿨다.
19: 꿈 꾸는 게 맞는데, 제 경험자라서. 네. 그 무조건 양금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19: 네. 오. 제 경험에 그랬어요.
5: 아, 그래요? 네. 저는 오라고 했는데.
1: 그러면
19: 평소에

0: 그럼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1: 네, 우리 두 분한테. 네.
2: 정답은 X입니다.
1: 네. 줄인 거야.
2: 그래서 몽정은 정액이 가득 차면 신선한 정액이 다시 차기 위해서 묵은 정액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자연스러운 자동 배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양 꿈꾸면 한다는 편견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말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3: 동규 씨만 야한테
4: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아니, 저는 실제로 네.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뭐 기도하고 자고 그랬는데 양 꿈꾸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0: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부모님들도 아셔야겠네요. 사실 네. 저도 지금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네. 그냥 묵은 것들을 빼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 굳이 막 어, 왜 그랬어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네.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해요.
1: 맞아요. 두 번째, 몽정은 평생 안 할 수도 있다.
4: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 이게 희한하게 어? 지혜 누나랑 저만 같은 걸 들고.
0: 네. 어, 그러게요. 네. 어? 몽정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분들이
4: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0: 왜 우리랑 자꾸 반대로 가지? 네.
5: 모든 남성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0: 아니, 묵은 거를 그러면 어떻게 빼냅니까?
5: 뭐, 그쵸, 알아서 하겠죠.
0: 아, 다른 게?
5: 다른 방법은 있겠는데.
0: 아,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다고?
6: 정답은? 5입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남자의 85에서 95%가 몽정을 경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 5에서 15% 사이 정도는 몽정을 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몽정이 사춘기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안 하게 될 수도 있죠.
7: 아, 네. 이해가 됐어.
0: 네. 아, 나도 이제 이해가 됐어.
3: 저희 아들은 5학년인데 아직까지 저랑 같이 자거든요. 엄마 우리 꼭 끌어안고 자자 하고 항상 엄마랑 자려고 해요. 근데 언제쯤 할까요? 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6: 이게 좀 개인차가 좀 있어서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만 11에서 13세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고 네. 유전이나 체지방, 수면 패턴, 호르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좀 받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결혼한 남성도 몽정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위 유무에 따라서 몽정의 나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0: 욕심이 나요. 자꾸 틀려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한번 맞춰보고 싶은데 경쟁이 좀 되네요. 네. 다음 문제 좀 주세요.
1: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몽정은 자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네. 자, 아, EBS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0: 네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 맞습니다.
3: 이거는 어렵다.
5: 교육이 있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아, 왜냐면 우리도 중요한.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긴 했지만 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를 알아야 또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1: 하나, 둘, 셋,
0: 오. 자, 이번에 통일해서
1: 다르네요. 네.
6: 자위랑 몽정은 보완 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몽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액을 배출하게 되면 몽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몽정을 첫 사정으로 경험하는 남성이 13% 정도가 되거든요. 즉, 대부분의 경우는 자위를 통해서 먼저 사정을 한다는 게 훨씬 더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빠르다는 얘기죠.
0: 아까 몽정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았는데 우리 쌤 씨랑 뭐 네. 정규 씨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죠.
1: 아니,
0: 먼저 잘못된 게 아닙니다.
1: 역시 깜짝 놀랐어요.
0: 아니, 잘못된 게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옆에서 지금 쓰러졌어요.
0: 여기는 아들이 있으니까 네. 또 더 와닿아서.
3: 아직 애기 같고 막 너무
0: 받아들이세요, 지현 씨.
3: 아니 막 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근데 이게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요.
0: 고민하셔야 돼요.
5: 제가 아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같이 잤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벌써 아침에 그럼요. 일어나면 활기한 나이가 지났어요.
6: 난감할 거예요.
3: 막 이 생각을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0: 왜 불편해? 아이가 불편해. 건강하게 자라서 또 짝을 만나는 거니까 엄마가 또 건강하게 딱 밀어줘야죠. 아유 우리 자식 컸다 이러면서 이 자식 컸네 이러면서
6: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약간 그런 바이브가 필요해요. 아 너 남자 됐구나 자식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브가 필요하거든요. 쿨하게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2: 부모님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몽정 가지고 너무 막 놀리거나 이렇게 수치심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막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에게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황하지 말고 속옷 이렇게 한번 지렛빨래처럼 해서 세탁기에 넣어주면

0: 좋겠네. 뭐이 정도면 좋고요.
1: 자, 근데 사춘기에는요, 몸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사실 널뛰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요, 사춘기 부모, 자녀의 일상을 셀프 카메라로 담아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2: 먹는 거 빨리 해. 너 먹었으면 반해야 될거 아니야? 턱 닫아. 뭐야, 얘 넣어놓고 왔잖아, 지금.
3: 아침부터, 네.
4: 안녕하세요. 12살, 이제 막 사춘기가 찾아온 딸을 키우고 있는 광민지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2살 장나은입니다.
1: 귀여운 게 아주 귀여운데? 벌써 사춘기가 왔어요?
4: 오늘 저희 하루를 보여드릴게요.
6: 엄마, 아저씨,
2: 지금 우유 한잔 마시고, 다음에.
6: 아니, 싫어.
2: 그럼 머리 빨리 먹어.
6: 나 진짜 싫어.
2: 지금 한잔 먹고, 400 이상 먹어야 되니까, 지금 하나 먹고, 한 번만 하기 전에 하나 먹고.
6: 아, 우선 이따 먹을게.
2: 유산균 먹었어?
6: 내가 알아서 할게.
2: 유산균
1: 내가 알아서 할게 나오죠.
3: 나중에 알아서 안 하니까 문제죠.
2: 아, 지금 좀 먹어. 먹어야지.
6: 싫어, 싫어.
2: 언제 먹을 거야, 이거?
6: 이따 먹을 게 되면 좀.
2: 이따 먹으면 그냥 다 먹어. 지금 조금만 먹어.
6: 우유는 이따 먹으면 되는데 자꾸 엄마가 부족하니까 너무 싫어요.
4: 그냥 챙겨줄 때 고맙다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에너지를 쓰게
1: 그러니까
4: 할까?
1: 하면 되는데
4: 몸에 안 좋은 거 주는 것도
1: 너 생각해서 하는
4: 내가
1: 거지.
4: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알아서 안 하잖아.
1: 또 이제 아이는 또 자라서 잘하는데 왜 자꾸 그러나. 네.
2: 너 추울까 봐 아침에 추워. 입술도 너 립밤 말, 선크림 발랐어? 선크림 발랐어? 이 립밤은 너 입술 지금
6: 아니야 입술 다 녹아있어.
1: 립밤 바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6: 아 진짜 추워.
7: 가져가야지. 너무 난다.
4: 저희 첫째 방을 치우러 가보겠습니다. 혹시나 이불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세탁.
1: 저희 방은 그 진짜 소을 벗듯이
4: 여기저기 벗어있는 거지. 포장과 과자 포장을 하기 위한 곳인지. 그리고 딸맘들은 다 공감하시죠. 요새 유행 클리커.
3: 저렇게 정리 다 해주시는구나.
8: 안녕. 오늘 제 친구 지우랑 편의점 왔어요. 지우 되게 귀여워요.
3: 아, 귀여운데. 아, 아니, 근데 발도 안 돼. 엄청 밝네요, 진짜.
8: 걔 사줄 거예요. 제가 쏠 거예요.
9: 엄카, 엄카. 그 카드는 있잖아.
8: 그래서 지금 흥백을 해서 과자깡을 할 거예요, 여러분.
1: 과자깡?
8: 오, 겁나 재밌어요.
10: 반갑습니다.
1: 아, 봤어? 아, 점점 많이
11: 달라졌네.
12: 확 달라졌어.
2: 하고 안 가니까 바로 씻어.
6: 아니.
2: 응.
6: 아, 나 이따 치면 될 거야.
2: 빨리 씻어, 씻고 해.
1: 우리 엄마도 다 똑같아.
6: 잠깐 한번
1: 씻으라고. 아, 문을 딱 닫고 들어가요.
6: 여러분, 제가 가장 엄마 아빠한테 듣기 싫은 말은 첫 번째는 일단은 동생한테 좀 양아. 조용히 해라. 네.
1: 표정 진짜 무서웠어.
6: 좀 씻어라.
13: 양보해라.
6: 아, 야, 끊어.
1: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6: 아니, 엄마.
2: 왜?
6: 아니, 내 방인데 내가 알아서 쉰다고. 왜 엄마 엄마 하는
1: 거야? 네, 맞아. 방 치우면
2: 난리 나.
1: 아니, 근데 자기가 안 치우니까. 어떡해.
2: 네가 제대로 치워, 그러면 이제.
3: 내 거를 건드렸다는 게 이제 내 소유권을 건드렸다는 게 문제죠.
2: 좋아하는
6: 으쌰
2: 너슈핑
6: 이렇게 산거 버린대요.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가득을 했어.
14: 저 땐 또 되게 좋아해. 저 때는 진짜 엄마한테 웃어줘요. 유일하게.
2: 이런 거 약간 이런 디테일 있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하은아 이거 어때? 싫어? 왜? 이거 봐봐, 이거 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거 어때? 예쁘지 않아? 어?
14: 저건 다 포기했어, 옷 스타일을.
3: 그쵸, 자기 스타일대로.
2: 이거는 입어봐, 입어보는데 너 급식 먹으면 다 흘릴 것 같은데, 이거?
1: 아, 그럼 취향이 달라, 엄마랑
14: 되게 달라요.
2: 예쁘지 않아?
1: 엄마도 짜증 나셨어요. 아,

0: 엄마 표정.
1: 엄마의 표정이 좋아.
2: 엄마 너무 웃기다. 엄마 너무 웃기다. 오, 맞아. 이때 진짜 맞아.
3: 딸거 보고 이제 눈물을
2: 근데 사실 저 정도면 되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4: 아, 아직은
2: 저는 저 생각하면 게... 진짜 귀신 쓰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못된이가 들어와가지고. 어땠어요, 재현 씨는?
4: 저는 지금 제 딸이 방해를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2: 아, 손도 못대게.
4: 네, 그래서 그럼 청소기만 밀어줄게. 그래도 청소기도 안 돼요. 아예 진입이 금지여서.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서윤이 날 때 누가 제 방에 들어오는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2: 그랬구나.
4: 아빠, 오빠.
2: 아, 그러면 뭔가 조금 아이를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4: 근데 저는 얘가 이러는 거 왜 이해가 안 되죠?
2: 본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잘 알아보세요.
4: 본인 기억이 안 나요.
1: 사실 저는 이제 제 네. 사춘기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저는 오히려 내가 사춘기가 왔나? 싶을 정도로 네. 저는 뭐 맨날 뭐 친구들이랑 뭐 춤추러 다니고
2: 춤추러 다니는 게 사춘기예요. 춤추러 무리지어서 춤추러 다니는 게 사춘기입니다. 근데 어떤 춤 췄어요 그때?
1: 뭐 한 바퀴 돌아도 돼요?
2: 한 바퀴 돌아도 돼요?
1: 한 바퀴 돌아도 돼요?
2: 돌려줘요.
3: 저도 이제 사춘기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로 여쭤봤는데 중학교 때 뭐 말썽 풀여가지고 학교에서 전화도 온 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집을 짧게 가출을 한 적도 있었고
2: 반전이다.
4: 엄마 모르게 뭘 하셨어요?
2: 그니까
3: 그건 노코멘트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되게 걱정 많이 하셨겠다
2: 그럼요.
3: 했죠. 근데
2: 네.
3: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2: 그렇죠.
3: 전혀 들지 않아요.
2: 그치,
3: 정말.
2: 그치.
5: 사춘기를 조용히 보내는 것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은 용광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 조금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춘기 자녀랑 트러블이 날 땐 얘가 당장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 당장 행동을 고쳐주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감정이 되게 휘몰아치는 시기라서 즉각 반응하시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나중에 가라앉은 다음에 너무 길게 말고 짧게 너 아까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보구나 그냥 딱 던지는 정도로만 얘기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아이를 등한 시간에 연결을 포기하지 않고 짧은 그냥 인사나 안부 정도 얘기하는 거. 하지만 아이랑 대화하고 싶다고 너무 들이대시면 곤란해요. 좋은 것도 세 번만 권하시면 되고 아닌 것 같아도 만류하는 건 세 번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 과연 이게 될까요? 이게 3세 번. 아, 이걸 진짜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5: 또 사춘기 아이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4: 아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잘못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알려주고 짚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5: 네, 근데 그거는 네. 걔가 준비가 되고 걔가 요청했을 때 해주시는 게 좋지. 사춘기에는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갈 때가 많고 자기만의 네. 공간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주변의 어떤 어른이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 뭐 비판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얘가 나빠서가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지금 얘가 정신이 없다, 미쳤다고 봐야 돼.
4: 호르몬이 하는 거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
2: 호르몬.
4: 호르몬이 하는 일이다. 네.
2: 호르몬 귀신에 쓰인 거야.
5: 지금 잘 귀신에. 맞아요.
2: 근데 이게 자꾸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한번 말 나온 김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샘 씨가 아빠 역할을 해주시고 네. 정규 씨가 윌리엄이에요. 아, 아들이죠.
6: 예. 아, 윌리엄, 학교에서 왔어? 아니,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아니, 옷은 빨래바구니 넣고.
7: 아니, 요점만 말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아, 진짜.
2: 황오, 자, 문이 닫혔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6: 네. 실컷 거기 안에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내 말 안 할게. 너 내일 학교 갈 때 문 뜯어버릴 거야.
2: 무서워. 아니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쌤쯤 어떻게 할 거예요?
6: 이거 그 소통하는 게 그 가족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4: 맞아요, 맞아요.
6: 이거 소통 없어버리면 나도 되게 배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냥 혼자서 아마 눈물 날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지현 씨가 한번.

0: 야, 이거 지금 집어 던진 거야, 지금?
1: 야, 몰라. 나 밖에 나갈 거야.
0: 너 내가 어떻게,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야, 널로 와! 널로 와!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2: 근데 이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0: 아, 근데 화난, 이게 순간적으로 이걸 던지고 나간 거야, 화가 난 거야. 오케이, 다 좋아. 근데 어딜 내가 얘를 어떻게 진짜 키웠는데 이걸 던져 나한테 이걸 갑자기 또 욱하게 되는데.
2: 이입했어.
0: 네네.
3: 아니 근데 그 관계 깨지는 것보다 핸드폰 깨지는 게 또 나을까요?
1: 아니 저는 핸드폰이 깨져버렸으면 좋겠어요.
4: 아 차라리 그치.
0: 핸드폰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니까. 야 근데 상황극만 했는데도 아, 지금 다들 몰입을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샘 씨도 막 속상하고 저 역시도 막 지금 약간 차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실제로 우리 사춘기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오죽할까 싶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2: 그렇죠. 아이 중심으로 다 하게 되죠.
0: 맞아.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이 대부분.

0: 아, 이미 영상이 슬픈데.
1: 맞아요. 부모는 누가 이해합니까?
2: 혹시냐?
3: 정말.
1: 엄마들 스트레스 푸는 시간인 것 같아요.
4: 우리 집이 전 설정어. 나도
5: 하시오.
1: 어떤 게 가장 힘드셨을까요?

0: 아이들의 불평들. 네.
1: 제가 아, 알아서 할게.
2: 학교 끝나면은 아주 간단해. 딱 두 글자. 놀게.
3: 어, 놀게.
2: 아, 나 오늘 약속 있어. 애들이 말하자고 할 거야. 근데, 아, 나
4: 진짜 말하자.
2: 진짜 너무 아파. 그만 좀. 아, 집착 좀 하지 마.
5: 완전
4: 집착 좀 하지 말래.
5: 완전.
6: 화장을 많이 하니까 좀 화장 좀 덜해라 그러면 엄마는 모른다고.
4: 맞아. 엄마가 뭘 알아.
7: 엄마 뭘 알아. 맞아.
8: 우리 집만 10시야.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남아놨어.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남았어. 내 친구들은 다 엄마가 일을 해서 용돈도 많이 주고 그걸로 밖에서 사먹고 저녁도 먹고 들어간대. 근데 엄마는 왜 이러네?
4: 오, 마사.
8: 바로 그 주에
4: 어머.
8: 나갔자. 했더니 엄마는 얼마 벌어? 어떤 사람이 누구냐?
4: 엄마를 주게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속상하다.
6: 엄마. 내 친구는 뭐가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왜 없어? 엄마, 내 친구는 학원을 네다섯 군데 다니는데 왜 나는 한 군데밖에 안 보내줘?
9: 학원 보내줘도 학원 왜 보내? 안 보내줘도
5: 보내주면 보내준다고 하죠.
6: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니랑 똑같은 딸 낳아봐. 어, 너랑 똑같은 딸 낳아가지고 똑같이 겪어봐.
4: 대답을 안 하는 거. 이것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7: 맞아요. 환장해요.
8: 불러도 대답 없기 시작할 때가.
6: 경과 같았어요.
8: 밥? 예, 네. 밥.
6: 이거를 꼭 찌면 끝나는. 문 열고 엄마 왔는데 아빠 왔는데 왜 아무도 안 나오냐고 말을 안 해요. 성공인간 되는 기분이 들어요.
8: 저 한 4일 동안 나 안 한 적이 있는데
4: 4일? 그럴 수가 있어요? 와,
8: 기다렸어요. 저 진짜 되게 힘들게 울면서 울면서 저 기다렸어요.
4: 수양을 하셨구나.
8: 기다리니까 와, 오더라고요. 그냥 진짜 화가 나거나 그렇게 문을 닫고 가거나 하면 말 걸고 싶지 않아. 그냥 난 너랑 안 봐도 살아 하는 그렇게 해야 밀당을 해야 아들이 나 빨리 나오더라.
5: 맞아요. 맞아요.
4: 그렇구나. 밀당을 해야
5: 필요해요. 밀당이.
4: 아, 근데 정말 보면서 우리 엄마들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7: 아, 근데 저 너무너무 이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저를 말을 못하게 해요. 이렇게 집에서는 뭐 그렇다 괜찮은데 이제 밖에서 이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5: 맞아요.
4: 말하지 말라고?
7: 어.
4: 왜요?
7: 모르겠어요.

0: 그런 식이 다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엄마 옆에 있는 자체도 불편하고 창피하고 머리도 다 창피해.
1: 맞아, 맞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 창피한 시기에.
0: 맞아, 맞아, 맞아. 엄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2: 그게 사춘기 때는 그 되게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예를 들면 뭐 마트 갈 때도 그냥 부시시하게 대충 하고 가잖아요. 아무도 나 안 보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서 친구나 누군가가 다 나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조금만 얘기하면 아, 왜 쪽팔리게 부끄럽게 왜 그래? 막 이러고 이제 막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3: 아까 영상에 나온 부모님들 보면서 저는 진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이제 화가 나면 좀 더 운동화 신고 그냥 머리 질끈 묶고 나가서 뛰고
4: 네.
3: 그냥 막 스쿼트 하고 막 바벨 하고 막 저는 이제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어요. 네.
5: 아니 사진을 봤더니 나 여기 복근이랑 팔 근육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알기로 레그프레스 80에서 100kg 치신다고.
3: 네. 근데 이게 첫째가 사춘기가 와서 지금 이만큼인데 둘째까지 오면 한 200kg 칠 것 같아요.
1: 와. 기대가 되네요. 네.
6: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누구 알아주나요? 이거 부모님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2: 사실 아이들 사춘기 청소년기가 부모한테도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부모가 사랑했던 그 아이가 어디론가 그냥 없어져 버려 있어요.
1: 너무 슬퍼.
2: 왜냐면 하숙생이 집에 있는 거예요.
5: 하숙생.
2: 아, 부모의 돈도 안 내는 하숙생, 아무것도 안 하는 하숙생이 집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나 에너지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을 이렇게 돈 들여서 보내놨더니 공부도 안 해, 숙제도 안 해, 연락 와 이러면 야 그럼 됐다, 너 학원 다니지 말아라, 뭐 정 가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돈으로 부모님 그냥 PT라도 끊으시고 헬스장이라도 가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시간과 에너지를 기울이다 보면 아이가 다시 접근하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오거든요. 그럴 때 또 아이랑 또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시간과 돈도 좀 쓰시고 좋은 친구나 지인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3: 전 요즘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1: 맞아.
3: 나름 씩씩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별거 아닌 거에 막 진짜 막 눈물 나고 막 가슴이 찡하고 막
1: 100명 준 것 같습니다. 지현 씨? 나보다 먼저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온 것 같기도 하고.
7: 예전에는 좀 일찍 낳고 일찍 기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엇갈렸는데 지금은 사실 엄마들 폐경기 즈음 해갖고 아이들의 그 사춘기가 와요.
1: 맞아요.
7: 그러니까 이 폐경기가 되면 호르몬이 없어지는 시기고 사춘기는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참 힘든 것 같아요.
6: 폐경기도 사춘기도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맞아요?
2: 아 사춘기가 이기죠. 왜냐면
1: 사춘기가 이겨요?
2: 그럼요.
1: 아니 우리 갱년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서
2: 아니요 이게 뜨는 해랑 지는 해가 있는데 뜨는 해가 이기죠. 지는 해가 이길 리가 있나요?
6: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 우울해지네.
1: 우리 모두 다들 한때 사춘기를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절에 나에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5: 네 외모 괜찮아. 거울 깨고 싶지?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개그맨 된 거 아니야. 파이팅!
1: 저는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혜야 다 좋아. 학교만 가자. 학교 가야 돼요. 학교만 가자.
3: 너 방에만 혼자 있고 싶지? 엄마, 아빠, 오빠도 다 싫지? 근데 그 순간도 다 지나간다?
1: 울 것 같은데?
2: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자면 아이들은 또 때가 되면 부모 옆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춘기 때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아이가 돌아오지를 못하죠. 다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기 아이를 자기처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CCTV 같은 부모가 아니고 가로등처럼 이렇게 밝혀주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뭐 너 시험 혹은 뭐 학원 이런 얘기보다는 너 요새 뭐 연예인 누가 좋아? 어떤 지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뭐 친구는 어떤 친구랑 사귀고 있어? 이런 어떤 관심사랑 얘기해보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1: 네. 억지로 했다가 또.

0: 보잼.
1: 예, 보잼. 보잼. 보잼. 아, 보잼 나오니까.
2: 자, 오늘 우리 지연 씨 함께 네.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3: 많이 해소됐고요. 네. 저도 아 오늘 참 나오길 잘했다 생각을 해요. 저 정말 너무 무지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의 첫 성교육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부모한테도 첫 성교육인 것 같아요. 네.
2: 자, 오늘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4: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2: 잡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뭐? 나는 뭔지 모르니까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막 가요. 전국의 부모님들이 우리 집은 괜찮나? 맨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5: 제로투라고.
2: 네.
6: 제로투
2: 뭐예요?
5: 뭐예요? 골반을 꺾어 이렇게. 네. 이런 거 있어.
4: 지금 제도 이외에
7: 그거
4: 봤어요.
7: 8시간씩.
2: 8시간은 좀 길다.
8: 좋아요 많이 안 달렸는 기분 어때요?
9: 그 삭제하는데요, 그냥?
10: 저도 삭제예요.
11: 사람은 저렇게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2: 게임 속 캐릭터를 비슷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와. 끼는 거 없나요?
5: 오우야, 이거 장점이다.
10: 아니, 우리 그만하면 안 될까? 너무 화가 나는데.
2: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8: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7: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8: 자전거.
7: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8: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7: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8: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8: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7: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7: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8: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7: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8: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7: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8: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0: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올라가 볼까?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나에게도 올 것이 왔네.

0: 오늘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대부도에 왔습니다. 아~ 대부도.
1: 너무 예, 좋은데요?
0: 예, 예. 뒤에는 바다가 보이고 앞에는 지금 말이 보입니다. 말이.

0: 야, 진짜. 아, 말이. 앞에 막 말이 지금 뛰놀고 있어요.
1: 한두 마리가 아니라.
0: 예. 저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녕.
1: 우와, 이렇게 가까이 오다니.
0: 너, 아, 물진 않지?
1: 야, 너. 물가봐. 만져보고 싶은데, 물가봐.

0: 아니 얘 얘들이 가끔 물거든.
1: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0: 안녕. 야, 너 진짜 멋있다. 그치?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아유 멋있어요.
1: 오.
0: 여기가 근데 말 농장 같기도 네. 하고, 어, 니네 저기 주인은 어딨니?
1: 어,
0: 저기. 저 누가 오시는데? 어휴.

0: 택시를 타고.
1: 강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예. 아, 오늘의 백만장자.
1: 그렇습니다.
3: 아, 예. 말 타고 등장하신 건 저희 역사상 두 번째인데.
0: 네, 두 번째로.
4: 누가 말을 타고 오는데? 백만장자세요?
5: 내가 억만장자인데.
4: 억만장자.
6: 아이고, 안녕.
1: 그렇지 않고.
0: 이름이 뭐예요?
1: 칼리스토고요. 장훈 씨가 네, 말을 진짜 많이 좋아한다고.
3: 엄청 좋아해요.
1: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로 오셨어요.
3: 아, 제가 워낙에 말을 좋아해서 제가 말 나오는 영화,
0: 네,
3: 드라마 등등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아우, 이 친구 너무 멋있다. 아우, 아우. 여기가 근데 어떤 곳인가요?
1: 아, 여기는 지금 승마장입니다.
3: 승마장이요?
1: 제가 주인인 승마장이죠. 아~
3: 정식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제 본업은
3: 네,
1: 특수 엘리베이터고요. 600인승 엘리베이터를 만든 김기영입니다.

0: 350억 플러스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갔죠.
1: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2: 이걸 지으시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0: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산이에요.
1: 600인승?
2: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0: 최초의 특수 엘리베이터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3: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0: 그렇죠. 제 어떤 인생의 모토가 돼버렸어요.
2: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 개발해서 만들어 내놓을 거예요.
3: 아,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승마장은 어떤 개인의 어떤 취미로?
0: 취미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승마 문화를 예. 복원하려고 이걸 큰 뜻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2: 저는 원래 그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승마 문화 복원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승마 문화가 아주 아시아 최상위 수준이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쇠락 정도가 아니라 거세됐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승마 문화 복원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0: 여기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 부지가 2만여 평이고요.
0: 2만 평.
1: 네. 이 바닷가 쪽으로도 확장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0: 여기 죄송하지만 이 말이.
1: 네.
0: 이런 말들은 한 필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하죠?
1: 보통 승용마들은 5천만 원에서 한 1억 5천 하고요.
0: 1억 5천.
2: 아...
1: 네, 말에 따라서 뭐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지금, 자기를 그렇게 낮게
2: 그러니까.
1: 보냐고.
0: 아, 얘는 더 가격이, 아, 얘는 더 가격이, 미안하다. 미안해. 네.
2: 갑자기 미안하다. 기가 나빠진 것 같아요.
1: 아니, 기 보세요. 다 들어요. 다
0: 들어요.
2: 얘기하는데.
0: 물어봐. 너 화나서 물라 그러는 거 아니야?
1: 그러진 않아요.
0: 미안해. 미안해. 저기 저 뒤에 저 돔 같은
1: 예.
0: 저곳은 실내 승마장이에요.
1: 그렇습니다. 골든돔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0: 예, 예, 예.
1: 네, 들어가시죠.
0: 예, 예. 네.
1: 가자, 우리 칼리스토.
0: 아이고.
1: 예. 가자.
0: 가라. 야, 여기가.
1: 네.
2: 와.
0: 밖에서 보는 것보다 엄청 커요.
1: 이게 평수가 한 2천여 평 되고요.
0: 아.
1: 지붕이
2: 네.
1: 7,700장의 유리로 돼 있어요.
0: 와, 대단합니다.
1: 네.
2: 진짜 많네요, 진짜. 네.
1: 그렇죠. 콜로세움 같은 느낌 네. 나죠?
0: 그러니까요.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 이거 제가 직접 설계한 거거든요.
0: 아...
1: 직접 설계해서 건설회사한테 받으니까
2: 네.
1: 기둥을 안 세우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유리를 7,700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0: 네네.
1: 폭설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계했으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건설회사를 직접 샀어요, 제가.
0: 건설회사를 사셨어요?
1: 190명까지 이거, 다 사가지고.
2: 이걸 지으려고?
1: 네, 직접 샀어요.
2: 우와. 근데 다들 안 된다고 했는데 해내셨네요?
1: 2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수십 번 불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이 튼튼하고
0: 아, 저 사이드에 이게 마방이 하나씩 있는 건가요?
1: 예. 방이 112개고 지금 들어있는 말들은 5, 60마리인데
2: 그래도 많네요. 112개면 엄청 크죠.
0: 말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1: 네, 네, 이게 우리 말들의 증명사진입니다.
0: 아하.
2: 너무 귀엽다.
0: 아, 이게 사진인가요?
1: 네, 사진입니다. 다.

0: 말 증명사진 처음 봐요.
1: 그래요?
0: 이름도 다 외우시겠네요, 그러면.
2: 그럼요, 물론 외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말 표정이에요.
0: 재밌는 사진을 붙여놓으신 건가요?
2: 예, 이거 한번 장훈 씨 이거 맞춰봐요.

0: 어?
1: 천재시네,
2: 사랑하는 천재. 마음.
1: 천재. 어. 이건 플레멘 반응이라고 해서 네. 이성에 대해서 막 관심을 직접 보이는 거예요.
3: 이 작가님 좋아하네.
4: 작가님, 저 아까 이게 아까 제가 잘못. 작가님, 저 아까 이게
2: 이제 우리 말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름이다, 이렇게.
1: 아우, 그럼요, 그럼요.
0: 있네요.
2: 테리우스, 이리 와봐. 테리우스, 테리우스, 살짝 한번 나와볼게요.
3: 예, 예, 예. 발 차이 예. 엄청나요.
2: 자, 한번 보세요, 장훈 씨. 장훈 씨, 이게, 한번 잡아주세요. 네.
0: 다리가 얘가.
2: 다리에도 갈기가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굵고. 예. 와, 얘가 몸이.
2: 엘리자베스 여왕 그 마차 타고 예, 예. 큰 행사할 때 끄는 말이죠.
3: 발 진짜
0: 다리가 발이 발. 진짜 남아네요.
2: 발에 오, 갈기도 있어서 눈 같은 데서도 잘 걸어가요. 오. 그러니까 마차를 끌기가 좋아요. 네네.
0: 아니 저기 우리 선생님 저 당근 좀 잠깐 몇 개만 주세요 우리. 테리우스
2: 아이고 지금 놓아가지고 얼치 얼치 어우 아니 말을 무서워한다더니 뭐 완전히 안 무서워하네요.
3: 아니, 아니, 느낌 신기해요. 여기다 주세요. 문나이
0: 에르메스 프린스 아이고 그레텔 아이고 아 주세요. 일로 와 문나이
2: 24년 동안 네. 이 많은 사람이 여기 왔는데 장훈 씨처럼 진짜 골고루 나눠준 사람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우, 정말
0: 아니
2: 내 사랑하는 말 아껴줘서 아니, 고마워요.
0: 제가 진짜 고마워요. 네. 거짓말이 아니라 말을 좋아합니다.
2: 아우
0: 칼리스토.
2: 아유
3: 이 정도면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예, 먹는 것도 얌전하죠.
0: 아, 다시 가자.
4: 아. 진심으로 말을.
0: 예예예.
3: 대표님.
2: 예.
3: 작은 말은 없어요 혹시?
2: 있죠. 작은 말? 샤론 요 앞에 있습니다.
3: 그래요? 기다렸다.
2: 샤론.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샤론이. 샤론이, 어우, 나도 당근 좀.
3: 몇 살이에요?
2: 얘는 31살이에요.
3: 에?
2: 이 많은 말들 중에 최고령 어이구. 할머니.
3: 아, 그래요? 근데...
2: 샤론아. 샤론 나와볼까? 샤론 일로 갈까? 옳지, 우리 나와보자.
3: 우와.
2: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3: 오, 할머니.
0: 우리 예원 씨가. 네.
2: 끝에만 살짝.
0: 예 주고, 잡고. 우리 저기, 김
3: 씨. 뒤에 죽을 거예요?
2: 던져주세요. 짧은 건 던져주세요. 네. 끝에만 살짝 잡고.
0: 일로 와.
2: 오. 이것도 커서 잘라먹자마자.
3: 아.
2: 아이고, 우리. 맛있어. 어이, 맛있어. 샤론이 맛있어.
0: 근데 여기서도 수익이 좀 발생합니까?
2: 저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네. 이걸 만든 게 아니라서 24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게 이용되면서 많은
0: 승마인들한테
2: 네. 승마 문화를 이렇게 보급하는 것 자체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봐요. 네.
0: 여기 있다가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더 있으면 사실은 우리 대표님의 본업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회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시죠.
0: 알겠습니다.
2: 장훈 씨, 갑시다. 본업으로 갑시다.
0: 안녕. 칼리스토. 또 봐. 아이고, 착하네.
3: 여기가 대표님이 계신 엘리베이터 공장.
2: 그렇습니다.
0: 저 타워는 뭔가요?
2: 저 위에 비밀의 공간이 있어요. 아~ 저만의 공간. 네. 아~ 보이시나요? 저 위에. 네.
3: 불빛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2: 그 위에 있습니다.
3: 아, 더 위에요?
2: 그렇습니다. 네.
3: 오~
2: 옆으로 당겨주세요. 네.
0: 아~
2: 자, 여기입니다.
0: 여기가.
2: 네. 처음이시죠, 이런.
0: 예, 예.
3: 난생 처음이죠.
2: 네.

0: 근데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이제 공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막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막좀 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1: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일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데는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수요자가 필요한 거에 맞춰서 이 주문 생산을 해요. 일반 엘리베이터는 자동차로 말하면 승용차예요. 똑같은 규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거고, 특수 엘리베이터는 그 내부 디자인부터 목적부터 사용하는 사람부터 거기에 맞춤으로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600인승 엘리베이터가 여기가 본산이에요.
2: 600인승?
1: 그렇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0: 아니, 근데
2: 600명이 탈 일이 있어요?
0: 600명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필요한 거?

0: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네. 보시죠.
1: 보면 이해가 딱 될 것 같아서.
0: 그렇습니다. 네.
1: 아 여기에요?
0: 네.
2: 자, 아 이게

0: 아, 이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1: 아니, 그렇죠. 얼마나 큰데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한번 보실까요?

0: 골리앗 엘리베이터의 평균은 한 45평 됩니다.
1: 45평.
0: 45평.
1: 웬만한 가정집만. 네.
0: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 촘촘히 섰을 때는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네.
1: 근데 이런 그 특수 엘리베이터는 이 회사에서만 만드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좀
0: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발명해서 특허를 갖고 있고 미국,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국제 특허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2: 전 세계
0: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1: 이만한 사이즈를 그럼 아무도 못 만드나요?
0: 그냥 60톤 600인승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1: 어디?
0: 우리나라 최대 기업.
1: 예.
0: 삼성전자.
1: 삼성전자.
0: 삼 디스플레이.
1: 예.
0: 현 중공업.
1: 예.
0: L 디스플레이. 또 원자력 발전소. GTX 지하 대신도.
2: 쓰이는 곳이 안 지날 것 같아요.
0: 많습니다.
1: 이건 한 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0: 지금 이 규격은 8,90억.
1: 8,90억?
0: 예, 한 대.
1: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열 대만 팔아도 1년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0: 예. 그렇죠, 예, 예.
1: 열 대, 1년에 열 예. 대만 만들어도 네. 1년 매출은. 예.
0: 와.
1: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엘리베이터 백만장자 우리 김기영 대표님 백지수표에 얼마를 적으셨을지 궁금합니다.
0: 네, 드리겠습니다.
1: 네, 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전교 1, 2등을 항상 했는데
2: 오.
0: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명문대학 가는 게 제 생각뿐 아니라 뭐 학교에서나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2천만 원 때문에
1: 네.
0: 제가 기계공고를 가게 됐어요.
1: 아.
0: 보증을 아버지가 서셨어요. 서주셨는데 빚쟁이들이 막 밤에도 찾아오고 막 그 부채가 제가 기억하기로 2천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기계공고를 가서
1: 빨리 돈을 좀 벌어야겠다.
2: 근데 사실 기계공고를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주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있었죠. 기계공고를 들어가서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1: 네.
0: 찾아왔어요.

0: 박정희 대통령은 충청남도 순시길에서는 대전에 있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기계실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1: 대통령께서 오신다는 그게 결정된 뒤에 이틀 전부터 경호원들이 뭐 쫙 깔려가지고 정말 학교 곳곳 뭐 고철장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는 걸 봤거든요. 기계 실습장은 막 반짝반짝하게 선생님들하고 닦고 학교는 뭐 완전히 보안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2: 직접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1: 그렇죠. 제가 수석으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대통령과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0: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1: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막 저는 생생해요.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시고 눈빛이 빛나시는데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중에 제일 가슴에 꽂힌 것은 굉장히 그 심장이 꽂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져라.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한테는 이게 아주 제 1호 보물이거든요.
0: 대단한.
2: 와. 받으신 거죠?
1: 네.
0: 유비무환. 네,
1: 친필입니다.
0: 네.
1: 준비를
0: 잘해라.
1: 잘해라는 그런 뜻. 그래서
0: 이 친필 휘호를 써서 보내주신 거네.
2: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겠는데요?
1: 깜짝 놀랐죠.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큰 이런 걸 해주시다니 막 나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0: 근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만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제가 그 날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세계 최고 남다른 기술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인구는 너무 많고 땅은 좁으니까 그러면 고층 빌딩이 많아져야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다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많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정했죠.
2: 그럼 대표님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1: 제가 이걸 정해가지고 한 다음 날부터 선생님들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그 자료 서적을 구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됐어요.
0: 그 당시 책이 있으시다고?
1: 물론입니다. 오래돼서 잘못 건드리면 막 흩어져 버릴 정도인데요.
2: 네.
1: 이게 일본어로 에레베다 에스카레다 라고 네. 읽습니다.
2: 전문 책인가 봐요?
1: 다 복사한 거예요.
0: 아니 근데 책을 얼마나 보셨으면은 이게 거의 다 해졌네요.
2: 예.
1: 테이프로 붙여서 봤는데 테이프도 해져서 부러질 예. 정도니까 이 책을 독파하고 나서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와. 그런 계기가 된 책이에요.

0: 아니 근데 그 이게 책으로 본다고 뭐 이해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대전 최초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처음 거길 교련복 입고 찾아가가지고 나 일 좀 하게 해달라니까 시켜줘가지고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제 생각에 다른 사람 두세 배 일하는 거 같아요. 지치지도 않고 15층을 막 한 번에 뛰어 올라가서 뭐.
0: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1: 대학을 공과대학을 가게 됐죠. 가서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0: 근데 워낙에 현장 경험을 일찍이 하셨으니까 들어가자마자 좀 부각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1: 입사 7년 만에 임원이 됐습니다.
0: 20대.
2: 다른 분들보다 워낙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영어 1어 되고.
0: 아, 언어도 잘
1: 기술
0: 되고.
1: 뭐 이런 거 다 되고.
2: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그러면 29에 이제 임원이 되셨으면 돈을 잘 버셨겠네.
1: 그렇죠. 국내 기업보다는 뭐 2배 이상이.
2: 2배.
1: 기본이 2배 이상이. 네. 그리고 나서, 32살이 됐을 때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CEO 구도 통보를 받았어요.
2: 그러면 그때 CEO가 되신 건가요?
1: 아니죠. 그게 11월 말이었었는데 네. 그걸 받고 저는 바로 사표를 냈죠.
0: 왜요?
2: 왜요?
1: 원래 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을 창업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 기술로 세계 최고로 해야 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외국 회사에서 좋은 대우 받고 뭐 편하게 살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하고 한번 정신이 팍 들으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2: 퇴사를 하시고 회사를 차리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우리 사주하고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부동산 있던 거 처분해서 5천만 원, 1억은 대출. 그래서 2억 원을 일단 마련했고요. 네.
2: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뭐 주문이 사실 있어야지 뭐 회사가 돌아갈 텐데.
1: 아휴 어려웠죠. 잘 될 리가 있나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데다가 이걸 못 주는 거죠.
2: 네. 수주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1: 어떤 분이 지금 자금은 없는데 일단 엘리베이터부터 해달라. 뭐 돈 준다는 것도 없이 제가 하겠다고 했죠. 해서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2: 공짜로?
1: 네 돈 하나도 못 받고 계약금도 근데... 없고 엘리베이터가 부품이 한 2만 개 되거든요. 그걸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무사히 설치를 했죠.
2: 완전히 특수 엘리베이터 전문 회사로 네. 이제 좀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1: 그럼요. 방향도 잡고 일반 엘리베이터는 대기업이 더 잘합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특수 쪽을 집중해가지고 하겠다. 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는 어려운 꼭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죠. 네. 여기서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걸 보실 거예요. 자, 네. 이리 오시죠.
2: 이게 특수 엘리베이터인가 봐요.
1: 네, 인명을 예. 살리는 예. 진짜 특수한 엘리베이터예요. 아하. 이 엘리베이터는 3시간 동안 유해가스나 화염이나 열을 이기고 사람을 구출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세계 유일의 그 엘리베이터입니다.
2: 어떤 불에도 3시간 이상은 버틴다.
1: 3시간 이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네. 이 철근과 구조가, 구조가 녹아내려요.
2: 아니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3시간 동안 구조를 못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1: 네, 그리고 대부분 네,
2: 그 전에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
1: 네, 큰 빌딩에서 화재 났을 때는 준비하는 데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네. 실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네, 네. 한번 타보시죠.
2: 예, 예.
1: 네, 통화를 열립니다.
2: 내부는 사실
0: 우리가 아는
2: 별
0: 엘리베이터
2: 차이가 없는데.
1: 그렇죠?
2: 네, 똑같은데. 네.
1: 그래야지 평상시에 일반용으로 네. 사용을 하죠.
2: 네. 네. 어떤 화재에도 3시간 안에 버틴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가스, 네. 그다음에 화염, 네. 열을 세 가지를 견뎌야 됩니다. 3시간 동안.
2: 이게
1: 자, 지금 네. 이게 이거 몸에 해롭지 않은 피톤치드예요. 예, 예, 예. 괜찮으신데
0: 상황을 재현하시는
1: 지금 이게
0: 거죠?
1: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네. 가동되는 거 한번 보시죠. 괜찮습니다.

0: 순간에
1: 빨려 나와요.
0: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지금부터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네.
1: 아...
0: 에어 제트가 분사돼서 옆에서 오는 것까지 다 막고 있어.
2: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고층 빌딩이 화재가 난 걸 우리가 생생하게 봤잖아요, 그걸. 비상 소방 엘리베이터는 1시간 방화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을 구출 못하고 저렇게 사고가 나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고 이제 그때 정했죠.
3: 머리 속에 24시간 동안 막 아이디어가 막.
2: 맞습니다. 전 자다가도 막 꿈도 꿉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3: 대표님.
2: 예?
3: 지금 뭘 그렇게 그리고?
2: 지금 이건 심해 탐사 및 자원 채취용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수천 미터 아래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는 세상에 없지요.
3: 아이디어가 팡팡팡팡 떠오르시는 거예요?
2: 저는 평상시에도 저거 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저는 여전히 그런 걸 찾아내서 생각하고 항상 일하거든요.
3: 이런 게 한 몇 개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2: 수백 개죠. 제가 특허를 백수십 개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다는 말을 뭐 많이 들어왔어요.
4: 푸틴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고요?
2: 네. 저게 크렘린군.
4: 저건 어떤 사진이죠?
2: 제가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네.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마약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네. 마약이 러시아어로 등대인데 네. 아주 대단한 규모의 컨벤션이고 제일 높은 타워고 네. 그 프로젝트를 세계 최대 회사하고 마지막에 경쟁해서 저희가 땄어요. 가격도 더 좋게.
4: 네, 네.

0: 그래서 러시아에서 만찬에 초대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 앞에가 대표님이고 어휴, 저 가, 뒤에 예,
0: 그렇습니다. 한 예, 2, 3번 예. 테이블쯤 될 것 예. 같습니다.
2: 디자인 같은 것도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0: 직접 다 하고 직접 졌어요, 이것도.
2: 설계부터 네. 디자인까지 다. 여기가 대표님의 비밀 공간.
0: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걸어, 이걸 붙잡고 걸어 올라오세요. 아. 장훈 씨는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네.
2: 여기 뭐예요?
0: 이런데 에펠탑 올라오는 거 비슷하실 거예요. 아.
2: 아니, 고소공포증 있으면 올라오지도 못하겠다.
0: 그렇죠?
2: 네. 어, 여기는.
0: 네, 올라오면 아늑합니다, 넓고.
2: 여긴 아, 넓네요.
0: 넓어요.
3: 어?
1: 뷰가 정말 좋네요.
0: 사통 팔달이죠. 이게 팔각이죠.
2: 오.
0: 맑은 날은 뭐 대부도 잘 보이고.
2: 뷰가 엄청 좋은 카페 같아요.
1: 그 이 공간은 그냥 뭐 차 한잔 하고 쉬는 공간인데?
0: 제가 이제 구상도 하고 네. 또 바이어들 오면 또 여기까지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4: 사인해야지 내려온다는 이야기에
0: 거의 거기 올라갈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계약 이루어졌어요.
4: 그러니까
0: 큰 계약 됐죠.
4: 집에 가야 돼.
0: 배고프다 갈 때까지 못 내려가게 해야죠.
2: 그럼 그때부터 쭉 승승장구 하신 거예요?
0: 승승장구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했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진짜 난관에 봉착했어요.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94년에 창업했는데 97년 IMF.
5: IMF 대표단이
6: IMF.
5: IMF는 IMF.
6: 환율이 어쩔 수 없이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0: IMF라는 걸 뭐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뭐 다 마비되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0: 그 핵심 부품이 없으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할 거 있나요? 그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던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였는데 제가 뭐 비행기 타고 바로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4일을 거기 가가지고 진짜 통사정을 했어요. 4일 동안. 4일째 되는 날 뭐 결국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면 한 지분 30%를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 납품을 해주는 대신?
0: 그것도 일부. 저는 오래 생각 안 했어요. 끝까지 온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딱 내가 먼저 자르고 딱 일어났어요. 회의실에서. 더 얘기 안 하고. 일어났어. 이제 걸어 나오는데 안 잡더라고요. 암스테르담 공항으로 갔죠. 와, 그렇게 됐어요. 15시간, 6시간 동안 정말 깊이 생각했죠. 잠도 안 자고. 마지막으로 싸나 해야 되겠다 이제 딱 결정을 했죠 제가 이건 뭐 무슨 일이었어도 국산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냈죠 그 짧은 시간에 100% 해내고 그 원래 수입하던 부품의 성능보다 훨씬 더 좋게 오히려 더 좋아졌죠
1: 아니 근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는데
0: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1: 그러니까요
0: 어렵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특수승강기를 설치하고 5억 원을 받을 게 있었는데 IMF로 그 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네. 그걸 못 받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쪽 사장이 저를 보자고 자기는 지금 한 60억 원 정도 부도를 내서 회사가 이제 끝났는데 5억 원을 우리 회사에는 꼭 주고 자기가 가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 근데 네. 다른 회사들도 뭐 돈을 못 준 데가 많을 텐데 그렇죠. 왜 이 회사에만 돈을 갚겠다라고 하셨을까요?
0: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장이 그 현장에 직접 작업을 입고 직원들하고 뭐 밤낮 없이 그 날짜를 맞췄거든요, 저희가.
2: 좋게 보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 부품 개발에는 성공을 하신 건가요?
0: 됐죠. 네. 됐죠.
3: 그 시간이 몇 달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 부품을 국산화가 부품이 간단한 기계가 아니에요. 승강기가 보통 뭐 2만여 개의 부품이거든요, 이게. 그걸 뭐 단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됐고 결국은 해냈죠.

0: 대표님 혹시 만드신 엘리베이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1: 경사형 엘리베이터. 전국에 340개.
2: 340개.
1: 역사에 1200대 이상.
2: 1200대.
1: 예, 수출도
2: 예.
1: 많이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장애인들, 노약자, 임산부, 이런 보행 그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2: 네.
1: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철도, 지하철, 역사, 뭐 관공서에도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경사형 엘리베이터.

0: 당시에는 수입품이 한 대에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저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원가에 10%만 딱 붙여가지고 2,500만 원에 그걸 딱 시작을 했어요, 판매를. 그랬더니 굉장히 일도 많이 들어오고 뭐 바쁘게 됐어요.
1: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니에요, 근데?
0: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건. 장애인 노약자들을 그 전철도 타게 하고 관공서도 가게 하고 뭐 백화점도 가게 하고 하는 그런 거라서 돈은 크게 안 되지만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무진장 열심히 했죠, 개발하고.

0: 회사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 자녀분들이 이어가나요?
1: 저는 은퇴는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2: 그러면 평생 하실 네. 거예요?
1: 지금으로서는 은퇴는 없고 영원한 현역입니다. 아마 뭐 사람은 누구나 죽으니까 눈 감을 때 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진짜 은퇴란 안 하시죠?
1: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선언한 게 항상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은퇴 안 합니다. 90, 100살이 돼도 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걸 찾아내서 그걸 개발해서 만들어서 내놓을 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저기 무슨
2: 되게 커요.
0: 도청 아니에요?
2: 아 진짜 크죠?
3: 야 여기 그냥 종합병원이네.
0: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진짜 부자시네.
4: 저는 가난하지만 우리 병원은 부자였습니다.
2: 지금 보이세요? 거의 뭐 손잡이가 해지거나 목덜미가 해지거나
5: 이거 많은 주고 샀어요.
2: 그쵸?
6: 이게
2: 뭐예요?
6: 다 아시죠?
2: 뭐예요?
6: 다 아시죠? 오늘 저 관계가 안 돼요.
0: 굳이 이렇게까지 밥은 잘 드시죠?
6: 예, 잘 먹습니다.
2: 생선 걸어 드실까봐 자린 고기처럼.
0: 400억 넘게 또 나눔을 하셨다는 게
4: 410억은 저한테는 인생의 수업료예요.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고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3: 4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

0: 방식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1: 선생님!
2: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털,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말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 파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송.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살아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And welcome everyone back to our show.
1: That is right. 네. And this week we have a brand new theme for you.
0: That's right. 이번 주의 테마는요.
1: Yes, online reviews.
0: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라고 하죠. 리뷰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Uh-huh.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
0: 네, follow라는 거는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되고 챙겨본다라는 거. 그래서 uh-huh.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yeah.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 라고 uh-huh. 말하면 저는 더 이상 인터넷상의 후기를 찾아보지는 않아요. 읽지는 않아요. 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런데 right.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Jordan 씨,
0: 나와주세요.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네, 기본적으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1: So Jordan said,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네, 예전에는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Mm-hmm. Religiously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okay. 이제 종교적으로란 뜻보다는 열심히, 열렬히.
1: Yeah, 네. like it was a religion. You look at it every day, right?
0: 그렇죠.
1: You follow it closely.
0: Very diligently.
1: Okay, 열심히. That's a good one. Diligently.
0: 네, 열심히 아무튼 예전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었었는데 but now 이제는 I do my own research. Research이라는 건 꼭 연구까지 안 가더라도 뭐 조사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알아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yeah. 직접 제가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는
1: nope.
0: 것보다는
1: You find out about it on your own.
0: Yeah.
1: Basically.
0: Exactly.
1: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that from then on, I said, okay, I'm not just going to listen to people's reviews. I'm going to look at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s that I'm buying and make sure that they work for me and not necessarily for other people, because other people's experiences may not be my experience with a product.
1: Ooh, that can be rough. I've heard of many cases of that happening, especially with skincare products. You usually just have to research the ingredients yourself.
2: 그렇군요. 저는 이런 스킨케어 제품 때문에 뭔가 피부 트러블을 겪어본 적은 없는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Of
2: 실제로.
1: course, it happens often.
2: 네. 그래서 조던 씨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그냥 다른 사람이 후기에서 좋게 이야기했다고 무조건 사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줄한줄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 Okay.
0: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ever since I've learned that you can't always listen to reviews, I just do my own research. So, for many years, I would always listen to online reviews.
1: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2: Ne.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1: Religiously,
2: 네.
1: religiously.
2: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종교적으로라는 뜻 말고 여기서는 정말 빠뜨리지 않고 어김없이 열심히 하나하나 챙겨보는 것을 가리키고
1: That's
2: 있는데
1: right.
2: 그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 Yes, and this is a great example. I think it's a very common use of the word. I used to watch that show religiously.
2: 저는 예전에 그 프로그램을 빠뜨리지 않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 한 회차도 놓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보는 걸 말하는 거죠.
1: That's right. And we also use it for following sports. I used to follow baseball religiously.
2: 네, 한
1: Things like
2: 경기도
1: that.
2: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고 또 따라다니고 이런 거를 아무튼 religiously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1: She says. But ever since I've learned that you can't always listen to reviews, I just do my own research.
2: 네. But ever since 뭐뭐 후에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But ever since I've learned, 여기서는 배우다라기보다는 깨닫다.
1: Yes, realized,
2: 네,
1: kind of.
2: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that you can't always listen to reviews. 이 표현도 재밌어요. Review 지금 여기 these are all written
1: Yeah,
2: reviews. You
1: they're
2: can't
1: all
2: really
1: written.
2: like listen to them.
1: Right, but in this case, when we say listen, we mean, I guess, take that advice.
2: Yeah, or believe.
1: Believe it,
2: 네.
1: right? I don't always listen to it, even though it's not something you physically hear, you believe it
2: 네.
1: or follow it.
2: 그래서 우리말로도 내말 들어, 내 말대로 해라는 것이 이제 listen to me 하면 listen to your parents' advice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1: Yes.
2: 그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1: Yes.
2: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isten to reviews라는 거는 후기를 진짜 어떻게 음성으로 해서 변환해 주는 걸 통해서 듣는 게
1: No.
2: 아니고 믿는 거를 여기서 말합니다.
1: Believe
2: 그래서
1: them.
2: 네, 후기를 항상 믿을 수는 없다는 거를 알고 난 후로는 그때부터는 I just do my own research. 그냥 제가 직접 알아봐요.
1: Next, she says, So for many years, I would always listen to online reviews.
2: 똑같은 표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몇년 동안, so for many
1: Many
2: years,
1: years.
2: I would always listen to, 항상 듣곤 했다, 항상 믿곤 했어요. Listen to online reviews. If a review said this is a good product,
1: She
2: she
1: said,
2: would buy them.
1: Okay, I believe it. It's a good product. I'll buy it.
2: Yeah, buy the same product that the review is talking about. And she would not doubt the review.
1: She wouldn't doubt it. She
2: 네,
1: believed it. She
2: 네.
1: listened to them.
2: 의심하지 않은 거죠.
1: Yeah,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 would watch review videos.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of products before I would buy them or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B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1: I would watch review videos.
2: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반복적으로 하곤 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I
1: I
2: would
1: would.
2: 쓰였고요. Watch review videos.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1: Yeah.
2: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는 후기보다는 비디오 후기, 비디오 리뷰들을 요즘에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후기 비디오들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1: And she also says,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0: of products before I would buy them or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1: 그리고 비디오도 보고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그래서 그 써놓은 제품 후기도 읽곤 했습니다. Of products, 제품들의 후기죠. Before I would buy them, 구입하기 전에 아니면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제 스스로에게 test them out. 여기서 말하는 them은 the products. 그 제품들을 제 스스로 제 피부에 발라보기 전에 그런 비디오도 보고 써놓은 글도 읽곤 했어요. 그런데
0: She says, b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1: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닐 때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피부 관리 제품을 샀을 때였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뒤에 나오죠?
0: That's right.
2: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nd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And when I tried it out, I had a really bad breakout. My skin was so bad that from then on I said
0: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nd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1: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문장 When I was in high school로 시작됐던 문장은 완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완전하게 끝나진 않아요. 그냥
0: right.
1: 나중에 다른 문장을 시작합니다. 구어체에서는 yes.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피부 관리 제품을 샀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is skincare product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bout 생략됐어요. 네, 그래서 후기를 정말 많이 읽었고 읽었던 어떤 제품이었는데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여기서 ever라는 거는 그냥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 out of all the products ever made.
0: It's so awesome,
1: 네.
0: right?
1: 강조해 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
0: yeah.
1: 그냥 강조했을 때 ever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최고라고 모두가 말하는 제품을 샀대요.
0: But was it? She says. And when I tried it out, I had a really bad breakout.
1: 그런데 when I tried it out, try something out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try it 이렇게 말하지
0: yeah.
1: try it out 하진 않아요.
0: You wouldn't say try it out is for something that you
1: use 네.
0: right? Try it something that you eat. Try it out you have to use it 네. or do something.
1: 약간씩 뒤에 붙는 게 달라지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0: Okay.
1: 음식 같은 경우에는 try it. I cooked this dish. Try
0: for
1: it.
0: You, try 네. it. It's delicious.
1: 네 그런 경우 I think it's delicious. I don't know what you will think, but try it.
0: Okay.
1: Try it 끝내요. 그런데 만약에 옷 같은 경우에는 try it.
0: on을
1: 많이 붙입니다.
0: Yes, try it on.
1: 네, try it on. 그리고 try something out,
0: out.
1: 하면 이거는 사용할 때 많이 쓰는
0: yeah,
1: 것
0: something
1: 같아요.
0: Something that you use, you try out.
1: 네.
0: You wear, you try on, you eat, you try it.
1: 그런 어떤 구성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try it out 하니까 써봤을 때 I had a really bad
0: breakout. Breakout.
1: Breakout.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는 사전이 많은데
0: Oh, yeah. It's like you broke out of prison.
1: Yeah. Break out. And also a war can break out.
0: Oh, yeah. A war can
1: break out.
0: 전쟁이
1: 발발할 수도 있겠고요. A disease can break out.
0: Oh, yeah. So many things can break out.
1: 질병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피부에 뭔가 많이 난 거를 말해요.
0: Yes.
1: 하나 난 거는 breakout이라고 안 하잖아요.
0: It's not a breakout. You just have a pimple. But When your face gets many pimples or acne everywhere, 네. suddenly it's a breakout.
1: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느낌이 좀 이제 전쟁 발발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약간 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여러 개가 막 났을 때 breakout이라고 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really bad breakout, 정말 심하게 생겼어요.
0: And she said, my skin was so bad that from then on I said,
1: 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여서 that from then on 그때부터는 I said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선언처럼 한 거예요.
0: She said what? Let's find out.
2: Okay. I'm not just going to listen to people's reviews. I'm going to look at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 that I'm buying and make sure that they work for me and not necessarily for other people, because other people's experiences may not be my experience with a product.
0: Okay, I'm not just going to listen to people's reviews.

0: 네, 이렇게 뭔가 결심, 다짐을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부분이 전체가 약간 혼잣말 같은 거죠. Okay, I'm not just going to. 물론 사람들의 후기도 뭐 들을 수 있겠지만 just 하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서 후기만 그냥 믿지는 않을 거야.
1: Nope.
0: 그리고
1: She says, I'm going to look at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 that I'm buying.
0: 내가 구매하는 제품에 들어있는 ingredients. 네,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동안. Ingredients, 물론 요리할 때 들어가는 것도 ingredients 쓰는데
1: The ingredients you need to make 네. 김치찌개 or something.
0: 네, 그런데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도 ingredients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화장품, 이런 화학 제품까지는 ingredients 괜찮은데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은 ingredients라고는 하지 않아요.
1: No. 네. They're parts.
0: Parts, 부품.
1: 부품, 그래서 parts.
0: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볼 거야. 그리고
1: Next, she says, and make sure that they work for me and not necessarily for other people.
0: 그냥 중간에 있는 work for me만 떼어서 생각을 하면 이제 work for me, she works for me 하면
1: She's your employee at your 네, office.
0: 제가 고용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they도 그 products 아니면 ingredients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제품 또는 성분들이 work for me, 나한테 잘 맞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Yeah, they match well with you.
0: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한테 잘 맞는 성분이라는 걸 make sure, 꼭 확인하고 넘어갈 거다.
1: And why she summarizes it by saying because other people's experiences may not be my experience with a product.
0: 왜냐하면 other people's experiences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may not be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my experience 내 경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ay not be the same as my experience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에 관련해서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 yeah because what works for other people might not work for you.
0: Yeah, it's not necessarily because other people might have been lying about a product.
1: Yeah,
0: it just works differently.
1: Works differently for different people.
0: Yep.
1: Right? Mm-hmm. Perfect.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ever since I've learned that you can't always listen to reviews, I just do my own research. So, for many years, I would always listen to online reviews, I would watch review videos,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of products before I would buy them, or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B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nd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and when I tried it out, I had a really bad breakout. My skin was so bad that from then on I said, okay, I'm not just going to listen to people's reviews. I'm going to look at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s that I'm buying and make sure that they work for me and not necessarily for other people because other people's experiences may not be my experience with a product.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Do one's own 명사라고 하면은 직접 뭐뭐를 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from then on I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같이 영어로 옮겨볼 우리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요, 온라인 리뷰,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후기를 잘 읽는다, 그리고 잘 읽지 않는다, 하나씩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1: 좋습니다.
0: 읽어볼까요?
1: I don't follow reviews as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0: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 Dave
0: Dave
1: says.
0: 씨가 I don't follow reviews. 저는 리뷰들을 후기들을 챙겨 보지는 않습니다. As 여기서는 because라는 같은
1: Because.
0: 의미고요.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1: Pieces.
0: 이제 piece가 일반적으로는 조각이란 뜻인데
1: That's right.
0: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아, 조각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0: opinion piece라고 하면 의견을 담은 글.
1: Yes, 네. It's some kind of, you know, report, essay, just any piece of writing mm-hmm. that is someone's opinion.
0: 네, 그래서 right. post랑 같은 의미로 Post, 쓰였습니다. Yes. Posts of opinion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Basically.
0: Opinion piece가 의견 조각보다는 의견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겠고요. Mm-hmm. 그 다음으로
1: Mona says,
0: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꽤 열심히 챙겨본대요, 인터넷상의 후기들을.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1: That's right.
0: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챙겨본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가족이나 친지, mm-hmm. 가족이 뭔가 추천해주면 그쪽 의견을 따른다. Hmm.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 That's right. All right.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always.
1: It's always great to see you as well.
0: 자, 이번 주의 테마는 뭐죠?
1: Online reviews.
0: 네, 온라인 리뷰 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말합니다. Uh-huh.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볼까요?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ly on online reviews.
0: 네, I rely on online reviews. 어제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1: Yes.
0: 굳이 열심히 보지는 않는다였는데 uh-huh. 오늘은요. 인터넷 후기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인터넷 후기를 신뢰한다.
1: That's right.
0: All right.
1: Perfect. And for today, we actually will have Sarah, who is from Australia, talk about this.
0: 네, 호주 분이죠. 사라 씨가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0: 네, 사라 씨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보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1: So Sarah said,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0: 저는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인터넷상의 이제 쇼핑 관련된 후기죠. Mm-hmm. 항상 확인합니다. 읽어봅니다. Before I buy anything, 뭘 사든지 간에 그 전에 확인을 해요. Just in case, 혹시 이럴 수도 있으니까.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1: Right.
0: 그러니까 여기서 the picture라는 것은 그 상품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그 그림이고요.
1: Right.
0: 사진.
1: The image of the product
0: 네.
1: on the listing.
0: 그렇죠. 실제로 받아서 보면은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1: Right. Or it could be smaller, or 네. bigger.
0: 그래서 진짜 사용자들, 진짜 구매자들이 올려놓은 글 보면 거기에 사진도 있으니까
1: sure.
0: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터넷상의 후기를 확인한다고 하는 그런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1: 네,

0: These days,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So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to check online reviews before you buy anything, just so you don't get scammed or misled or anything like that. But yeah, I really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I guess maybe just ask friends or something like that. Maybe.
1: This is true. I also rely on online reviews for electronic things, mm-hmm. especially kitchen appliances. 네. I need to know if that blender is going to be able to make my almond butter properly.
2: 네. 전자제품 특히 그렇죠. 내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버터 만들 yeah. 때 이게 정말로 강력하게 돌아갈 것인지.
1: It has to be really strong 네. and not break.
2: 전에 그래서 구입하셨나요?
1: Yeah, actually, I bought 네, 네, it, and 네. it works well. Almond butter for days.
2: 전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라 씨가 했던 말을 한 줄 한 줄 끊어서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Sounds great.
0: I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because whenever I buy something big or important, like maybe a new computer or an expensive kitchen appliance or something.
1: I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because whenever I buy something big or important.
2: I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Mm-hmm.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what이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는 또 어떻게라고 번역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1: Yes.
2: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how should we가 아니고 what should we do
1: yes.
2: now?
1: What should we do now?
2: 네, 이제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하지가 uh-huh. what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I don't know what people did 뭘 했는지 진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how they chose
1: products,
2: what to
1: yeah.
2: buy.
1: How did they buy products?
2: 그래서
1: they went to the store and just looked at it.
2: 맞아요.
1: But...
2: 어떻게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Uh-huh. 인터넷 후기가 있기 전에 그런 기능 자체가 존재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쇼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이고요. Mm-hmm. Because whenever I buy something big or important, 왜냐하면 저는 뭔가 큰 거 아니면 중요한 거를 살 때마다라고 말하고 있고 something bi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건이 부피가 클 수도 있겠지만
1: no, usually expensive.
2: 네, 큰 돈이 yeah. 들어간 거를 말하고 있어요.
1: Yes. When you make a big purchase, it means you're buying something expensive.
2: Exactly.
1: Even if it's very tiny, it could be an expensive piece of jewelry. Anything.
2: 맞아요. 네, 그래서 something big 물론 큰 거를 말할 수도 있어서
1: of course.
2: 번역은 아예 비싼 걸로 바꾸진 않았는데 그냥 큰 구매 큰 금액의 구매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For example, what kind of things? She says, like maybe a new computer or an expensive kitchen appliance or something.
2: Like maybe a new computer. 여기서 maybe는 예를 들어서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1: For example. 네.
2: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뜻보다는
1: no.
2: 예를 들어서 mm-hmm. 새로운 컴퓨터라든지 or an expensive kitchen appliance or something. 비싼 주방기기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Maybe
1: like a mixer for if you like to bake a lot, mm-hmm. some big type of food processor or mm-hmm. blender, juicers, 네. ovens. I mean, there's so many things.
2: 네, 바로 예가 나오네요. 오븐이라든지.
1: What is it? A rice cooker.
2: Yeah, exactly. 그런 것들을 지금 kitchen applianc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Appliance 기기고요.
1: Mm-hmm. I like cooking, so I know them all.
2: Yeah.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 always check out online reviews because sometimes, you know,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like to say that the products do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or maybe they break easier than you thought.
1: I always check out online reviews because sometimes, you know.
2: 저는 항상 인터넷상의 후기를 check out, 확인해요, 읽어요. Mm-hmm. 왜냐하면 because sometimes, you know, 가끔은 여기서 you know라는 거는 뭐 굳이 번역을
1: yeah.
2: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 Mm-hmm. Because sometimes what? She says, sometimes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like to say that the products do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2: 이 부분 어려운 단어는 별로 안 나오는데 mm-hmm. 문장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1: That's right.
2: Because sometimes라고 앞에 부분에 나왔고 가끔은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1: The products.
2: 한 덩어리입니다.
1: The product manufacturers.
2: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1: uh-huh.
2: or the companies.
1: The company.
2: 아무튼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여기까지 한 덩어리. Uh-huh. Like to say. 뭐뭐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Uh-huh. That the products do things. 제품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1: 그런데, it has a function.
2: 네,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어쩌면 안 할 수도 있는, 하지 않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걸 yeah. 좋아하기 때문이죠.
1: Basically, they say it does things that it doesn't.
2: 네, 실제로 없는 효과나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Not everyone, but
1: Not everyone.
2: some people.
1: That's what she says, some people. Mm. And another thing is this. Or maybe they break easier than you thought.
2: 아니면 그 기능들은 다 하는데 maybe they break easier 아니면 부사로 쓰고 싶으면 more easily 네.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더 정확한데
1: yes.
2: 구어체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than you thought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1: This is also true. Let's find out what else she has to say.
0: And also these days a lot of like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1: And also these days a lot of like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2: 그리고 and also these days 요즘에는 a lot of like 뭔가 많은 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문장을 바꿔서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pp이라는 거는 물론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yes. 것의 줄임말이고요. 요즘에 그냥 app이라고 많이
1: app.
2: 하니까
1: apps.
2: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app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발음이 재밌죠?
1: Yes.
2: 사라 씨가 호주 분이기 때문에 호주 분들, 호주 사람하고 이제 영국 사람들은
1: Korea.
2: 그냥 South Korea 이렇게 말할 때는 I'm in Korea 할 때는 발음을 안 바꿔요. 그런데 뒤에 모음이 있는 어떤 단어가 바로 뒤에 올 때는 Korea 이렇게 해버려요.
1: Korea as well.
2: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the idea of cleaning the room. 방을 청소한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 말하죠.
1: Idea of cleaning
2: the room. Idea, R 발음을 만들어서 발음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Korea as well이 아니고
1: Korea as well.
2: Korea as well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앱도 많이 있어요. 어떤 앱들이죠?
1: This kind of app.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2: 그 앱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people can upload, 우리가 흔히 이제 외래어로 upload 한글로 쓰고 나면 발음이 한국어 내에서는 업로드처럼 미음 발음으로 바뀌죠.
1: Yes, but we're upload.
2: 네, 그런데 upload. 영어에서는 up, P 발음을 살려줘야 됩니다.
1: Mm-hmm.
2: 그래서 upload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1: Yes, so you definitely need to upload.
2: Upload, okay? Mm-hmm. So upload photos of what they have been delivered.
1: Mm-hmm.
2: 배송받은 물건의 사진들을 올릴 수 있는 앱들이 있대요.
1: And she says this.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2: And so, 그래서 and 하고 so가 함께 쓰일 때는 so의 의미로 쓰입니다.
1: So.
2: I really like that. 그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여기서 말하는 건 상품 홍보 페이지에 있는
1: yeah.
2: 사진, looks a lot nicer,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Than the actual product is.
1: Mm-hmm.
2: 실제보다 사진이 훨씬 더 멋지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1: For sure.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So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to check online reviews before you buy anything. Just so you don't get scammed or misled or anything like that.
1: So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to check online reviews before you buy anything.
2: 그래서 저는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To check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를 확인하는 것이 before you buy anything, 뭐든지 사기 전에.
1: Why? She says, just so you don't get scammed or misled or anything like that.
2: 네, so라는 것 자체를 써도 so you don't get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Just so 하면서 조금 더 강조가 되고
1: yeah.
2: So 뒤에 원래 있었던 말인데 생각된 것은 that이에요.
1: So that.
2: 이게 이제 so가 앞에 문장을 끝내고 그래서 I've known her since so and so. So I know her pretty well. 이렇게 하면은 몇 년도부터 알고 지내서 그래서 잘 알아요.
1: Right.
2: 그래서잖아요. 그런데 I told her to 뭐뭐뭐 So 하면은
1: she can do that.
2: 뭐뭐 할 수 있도록이란 뜻을 yeah. 갖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 더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so that 하면 되는데 mm-hmm. 구어체에서는 많이 빼버려요.
1: Yes.
2: So just so you don't get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look a lot 형용사 비교급 than 다른 명사였는데 이런 문장 만들어 볼까요? 바깥이 실내보다 훨씬 더 더워 보여요. Outside looks a lot hotter than inside. 그냥 outside하고 inside를 비교하면서 a lot hotter, hotter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Repeat after me. Outside looks a lot hotter than inside. One more time. Outside looks a lot hotter than insid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당신의 친구는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이 들

0: 네,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는지 읽지 않는지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but never leave reviews myself.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Don't rely on online reviews.
0: 확실히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첫 번째,
1: Shay says,
0: 이 부분은 딱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후기에 정말 많이 의존하는데 But never leave reviews myself. 후기를 직접 남기는 일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This is exactly me.
1: Yeah, true for me for certain things as well.
0: All right.
1: The next one from Pabu says,
0: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a book. 이게 이제 the first rule 하면 첫 번째 규칙. 근데 그 규칙 하나밖에 없대요.
1: Yeah. And only.
0: 네,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규칙.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규칙은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다른 사람들의 리뷰, 후기를 그만 읽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래요. Don't rely on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또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책이나 영화는 일단 보고 나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1: Taste, it's different too.
0: 테이스트,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1: Right? All right, perfect. Well, we definitely hav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the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출발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wow.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 영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렇죠.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1: 아.
0: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어쩐지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1: 네.
0: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 이렇게 해서 거의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1: 네.
0: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0: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봐요.
1: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 유연제 넣어가지고
0: 네.
1: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0: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끓이기도
0: 아, 그것도
1: 끓이고, 소독이 중요하니까.
0: 아,
1: 예.
0: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1: 아,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Sting?
2: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Who is stinky? Who is it?
2: My shirt.
1: Your shirt?
2: Is it me?
1: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2: Stinky?
1: Yeah.
2: Who?
1: Stinky?
2: No, like it smells.
1: Smell?
2: Like bad
1: A
2: smell.
1: bad smell?
2: My shirt. Oh.
1: Oh,
2: Is it me?
1: an 씻었어?
2: Huh?
1: Sorry.
2: What?
1: Yeah. 아, 비 때문이지. 비.
2: B?
1: It's raining. 꿉꿉.
2: 아,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smell bad
2: Yeah,
1: smell?
2: musty.
1: musty?
2: Oh.
1: 오케이. 자, 벗어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2: What?
1: 다시 세탁. 저기, wash clothes. Wash clothes, take off.
2: Again?
1: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2: 아.
1: terribl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1: 예.
0: 제대로 끓이거나, 그, 조치를 안 취하면,
1: 그쵸.
0: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0: 아,
1: 예, 아주
0: 그렇습니다.
1: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0: 아.
1: 그 건조기에,
0: 아하.
1: 예, 좀 여러 번좀
0: 오케이,
1: 히팅을 해줘야 돼.
0: 오케이. 자, 오늘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4: It's because of the rain.
3: My pants smell musty too.
4: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1: 어허.
0: 나 분명히 샤워를 한것 같은데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예.
0: 그렇죠.
1: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이야, 뭐 이건가 봐요. 왜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0: 냄새가 나.
1: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0: 오케이. 스멜이? 오케이. 그리고 is it me?
1: 왜 냄새야? 왜
0: 자, 한번
1: 냄새야?
0: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1: 예.
0: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1: 아하.
0: 왜냐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1: 예.
0: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1: 네.
0: 그러니까 뭔가 냄새 나는 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1: 아.
0: 그래서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1: 바꿔서.
0: 됩니다.
1: 아.
0: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1: 오.
0: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
0: 그래요? Oh, it's very
1: Stinky.
0: stinky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y를 뺀거 있죠.
1: 네.
0: stink.
1: 네.
0: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라는
1: 아, stink
0: 동사가
1: 하면
0: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회화에서
1: 네.
0: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stink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이렇게도 쓰기
1: Stinks.
0: 때문에 두개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1: 네.
0: 사실은요, smelly
1: Smelly.
0: 쓰셨으면
1: 아.
0: 더 좋을 뻔했어요.
1: 그럼 냄새가
0: 이러면
1: 나는?
0: 냄새가 나는 혹은 뉘앙스에 따라서 아,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아.
0: smelly. 근데 보통 smelly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쵸.
0: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0: 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어,
1: 네.
0: 냄새 나.
1: 맞아요.
0: 이러면 벌써 안
1: 나쁜
0: 좋다.
1: 냄새.
0: 그렇죠. 그런데 개보다 더 확실합니다. 스팅키는. 100% 얘는 악취예요. 네. 스팅키, 스멜리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1: 스팅.
0: 스팅크. 걔도 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네. 특이하죠, 그렇죠?
1: 예.
0: So, 스팅크라고 하는 거는 내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그리고 또 하나, 오돌.
1: 오돌.
0: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1: 그래요?
0: 네.
1: 처음 봐요.
0: 이 단어, 데오더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네네네.
0: Deodorant, 그거는 odor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 그러네요. The
0: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odor, stink 이런 거 명사로 악취. 이왕이면 관련돼 있는 거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1: 그럼
0: 그렇죠?
1: 연상이 빨리빨리
0: That's
1: 되겠네요.
0: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 Is it me?
0: Is it me? 그건 나야?
1: 네.
0: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 예.
0: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1: 그쵸.
0: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 i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1: 네.
0: 목적어 모양이니까. Is i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뭐 because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1: 예.
0: 어떻게 해요?
1: Is it us?
0: Is it us?
1: 응?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자,
1: 오.
0: 어? 그 shirt가 문제인가?
1: Is it shirt?
0: Is it the
1: Is it
0: shirt?
1: the shirt?
0: 그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다만
1: Is it the
0: 오늘은
1: shirt?
0: 어 내가 문제야? Is it me?
1: Is it me?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1: Is it us?
0: Is it the shirt?
1: Is it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자, 이랬을 때, 자, 아, 비 때문이지. 이렇게 막 말릴 때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1: 그렇죠.
0: something.
1: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0: 비.
1: The rain이겠네요.
0: That's right.
1: Yes.
0: 얘는 덩어리 때문에,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1: Yes.
0: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이렇게도
1: 네.
0: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because
1: Because of.
0: of. 자, 보여드릴게요.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죠?
1: 네.
0: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So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오케이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1: It's because
0: It's because of you.
1: of you.
0: 자, how about this?
1: 예.
0: 그건 그눈 때문이야. 그건 그눈 때문이다.
1: It's because of the snow.
0: 그래서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1: 네.
0: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0: Oh,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질문형도 할수 있겠죠.
1: 네.
0: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1: 저, does it because of me?
0: 이거 does?
1: 아니요.
0: is죠?
1: Is it because of the snow?
0: Is it because of
1: me?
0: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그거 나 때문이니?
1: 네.
0: 라는 질문형도 만들 수 있겠죠.
1: 아하.
0: 하지만 얘를 줄여서 한게 뭐예요? 그거 나 때문이야? 아까 했던
1: Is it
0: Is
1: me?
0: it me? Make
1: 아하.
0: sense? Okay, so
1: Yes.
0: 얘가 더 정식이라는 거예요. Okay? 자, you guys, 비 때문인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Mm-hmm. 네.
0: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not

0: because of you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해볼게요.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 바지도 퀴퀴한 냄새나.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막소사 같이 빨았나 봐요.
2: 아, 그쵸.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아이들 옷도 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0: 아.
2: 같이 빨면 다 변해요.
0: 와, 이 냄새가 이렇게 균이 옮기는
2: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2: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0: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2: 솔직히 각자 빨래 합시다 가요. 아. 예,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싫어 가지고.
0: 아, 그, 예. 여름에 장난 아닙니다.
2: 그러니까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0: 오.
2: Yeah, stink 이거였죠? Stinky 네. too.
0: Okay. My pants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이었으니까
2: 네.
0: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2: 아.
0: That's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퀴퀴한 뭔가
2: 냄새.
0: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2: 아, 네네.
0: 그거 표현할 때
2: Musty라는
0: 단어가 또 있습니다. 오케이, okay? so 뭐 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2: 네.
0: 그래도 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musty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2: 꿉꿉한 거.
0: Right.
2: 네, 압니다.
0: 그래서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2: 네.
0: 그러면 여기서 smelly,
2: yeah.
0: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2: Verb죠.
0: 동사.
2: 동사,
0: yeah. right?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2: 그쵸.
0: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난다.
2: 난다.
0: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한 냄새가
2: yeah.
0: 난다. Does that make sense?
2: Mm-hmm.
0: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자,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2: 응?
0: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2: 신선 fresh.
0: Fresh. 그럼 어때요?
2: The apple smell fresh.
0: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2: smells fresh.
0: Looks 같은 거예요. 그렇죠?
2: 네.
0: 자, about this.
2: 왜요?
0: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2: H horrible.
0: Horrible. 내 발은 끔찍한
2: 발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네.
0: 내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근데 양쪽 다 한 거예요. 그쵸?
2: 그렇죠. 네. My feet smell horrible.
0: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2: smell.
0: 그다음에 horrible. 이렇게
2: yeah.
0: 만들 수가 있겠죠.
2: Mm-hmm.
0: So smell이라는 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2: 그렇죠.
0: Right. 자, 읽어볼게요.
2: 음?
0: The apple smells fresh.
2: The apple smells fresh.
0: My feet smell horrible.
2: My feet smell horrible.
0: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2: 좋아요.
0: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2: Look
0: 질문형
2: 형사.
0: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룩으로
2: 예.
0: 질문형.
2: 아, 예,
0: 자,
2: 예.
0: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2: 네, 내 머리가 나쁜 냄새가 나냐고요?
0: 한번 해보세요. 쭉쭉.
2: Does my hair smell
0: 나쁜?
2: Bad?
0: 맞을까요? 완벽합니다.
2: 솔직히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랄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0: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2: 네.
0: 막 헷갈리거든요.
2: 그쵸.
0: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2: 그쵸.
0: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로 질문 만들죠. 근데 심지어 my hair. So do가 아니라 does.
2: Does my hair
0: smell bad?
2: Mm-hmm.
0: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0: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1: Yes, yes.
0: Makes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Ooh, my pants smell musty too.
1: My pants smell musty
0: There you go. Pant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1: 네.
0: 당연히 smells가 아니라
1: Smell.
0: smell 되겠습니다.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1: 네.
0: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뭐야,
1: 오.
0: 멋있잖아요? 그냥 해결하게. 근데 또 나면은 또 이제.
1: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0: 그래서 저는 제
1: 네.
0: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1: 네.
0: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드라이어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어쩔 수가
1: 정말요?
0: 없었어요. 네.
1: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them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0: 오케이. 나는
1: 네.
0: 그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1: 아, 이게
0: 라는
1: 세탁소예요?
0: 아니 그건 아니고요.
1: 네.
0: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자,
1: Laundry
0: 복잡하게
1: 아닌가요?
0: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 뭐예요?
0: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요?
1: Washy, water.
0: 그렇죠.
1: 아,
0: You just
1: washy예요?
0: said it.
1: 아,
0: I
1: 그래요?
0: just washed them again, right?
1: 이게
0: Wash the
1: 너무
0: clothes.
1: 딥하게 가면은 또 영어는
0: 그렇죠.
1: 자꾸 그르치는 것
0: 네,
1: 같아요.
0: 근데 오히려
1: 아.
0: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1: 해석대로
0: right,
1: 가야죠.
0: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ed clothes, 뭐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So
1: 아.
0: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1: 물.
0: 물,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1: 네.
0: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1: them? 그것들이니까요. 벗은 거 take them off의 them이에요. Yeah.
0: pants,
1: 아,
0: right?
1: pants라서.
0: pants. There you go.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입는 동작을 강조한 게 뭐였죠?
1: 입는 동작 put on.
0: Put on. 근데 여기서 뭐예요?
1: take off.
0: 벗는 동작을 해라.
1: 네.
0: 그래서 바로 take off.
1: off.
0: take 취하다, off 떨어진. 기억나세요?
1: 네,
0: 그때 off
1: 알죠.
0: 많이
1: off.
0: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1: 네.
0: right? So take off 이 얘기가 벗다. 근데 이게 상태 강조가 아니라 벗는 동작 같은 거, 뭐 뭐랄까 단추 같은 거 풀른다든가 이런
1: 네.
0: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1: 그렇죠.
0: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1: Take off your shoes.
0: take off your shoes.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1: 네. Take it off.
0: Take it off.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1: 네.
0: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대명사는 무조건 take
1: 사이에.
0: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1: 아,
0: 됩니다.
1: 그럼 take your shoes off도 돼요?
0: Of
1: 아,
0: course. 둘다
1: 그렇군요.
0: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1: 네.
0: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1: where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0: 제가 한만번 잔소리하니까
1: 예.
0: 이제는 이게 틀릴 수가 없을
1: 아,
0: 것
1: 머릿속에
0: 같아요.
1: 들어왔어요.
0: 그렇죠. So
1: 네.
0: put on,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here는 입은, 이미 입은 상태, 돌아다니는 상태. 를
1: 네.
0: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1: Pants.
0: 무엇이었죠? Your.
1: Your pants입니다.
0: 그렇죠.
1: Yes.
0: So,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them으로 받아친 것뿐입니다.
1: 네.
0: 이해하셨어요?
1: Yes.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here you go.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오늘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쵸?
1: 맞아요.
0: Alright. 비 때문이지.
1: It's because.

0: Because of rain.
1: 그냥 rain?
0: The rain.
1: rain.
0: It's because of the rain.
1: Righ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아, 바로 그 비 때문이야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때.
0: Yes.
1: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0: Take them off. I wash them again.
1: There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0: 네.
1: It's because of 명사.
0: 예.
1: 근데 목적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0: 네.
1: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0: 네.
1: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0: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렇죠?
0: 네.
1: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 비 때문이지.
0: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 눈 때문이야.
0: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Mm-hmm.
1: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0: Yes.
1: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1: Yeah. 그리고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You know what I mean? All 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동사. Right?
0: 맞습니다.
1: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0: 가운데에 넣는다.
1: 가운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0: 네.
1: 자,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영작 할 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0: 맞아요.
1: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0: Loudly.
1: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0: yes.
1: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0: 음?
1: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0: Take it off.
1: Hey, take it off.
0: 음흠.
1: 이렇게 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가. Hey,
0: 네.
1: take it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0: Take them off.
1: Take them off. 음흠.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0: 네.
1: Take off them.
0: 안 되고.
1: 틀립니다.
0: 네.
1: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0: Hey, take off your shoes.
1: 그죠, take off. Your shoes. 사실 put on도 마찬가지지만요.
0: 네.
1: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0: 그쵸?
1: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0: 근데 어떻게 보면은
1: 네.
0: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고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put on으로 다 돼요.
1: Exactly.
0: 조금 고마운 부분.
1: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0: 그럴 때가 있죠,
1: 네,
0: 당연히.
1: 그래서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0: 네.
1: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0: 네.
1: 이렇게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3: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1: Alright, very nice.
0: Mm-hmm.
1: 자, 그렇다면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주세요.

0: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It's because of the rain.
0: My pants smell musty too.
1: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2: All 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honey, 어? why is my shirt so stinky?
3: Oh.
4: Is it me?
3: Oh, it's because of the rain.
4: Oh, my pants smell musty too.
3: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4: Really?
2: Great job, you guys.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3: 네.
2: 자, 신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2: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3: 네.
2: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네.
2: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건 우리 때문이야.
3: 네. 네. 여러분 예문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3: 네.
2: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그쵸.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파트 2. 지난 시간에 파트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0: 아,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렸을 때요? 아, 예, 아니면 지금?
1: 지금. 네,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1: 그쵸?
0: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네.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아, 아이가 뭔가, 아,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애기들이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0: 아하.
1: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또 애기 취급하는
0: 본인의
1: 걸
0: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1: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
1: 맞아요
0: 그죠?
1: 아우 입을 게 없네
0: 너무 찬성하시네요.
1: 입을 게 없어요
0: 입을 게
1: 항상
0: 없어.
1: 에, 올여름도
0: 하지만
1: 마찬가지예요
0: 꽉차 있다는 거.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Speak English to mommy.
1: 아우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어?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아, baby for you?
2: To me.
1: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2: What?
1: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2: Ah.
1: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2: Come on.
1: 응?
2: Your closet
1: 응?
2: is full of clothes.
1: No.
2: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Full?
2: Yes.
1: No, 다안 맞아요, 살쪄서.
2: What?
1: 사줘요, 옷 사줘.
2: No.
1: 사줘, 옷
2: Still a baby.
0: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옷 입게
1: 네.
0: 해주셨다고 얘기를
1: 오히려
0: 들었습니다.
1: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0: 그렇죠.
1: 네.
0: 아,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예, 이지한 걸로
0: 아,
1: 또.
0: 선물입니다,
1: 아,
0: 오늘요.
1: 진짜. 자, I'm not a 아기.
0: 아하.
1: You can't just say no.
0: 아하.
1: 너는 할수 없어요. 단지
0: 너라고
1: 노라고
0: 하는
1: 말할
0: 거,
1: 수가.
0: 오케이.
1: 에.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베이비가 와야겠네요. I'm not a
0: 아기를
1: 베이비.
0: 의미하는.
1: 네.
0: Okay, I'm not a baby.
1: 응?
0: 실제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지. 그리고 you can't just say no. Check it out. Perfect. Okay.
1: 네.
0: 사실 우리말로도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에요. 난 컸다라는 의미로 이제
1: 맞아요.
0: 얘기를 쓸때 있잖아요.
1: 네.
0: 영어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baby를 씀으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예,
1: 그쵸.
0: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어른? 어른은 당연히
0: 네.
1: adult죠.
0: Okay.
1: 네.
0: Alright.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1: 예.
0: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1: 응?
0: 자, 바로 뭐냐면
1: 우와.
0: grown up.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1: 잘하다.
0: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이픈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1: 네.
0: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adult 있잖아요.
1: 예.
0: 그 아이들은 잘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보통, 오케이?
1: 아.
0: 물론 원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뭐 어른이 되면 뭐 어른들은 말이야. 우리도 성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어른을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그것처럼 뭐 grown ups 이런 식으로 if you become a grown up이 되면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Say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죠?
1: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말해. 엄마 맨날 안 된대.
0: 안 된대.
1: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 아, 이거 아닙니다. 어, right? 어, 오케이. 맞아요. So,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0: 이렇게 할 때도 can't를 자주 씁니다.
1: 아.
0: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아.
0: 좀 불만이
1: 그러네요. 들어갔죠. just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되는군요.
0: Exactly.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1: 그래서
0: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1: 네.
0: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1: 예.
0: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1: 아,
0: 거예요.
1: 자꾸 회피하는 거다.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네네.
0: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무슨 away인데?
1: 아, run away?
0: Run away.
1: 와우.
0: 그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run away.
0: 그렇죠.
1: Wow.
0: You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1: You can't just give up.
0: There you go.
1: Yeah.
0: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1: 포기하다.
0: 아, 포기하다.
1: 맞습니다.
0: So,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 그러네요.
0: 그렇죠?
1: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Okay?
1: 네.
0: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run away.
0: You can't just give up.
1: You can't just give up.
0: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1: 네.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그렇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1: 그렇죠.
0: 지금.
1: 속상할 자, 수 있어요.
0: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1: 맞아요.
0: 영원히 아기죠, 뭐.
1: 엄마 눈에는 지금 41살 저도
0: 그럼요. 베이비죠.
1: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0: 아하.
1: You are 아직이니까
0: 일단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1: You are a baby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는 거 되는 것 같아요. Until 할게요. 아직도.
0: 오.
1: 아직도 애기다.
0: 아.
1: 예.
0: 네.
1: 그리고 우리 그... 선생님이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0: 아, 끊어.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게는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1: 예?
0: 아니라
1: 어? 어?
0: Still
1: 아.
0: a baby. Until 뭐예요? Until은 언제?
1: 까지.
0: 그렇죠.
1: 아, 맞다.
0: 넌 까지 아기야.
1: 아,
0: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0: Right,
1: 예.
0: So, still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 때 그 still 그거는 stil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1: 그렇죠.
0: 얘는 입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1: 아.
0: 입을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1: Still. Still.
0: Still. Al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 이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To.
0: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할 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주시고요.
1: 네.
0: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때는 없어요.
1: 네.
0: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그렇죠. To me, you're just a baby.
1: 아.
0: Alright. So,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1: 아, 아.
0: 자,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1: 맞습니다.
0: So, 그녀는 마치 자매야. 그럼 어때요?
1: She's like a sister.
0: 나에게?
1: To me.
0: Perfect.
1: 아.
0: So, she's like a sister to me. 어,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 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0: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쟤는 뒤에 가니까 comma.
1: 없어요.
0: 어, 없어요.
1: 아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Oh, she is like a sister to me.
1: She's like a sister to me.
0: That's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1: 자, 이랬을 때 아휴,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입어야 될 것 같고.
2: 그죠.
1: 근데 아,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게 뭐 드레스든 뭐든 예쁜데.
2: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수예요.
1: 아, 이게 돌아서.
2: 그렇죠.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1: 어, 갖고 있대네요.
2: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1: 그러네요.
2: 근데 회색은... 입을 게 없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I have nothing.
1: Nothing.
2: Nothing이겠네요.
1: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오, 영어에서.
2: 나는 없어.
1: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2: 입을 것이 없다.
1: Okay.
2: Oh, I have nothing to wear.
1: But I have nothing to wear. 정답. Oh, nothing else. 아, 근데 nothing 괜찮아요.
2: 아, 그래요?
1: Okay, 이거는 조금 더 양념을 친 거예요. 아.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nothing의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2: 맞아요.
1: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아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2: 있는
1: 돼요.
2: 있는 것 같은.
1: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 그게 더 편하다, 그죠?
1: Right, right.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네. 왜냐면 편하고 짧으니까. 네. 근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2: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1: 그렇죠.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2: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니까.
1: That's right. So els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거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2: 네. Okay?
1: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ear,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2: Yes.
1: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2: Yeah.
1: So, 다른 거 뭐 할 게 없다인데
2: 네.
1: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막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2: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2: 네.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난 딴 거 할 일이 없다. 아, 심심해. 그래서 딴 건 뭔가 할 게 없어.
2: 오케이. I have nothing else to do.
1: To do.
2: Yeah.
1: Do를 쓴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2: 그러게요.
1: 그렇죠?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2: 나 뭐 할 거 없네.
1: 친구가 막 야, 넌 할 일이 없니? 너 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다른 거 할 일 없는데.
1: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2: 네.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2: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do.
2: I have nothing else to do.
1: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볼게요.
2: 오.
1: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2: 네.
1: 다른 거 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2: 그렇지.
1: 돌아다녀야 되는데.
2: 놀러 가야 되는 건데.
1: That's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2: 입을 거. Do you have clothes?
1: 아, do you have anything else를 해볼게요.
2: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1: 동사.
2: Where?
1: 입을 거 그걸 써야죠.
2: 아.
1: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2: 그쵸.
1: 아예 말이 안 돼요.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else? 한 다음에 입을 이게 필요해요. So
2: where?
1: To wear.
2: 아, to wear.
1: Yes. 방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2: 네.
1: 이 모양을 그대로 딴 건데
2: 아.
1: 얘 대신에 anything else?
2: 아.
1: 뭐라도 다른 거?
2: To wear.
1: That's right.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Okay? So 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2: 아,
1: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2: 네.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All right, there you go.
0: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1: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챌린지라는 거기 때문에. 자,
0: 예.
1: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ear하고 put 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입다 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0: 해석을 그렇게 하죠,
1: 네,
0: 우리가.
1: 앞으로 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다면 wear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0: 입은 상태.
1: 상태.
0: 어,
1: 정말 찍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0: 알겠습니다.
1: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0: 네.
1: 그렇죠? 이렇게 행동할 게 없어요. 이상이에요. Put on은 zipper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put on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0: 네.
1: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자, 이랬을 때 엄마가
0: 우리 엄마 또
1: 옷장을
0: 멘트
1: 확 열심히
0: 했어. 아이고야.
1: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0: 혹시 옷장 열 때 벽이랑 옷장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1: 조심스럽게 한 것 같긴 한데.
0: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많이 업셋은 아니시네요.
1: 아, 네. 네.
0: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옷으로.
1: 옷으로.
0: 예.
1: Full이 뭐예요?
0: Full 가득 차다.
1: Yes.
0: 가득 찬.
1: 네.
0: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1: 아.
0: ES까지 할게요.
1: 아, 왜 이래? 너의 closet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0: 예.
1: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0: 네.
1: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가 원래는 맞아요.
0: 아, 어려워요.
1: 그래서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하는 게 보이긴 할 겁니다.
0: 진짜요?
1: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0: 그죠.
1: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0: 아.
1: So clothes. Close 해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0: 그 close the door 할 때 close랑 조금
1: 그렇게 생각하시면
0: 아,
1: 돼요. Z라고 생각하시면
0: 예,
1: 돼요. Full
0: close.
1: of clothes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옷장 영어로 뭐라고요?
0: Closet.
1: Closet, right. 얘는 closet이 아니라 O의 강세를
0: closet.
1: 찍어서 얘를 입모양
0: 아,
1: 벌리고
0: closet.
1: 먼저 closet 이렇게.
0: 아하.
1: 자, 두 번 가겠습니다. Closet, closet.
0: Closet.
1: Oh,
0: closet.
1: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thes로 가득 차 있다.
0: 예.
1: 아마 학창 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0: Be full of.
1: Yeah,
0: 너무
1: see?
0: 외웠었어요.
1: I told you.
0: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1: 예. 하지만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0: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1: Right.
0: Be full of만.
1: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 때 of something, right?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우 이거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0: 예?
1: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0: 아우.
1: 자, 놀라운 것들은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Surprises.
0: 예.
1: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어떨까요?
0: Life is full of surprises.
1: Surprises.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 예.
1: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0: 상자.
1: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0: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1: 예.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0: 오.
1: 항상 으악 이래요.
0: Like me?
1: Yeah.
0: Yeah. She is full of energy.
1: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Okay.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0: Life is full of surprises.
1: She is full of energy.
0: She is full of energy.
1: 아, 그리고 참고로요.
0: 네.
1: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data with 들어본 적 있죠?
0: 저 너무 들어봤죠.
1: 보통 그래요. Full of 동의요. filled with.
0: 그렇죠.
1: 막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0: 이거 100번 썼으면 이거 한 50번 썼어요.
1: 맞습니다.
0: 예, 썼습니다.
1: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0: 아.
1: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0: 네.
1: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0: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좀
1: 맞아요.
0: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에이, come on, come on, come on.
1: Come on. 예.
0: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참 커먼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0: 맞아.
1: 꾸며주는
0: 실제로
1: 느낌이?
0: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1: 그쵸?
0: 예, 얘는 오히려 come, 이게 아니고,
1: 네.
0: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1: 아.
0: 혹은, come on, 서둘러. 렛츠
1: 그런
0: 고! 이런
1: 느낌.
0: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1: Come here가 오히려
0: 그렇죠.
1: 이리
0: 오라는
1: 와.
0: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동사원형.
1: 네.
0: 억양을 살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You can't just say
0: That's
1: no.
0: right. You can't just say no.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1: You can't just run away.
0: That's right.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ive up.
0: Give up.
1: Ye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갑니다. 다른 건할게 없어. 난 다른 거할게 없다고.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0: To
1: eat.
0: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But I 그러면서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Where? 읽어볼게요.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수고하셨습니다. 자,
1: 네.
0: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4: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1: 그렇습니다. 입니다.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는 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Bye.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이제 듣기의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기의 유형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토픽 듣기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강은 유형 5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유형 5는요, 대화의 상황, 그리고 참여자를 고르거나 화자의 의도, 태도, 말하는 방식을 파악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다양한 유형들이 이 유형 5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분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4급에서 6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짐은 이 문항의 복합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습을 해봤지만 하나의 지문에 두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두 번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평소에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 이때의 담화들은 뭐 인터뷰나 그리고 강연, 토론, 또 공공시설에서의 대화, 이러한 장르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발문의 형식을 보시면 자,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남자가 말하는 의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남자가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자의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차근차근 연습해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0: 뒤에 나오는 서술어의 형태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서술어의 형태에서 무엇을,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이 나올까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족 독서 캠프, 도서관, 가족 캠프 신청, 그리고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도서관과 관련된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1: 3층에서 도서관 문화 행사 안내 포스터를 봤는데요. 신청하려고 QR코드를 찍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 아, 죄송합니다. 어떤 문화 행사였나요?
1: 가족 독서 캠프 신청 안내였어요. QR코드를 찍어도 신청 화면이 안 떠서 신청을 못 했어요. 캠프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한가요?
2: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0: 자, 여러분, 이제 대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자, 남자가 3층에서 도서관 문화행사 안내 포스터를 봤는데요. 신청하려고 QR코드를 찍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문화행사였는지 여자가 묻고 있고요. 남자가 가족 독서 캠프 신청 안내였어요. QR코드를 찍어도 신청 화면이 안 떠서 신청을 못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가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가족 독서 캠프 일정을 확인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서관 이용 시간에 대해 문의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 3번 볼까요? 가족 캠프 신청 화면에 연결 문제를 알리고 있다. 자, 연결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는 제가 뒤에 있는 서술어의 이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문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나왔던 이 선택지에는 소개하다, 묻다, 요청하다, 문의하다, 뭐 확인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혹시나 아직 다 학습하지 못했다면 미리 외워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대화는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공식적인 상황에서 인사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보면 월드컵 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여러분, 포부는 사실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의지나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자, 그다음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역시나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자, 그리고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발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서술어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뭐 월드컵이나 혹은 선수나 혹은 국가대표팀의 감독이라는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오늘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보러 와주신 모든 팬 여러분과 축구협회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20년 가까이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월드컵에도 두번 출전했고, 아시안컵에서도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물론, 부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장을 떠나지만, 후배 선수들이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축구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 지금 남자가 첫 번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주의해서 들으셨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보러 와주신 모든 팬 여러분과 축구협회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대화에서, 처음 문장에서 이 남자가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 부분을 잘 들었다면 아마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수가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 라고 해서 보통 은퇴하는 경기를 하게 되지요. 자, 그때 이 축구 선수가 인사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월드컵 출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나요? 네,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여러분 마지막 경기를 보러 왔기 때문에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라는 아주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건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 발표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월드컵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절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차근차근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문제는 남자의 말하는 의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들어볼 텐데요. 자, 지금 연구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 말하는 의도에서도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업의 결과를 알려주려고 서류를 문의하려고 그리고 신청서 작성을 부탁하려고 또 사업에 함께 신청할 것을 제안하려고 라는 내용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그러한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배님, 그 소식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특성화 학과를 대상으로 연구실과 연구비를 지원해 준대요.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면 어때요?
2: 아, 그거 들었어. 지난 학기엔 공연예술학과가 지원받았다며? 학과 학생들 만족도가 높다던데, 지금 신청할 수 있어?
1: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대요.

0: 신청한 다음엔 학생들이 직접 연구실 운영 계획이랑 연구비 사용 계획을 발표하고 발표 내용을 심사해서 선정한대요. 선정이 되면 추가 서류를 따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 발표 준비를 서둘러야겠네. 다행히 공연예술학과에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물어볼게.
0: 그래요? 그러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우선 신청부터 해놓을게요.
2: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이 연구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지금 남자가 말하는 의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문제에서는 뭐 여자의 말하는 의도를 묻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남자의 의도입니다. 자, 지금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남자가 그 소식, 자,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그 소식을 들었냐.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도 한번 신청해 보면 어때요? 라고 해서 벌써 첫 번째의 대화에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자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하고 있는지 남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봐야겠지요. 여자가, 아, 그거 들었어. 뭐, 지난 학기엔 공연예술학과가 지원받았다며 라고 하면서 지금 신청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자가,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가 발표 준비를 또 서둘러 해야겠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남자, 그래요? 그러면 준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우선 신청부터 해 놓을게요. 라고 하면서 남자가 신청을 제안했고, 그 여자는 도와주겠다고 했고, 남자가 다시,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신청을 아마 할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남자가 말하는 의도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신청서 작성은 남자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지요. 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연구실 지원 사업에 함께 신청할 것을 제안. 아까 우리가 확인은 했지만 여자가 계속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네. 그리고 여자도, 그럼 발표 준비를 서둘러야겠네. 또 남자가, 그래요와처럼 또, 그러면이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대화가 어떤 반대되는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연습 문제는 1 지문, 2 문항, 이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험 프로그램,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자, 어떤 체험 프로그램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다음 주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신청 확인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1: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0: 김민수입니다.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되면 문자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확인해 보니 신청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문자 전송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대본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신청 확인 문자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핸드폰 문자로 아마 신청이 되었다는 문자가 오나 봐요. 하지만 이 남자가 문자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김민수라고 하면서 남자가 확인하고 있고요. 또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확인되면 문자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여자가 네, 확인해 보니까 신청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문자 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을 취소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다음 체험 프로그램에 일정을 문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3번 체험 프로그램에 장소를 확인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체험 프로그램에 신청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죠. 신청 확인 못 받았어요.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처럼 이 대화에서 요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세부적인 정보들이 정말 100% 일치하는지 아마 선택지에는 비슷한 단어들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같은 단어들보다는 비슷한 단어를 써서 답을 제시하거나 오답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체험 프로그램은 전화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확인 문자가 온다. 여러분 어떤가요? 자, 신청을 하면 원래는 확인 문자가 오는 것인데 이 남자는 문자를 받지 못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찾기 굉장히 쉽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3번이나 4번은 왜안 되는지 다시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는 문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하고 있다. 퇴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남자가 또 인사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오늘 이렇게 교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덕분에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년을 앞두고 이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비록 오늘로 저의 공식적인 교직 생활은 끝나지만, 앞으로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퇴직을 축하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르는 문제였고, 이 남자는 이제 교사였지만 이제는 교사의 어떤 생활을 끝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함을 전하는 인사말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가 이제 교사의 생활을 끝내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후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어떤 조언은 후배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라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 퇴직을 맞아서 여러분 그 일을 그만두게 될때 우리가 퇴직, 퇴임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자, 퇴직을 맞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여러분,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교직 생활을 후회하고 있다? 아니죠. 남자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일했고, 내가 성장했고,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 생활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0년 이상 교사로 일해왔다. 우리가 이 키워드, 이 숫자를 잘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의 숫자가 바뀌어서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했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 찾기 굉장히 쉬워졌죠? 자, 이제 다른 연습 문제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남자가 말하는 의도입니다. 자, 여기서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한명 어떤 문제인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부서 회식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미 씨, 지난번 부서 회식 어땠어요? 저는 부서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3: 그렇긴 한데, 저는 회식이 너무 늦게 끝나서 좀 피곤했어요.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집도 멀어서 엄청 힘들었어요.
2: 좀 피곤하긴 해도 다 같이 어울리면서 친목도 다지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가끔은 회사 밖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3: 친목 도모는 꼭 회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처럼 늦게까지 하는 회식보다는 점심시간을 활용한다든지 간단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1: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서 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말하는 의도, 이 부서 회식에 대한 남자의 태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지요. 자, 남자는 부서 회식이 아주 좋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자는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좀 이런 게 불편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남자의 말하는 의도로 부서 회식의 의의, 여러분 의의가 뭔가요? 가치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서 회식에서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또 소통도 할수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은 1번,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부서 회식은 회사 내에서가 아니라 회사 밖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2번, 부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여자는 참석했는데 집이 멀어서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남자는 부서 회식을 낮에 하기를 원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자, 4번, 남자는 부서 회식에서 사람들과 친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있죠? 많이 친해졌어요. 이 키워드를 들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형 5를 풀어봤는데요. 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유형 5를 파악해 볼 텐데요. 그 나머지 유형들을 함께 풀어볼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는 만점 전략으로 소개해 드릴 만한 것들이 이렇게 문제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첫째 문장을 잘 듣고 그리고 전환, 연결되는 표현들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선택지에 나타난 부분 정보에 속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전략으로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형 5를 같이 학습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인 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것도 재미없어. 뭐 재밌는 거 없나?
1: 개순아, 할미 왔다.
2: 어? 할머니?
1: 개순아. 아유, 아유, 개순이 어디 갔나? 아유, 이런 거 다.
3: 개굴! 놀랐지, 할머니?
1: 아유, 개순이 이 녀석아. 할머니 심장 뛴다고 이런 장난 하지 말랬잖아, 이놈아. 너,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3: 할머니!
1: 일로 와.
3: 할머니!
1: 너, 일로 와.

0: 누구지? 어? 응?
1: 요정들 안녕! 나야나 대신이! 불개구이!
2: 개순이 개순아!
3: 말 성쟁이 개순이야.
0: 설마 같이 놀자고 연락한 건 아니겠지?
1: 너희들 뭐해? 안 바쁘면 나랑 놀자! 불개구이!
3: 우리 좀 바빠.
4: 많이 바빠, 많이.
1: 그래? 왜 바쁜데? 불개구이!
4: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너희도 숨바꼭질 좋아하는구나. 나도 온대. 나 방금 좀 전에 집에서 숨어있다가 우리 할머니 와 하고 놀라게 했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아이쿠 하고 떠버지셨다. 그리고 이게
1: 뭐? 개순이 너 진짜?
2: 안 되겠어. 여기서 바로 문자
3: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0: 그리고
2: 다음 장난 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보기가 있어. 1번 숨어 있다가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한다.
0: 이 구슬 꼭 사탕처럼 생겼다.
2: 2번 장난감을 입에 떠본다. 3번
0: 이 구멍에 이 가위를 쏙 넣으면
2: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집어넣는다. 이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뭘까?
0: 정답!
1: 깜짝이야.
0: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뭔지 모르겠고 1, 2, 3번 다 재밌겠는데? 다 해봐야지. 그게
1: 개순아, 정답 1, 2, 3번 다 하면 안 되는 장난이야.
3: 맞아
2: 동동이가 정답. 예!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면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놀라 쓰러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장난은 정말 위험해.
0: 무슨 맛이려?
2: 구슬을 입에 넣었다가 꿀꺽 삼키게 되면 정말 큰일 나. 구슬이 목구멍에 걸리면 숨이 막힐 수도 있고, 구슬이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많이 많이 아플 수 있어. 그러니 장난감은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돼.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었다간 전기에 감전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으면 절대 안 돼. 잘 알았지, 개순아?
0: 알았어. 그런 장난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
1: 아휴, 그니까 개순이 네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걱정이 되는 거야. 또 심한 장난하면서 놀자고 할까 봐.
3: 맞아. 아니, 오죽했으면 네가 아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바쁘다고 했을까?
2: 허야?
0: 뭐? 그런 거야? 그럼 아까 꾹꾹 숨은 것도 나랑 놀기 싫어서?
3: 그런 건 아니야.
0: 미안, 내가 눈치가 없었다. 나 이만 갈게. 안녕.
2: 잠깐! 개순아! 조심해서 가.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또 심한 장난치지 말고.
0: 돌게. 안녕.
1: 근데 개순이 좀 슬퍼 보이네.
3: 우리가 너무 뭐라고 했나?
2: 에이, 그래도 위험한 장난치는 건 뭐라고 해야지.
3: 그건 그래.
1: 맞아.
2: 좀 심했나?
4: 쟤 운다.
2: 그래도 뭐라고 해야지.

놀지? 굴개굴.

0: 사달 할아버지 구름보다 벗겨졌다 돌개돌.
1: 에이 버릇없는 녀석, 이 산 할아버지가 혼내줄 테다.

0: 순이 개구쟁이 녀석 어디로 도망갔어?
1: 어?
0: 산 할아버지다. 내가 더 혼내줘야 하는데 이 녀석 어딨어?
2: 어, 산 할아버지 화 많이 나셨나 봐.
1: 덜덜덜덜덜 그런가? 안 되겠다. 우리가 가보자. 오호리딩딩.
0: 개순이 녀석 찾아내야 하는데 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야?
2: 산 할아버지 화 푸세요. 개순이가 심심해서 그랬을 거예요.
0: 예, 저희가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개순이가 속상해서 가버렸거든요.
1: 원래 외롭고 심심하면 막 짓궂은 장난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0: 맞아. 그런 거라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 외롭고 심심한 마음 내가 아주 잘 알거든. 이 산 할아버지도 맨날 여기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
1: 산 할아버지, 저희가 재밌는 퀴즈 내러 자주 올게요. 너무 외로워 마세요.
0: 뚝! 그럼 꼭 다시 와야 한다. 안 오면 나 삐침!

0: 개순아, 괜찮아?
1: 진디? 전화 왜 했냐?
2: 비 맞은 거 다 말랐으면 우리랑 같이 놀자.
3: 아, 우리도 너랑 놀고 싶어. 대신 위험한 장난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1: 나 그런 위험한 장난은 앞으로 절대 절대 안 할 거거든. 딱 기다려, 개순이가 가!

0: 놀지는 개순이 네가 정해봐.
1: 그래 그래.
2: 우리 네가 하자는 놀이 할게.
1: 어 뭐야? 나는 그것만 하면 돼. 소리잡기 잡기놀이 보드게임 엄마아빠놀이 그 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윷놀이 경찰놀이 도둑놀이 검사놀이 판사놀이 그 다음에 탈출놀이. 뭐야? 오 요정들. 응? 아 또 숨바꼭질 하겠구나. 알았어. 꾹꾹 숨어라.
0: 저 놀이를 어떻게 다 해?
3: 난 개순이가 무서워.
2: 살려주세요.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볼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다이아우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왕도마뱀이잖아.
1: 코모도 왕도마뱀?
0: 몸 길이 약 3m, 체중 약 150kg. 살아있는 공룡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 도마뱀의 제왕 코모도 왕도마뱀. 제왕인데 누가 공격한 거야?
1: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한데 침범벅의 상태가 침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 거야? 환자분 어떡해.
2: 오늘의 환자 코모도 왕도마뱀 침을 너무 많이 흘려요.

0: 언제나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이 침을 흘리는 이유는 1번 침으로 세수하려고, 2번 침으로 사냥하려고.
1: 에이, 침으로 어떻게 사냥을 해? 말도 안 돼.
2: 어, 그니까 정답은 침으로 세수하려고.
3: 땡! 정답은 침으로 사냥하려고.
2: 네?
0: 우린 매서운 눈으로 원숭이, 사슴과 같은 사냥감을 포착. 커다란 몸이지만 발빠르게 달려가.
2: 살려주세요!
1: 진정해, 진정.
4: 어? 그냥 살짝 물린 정도네. 괜찮은데? 어, 저 그럼 그냥 가도 돼요?
1: 어? 그러든지.
4: 어? 정말요? 그냥 발목만 살짝 물린 것 같아. 완전 럭키 빅키잖아. 다행이다. 신나.
1: 정말 다행일까? 내 침이 묻은 이상 넌 이미 죽은 목숨.
2: 죽은 목숨이라고? 침에 뭐가 있는가? 찔러 찔러 피가 콸콸 계속 나라. 병들어라 병들어. 찔러 찔러.
0: 치명적인 독과 세균 때문에 살짝 물리고 도망가도 상처에 피가 멈추지 않고 세균에 감염되어 먹잇감은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되죠.
3: 침이 아니라 세균 범벅 무서운 독이잖아.
1: 사냥을 해야 하니까 침이 칼칼칼 나와야 한다고요.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2: 아우, 알겠으니까 침 좀 그만 튀기세요.
3: 저 침에 닿으면 우리도 끝장이야.
2: 마스크 어딨지?
3: 어디서
2: 마스크 어딨지? 잠깐. 근데 그 사냥감이 도망가면 서서히 다른 곳에서 죽으면 먹지도 못하고 사냥 실패 아닌가?
1: 그걸 불법 잘하죠.
3: 그래서 문제. 우리는 도망간 먹잇감을 어떻게 찾을까요? 1번 혀를 날름거려서, 2번 귀를 쫑긋거려서.
1: 아하! 귀를 쫑긋거려서 소리로 찾아내나봐.
2: 아, 그럼 정답은 2번?
3: 띵! 정답은 1번 혀를 날름거려서.
2: 네?
0: 우린 긴 혀를 날름대며 공기 중에 냄새 입자를 모아서 분석. 아주 멀리 있는 약 4km 밖 냄새까지 맡을 수 있죠. 그렇게 냄새를 추적해서.
4: 상처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 어지럽고 아파.
3: 내 침 묻은 사슴 냄새 찾았다.
4: 어떻게 찾은 거야?
1: 혀로 낼름낼름 냄새를 맡는 거구나.
2: 난 메롱메롱 나 놀리는 줄 알았잖아.
1: 절대.
2: 침 튀기지 마세요.
1: 놀리는 거 아닙니다.
2: 그럼 침이 많이 나오는 건 어쨌든 정상이고.
1: 목이.
3: 맞다. 공격당해서 병원에 오신 거지?
2: 그럼 목이랑 그 엑스레이를 찍어야겠는데?
1: 좋아.
2: 근데 누구한테 공격당하신 거예요?
5: 경찰이 왔어요.
2: 경찰?

0: 꺼내줘. 아,
1: 처음에 공격하자.
2: 이쪽도 코모도 왕 도마뱀 같은가?
3: 네, 같은 코모도 왕 도마뱀. 동족만 공격하는 아주 잔인한 흉악범이에요.
1: 동족만?
0: 왜 동족만 노리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렇지, 코모.
3: 얌전 있어. 지금 공격한 이유를 조사 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협조 좀 부탁드려요. 같은 코모도 왕도마뱀을 왜 공격한 거지?
0: 공격이라니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은 원래 짝짓기처럼 서로 싸운다고.
1: 오? 싸운 거라고?
0: 짝짓기처럼이라면 수컷들은 서로 마치 레슬링하듯 서로 일어나 공격을 하지요. 승자만이 암컷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짝짓기처럼 싸우는 건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이라고.
2: 그럼 코왕 씨만 공격한 게 아니었냐?
4: 암컷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다들 하는 공격이었네.
3: 그러네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착각했네요.
0: 그렇다니까.
1: 근데 아직 짝짓기 철이 아닌데.
5: 네?
1: 그리고 저는 아직 짝짓기 할 나이가 아닌데 저를 공격한 건 이상해요.
3: 그러네. 고왕, 너 슬쩍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어서 사실대로 말해.
0: 그게 가마. 아주 예리하구만. 그래. 사실 이게 짝짓기 철이 아니지. 사실 난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이를 뺏으려고 공격한 거야.
5: 먹이를 빼앗으려고?
0: 우리가 사는 곳은 섬. 코모도 왕 도마뱀은 많고 먹이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물린 사슴만 보면
6: 내가 먹을 거야. 무슨 소리? 저 사슴은 내 침으로 찜했다고?
7: 배고픈데 그게 무슨 상관? 먼저 먹는 도마뱀이 임자라고.
0: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의 일상. 썩은 고기라도 나타나기만 하면 냄새를 맡고 하나씩 나타나 먹이 쟁탈전을 벌인대고. 먹이 때문에 싸우는 건 우리 코모도 왕 도마뱀의 본능.
4: 먹이가 많이 부족한가 보다.
2: 먹이 때문에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지.
1: 근데 이상해요. 제 주위에는 썩은 고기도 코모도 왕 도마뱀에게 물린 사슴도 없었는데 저를 왜 공격한 거죠?
0: 꼬치꼬치 말이 많네.
3: 고아! 당신 계속 거짓말할 거야? 동족들을 공격한 이유 사실대로 말 안 해?
0: 이거 어쩔 수.